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이 문장을 써야 되겠죠. 특히 뭐
1: 네네.
0: 할아버지, 할머니 필요할 수 있겠죠.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오,
0: 어디에 있는지.
1: 네.
0: 왜냐면 거기서 그냥 갖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요거를
1: 그쵸.
0: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묵고 있는 숙소 룸 넘버를 꼭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왜냐면 투숙객 이미 확인이 되어야지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0: That's
1: 해서.
0: correct.
1: 아하, 어쨌든 간에 오늘
0: 네.
1: 휠체어를 영어로 한번 빌리는 것도 도전 가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자,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할아버지가 쓰실 그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help you, ma'am?
1: Yes,
2: Yes.
1: I need your help.
2: How can I help?
1: My grandfather walk very uncomfortable, so he needs wheelchair.
2: Oh, wheelchair?
1: Yeah, do you have?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we have a wheelchair.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우리 룸으로?
2: Yes. To the room.
1: 오케이.
2: Okay?
1: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Grandfather and
2: Yep.
1: me is in the 800 821
2: Oh,
1: room.
2: room number.
1: Yeah.
2: Room number.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Walker?
2: Yeah. Do you need a walker?
1: Walker?
2: Yeah. Do you need
1: Walker?
2: one as well?
1: Walker, who is
2: It's
1: it?
2: like not a person. The
1: Person?
2: frame.
1: Frame!
2: The walker. Do you know?
1: Okay.
2: Let's get one too.
1: Thank you.
2: Okay, just one second.
0: Alright, 잘 봤습니다.
1: 예.
0: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쵸?
1: 그쵸.
0: Right,
1: 우리가 왜냐면
0: right.
1: 여행 중에 항상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0: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꼭 그게 호텔이 아니어도요.
1: 네.
0: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휠체어를 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That's
1: 백화점이나,
0: right.
1: 네,
0: 그럴 때
1: 맞아요.
0: 꼭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1: 그리고 뭐 휠체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유모차.
0: 그런 것도 다
1: 예.
0: 포함이 되는 겁니다.
1: 맞아요.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4: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4: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Mm-hmm.
0: 자, 호텔에 가서
1: 네.
0: 1층에 내려가서 이제 물어봐야겠죠.
1: 그쵸.
0: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n I get a for my grandfather?
0: 앞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1: 여기서 그냥 for로 하는군요.
0: 단순하죠, 그쵸?
1: 내가 개탈수 있을까요?
0: Yes.
1: 휠체어를 내 할아버지를 위한.
0: Yes.
1: 네. 그럼 여기 휠체어가 들어가야겠네요. 휠은 그거예요. 바퀴. 휠체어인가 이거? 왜냐면 바퀴가 두 개잖아요.
0: 또 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1: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0: 알겠습니다.
1: Wheelchair.
0: 자, 휠체어라고 했는데 one word로 썼네요. 그렇죠?
1: 네.
0: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이라고 했는데요. 정답 맞습니다.
1: 오.
0: 자, 일단은 one word라는 게 중요해요. 한
1: 네.
0: 단어로 써 주시고요. 오케이? 발음할 때 휠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1: Wheel.
0: wheel, right? 우리가 흰색도 화이트라고 안 하죠?
1: White.
0: white이라고 하죠. 그래서
1: 네.
0: h가 없는 느낌으로 발음할 때 wheel chair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 Wheelchair.
0: wheel
1: 근데 그
0: chair.
1: 있잖아요. WHOLE. 홀.
0: hole.
1: 그건 홀이죠.
0: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1: 정말
0: 네.
1: 까다로워요.
0: 영어 발음. 그래서 그거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1: 네.
0: 재밌는 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 아니, 왜 이거는 똑같은 패턴인데 이 발음이고 이건
1: 맞아요.
0: 다르냐? 이럴 수가 있어요.
1: 근데 뭐
0: 근데,
1: 우리나라 말도 비슷할
0: 그쵸.
1: 거예요. 예.
0: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죠.
1: 그쵸.
0: 그래서 wheelchair가 맞겠고요. 자, 참고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랑 같이 묶어두면 좋다. 아니면 적어도 덩어리로 묶어두면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0: 그래서 wheelchair 앞에 in이라는 전치사만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게요.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1: 오.
0: in a wheelchair 이렇게 쓰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오케이, 뭐 내가 몸이 좀안 좋아서 나는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다라든가.

0: 얘도 비동사랑 같이 섞어 쓰시는데
1: 예.
0: 목발 있죠?
1: 에.
0: 목발을 짚고 있다라고 할때 이런 상태를 강조하는 것을 써주시면 돼요. 이 crutch 자체가 목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1: 네.
0: 양쪽을 얘기한다. 그러면 he is on crutche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You got it, right?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할아버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이랬잖아요. 근데 저번에 빌리다라는 동사로 못 썼죠? borrow,
1: Borrow.
0: right? 여기서 can I borrow? 괜찮아요.
1: 오.
0: 완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음식 주문하듯이
1: 예.
0: 달라고 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강조해 준 것뿐이고요.
1: 아.
0: 여기서 get을 써도 되고 borrow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Okay? 자, can I get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Can I get 직역을 하면 제가 명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역을 하면 결국에는 뭐 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 그걸 줄수 있나요?
1: 네.
0: 이건 사실 음식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주문할 때도 엄청 쓰는 거란 말이에요.
1: 오.
0: Right? So, can I get something?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거 아세요? 그 wheelchair 말고
1: 예.
0: 걸을 때좀 걸음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1: 아, 우리
0: 연세
1: 어르신들
0: 있으신 분들
1: 많이
0: 특히
1: 예,
0: 많이 쓰는 거.
1: 쓰시죠.
0: 그거를 a walker 이라고 합니다.
1: Walker.
0: Walker, okay? So a walker. So 제 아내를 위한 혹은
1: 예.
0: 제 아내가 쓸 워커를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그렇죠.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1: 네.
0: how about this?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뭐 유아차 이런 거
1: 예.
0: 빌리는 것도 쓸수 있어야 된다.
1: 그쵸.
0: 뭐죠? 스트 뭐죠? Stroller,
1: 스트롤러.
0: right? 그러면 저 스트롤러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아기를 위한 어떻게 할 거예요?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0: 그렇죠.
1: baby?
0: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맞아요.
0: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그러니까 can I get을 알게 되면 빌릴 수 있는 거를 계속 바꿀 수도 있고요.
1: 계속 쓸 수가
0: 도대체
1: 있네.
0: 누가 쓸지도 뒤에 for someone, right? So
1: 아하.
0: 누가 쓸지를 쓸때 for이란 전치사 너무 편하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너무 편하죠, 그렇죠?
1: 내 아내를 위한, 내 아기를 위한 그냥 이렇게 직역해도
0: That's
1: 편한
0: it.
1: 것
0: So
1: 같아요.
0: simple, right?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Alright,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Alright, 자, 이거 읽어볼게요.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Okay, very, very nice. 자, 이랬을 때, 오, 거기서 이제
1: 네.
0: 얘기합니다. 물론이죠. 할아버님 방으로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1: 네.
0: 하세요.
1: 일단 뒷문장부터 볼까요?
0: 오케이.
1: I can bring it.
0: 뭐예요, 그게?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내가 그것을?
1: 나는 그거를 가져다 줄수 있어요. 에, 어디로? To his room. 그의 방으로.
0: 그쵸?
1: 에.
0: 결국 그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1: 네. 그럼 물론이죠니까 또
0: 이거는 뭐, 그냥,
1: 왠지, 그죠?
0: 사실 뭐, 물론이죠. 그럼요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지만,
1: 또
0: D로
1: 다른 걸
0: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D.
1: 아!
0: 확실히 그렇다.
1: D로 가는
0: I've.
1: 거면은 이거 definitely인데요.
0: 저기,
1: That.
0: 얘 D
1: 예,
0: 맞죠?
1: 뒤에요. 왜냐면 나 오브 콜스 갈라
0: 오케이,
1: 그랬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틀려도 돼요?
1: Definitely.
0: 오케이.
1: Definitely.
0: Alright.
1: Yes.
0: 자, 틀려도 된다고 했더니 바로 틀렸습니다.
1: 그래요?
0: 자, 그렇지만, 스펠링 거의 맞아요.
1: 그래요? 아, 이게 헷갈리네요. Definitely. 아,
0: Definitely.
1: I군요.
0: 네, 여기 A 아니고
1: I
0: I입니다. 자,
1: definitely.
0: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물론이죠 하면, of course, sure. 한 1억 번 들어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는 거죠.
1: 네.
0: Definitely. 이거는 원어민들이 거의 습관 수준이죠. 그래서 확실히, 물론, 당연히 라고 할 때, 그것만 단독으로, definitely.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자, definitely. 앞쪽에 이거를 청취로 알아들으려면 강세를 알아야겠죠? 바로
1: 예.
0: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 이렇게 안 되게 빠르게 가야 되는 거죠. 약간 definitely, right?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0: 우.
1: Definitely.
0: 네,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면 이게 소리가 들리네? 이거 경험하실
1: 예.
0: 거예요.
1: 그쵸.
0: Alright, so definitely 그러면서 I can bring it to his room 이라고 했어요. 자, b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 필기해 놓겠습니다. bring의 과거형 PP 형태.
1: 자, bring의 과거는 brought이에요. brought 그리고 얘는 얘도 똑같은 것 같은데.
0: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똑같이 쓰더라고요.
1: 예, brought는 아닌 것 같아요. Bring brought.
0: 오케이.
1: Yes.
0: 자, 정답.

0: 맞습니다.
1: 오, 오.
0: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대신에 얘는 발음할 때 brought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마를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1: Brought.
0: 이런 느낌으로. 예. 자, 여기서는 I can bring it 이렇게 썼는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그것을, 이게 wheelchair가 되겠죠? The wheelchair, right? 네. 그것을 bring 하겠다. 그의 room으로.
1: 예.
0: 그러면 그쪽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다는 얘기예요?
1: 가까이 가져가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이 wheelchair를 딱 집어서 그의 room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1: 네.
0: 그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bring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가져오다. 이렇게 픽스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고정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어쩔 때는 누구 기준이냐에 따라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아.
0: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지 가져올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 예.
0: Right?
1: 예.
0: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예.
0: So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한국어로는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bring은 뭔가와 뭔가가 가까이 간다. 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두 개 다 써놓은 겁니다.
1: 네.
0: Alright. So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의 room과 wheelchair가,
1: 예.
0: right?
1: 예.
0: Okay.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걸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그거를 나에게 bring 해라. 명령어로 어떻게 해요?
1: Bring it to me.
0: 그렇죠. Bring it to me.
1: 가져가다
0: 오다. 우리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는 거. 자, how about this? 저는 will 써볼게요. Will.
1: 네.
0: 수건이 영어로 뭐예요? 수건.
1: Towel.
0: Right? 저는 그 수건들을 당신의 방으로 가져다 드릴 겁니다.
1: 아.
0: 그러면은 수건들하고 당신의 방이 가까워질 거다.
1: 네.
0: Right? So 나는 그 수건들을 가져갈게요. I will.
1: I will bring the towels.
0: Towels. 자, 당신 방으로.
1: To your room.
0: To your room.
1: 예.
0: You got it.
1: 아.
0: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1: 그러면 좀 멀어질 때는 bring 말고 뭘 써요?
0: Take를 하죠.
1: 아, take.
0: I'll take it from you.
1: 아.
0: 너로부터 멀리 가져갈 거야.
1: 네네네.
0: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ring it to me.
1: Bring it to me.
0: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1: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네. 자, 지금 호텔 측에서는 아, 할아버지가 다른 방에 묵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놓은 거예요.
1: 네.
0: 알고 보니까 같이 계신 거죠.
1: 그렇죠.
0: 아,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1: 아하. Actually he's with me. 여기까지 해 볼까요?
0: 오케이. 그리고 뭐 몇 번 방에 있다.
1: In room 821.
0: Alright.
1: 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계신다. 저는 왠지 이걸 쓸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이게 staying.
0: 오, 왜 stay라고 안 하고 staying이라고 했어요?
1: 왜 그랬을까요?
0: 왜 그랬을까요?
1: 아, 왜냐면 여기 지금 비동사가 있잖아요.
0: 오.
1: 비동사가 있어서 왠지 같이 있어요. 진행형으로
0: 오.
1: 느낌이 왔어요.
0: 저기 자신감 가지세요. 맞아요.
1: 오!
0: 맞습니다.
1: Yes.
0: 자, so actually he i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맞습니다. staying이라고 했고요. 자, staying은 머물다, 뭐 지내다, 뭐 있다.
1: 네.
0: 이거는 계속 있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발음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stay보다는
1: 네.
0: st 뒤에 이렇게 모음이 나오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된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tay가 아니라 stay처럼 가까이 사시는 날.
1: 아.
0: Again, 이거는 의식하고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stay, 이게 아니라 stay.
1: stay.
0: stay. 이런 느낌.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얼마 전에 했었죠?
1: 아, 네네.
0: 이거 뭐였죠?
1: 다래끼.
0: 다래끼. 이거 stay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읽어보세요.
1: style.
0: 그게 더 편해요.
1: 그러네요.
0: 이게 왜 자동이라고 하냐면 이걸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혀가 입이 실제로 편해서 내는 거거든요. So style. 스토리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1: Story.
0: Right? 훔치다 뭐 이거 할 때 steal이 아니라
1: steal.
0: 아. 자기도 모르게 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1: 네네.
0: 또 같이 연습해 주시고요. 그래서 staying with me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몇 호실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방에 안에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바깥쪽에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1: 방에 안에 들어가야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몇 호실에 있어요, 머물러요 할 때는 전치사 in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n room 하고 나서 여기에 호실을 몇 호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호실이었죠?
1: 821호실이요.
0: 그렇죠. 821호실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1: 네.
0: 하나는 room 821. 하나하나 읽는 것.
1: 네.
0: 또 하나는 뒤에 두 개를 묶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따로 읽고. 그래서 821.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4호예요. 그러면 1004 이런 경우도 있지만
1: 네.
0: 어떤 경우는 104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를 두 개를 묶어버린 케이스가 흔합니다.
1: 근데 104 하면 혹시 104호로 생각하진 않을까요?
0: 104?
1: 네.
0: 아니면 1004?
1: 1004.
0: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1: 예, 예, 예.
0: 오케이. 아. 자,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해요.
1: 821. 그렇게 나네요.
0: 1300 이거는 너무 수학적인 느낌이고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룸 넘버를 읽을 때 누가 어렵게 하려고 하겠어요.
1: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잖아요. 821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0: 821호라고
1: 네,
0: 하죠.
1: 네, 네.
0: 근데 영어에선 보통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게
0: 하나
1: 하는군요.
0: 하나 하나 해서 각 디짓을 821 or 821. 네, 둘 다 가능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0호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1: Room 310.
0: 310. 오, 자연스러워요. 310 or 3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1943호요. 만약에 19층에 43호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1943도 가능하지만
1: 네.
0: 1943호?
1: 43.
0: 그렇게도
1: 아하,
0: 부릅니다.
1: 네네.
0: 사실 이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저는 room 310에 있어요. 310에 있어요. 그러면
1: I'm staying in room 310.
0: Alright, I'm staying in room 310. Or 그냥 I am in 이라고 해도 돼요.
1: I'm in.
0: Right? 자, 그리고 이번에는 stay 써볼게요.
1: 네.
0: 저희는, 우리는 머물렀어. room 1943호에.
1: We stayed in room
0: 1943 or 1943.
1: Yes.
0: It's fine. Okay? 중요한 거, 저는 사실은 이거라고 봐요.
1: 네.
0: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 네, 이 호텔은 객실이 너무 많네요.
0: 아, 굉장히 많아요.
1: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0: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알겠어요.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1: 네. 자, let me know.
0: 이게 뭘까요?
1: Okay,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요.
0: Okay.
1: 예.
0: 뭐 하면요?
1: 그 if you need a to.
0: 이거 아까 했었죠?
1: 아, a worker.
0: That's what it
1: is. A worker. 자, a worker to.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다면 let me know.
0: Okay.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worker 바로 전에 봤다고 조금 더 나아졌죠?
1: 그죠.
0: 아, 이거 뭐 한 10번 문장에 쓰면요. 확 들어와요.
1: 정말.
0: Okay. So, if you need a walker too,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걸을 때 보행, 보조를 해주는 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여기 지금 let me know 뭐뭐 하다면 이런 거는 회화에서 기본 자세예요. 그렇죠? 뭐 하시면 알려주세요. Tell me라고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인 느낌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let me know라고 하는 거 좀 부드럽고 예의 있는 느낌으로 바꿔버립니다. So, Let me know는 사실 직역하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알려주세요. If는 여기서 if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뭐뭐 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so 평소문이면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you need a walker 하다면
1: 네.
0: okay. 이것도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 예,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그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인데요. 그 아하. 어떤 도움은 any help입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1: Let me know.
0: 당신이 그 어떤 help라도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1: If you need any help.

0: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Right? 두 번째.
1: 예.
0: 당신이
1: 예.
0: 얘기하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이건 친구들끼리도요. 너 얘기하고 싶으면, 토크하고 싶으면 알려줘.
1: 네.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Yes.
0: 지금 너 약간 말할 상대가 필요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캐주얼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1: Yes.
0: 자, 읽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1: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0: All right.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All 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2: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입으로 하는 이명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굉장히 심플하죠. Can I get 뭐뭐뭐? 물론 borrow도 가능합니다.
1: 네.
0: 자, 아내가 쓸 보행 보조기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제 아내를 위한 워커를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오, 좋아요. For까지 써서.
1: 네.
0: 자, 다음은요. 아기가 쓸 유모차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For my baby. 이런 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For my grandfather.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네, 다음은요. 아, in room 하고 몇 호실 이렇게 네. 숫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310호실에 있어요. 그냥 비동사만 쓰시면 돼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310호실 안에 있다.
1: I'm in room 310.
0: Alright. Very nice.
1: Mm-hmm.
0: 저희 1943호에서 묵었어요. 아. Stayed 써서 과거형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저희는 머물렀다.
1: We stayed.
0: 자, 1943호에서.
1: In room 1943.
0: 43. Okay. 자, 다음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자, 사실은요.
1: Actually.
0: 그는 저와 머물고 있어요.
1: He's staying with me.
0: 네, 821호에.
1: In room 821.
0: All right. You got it.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am in room 310. We stayed in room 1943.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

0: 3, 2, 1. Okay. 아유,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2: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yes.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5: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4: Oh,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5: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4: Yeah.
5: Sure.
4: Thank you.
0: 아, 마무리 깔끔합니다.
3: 정말.
0: 수고하셨습니다.
3: 네.
0: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영작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Yes.
3: I can't pay you back.
0: 누구에게 갚는다라고 할 때 굳이 money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3: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요. Can I get 명사, 그렇죠?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3: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오케이,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동시에 약간의 리뷰 기록합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0: 친구가 자꾸만 나한테 뭘 사줘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아, 오늘은 내가 한번 사고 싶다. 이제 내가 살 차례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my order to buy. I'll buy you. 정답 카툰으로 확인해 볼게요.
1: Kevin.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2: Oh, I appreciate the thought, but it's okay.
1: Well, I hate to say this,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2: What? Oh, no. Oh,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1: Training? A train? What's that?
2: I'm wearing... training. You don't know training?
1: Oh, you mean sweatpants?
2: Well, I can't patch it up.
1: Don't be silly. Excuse me, sir. How much are these? Kevin, for you.
2: Oh, wow. Thanks, Kristen. You're the real angel.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쉬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카툰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옷을 케빈에게서 선물 받은 크리스틴이요, 가게를 나오다가 케빈 바지에 난 구멍을 발견을 합니다.

있죠. 그걸 보면서 아 마침 나도 너 뭐 좀 사주고 싶었는데 하면서 가게로 케빈을 이끌고 들어가서 새 바지를 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쇼핑 관련돼서 유용한 표현들 또 재미난 표현들 많이 있거든요. 같은 한 장면씩 보면서 생생한 영어 느껴볼게요. 케빈에게 멋진 드레스를 선물 받은 크리스틴. 자기도 케빈한테 뭐 하나 사주고 싶대요. 이제 내가 살 차례야. 기억하시나요? Yes,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이제 내가 좀 살게 라는 표현입니다. It's는요,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문장을 열어주고요. My, 내, turn, 차례죠. 무엇을 할 차례인지 to buy, 살 차례래요. You, 너에게 something, 무언가. 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너한테 뭐 하나 사주고 싶어. 그럴 차례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turn이라는 것이 차례 또는 순서를 뜻하는 말이고요. It's my turn to 라고 하면 기억나시죠? 내가 뭐뭐 할 차례야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되었네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한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천천히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자, 조금 긴 문장인데요. 이럴수록 리듬을 살려줘야 편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노란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니까 노란 부분 강조하면서 함께 말해 볼게요.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Very good. 자, 이제 사줄게 사줄게 했더니 appreciate the thought. Thought는 생각이고요. Appreciate은 고맙게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라는 뜻이네요. 한 번 더 appreciate. Appreciate가 고맙게 여긴다. Thank you와는 조금 다르니까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I appreciate the thought. 나 생각해 주는 거는 고마운데, but it's okay. 아이, 괜찮아. 그랬더니,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I hate to say this,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라고 했네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가, I hate to say this 입니다. 말하기 꺼려지는 말을 열어주는 좋은 문장이죠. I hate to say this. 이런 말이 좀 그런데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바지에 구멍이 났거든. 네 바지에 구멍이 났거든. 그랬더니 What? Oh no!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이라고 했어요.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내가 제일 아끼는 training인데 추리닝,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할 때 입는 옷을 흔히 추리닝이라고 하는데요. training. 영어로 fancy하게 말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training pants도 안 돼요. 운동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땀을 흡수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추리닝 바지, 운동복 바지는 sweatpants입니다. sweat가 땀이에요. sweatpants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기회에 우리 다른 표현들도 알아볼게요. 운동복 상의, 보통 우리 맨투맨티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건 sweatshirt, 운동복 하의는 sweatpants, S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위아래 한벌 있잖아요. 추리닝 한벌은 sweatsuit, suit라고 표현합니다. 아, this is my favorite 추리닝 아니고 내가 제일 아끼는 바지인데 아이, 그냥 꿰매서 입을게. 사주긴 뭘 사죠? 그랬더니 아, 무슨 말이야. 내가 사줄게. How much are these? 이거 얼마예요? 하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바지를 사주려는 크리스틴인데요. 얼마예요? 좀 낯설지 않으신가요? How much is it? 인 줄 알았는데 How much are these? 라고 물어보죠. 사려는 물건이 하나짜리 단수일 때는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만 바지라든지 양말, 구두, 뭐 선글라스, 장갑처럼 두 개가 붙어서 하나가 되거나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물건은 복수로 물어봅니다. How much are these?
How much are these? 이렇게요. 아, 그리고는 척 사서 케빈에게 선물을 하네요. Kevin, for you. Wow, thanks, Christine. You're the real angel. 너 정말 천사 같아.

0: 자, 오늘의 카툰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살 차례야.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저도 선물 하나 하고 싶어요. 뭐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Let me 사용할 수 있죠. Let me get you something. 나도 당신에게 뭐 하나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Let me get you something. Let me get you something. 자, 그럼 상황 보면서 여러분 직접 말해 보세요. 늘 나한테 주기만 하는 선배. 이번에는 저도 선물 하나 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Let me get you something. Let me get you something. Good. 자, 이번에는 또 비슷한 표현 하나 더 알아볼게요. 조금 더 기분 나는 표현인데요. 나 시험에 패스했어. 나 승진했어. 나 대학에 합격했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로는 It's on me입니다. It's on me. It's on me. 그럼 상황 보면서 여러분 직접 말해 보세요. 야, 나 가고 싶던 학교에 합격했어. 기분 좋아서 내가 쏜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on me. It's on me. Well done. 오늘도 카툰 잉글리시 즐거웠죠?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 보시고 또 나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기로 약속. 안녕.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everyone. Welcome to EBS 초딩 발음 클리닉.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선생님 헤일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어민 발음으로 오늘의 표현들 들어보고 올게요. Let's take a listen.
1: Go. Everyone, let's go. Hope. I hope you feel better. Open. Can I open a window?
0: 네,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보셨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세 단어였는데 go, hope, and open 이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그렇죠, 모두 다 지금 이 O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O 소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이 O 발음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 않나요? 그냥 O 소리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이 O 소리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색하게 발음을 하는 발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한 건데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좀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오늘. 자, 바로 한번 학습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어 소리는요, 마치 이 개구리가 돌을 건너 뛴다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요, 저쪽 돌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제자리 뛰기만 하면 건널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어가 아니라 어우,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 여러분, 굴곡을 줘야 합니다. 어우, 그냥 오! 라고 하는 친구들 정말 많은데, 이제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어우 소리. 같이 한번 우리 단어에 적용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가다라는 단어죠. go 아니고 go. 이렇게 어우 굴곡진 돌 뛰어넘는 소리 내주세요. go. 이 작은 디테일이 원어민의 귀를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go. 예문 볼까요? 자, 모두들 우리 가자. Everyone, let's go. Let's go. 에서 이렇게 한국식으로 끝내지 말고 go. 영어식으로요. Everyone, let's go. Everyone, let's go. 자, 두 번째는 hope. 자, 이 단어는 여러분 뜻 아나요? 바라다, 희망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hop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고 hop, hoop 이렇게 짧게 발음하는 다양한 실수들이 있어요. 정답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그렇죠. 이돌 뛰어넘는 굴곡진 소리로 hope 이렇게요. hope. It's not hop or hoop 이렇게 짧지 않아요? hope. 오케이? 예문 한번 볼게요. I hope you feel better. feel better라고 하면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고 좀 아팠던 몸이 좀 컨디션 안 좋았다가 나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몸 조금 아픈 친구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친구야, 빨리 낫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픈 친구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정말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럴 때 I hope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I hope you feel better. 곧 몸이 나아지길 바란단다. I hope you feel better. 오케이, 이제 마지막 단어는 open.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아주 쉬운 단어인데 이 단어도 아픈 이렇게 발음 실수하는 친구들 왜 이렇게 많은지요? 아픈 아니고요. open 이렇게 너무 짧지도 않고 open 역시 굴곡 넘어가는 이 느낌, feel 살려주셔야 됩니다. open. 그래서 오 이런 소리. 그냥 짧은 O보다 조금 더 길어지죠. O, open. 자연스럽게 open. 예문 한번 볼까요? 지금 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공기가 지금 너무 순환이 안 되는데 환기시키고 싶어. 그럴 때나 창문 하나 열어도 돼? 이럴 때 can I open이란 단어, 열다란 단어 필요한데 can I open a window? 라고 정확하게 발음해 줄수 있겠죠? Can I open a window? Can I open a window?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오! 굴곡진 소리, 어떤 느낌인지 감 잡으셨나요? 그럼 우리 발음 교정 시간으로 넘어가서 오늘 배운 단어들, 문장들 다시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우리 지금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들 여러 번 소리 내서 따라 말하면서 입에 붙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가다, go. 너무 짧게 go 하지 마시고 go. 듣고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go, go. 돌멩이 뛰는 굴곡진 느낌 계속 살려서 두 번째 희망하다, 바라다라는 단어. 아니고 듣고 따라해 보세요. hope. hope. 선생님 입 모양처럼 똑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있죠? hope 이런 소리. 자, 마지막 단어는 열다. open. open. well done. great. 자, 우리 이번엔 문장 속에서 이 모든 단어들 만나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모두 가자. Everyone, let's go. One more time. Everyone, let's go. 잘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갈게요. Let's go가 아니라 go. 영어답게 feel 살려서 one more time. Everyone, let's go.

0: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 잘 내면 원어민 친구들이 정말 귀가 편안해집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친구한테 빨리 몸이 낫길 바란다. I hope you feel better. 자, 이 박자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알죠? One more time. I hope you feel better. 그렇죠. I hop 아니고 hope. 계속 돌멩이 뛰는 굴곡 소리 살려서 one last time. I hope you feel better. Well done.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장입니다. 공기가 답답해서 나 창문 하나 열어도 돼? 열다. Open 발음 주의해서요. Can I open a window? One more time. Can I open a window?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Can I open a window? Well done.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봐야겠죠, 여러분?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하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기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Go. Go. Everyone, let's go. Everyone, let's go. Hope. Hope. I hope you feel better. I hope you feel better. Open. Open. Can I open a window? Can I open a window?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의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단어를 아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Hello. H-E-L-L-O. Hello. Hello. Introduce. I-N-T-R-O-D-U-C-E. Introduce. Introduce. Myself. M-Y-S-E-L-F. Myself. Myself.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greetings, 인사 1편이에요. greetings는 인사란 뜻인데 인사랑 관련된 단어 뭐가 있을지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만났을 때 안녕, hello. 우리가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hello. 그 다음은 소개하다, introduce예요. 우리가 누구를 처음 만날 때 내 자신을 소개하죠. introduce. 그 다음은 나 자신, myself예요. 내 스스로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단어로 같이 써니와 함께 연습해 볼까요? 만났을 때 인사, 안녕, hello, hello. 소개하다, introduce. 여기에 due의 강세를 넣으면 좋아요. introduce. 나 자신, myself. 여기도 self에 힘을 줘보세요. myself.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1: Hello. Hello. Introduce. Introduce. Myself. Myself.
0: 자, 이제 우리 예문으로 같이 단어를 연습해봐요. Hello, how are you? 안녕, 어떻게 지내니? 우리가 친구들한테 흔히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럼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볼까요? Hello, how are you?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friend. 너에게 내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어. 우리가 자주 쓸 수 있는 문장일 것 같은데요. Now, how about you listen and repeat?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friend.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Okay, our third sentence. Let me introduce myself. 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문장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해볼까요? Let me introduce myself.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1: Name. N-A-M. E. Name. Name. Together. T-O-G-E-T-H-E-R. Together. Together. Goodbye. G-O-O-D-B. Y-E. Goodbye. Goodbye.
0: 이번 단어는 name,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 what's your name? My name is Sunn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함께, 모두, together. 우리가 뭔가를 혼자보다 다 같이 하면 훨씬 재밌는 거 알아요? together. 그 다음, 작별 인사할 때, 안녕은 영어로 goodbye. 우리가 뭐 see you lat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goodbye. 그럼 이제 써니와 함께 발음 강세 연습을 해볼게요. 이름, name, name. 함께, 모두, together, together. 여기에 get의 힘을 좀 주면 좋아요. 작별 인사, 안녕, goodbye.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goodbye. 그럼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name, name. together, together. goodbye, goodbye.
0: 이제 예문으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뭐니?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Sunny. 저는 Sunny예요. 자, 우리 다시 같이 따라해 볼까요? What is your name?

0: Very good. Our next sentence. Let's play together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같이 놀자. 와, 과연 무엇을 알고 놀까요? 너무 기대되는데 우리 같이 듣고 따라해봐요. Let's play together after school.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Okay, our last sentence. Let's say it all together. Listen first. Goodbye. See you later. 잘 가. 나중에 만나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까요? Goodbye. See you later.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들어봐요.
1: Hello. Hello. Introduce. Introduce. Myself. Myself. Name. Name. Together. Together. Goodbye. Goodbye.
0: 친구들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 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너무 즐거웠는데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단어 연습을 하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everyone. Have a great day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거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Unit 30. Oh. Let's go. Phonics chant ah. Ah, ah, ah. Ah, dog.
1: Ah, dog.
0: Ah, hot.
1: Ah, hot.
0: Ah, hot.
1: Ah, hot.
0: Ah, fog.
1: Ah, fog.
0: Ah, hop.
1: Ah,
2: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우리가 배운 A, E, I, O, U 이 다섯 개를 우리는 모음, vowel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에는요, 꼭 모음과 자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나고 단어가 완성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써니와 함께 모음 친구 vowel를 배워보게 될 건데요. 오늘 만날 네 번째 vowel은 바로 O예요. O. 네, 우리가 지난 수업에 배웠죠? O는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어. 어. Good job!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어 소리가 나는 단어를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 바로 개예요. dog. 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우리를 반겨주는 개. dog. dog. very good. 또 어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더운 또는 뜨거운 이란 뜻이에요. hot. 태양을 보면 너무 뜨거워요. 더운 또는 뜨거운 영어로 hot.

0: talent.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바로 냄비, pot. 부엌에서 요리할 때 자주 쓰는 냄비, 영어로 pot. pot. pot. 너무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 바로 안개, fog 이에요. 가끔 밖에 나가면 마치 구름이 낀 것처럼 아주 흐리죠? 이거를 우리는 안개라고 하는데요. 안개, 영어로 fog. fog. fog. good job. 자, 또 어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깡충깡충 뛰다. hop 이에요. 우리가 토끼를 보면 아주 잘 뛰죠? 자, 깡충깡충 뛰다. 영어로 hop. hop. hop. very good.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엄마, mom 이에요. 어, 소리 들렸죠? 자, 우리 가족이고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 영어로 mom. mom. mom. great job. 와우, 이렇게 어,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Look at this! 이것 봐요! 오늘도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playtime을 가져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모음 바로 O 였어요. Logan, what sound does the letter O make? Yes!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동물이고요.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어요. What's this animal?
1: Dog.
0: Yes! 바로 멍멍 짖는 개, dog. 자, 로건이 세 번 말해주세요.
1: Dog. Dog. Dog.
0: Good job! 또 어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뜨거운 아니면 더운 이란 단어 혹시 영어로 뭐예요?
1: Hot.
0: That's right. Hot. 그래서 써니가 짠! 이 화이트보드 가지고 hot를 쓸 건데요. 흐 소리가 나는 h를 붙일 거고요. 트 소리가 나는 t. 우리 로건이 단어를 채워주세요. 와우! Wow. Very good! Now, let's say it three times.
1: Hot. Hot. Hot.
0: 또, 어 소리가 나는 단어는요. 우리가 부엌에서 많이 사용하는 냄비인데요. Logan, 냄비 영어로 뭐예요?
1: Pot. Pot. Pot.
0: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로건이가 한번 맞춰봐요. 우리가 밖에 보면 가끔 안개가 보이죠? 안개 영어로 뭘까요?
1: Fog. Fog. Fog.
0: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토끼가 깡총깡총 뛸 때 그걸 뭐라고 해요, 로건?
1: Hop.
0: That's right. Hop. 그래서 말이죠. 짠! 써니가 이렇게 토끼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토끼는 주로 어디서 뛰어요?
1: Grass.
0: Yes, 잔디, grass. 그래서 로건이가 grass를 그려줄 거예요. 와우, 아주 푸른 잔디네요. 자, 그럼 로건, 깡총깡총 뛰다. 영어로 뭐예요?
1: Hop. Hop. Hop.
0: Excellent. 오늘 배운 마지막 단어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엄마예요. Logan, 엄마. 영어로 뭐예요?
1: Mom.
0: Yes, mom. 그래서 짠! 엄마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예쁘게 눈, 코, 입을 그려줄 거예요.
1: Black.
0: Black. 검정.

0: 분홍색을 쓸 거예요. 로건이가 예쁜 눈, 코, 입을 그려주세요. Very good! 자, 친구들 한번 볼까요? 짠! 우리 로건이가 그린 엄마 얼굴이에요. 어? 이거는 뭐예요, 로건?
1: To watch everybody.
0: 아, 여러분, 우리 엄마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로건이가 그려줬어요. 그럼 로건이가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Mom.
0: Great job!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로 로건과 신나게 춤으로 발음해 볼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ant ah. Ah, ah, ah. Ah, dog.
1: Ah, dog.
2: Ah, hot.
1: Ah, hot.
2: Ah, pot.
1: Ah, pot.
2: Ah, fog.
1: Ah, fog.
2: Ah, hop.
1: Ah, hop.
2: Ah, mom.
0: 즐거웠나요? Now we can all say the 어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이윤 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가족과 관련된 표현들 많이 배웠죠? 그 표현들을 복습하면서 나의 대가족을 소개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tell you about my big family.
0: All right then, let's start with warm-up. Oh, this is a family picture. 가족 사진이 있네요, 그쵸? 근데 보니까 저 위에 따로 사진 하나 붙어 있죠? Aunt, 이모는 미국에 살고 있나 봐요. She's not in the big family picture. 자, 근데 보니까 family picture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쵸? Who are they? Mom? Dad 있고요. 나도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Grandpa, Grandma도 있고요. 소방관인 삼촌도 있네요. Oh, he's a firefighter. And Grandma is holding the little cute puppy. 정말 아름다운 한 가족이죠? 자, 우리가 이 표현들을 어떻게 이 가족들을 표현들 사용해서 소개할지 우리 한번 복습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tell you about my big family.
0: 자, 그럼 이제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I can tell you about my big family. 나의 대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인데 우리 친구들, 혹시 대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내 친척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Who is this? 이거 누구야? 라는 질문이었죠. This is my dad. 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 아빠야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This is my 누구누구 라고 하면 이건 나의 누구누구야 라는 뜻이고 누구누구 대신에 물건이나 사물이 오면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라는 말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This is my friend. 이건 내 친구야 라는 뜻이고요. 이건 내 교과서야.

This is my textbook. 이렇게도 우리가 연습해 봤어요. 자, this is my dad 이라고 했더니 그럼 이건 너의 어머니야? Is this your mom? 이렇게도 물어봤었죠. 자, is this your 누구누구? 요 질문들이 연습해 봤어요. Is this your sister? 라고 하면 이건 너의 누이니? 너의 뭐 언니니? 너의 여동생이니? 라는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도 올 수 있죠. Is this your pencil case? 이거 네 필통이야? 요런 질문이 될 수 있었죠. Yes, she's my mom. 우리 엄마야.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자, 가족 구성원 우리 영어로 다 알아봤었죠. Dad, Daddy, Father 다 아빠를 칭하는 말이었고 Mom, Mommy, Mother 엄마였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Grandfather, Grandpa 할머니는 Grandmother, Grandma 그리고 언니, 누나, 여동생은 다 Sister 오빠, 형, 그리고 남동생은 다 Brother라고 하고요. 이모 고모, 숙모 다 aunt, 삼촌, 이모부, 고모부 다 uncle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촌은 cousin이었죠. 다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옵션이 많은 애들 중엔 엄마, 아빠는 dad, mom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grandpa, grandma 이게 가장 흔하게 불리는 그런 호칭이라고도 얘기했었죠. What's your dad's job? 이라고 물어보면 아빠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 라는 질문이었죠. He's a teacher. 아빠는 선생님이야 라는 말인데 선생님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He's a teacher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What about your mom? 그러면 엄마는?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이미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는? 이라고 할 때는 What about 뭐뭐? 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What about his dad? 그의 아빠는 그러면? 이라는 질문이었고요. What about Kaylin's dog? Kaylin의 강아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말이었고 What about your homework? 그럼 네 숙제는? 이라는 질문이었죠. 다 잘 기억나죠?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라고 하면 그녀는 패션 회사에 근무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She makes pretty clothes. 그녀는 아름다운 옷들을 만들어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make가 makes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My cousins live in Busan. 여기서도 역시 live가 live, lives가 될 수 있죠. 앞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자, my cousins live in Busan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구누구 live in 혹은 lives in 다음에 도시나 국가가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살아 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my grandparents live in 청주라고 하면 우리 조부모님은 청주에 사셔 할머니 할아버지가 청주에 살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My best friend. 요 경우에는 lives로 바뀌죠. 그쵸? My best friend lives in Italy.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 라는 말이었고요. My cousins live in Argentina. Cousins 이렇게 복수가 돼서 live in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Argentina는 아르헨티나였고요. Really? 정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이렇게 대답을 했죠. Like to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하다인데 앞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like to가 될 수 있고 likes to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I like to study.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었고요. He likes to run. 그는 달리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었죠. They like to play games. 그들은 게임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like, likes, like가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로 쓰였네요. Do you visit them often? 종종 가서 보러 가니? 뭐 이런 말이었는데 visit이 뭐 물론 방문하다 라는 좀 딱딱한 말도 되지만 그냥 가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often은 종종이라는 뜻이고 발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often, t 발음 없이 할 수도 있고 often, t를 발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Yes, every summer 라고 했는데

0: summer가 바로 매여름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매여름 나는 그들을 방문해 라는 의미였습니다. My cousins came to my house. 내 사촌들이 집으로 놀러 왔어. 인데 cousin은 물론 내 사촌을 뜻하지만 사촌이 결혼한 사람도 많이 친해지면 내 사촌처럼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cousins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누구 came to my house. 이 표현도 우리 연습을 했었죠. Kaylin came to my house. Kaylin이 우리 집에 왔어. My teacher came to my house. 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어. Our neighbor came to my house. 내 이웃이 우리 집에 왔어 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came은 고정이죠.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이었죠. When, 언제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They have a new baby. 그들은 새로 아기를 가졌거든.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last 다음에 어떤 시간이 오면 지난 뭐뭐라는 또 말이었어요. Last night, 지난밤은 어젯밤이란 말이고 Last Monday, 지난 월요일 Last week, 지난주 Last month, 지난달 Last year, 지난해라는 말이었죠. Last summer는 지난 여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을 뜻하고요. Last Christmas도 지난 크리스마스, 즉 작년 크리스마스를 뜻한다라고 했었죠. 와우! 놀랄 때 쓰는 감탄사죠. 그렇죠? 우리는 우와이지만 영어는 와우 반대입니다. Now I'm an uncle. 이제 나는 이모가 아니라 삼촌이네요. Uncle. 삼촌이야.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면서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Where does aunt live? 우리 이모는 어디 살고 있죠? She lives in the United States. 맞아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What about uncle? What is his job? 우리 엉클의 직업은 뭐죠? He is a firefighter. 맞아요. 소방관이 firefighter였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This is my grandma. This is my grandpa.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엄마, 아빠도 있네요. This is my mom. This is my dad.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강아지를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He is so cute, right? They have a new dog.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This is my family.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표현들로 이렇게 대가족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한 내용들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1: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grandfather, and this is my grandmother. They have a new dog. He is so cute. They are my parents. She is my aunt. She lives in the United States. He is my uncle. He is a firefighter. They are very happy.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you about my big family. 나의 대가족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check 할게요. 뭐 물론 대가족이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혹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배운 표현들 많죠? 그래서 누구누구 lives in 어디어디 이런 표현들도 한번 응용해 보고요. They like to 뭐뭐라는 표현도 응용해 보고 또 엄마 아빠의 직업 얘기하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쵸? 정말 다양한 표현들로 가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 표현들 많이 많이 사용해서 직접 큰 소리로 복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신나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쵸? 자, 그 신나는 기분을 유지하고 우리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Friday. My summer vacation. I can write about my summer.
0: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글쓰기 하는 날이죠. 자, 오늘의 topic.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요. My summer vacation입니다. One more time. My summer vacation. 얘들아, summer가 여름이고요. vacation은 무슨 뜻이었지? vacation? 방학이었죠? 그래서 나의 여름방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look and talk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볼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아하니 여자아이가 여름방학에 뭘 했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그쵸? A girl is telling us what she did over the summer, right?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짜잔! Oh, my summer was... 자, 나의 여름방학은, 나의 여름은 어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하네요. 그쵸? 자, 아주 좋은 이라는 단어 기억할까요? 우리 친구들 G로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Great예요. 그래서 My summer was great 하게 되면은 나의 여름은 아주 좋았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 첫 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쵸? My summer was gre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라고 할까요? I took a to Jeju. 제주가 나왔어요. 자, 쌤이 우리 이번 주에 여행을 갔다,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표현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했죠? I took a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여행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T로 시작하는 trip이 들어갈게요. 자, I took a trip to 제주 하게 되면은 나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took a trip to 제주. 너무 재밌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은요. I at the beach 나왔어요. beach가 우리 해변이었죠. 해변 가면 우리 친구들 뭘 하나요? 그쵸? 수영을 하죠. 근데 나의 지난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swim의 과거형을 써줄게. swim의 과거형은 swam이었습니다.

0: 해서 I swam at the beach 라고 할게요. I swam at the beach.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I'm a bike 나왔어요. 자전거를 무엇을 할까? 탔겠죠. 자, 타다는 ride였는데 ride의 과거형은 그렇죠. rode가 되죠. 그래서 I rode a bike 라고도 적어보겠습니다. I rode a bike. 그 다음에 또 뭘 쓸까? 짜잔. Strawberry ice cream. 아, 완벽하다, 그쵸? 자, 나는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뭘 했을까요? 그쵸, 먹었겠죠? 먹다는 eat인데, eat의 과거는 ate입니다. 그쵸? 기억하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I ate strawberry ice cream까지 적어볼게요. I ate strawberry ice cream.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방학은 어땠습니다? 라고 해줄 텐데 어때 보여요? 굉장히 신나 보이죠? 그쵸? 그래서 신나는 이란 단어를 넣어줄게요. 기억할까? 이 단어? 맞습니다. 2로 시작하죠? 신나는 exciting 넣어줘 보겠습니다. It was exciting 까지 해볼게요. 정말 exciting 해보여요. 그쵸? 자, 우리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My Summer Vacation. 나의 여름방학. Okay. My summer was great. Great가 뜻이 뭐예요? 아주 좋은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해볼게요. My summer was great. 좋습니다. I took a trip to 제주. Took a trip to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 라는 뜻이었죠. 나는 제주도로 여행 갔었어요. I took a trip to 제주. 좋아요. I swam at the beach. 나는 해변에서 수영했어요. I swam at the beach. 좋습니다. 그 다음에 I rode a bike. 자, rode는 ride 타다의 과거형이죠. 자, 우리 친구들. I rode a bik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ate strawberry ice cream. ate는 뭐의 과거야? 그렇지. eat, 먹다의 과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I ate strawberry ice cream.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It was exciting. Exciting이 무슨 뜻이지? 그렇죠. 신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해볼게요. It was exciting.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게 나의 지난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 과거형으로 쓰인 거 꼭 우리 친구들이 알아줘야 돼요. Took a trip to 하면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다. Swim 하면 수영했다. Rode 하면 탔다. Ate 하면 먹었다까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줄게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원어민 음성을 듣고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1: My summer vacation. My summer was great. I took a trip to Jeju. I swam at the beach. I rode a bike. I ate strawberry ice cream. It was exciting.

0: Today, we will look at folk song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를 알아볼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는 각 나라마다 고유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민요를 알고 있나요? Do you know any folk songs? 이제 나라별로 어떤 민요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enya. What is this song? It's Jambo from Kenya. 케냐의 잠보입니다. 잠보는 손님이나 친구가 찾아왔을 때 환영의 의미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What are some jambo features? 잠보는 따라 부르기가 쉽고 흥겨운 리듬이 특징입니다. It's easy to sing along to. It has an upbeat rhythm.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Are you happy?
1: Yes, I am. I'm happy.
0: Let's move on to the next country. Let's look at Scotland. What is this song? It's Auld Lang Syne from Scotland. 스코틀랜드의 Auld Lang Syne입니다. 이 노래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한국에서도 널리 불린 노래인데요. What are some Auld Lang Syne features? Auld Lang Syne은 그리운 옛날이라는 의미로 멜로디는 구슬프지만 희망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Its melody is sad, but it has a hopeful message. Are you okay?
1: No, I'm not. I'm sad.
0: What's next? Let's look at Austria. What is this song? It's yodeling from Austria. 오스트리아의 요들송입니다. 요들은 스위스 알프스 지방과 오스트리아 지역의 민요인데요. What are some yodeling features? 요들은 가성을 섞어 특이한 소리를 내어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들의 발생은 알프스 뿔피리를 모방한 곳이라고 하고 알프스 고원에서 목동들이 소리를 부를 때 쓰던 통신 수단이었다고 하니 참 흥미롭네요. Yodeling is a form of singing. It features quick and repeated changes of pitch. Are you okay?
1: Yes, I am. I'm great.
0: Let's look at one more. Let's look at Korea. 한국에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민요가 있죠. What is this song? It's Arirang from Korea. 한국의 아리랑입니다. What are some Arirang features?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체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하네요. Arirang is included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Are you sad?
1: Yes, I am. I'm sad.
0: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들을 알아보았어요.

0: We looked at folk songs around the world. 이 밖에도 나라마다 멋진 민요들이 있답니다.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summer. 나는 나의 여름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eck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어땠나요? 선생님이랑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름방학에 무엇을 했는지 적어보는 표현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고 사용해보세요. 그럼 주말 잘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날 더 행복한 모습을 볼게요. Bye bye, butterfly!

Thank you.

What should I do with these ones? It's no good. It's no good at all.

Even Terps. Two, four, six, eight, ten. Evens.

0: 16.
1: 18.
2: 20.
3: Evens. Even tops. Evens.
4: Made of twos.

야호! 드디어 학교 시간! Bye! 얘들아 잘 가! See you tomorrow! 교문을 나서는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후야! 리나였다. 어? 아까 체육 시간에 공 맞으네? 기억하네. She's really kind. 나는 은우와 미나를 서로 소개했다. 은우야, this is 미나. 아침에 우연히 만났어. 미나야, this is my friend 은우. 내 제일 친한 친구야. Nice to meet you. 그럼 잘 가, 미나야. Have a good day. See you. 미나와 헤어지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은우가 말했다. 이름이 미나라고 했지? She looks kind. 응, 우리 다 같이 자주 놀자. 내 오랜 친구와 새로운 친구가 서로 또 친구가 되다니 기쁘다.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일기도 재미있었죠? 우리 지후의 오래된 친구 은우랑 아침에 새로 만난 친구 미나랑 소개를 해주면서 또 이렇게 셋이서 친구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참! 친구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drawing quiz 한 거 기억나요? 선생님 그림을 막 와! 이런 거 그렸는데 정답이 뭘까요? That's right! The answer is I hate bugs! 나 벌레 정말 싫어해! 가 정답이 되겠죠. 잘 맞췄어요, 친구들. 오늘도요, 우리 재미난 일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단어도 배우고 영어 표현도 배우고 또 읽고 써보고 말해보는 시간 함께 갖기로 해요. 오늘의 일기는 오랜 친구와

친구 알고 있죠? 먼저 단어부터 함께 볼게요. 오늘의 단어. 단어가 4개 있어요.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찾아서 칠판으로 가져오면 돼요. 첫 번째, bye. bye. 어디 있을까요? b 소리로 시작하니까 여기. 두 번째, tomorrow. tomorrow. 하하, t로 시작해요. 찾았나요? 여기. 세 번째 단어는 kind. kind. 맞아요. 여기 있죠. 마지막, good. good. g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 여기 있네요. very good. 자, 이제는 그림을 보면서요. 그림이 뜻하는 단어를 찾아볼 거예요. The first one. 무거운 책을 들고 가는 친구를 보고 지금 도와주러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럴 때 이 사람 어떻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친절하다고 얘기하죠. kind. 친절한. 오늘은 8월 16일. 8월 17일은 오늘 기준에서 내일이 되겠죠. 내일 뜻하는 말. That's right. Tomorrow. Tomorrow. 어? 정말 좋아요. 좋다라는 뜻을 손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엄지척 해줬거든요. 좋은 뜻하는 단어 찾아볼까요? Yes. Good. Good. 마지막. 헤어질 때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 잘 가. Bye. Bye. Well done. 자, 이제는 단어를 두 번씩 따라해 볼 텐데요. 빨간 점 보이죠? 빨간 점이 있는 단어는 두 박자, 어려운 말로 두 음절 이상 있는 단어예요. 빨간 부분에 강조해서 읽어주면 돼요. 첫 번째부터. Bye. Bye. Tomorrow. Tomorrow. Kind. Kind. Good. Good. Excellent. 자, 단어는 우리 확실히 알았고요. 이제는 이 일기에 사용됐던 영어 표현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bye. bye. 이거 뭐예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예요. 그죠? 우리 이야기 이 일기에서도 우리 지후가 반 친구들에게 얘들아 잘가 할 때 헤어질 때 쓰는 말로 사용이 되었어요. 친구들도 손 흔들면서 얘기해 볼게요. Bye. Bye.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헤어질 때 하셨던 말도 있는데요.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이거 무슨 뜻이에요? See you, 너를 본다 이런 거죠. Tomorrow, 내일, 즉 내일 보자, 우리 내일 만나자 할 때 쓰는 말이 See you tomorrow예요. 우리 앞서서 봤던 bye랑 함께 많이 쓸 수 있어요. Bye, see you tomorrow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See you tomorrow 대신에 see you later 이런 말도 있어요. later는 나중에요. 나중에 보자 아니면 아예 다 빼고 간단하게 see you 나중에 보자 다음에 보자 see you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bye랑 이런 다양한 말들을 섞어서 친구들도 헤어질 때 인사해보면 좋겠죠. 자, 우리 그 은우랑 지우가 미나 얘기를 하는데요. 지우가 미나를 아침에 만났지만 되게 친절한 친구라고 생각했나 봐요. She is really kind.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미나의 성격. 우리 지우가 생각하는 성격이죠. She is 하면 그녀는 어떠어떠하다 이런 뜻이고요. Kind는 우리 알고 있는 친절한이에요. 여기에 really 넣어서 she's really kind. 진짜 친절해. 정말 착해. 이런 뜻으로 미나의 성격을 칭찬을 해줬어요. 이번에는요. 소개하는 말이에요. This는 이것이라고 우리 친구들 1학기 때 배웠고 또 이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렇게 소개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우리 배웠죠. This is
미나라고 소개하면 얘는 미나

친구야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내 친구 은우야. This is my friend 은우라고 했죠. 조금 전에 this is 미나에서 my friend라는 부분을 더 넣어줬어요. 얘는 미나야. 얘는 내 친구 은우야. 조금 더 길게 우리 친구들도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해줬더니 어때요? 맞아요.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죠. 만나서 반가워. 이건 우리 여러 번 했었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각자 집에 가려고 헤어져요. 헤어지면서 하는 말또 하나 배울 수 있네요.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Have는 가지다 또는 어떤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Good day. 좋은 하루 보내.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죠. 헤어지면서. 좋은 하루 보내요. Have a good d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헤어질 때 하는 말 아까 see you에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마지막에 은우가 했던 말. 친절한 애처럼 보여. 라는 말이 있었어요. She looks kind. 아까 지훈은 she is kind라고 표현해 줬잖아요. 친절하다. 근데 은우는 사실 미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she, 그녀는 looks, 어떠어떠하게 보여. kind, 친절한 사람처럼 보여. 친절한 애 같아. 라고 자기의 또 생각을 얘기를 해줬어요. She looks kind. 와. 그렇게 재미있는 일기 속에 이렇게나 많은 영어 표현들이 숨어 있었네요. 우리 이 중에서 딱네 개만 뽑아서 리듬 살려 읽어보고 신나게 젠트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첫 번째 문장은 See you tomorrow예요. See you tomorrow. 우리 리듬 살려 연습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뜻이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말은 강조해주고 그렇지 않은 건 약하게 해주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두 개를 강조해 볼게요. 어떤 말? 보자. 그리고 내일이 중요하겠죠.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좋아요. See you tomorrow. 이렇게 컴퓨터처럼 얘기하지 말고 See you tomorrow.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She is really kind. 선생님이 또박또박 읽어줬어요. 자, 이 중에서는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요? 두 개만 우리 친구들 찾아볼까요? 중요한 뜻을 전달하는 말. 그래요. 정말 친절하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은우랑 지우가 미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she is 부분은 강조하지 않고 really kind 부분을 강조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she's really kind. she's really kind. 친구들도 she's really kind. 좋아요. 감 잡았나요? 요건 어때요? 좋은 하루 보내. have A good day. 어디 강조해 볼까요? 여기는 선생님은 세 개. 세개 찾아볼게요. 그래요. 가주세요. 이런 시간 보내세요 하는 have에다가 좋은 하루. 다 중요한 말이죠. Have a good day. 친구들도 have a good day. 한번 더. Have a good day. 좋아요. 이렇게 해야 영어의 리듬이 산다고요. 마지막 문장. She looks kind. 세개 단어 중에서 두 개만 강조해 볼게요. 어디? 이렇게 이렇게 보여. 친절한. She looks kind. 한번 더. She looks kind.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리듬 알았으니까 이 리듬 그대로 살려서 함께 챈트 불러봐요. Here we go. See you tomorrow. She's really kind. Have a good day. She looks kind. Good. 짜잔! 오늘의 drawing quiz. 우리 오늘 일기에 등장한 여러 가지 영어 문장들 있죠? 그 중에 선생님이 하나를 두두두.
골랐어요. 이제 선생님이 그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친구들은 그림이 나타나

있는 문장을 여기 그대로 말해보고 적어봐 주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화면으로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활동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So here we go. 여기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손을 이렇게 뻗고 웃으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옆에는 다른 친구가 있네요. 머리가? 머리가 이렇게. 아, 여자친구구나.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서서. 아, 근데 이 친구는 이름이 미나이나예요.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의 일기 속 문장 중에서 이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서 친구들 써주면 돼요. 우리 홈페이지 방문해서 활동지 받아서 하는 거 잊지 마요.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오랜 친구와 새 친구라는 이름의 일기를 보았어요. 일기라기보다는 우리 지후의 매일매일의 그냥 이야기책 같죠, 친구들. 친구들도 일기 보면서 재미난 아이디어 있으면 선생님한테 보내줘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으로 선생님이 또 재미있는 일기를 만들어 볼 테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Hi, Tom. How was your holiday?
1: It was great.
0: Where is your seat?
1: I'm near the teacher.
0: Actually, I want to say it differently this time.
2: 다르게 말해보고 싶은데.
0: What can I say?
1: 뭐라고 하면 될까?
0: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친구가 우리한테 너는 자리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앞쪽 근처야, 나는 선생님 근처야 이렇게 대답을 해봤는데 오늘은 나는 우리 반 친구 찰리 옆이야. 이걸 영어로 해볼게요.
0: So to do that, let's go to our magic box and grab two cards from this box. So here is the first one. 짠! All right. Let's see this card. Let's first spell it out. N-E-X-T and T-O. Two words. Once more. N-E-X-T-T-O. And let's sound it out.
3: N이니까 니은 소리가 나겠죠? N-N-E니까 E. X는 Z, Z 이런 소리가 나고 T는 T 소리. T, T. And T 다시 T. 이거는 우 소리가 납니다.
0: So putting it together. Next. Next. To. Next. To. Next. To. Next to. Next to.
3: I'll put next to back in the box.
0: And let's grab the second card.
3: 짠!
0: All right. Very short. I am.
3: I는 I라고 읽거나 E라고 읽어요. 그리고 M은 미음

0: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자, 여러분. 학교에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세요? 여러분? 아, 하긴 이것도 답변이 다 다르군요. 그렇네. 아, 맞아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답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인데요. 바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그렇죠? 오후이죠. 9시부터 5시까지 학교에 있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군요. 5시에 끝나면 조금 늦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과연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먼저 단어 친구들!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네, 여러분 어떠한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 첫 번째 단어 넣어주세요. 오! Upset. 어때 보여요? Upset. 여러분 기분이 지금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화난, 좀 속상하고 윙! 빠!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게 바로 upset 입니다. 어떡해.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는 없길 바래요. 이런 표정 자주 짓지는 않길 바래요. 그래도 따라는 해보겠습니다. Upset. Upset. Upset. Upset. Very good. And next. Mess. Mess. 여러분, 우리 mess라고 하는 단어 나온 적 있었습니다.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누구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배를 탔어야 돼요. 그렇죠? 10시에 배가 오는데 얘는, 그러니까 10시에 배를 타야 되는데 얘가 10시 반에 간 거예요. 그러면 배를 놓쳤겠죠. 그래서 그냥 바다만 배가 벌써 떠났네 이러고 쳐다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놓치다 라고 할 때도 miss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Miss. Miss. Miss. Very good. And next. Because of. Because of 무엇인데요? 여러분 사진을 봐주세요. 제법 큰 차인데 바퀴에 무슨 문제가 있나? 바퀴가 펑크가 났나? 그쵸? Flat tire 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봤더니 아니 여기에 이러한 못이 박혀 있잖아. 이 못 때문에 flat tire 생겼군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뭐 때문에 어떤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 우리가 because of 무엇 something 그러면 그것 때문에 라는 말이 됩니다.

0: 겁니다. Okay? 따라서 말해보세요. Because of. Because of. Very good. And next. Physics. Physics. 아, 조금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 친구 뭔가를 공부하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워 보여. 오, 뭐 그래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도형도 나오고. 아, 어려워. 물리.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다양한 과목, 학문 중에서 특히 물리, 물리학을 physics라고 합니다. 보통은 어렵게들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과목이 있죠. 샤이니쌤은 학교 다닐 때 physics 잘했어요. 어려웠지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 따라서 말해보세요. Physics. Physics. Physics. Physics. Very good. 자, 이렇게 단어, 어휘들 중요한 것들을 배워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1: We're at school from 9 to 5. Don't you think it's too long?
2: Well, I think it's okay. Why are you so upset?
1: I always miss my favorite TV shows because of school.
0: 아니, 그러면 재방송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A 친구가 지금 좀 화가 났어. 그죠? 약간 언성이 높아집니다. 아, 약간 이런 거죠. 좀 upset 돼 있어요. 아,
1: we are at school from 9 to 5
0: 라고 합니다. 우리는 at school, 학교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from, 여기 9 to 5 라고요. 9시부터 5시까지. 자, 여러분, 요게 바로 오늘의 미션 문장입니다. 우리는 9시부터 5시까지 학교에 있어. 그렇죠? 자, 이렇게 A부터 B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할 때 from, to,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명료하게 from A to B 이렇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A부터 B까지 즉 9시부터 5시까지 요거는 오전 시간이고 요거는 오후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9시부터 5시까지 학교에 있는데 Don't you think it's too long? 이라고요. Don't you think? 너 생각하지 않니? 뭐라고? It's too long. 그거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아? 학교에 너무 오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1: We are at school from 9 to 5. We are at school from 9 to 5. Don't you think it's too long?
2: We are at school from 9 to 5. We are at school from 9 to 5. Don't you think it's too long?
1: Don't you think it's too long?
0: 그래요. 자, 친구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From은 뭐뭐부터고 to는 어디어디까지니까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이 표현 활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1: 저는요, 1시부터 3시까지 물리학 공부했어요.
0: 오,
1: I studied physics from 1 to 3. I studied physics from 1 to 3.
2: I studied physics from 1 to 3.
1: I studied physics from 1 to 3.
0: 그래요, 여러분. 발음하다 보면 그냥 1, 2, 3 이렇게 되네요. 재밌어요?
1: And next. 우리는요, 6월부터 9월까지 수영 갑니다.
0: 오, 이때는 그래도 비교적 날씨가 수영할 수, 9월 달에도 할 수 있나? 뭐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1: We go swimming from June to September. We go swimming from June to September.
2: We go swimming from June to September.

0: 그렇죠? 6월부터 9월까지가 됐고요. And next. Oh! I kept watching movies from morning to evening. 저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화를 계속 봤습니다. 이 영화 끝나면 다음 영화 계속 봤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냥 예문일 뿐입니다. 자, 말해볼게요. I kept watching movies from morning to evening. I kept watching movies from morning to evening. I kept watching movies from morning to evening. 잘했어요. 자, 이렇게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말을 듣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에 있는데 이거 너무 긴 거 아니냐? 라는 말을 듣고 B가 Well, I think it's okay. 내 생각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시간 학교에 있는 거? 근데 너 Why are you so upset?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데? 왜 그렇게 화났는데? 말해볼게요. Well, I think it's okay. Well, I think it's okay. Why are you so upset? Why are you so upset? I think it's okay. Why are you so upset? Well, I think it's okay. Why are you so upset? Okay, 그랬더니 A가 Oh, I always miss my favorite TV shows because of school. 내가 항상 놓친단 말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TV 쇼들을 뭐 때문에? 학교 때문에 놓친단 말이야. 어머,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TV 쇼가 다 끝나있나봐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건가? 자, 여러분 말해볼게요. I always miss my favorite TV shows because of school. I always miss my favorite TV shows because of school. I always miss my favorite TV shows because of school. I always miss my favorite TV shows because of school. 그렇구나. 그 A 친구에게 재방송이 있나 살펴보세요. 그죠? 그리고 다시 보기로 인터넷 가서 다시 보기 해도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우리는 9시부터 5시까지 학교에 있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아?
2: Speak.
1: "너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너 왜 이렇게 화났어?"
2: Speak. Well, I think it's okay. Why are you so upset?
1: 아, 나 학교 때문에 항상 내가 좋아하는 TV 쇼 다 놓친단 말이야.
2: Speak. I always miss my favorite TV shows because of school.
0: 영화에 반하는 퀴즈입니다, 친구들. 자, 오늘 세 문제 잘 맞춰보세요.
3: 첫 번째.
0: 우리는 9시부터 5시까지 학교에 있다. 어휴,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3, 2, 1, 띵! 바로 From 9 to 5, 예!
3: 말해볼까요?
0: We are at school from 9 to 5. We're at school from 9 to 5.
2: We're at school from 9 to 5.
0: Very good. And next. 우리는 6월부터 9월까지 수영을 가.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띵! 자, 언제부터니까 여러분? Woo! That's right. From.
2: We go swimming from June to September.
3: We go swimming from June to September.
2: We go swimming from June to September.
0: Very good. And the last question.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3, 2, 1, 띵! That's right. A big! Great!
3: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하는 From A to B 배워봤어요. 실제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그때 꼭 활용해서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일반 동사 현재형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미리 예고했었죠. 일반 동사 현재형 중에서 3인칭 단수가 주어가 되는 경우에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어떤 특이한 일이었는지 복습을 좀 해볼 겸 문제부터 풀고 가봅니다. 그럼 세 문제 먼저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어땠어요? 뭔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은 얘기를 했었죠. 일반 동사 현재형에 뭐뭐 할때 S를 붙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S인지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요. 자, 오늘 학교 시험 출제 유형 포인트 나갑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건데요. 앞이 뭔가 전제 조건이 길죠. 일단 현재 시제여야 하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여야 합니다. 자, 3인칭 단수가 뭔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1인칭은 뭐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납니다. 자, 특히나 서양 사람들한테 이 세상의 중심은 더더욱이나 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내 앞에 있는 나와 대화를 나누는 당신이 2인칭이에요. 나와 당신을 뺀 제3자라고 하죠. 저, 다른 사람을 3인칭으로 합니다. 자, 나, 당신, 그리고 3인칭인데요. 그 3인칭이 하나일 때, 그게 바로 3인칭 단수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현재 시제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동사원형 뒤에 S를 붙입니다. 이게 원칙 첫 번째입니다. 학교 시험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특이하잖아요. 그죠? 특이한 것들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냥 S만 붙이면 또 재미가 없죠? S 외에도요, ES를 붙이거나 불규칙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전에 클리어 편을 조금 복습해 보는 게 좋겠죠? S 외에 ES를 붙이는 이유는 발음의 편의성 때문이었어요. 기억나나요? 이미 막 동사가 S로 끝났어.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쓰쓰쓰쓰쓰 이렇게 발음하면은 힘드니까 ES를 붙여서 발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불규칙.

0: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잖아요. have, 가지다라는 동사인데 요거 3인칭 단수일 때 s 붙이면 has, h-a-s 이렇게 바뀌어서 씁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그는 토마토를 좋아한다 인데요. 자, 동사 부분이 지금 빈칸이고요. 그라는 주어를 집중해주세요. 그라는 주어는 1, 2, 3인칭 중에 뭐예요? 그쵸. 3인칭입니다. 자, 일단 나도 아니죠? 당신도 아닙니다. 제3의 누군가죠. 근데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He는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동사원형 뒤에 S를 붙인다는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likes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녀는 9시에 학교로 간다 인데요. 자, 그녀는 이라는 주어를 봅시다. 요거 일단 현재 시제인 건 확실해. 학교로 간다라고 지금 한국어 돼 있으니까 현재 시제고요. 그녀라는 주어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 뭔가요? 나? 당신? 둘 다 아니죠? 제3의 누군가고요. she 한 명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동사원형 뒤에 s를 붙여야 하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고스! 요거 첫 번째입니다. 아닙니다. 자,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정답은 두 번째 게 되겠는데요. 자, 동사가 s로 끝나거나 o로 끝나거나 x로 끝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es를 붙인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goes, goes, es 붙이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톰은 저녁에 TV를 본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일단 톰이라는 주어를 봅시다.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 뭐예요? 나도 아니고요. 당신도 아니에요. 톰은 제3의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3인칭인 거 맞아요. 자, 그런데 현재 시제네요. 그러니까 동사원형에 S 붙이는 건 맞습니다. 그럼 얘인가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쵸. 자, 답은 첫 번째 겁니다. 우리 동사가 SH 혹은 CH 요렇게 치, 쉬 요렇게 끝나는 동사들은 뒤에 ES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발음상의 이유 때문이에요. 봐봐요. 이 watch 요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watch watch 두 개의 구분이 잘 되나요?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굉장히 구분이 어려운데요. 여기 사이에 E라는 모음을 넣어주면 watches, watches 구분이 잘 됩니다. 그래서 ES를 넣어주는 거예요. SH가 들어가는 건 washes, 씻다라는 wash, 거기에 washes 이런 예시가 또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grammar point였고요. 이제 listening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1. He likes tomatoes. He likes tomatoes. Listening point 2. She goes to school at 9 o'clock. She goes to school at 9 o'clock. Listening point 3. Tom watches TV in the evening. Tom watches TV in the evening.
0: 주어, 동사, 끊어서, chunk by chunk로 He likes tomatoes. Likes tomatoes. 그는 토마토를 좋아한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He likes tomatoes. He likes tomatoes.
0: She goes. She goes. 그녀는 간다. Goes to school at 9 o'clock. Goes to school at 9 o'clock. She goes to school at 9 o'clock. 그녀는 9시에 학교로 간다.

0: 두 번 듣겠습니다.
1: She goes to school at 9 o'clock. She goes to school at 9 o'clock.
0: Tom watches. Tom은 본다. Tom watches TV in the evening. Watches TV in the evening. Tom watches TV in the evening. Tom은 저녁에 TV를 본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드릴게요.
1: Tom watches TV in the evening. Tom watches TV in the evening.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이제 말해야겠죠, 여러분. 자, 우선은 동사 원형 뒤에 S 붙을 때요. 발음할 때 likes, s, 바람 소리 나는 거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likes부터 해볼까요? likes, 좋아한다, likes.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한 번 더.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he likes. 토마토를 tomatoes. 자, 토마토가 아니죠, 영어로. 토마토 아니고 tomato. tomatoes. 따라할게요. tomatoes. tomatoes. 그는 토마토를 좋아한다. He likes tomatoes. He likes tomatoes. 그는 사과를 좋아한다면요? He likes appl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할게요. He likes apples. He likes apples. Very good.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녀는 9시 학교로 간다 인데요. 그녀는 간다 부터 하죠. She goes. 그녀는 간다. She goes. 그녀는 간다. She goes. 학교로 to school. 학교로 to school. 9시에 at 9 o'clock. At 9 o'clock. Full sentence 갑니다. She goes to school at 9 o'clock. 한 번 더. She goes to school at 9 o'clock. 자, 이렇게 9시 땡땡 되어 있을 때 정각을 가리킬 때는 9 o'clock 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She goes to school at 9 o'clock. Wonderful.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톰은 저녁에 TV를 본다 인데요. 톰은 본다 부터요. Tom watches. Watches. 발음 조심하세요. Tom watches. 톰은 본다. Tom watches. 톰은 본다. Tom watches. TV를 저녁에 TV in the evening. TV를 저녁에 TV in the evening. Full sentence 갑니다. Tom watches TV in the evening. 아, 좋아요. 한 번 더 갈게요. Tom watches TV in the evening. Wonderful.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질문 듣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1: But a problem begins at night. Many dogs bark a lot at night. Then some babies start crying at the same time. So I can't sleep well. Many neighbors also complain about the noise. So the manager of the apartment put a sign. Be quiet after 10 p.m.
0: 자, 지난 시간과 지문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글쓴이가 I live in happy apartment 이렇게 했죠. 해피 아파트에 사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개두 마리를 키우고 있고 근처에 개 공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 공원에서 개들 산책시키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냥 행복하지는 않은가 봅니다. 오늘은 좀 문제가 일어나는 지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보기 전에 단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begin이라는 게첫 번째 줄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begin. 좋고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at the same time. very good.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But a problem. 그러나 한 문제가 begins at night. 밤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개 공원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밤이 되면은 한 문제가 시작된대요. Many dogs, 많은 개들이요. bark, woof, woof. 짖는다고 합니다. A lot, 많이. At night, 밤에. 밤에 개들이 많이 짖는데요. Then, 그리고 나면, some babies, 몇몇 아기들이요, start crying, 울기 시작합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울기 시작합니다. So, I can't sleep well. 그래서 나는 잠을 잘잘 수가 없습니다. 큰 문제네요. 밤에 개들이 짖기 시작하고, 아기들이 울기 시작하고 나는 그 소음에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자, 다음 문장 보기 전에요. 단어 한번 보고 갈게요. neighbor라는 건 이웃이라는 뜻이고요. neighbor. 좋아요. complain은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하죠. complain. 좋습니다. many neighbors, 많은 이웃들이 also complain. 또한 불평을 합니다. About the noise. 그 소음에 대해서 많은 이웃들이 불평을 또한 했대요. So, 그래서 the manager, 그 관리자 of the apartment, 아파트의 관리자가요, put a sign, 사인 하나, 표지판 하나를 두었대요. Be quiet, 조용히 하세요. After 10 p.m. 밤 10시 이후로 조용히 하세요. 라는 표지판을 하나 두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원어민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But a problem begins at night. Many dogs bark a lot at night. Then some babies start crying at the same time. So I can't sleep well. Many neighbors also complain about the noise. So the manager of the apartment put a sign. Be quiet after 10 p.m.
0: Writing입니다. 오늘도 세 문장 영작해 볼게요.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주어 다음에 동사.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동사 원형 뒤에 S 붙이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설거지를 하신다. 인데요. 주어가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이고요. 동사는 하신다입니다. 자, 근데 영어에는 높임말이 따로 없다고 하니까 하다 정도로 쓰면 되겠네요. 나의 아버지는 my father 혹은 my dad 하다. do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3인칭 단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은 washes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does the shoes

이렇게 해도 되고요. wash the dishes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공부한다인데요.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그녀는 이지요. 동사는요. 공부한다입니다. 그녀라는 주어는 she, 공부한다라는 동사는 study입니다. 자, 근데 그냥 study 쓰면 안 되고 studies 쓰면 되는데 y를 i로 바꿔서 es를 쓰셔야겠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퍼즐은 많은 조각들을 가지고 있다인데요. 자, 주어는 이 퍼즐은 동사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이 이제 많은 조각들을 쓰시면 될 텐데요. 이 퍼즐. This puzzle. 가지고 있다는 have입니다. 자, 근데 요거 불규칙이에요. have를 3인칭 단수형 has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this puzzle has many pieces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동사의 현재형, 그 중에서도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의 편이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공부하도록 해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조동사의 출제 포인트 짚어볼 테니까 잠시 함께 해주시고요. 듣기 평가 문제 유형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주제 파악하기거든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듣고 있다 보면 어차피 하나의 주제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유형이 될것 같은데요. 1번은 식당 전화 예약, 2번 도서관의 도서 검색, 3번은 인터넷 버스 예약, 4번 사이버 강의 수강, 5번은 영화표 예매.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을까?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up.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I will now explain how to book your express bus seat online. First, type in your destination and the date you want to leave. Next, click the search button, and then you can see which bus matches your schedule. Lastly, click the reserve button. Don't forget to check your seat number online.
0: 자, 어떤 주제였는지 정답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0: 자, 첫 번째 빈칸에는 May I have your attention 들으셨죠?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1: I will now explain how to book your express bus seat online.
0: I'll now explain how to book your Express bus seat online 이렇게 들었는데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빈칸 넣어보겠습니다.
1: I will now explain
0: I'll now explain
1: how to book your express bus seat online.
0: how to book your express bus 이렇게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explain 하면 설명하답니다. I'll now explain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을 book 하면 우리 동사로 예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책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예약하는 방법, 뭘? 익스프레스 버스 하면 우리 고속버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버스 세트, 고속버스 좌석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1: First, type in your destination and the date you want to leave.
0: Type in your destination 들으셨죠? 자, 어떻게 쓰니? 스펠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목적지죠? 그래서 type in

0: 타입해 넣어라. 써 넣어라. 온라인 키보드로, 자판으로 치는 거겠지. 목적지를 쓰세요. 그리고
1: And the date you want to leave.
0: the date you want to leave. 그랬습니다. The date. 날짜가 되겠죠? 어떤 날짜 you want to leave. 떠나시고 싶은 날짜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Next. 그 다음.
1: Next, click the search button.
0: Click the search button. Button. 이렇게 들렸는데, 우리 버튼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우리 영어로 들릴 때는 button.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찾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검색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고.
1: And then you can see which bus matches your schedule.
0: 그리고 나면 you can see.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Which bus matches your schedule. 그래서 어떤 버스가 match, 맞는지. 여러분의 스케줄에 어떤 버스가 맞을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Lastly, click the reserve button.
0: Lastly, 마지막으로 click the reserve button 그랬죠?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reserve인데요. 이거 이제 예약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죠.
1: Don't forget to check your seat number online.
0: Don't forget to, 뭐뭐할 것을 잊지 마라. Check your seat number online. 그래서 여러분의 좌석 번호를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don't forget to, 뭐뭐할 것을 잊지 마라. 당부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Seat number, 좌석 번호라고 하는 단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뭐 하는 거지, 얘들아? 그렇지. 우리 인터넷으로 버스를 예약하는 방법을 여자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을,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조동사 출제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분 복학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앞에 RE, re가 붙는 접두어 단어들은 어떤 뜻이 주로 될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RE, re라고 하는 접두어는요, 다시, again 이란 의미로 정말 많이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단어를. 두 번째는 back, 뒤에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again, back. 그 뭔가 비슷하기도 한것 같은데, 그치? 자,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아까 전에 듣기 평가에서도 찾아봤었, 들렸었고, 우리 빈칸으로도 넣어봤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resolve였고요. 예약하다 또는 이 단어는 남겨두다, 보류하다, 비축해두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때 re가 back이야. 그 다음에 solve. 그러면 우리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두 단어가 합쳐지면 뒤에 제공하려고 남겨두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뒤에 쓸 거지만 미리 예약해 두다 이런 의미로도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eplace입니다. 자, 이때 re는 again 다시란 뜻이야. 그 다음에 우리 place가 명사로는 장소지만 동사로는 두다, 놓다란 뜻이 있어요. 위치시키다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replace가 다시 위치시키는 거야. 다시 다른 곳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replace는 누군가의 역할을 대신하다, 대체하다, 교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replace. 됐죠? 자, 그 다음에 recall입니다. 이때 re도 again이에요. 다시. 그 다음에 call 하면 우리 부르다란 뜻이 있는데요. 이때 부르는 게 이제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거로 여러분이 떠올리신다면 recall은 회상하다, 기억해내다 또는 상기시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remove입니다. 이때 re는 back이고요. move는 이동시키다, 이동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remove가 뒤로 빼는 거야. 뒤로 이렇게 빼서 안 보이게 뒤쪽으로 옮기다라는 뜻이 되면서 제거하다가 돼요. 혹은 얘는 사실 첫 번째 뜻이 가장 많이 쓰여요.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 그냥 옮기다, 이동시키다, 이전시키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RE가 붙을 때 단어들 좀더 암기하기 쉽겠죠? 자, 넘어가 보죠.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조동사의 내신 기출 한번 엿보면서 출제 포인트 짚어가 볼 텐데, 조동사의 특징을 이용한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러분, 조동사의 특징이 뭐지? 떠올려 보시면, 항상 강조하면서 처음에 배우는 건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야. 이런 거 강조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주어가 3인칭 단수든 복수든 1인칭이든 상관없이 조동사는 형태 변형이 없어. 이런 것도 들어본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러면 먼저 문제 한번 훑어보면서 어법상 틀린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1번. The cheetah can run very fast like a car. 2번. I was sending an email to the company. 3번. The doctor is going to check the patient. 4번. Jason have to fix his computer tomorrow. 마지막 5번. You are able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자, 어법상 틀린 게 여러 개인가 봐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몇 개일까? 그리고 몇 번일까? 여러분의 정답 잘 기억해 두시고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조동사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니, 뭐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해서 S 같은 거 붙이는 거 절대 절대 안 된다. 이게 시험에 좀 나올 수밖에 없겠고, 또 그러면 조동사에 안 붙이고 그럼 여기다 붙일까?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뒤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I'll see you next Saturday. 무슨 뜻이야? 나는 다음 주 토요일에 너를 볼 거야. 라는 뜻인데요. 인데 여기에서 will 뒤에 뭐 당연히 동사 원형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방금 말했듯이 she can't swim in the sea. 요 문장이 맞는 문장이에요. she라고 해서 s를 여기다가 붙인다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동사에 붙인다든지 안 된다는 거 다시 강조하고 요렇게만 씁니다. 그녀는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요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have to, be going to, be able to 라고 하는 또 조동사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완벽한 조동사. 우리가 생각하는 can, will, must, should, may 이런 느낌이랑 좀 달라요. 일단 단어도 두 단어 이상들이고 뭔가 뭐 투부정사. 얘 지금 투가 투부정사의 투거든. 막 이런 거랑 같이 붙어 쓰이고 뭐 비동사도 보이고 얘네들은 준조동사격으로 수의 일치를 해줘야 돼. 심지어 시제일치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에 따라서 수도 달라져야 되고 동사 형태도 바뀔 수 있으니 수의일치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Have to,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I have to clean my room. 나는 나의 방 청소를 해야 한다. 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수의일치가 바뀌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to를 써요. 그쵸?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는 주어가 I이기 때문에 has to가 안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은 be going to입니다. 우리 be going to는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미래에 보통 계획적인 일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건데, be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항상 주어에 따라서,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am, are, is, was, were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주어가 you니까 you의 짝꿍은 그렇지 어리 맞죠? 그래서 you were going to take a trip Europe. 그러면 너는 유럽으로, 당신은 유럽으로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라는 해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be going to를 원형으로 넣지 않는다. 당연히 is going to도 안 되겠고요. 뭐, am going to도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시제일치, 수의일치를 해줘야 되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he is going to buy the computer. 이번에는 주어가 he니까 얘는 is가 맞는 거죠? 그래서 is going to buy. 가끔 이렇게도 나오거든, 선택지.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수의일치, 시제일치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뒤에 붙는 to, 여기에 있는 to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to도 마찬가지고 다 투부정사, 즉 동사 원형을 써야 돼. 여기다 갑자기 뭐 ing를 붙인다든지 이런 형태 불가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동사 두 개가 나란히 올수 없다. 이것도 조동사 파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will

can, must 같은 조동사들 있잖아. 준조동사 말고요. 이런 조동사들은 나란히 못 쓰거든. 근데 나의 의도는 그가 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미래도 넣고 싶고요. 의미에 능력도 넣고 싶어요. 그래서 둘다 넣었더니 이거는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때 준조동사를 써주면 되는데요. be able to. 이게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는 그 형태를 빌려오면 돼요. 그래서 will be able to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be라고 써야지. 왜? 조동사 뒤는 항상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be로 형태가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he will be able to get the job. 그러면 그가 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미래이자 능력의 의미를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she will must brush her teeth. 이런 것도 안 돼요. 미래도 난 넣고 싶고, 의무도 넣고 싶어서 둘다 넣는데, 이거는 불가하고요. 그녀가 이를 닦아야만 할 겁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 아까 전에 준조동사 중에서 have to가 있었고, 걔도 must랑 똑같은 뜻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have to를 넣어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she will have to brush her teeth 라고 써서 그녀가 그녀의 이를 닦아야만 할 겁니다. 이렇게 미래와 의무를 동시에 나타내줄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의 정답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 cheetah can run very fast like a car. 어디 틀렸지? 그치.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여기 S 붙이면 안 돼요. 틀렸고요. 하나 틀렸고. 자, 그 다음에 I was sending an email. 이것도 틀렸네. 그치? 자, 조동사 뒤는 뭐라고? 동사 원형. 이렇게 ing 형태도 불가합니다. 그냥 send. I will send an email to the company. 회사에 이메일을 보낼 거야. 그 다음에 The doctor is going to check the patient.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닥터니까 is도 괜찮고요.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도 잘 쓰고 있고요. 그 의사는 그 환자를 확인할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Jason have to fax. 자, 스웨일즈 나온다고 했지. have to 아니고 Jason 3인칭 단수야. 그래서 그렇죠. has to가 맞습니다. Jason은 has to fix his computer tomorrow. 내일 컴퓨터를 수리해야 합니다. You were able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괜찮은데? 마지막 5번은 유니크한 are 짝꿍 맞았고요.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도 괜찮죠? 할수 있다는 뜻이니까 당신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과 2번과 그리고 4번도 틀렸죠? 이렇게 3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동사의 부정형을 만드는 방법과 의미 변화 꼭 기억해야 되거든. 간단해요. 조동사의 부정형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고 축약 가능합니다. My father cannot take a rest even on Saturday. 우리 아버지는 심지어 토요일에조차 휴식을 취하실 수가 없어요. 자,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이고 축약해서 can't에 가능하고요. cannot은 띄어쓰지 않아요. 방금 지금 써 있는 것처럼 하나의 단어로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z will not tell a lie to me. Liz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인데요. 자, will not은 축약할 때 이렇게 바뀌어요. won't. 그래서 will not의 축약형도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전에 본 be going to, be able to, have to 같은 준조동사의 부정은 비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여주시면 돼요.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할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have to는요, have not to가 아니라 앞에 don't를 붙여서 don't have to가 되는데요. 얘는 의미가 중요해요. 얘는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야. 아, 얘는 해야 한다였잖아. 그렇지만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y are not going to take a trip to Europe. 그들은 유럽으로 여행을 가지 않을 거예요. He isn't able to buy the computer. 그는 그 컴퓨터를 살수 없고요. 마지막,
I don't have to clean my room. 저는 제방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렇게 부정형과 의미 기억해 두시고, 우리 그러면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I'm going not to attend the event. 찾으셨죠? Not의 위치는 비동사의 바로 뒤에 갑니다. I'm not going to attend the event. 난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You aren't able to

has to? 이런 거 없다 얘들아. doesn't는 잘 썼어. he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 그럼 have to를 써야죠. He doesn't have to wait for his friend. 그는 그의 친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마지막, people not must. 아니지, 아니죠. 자, must 뒤에 나시죠? People must not throw away waste.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not의 위치, 부정형의 형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틀린 건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조동사 파트 아직도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또 출제 포인트 짚어가 보도록 하죠.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말을 타고 있는 기사가 보이죠. 뭔가 새로 무장한 그런 옷을 입고 있고요. 말도 이와 같은 뭔가 iron suit 같은 걸 입고 있네요. 자, 기사를 영어로는 knight라고 합니다. 자, 특이하게 앞에 이 K 사운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knight, knight라고 하면 기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 where. wear라는 이런 동사는요, 입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참고로 동사 변화는 불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wear, were, 그다음에 과거 분사는 wor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 단어 iron suit, iron suit. 자, iron이라고 하면요, 쇠죠, 쇠 혹은 철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iron suit이라고 하면 쇠로 만든 옷, 뭔가 철로 만든 옷이 되겠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갑옷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앞에서 우리 사진 봤었죠? 이런 iron suit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brave. brave는 용감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림 봤던 것처럼 오늘 다룰 내용은요, 기사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 기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형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brave, 용감한이라는 뜻이고요. protect, protect는 보호하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battle, battle 혹은 battle로 발음될 수 있죠. 전투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우리 Listen Clear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Do you know about knights? They wore iron suits and rode horses. Only those boys whose fathers were noblemen became knights. Such fathers taught their sons to be kind, brave, and strong. When a boy turned 15, he left home. He worked for another knight. When he turned 21, he became a knight. Knights wore iron suits to protect themselves, so they could fight bravely in battle. Knights were very brave people.
0: Reading Clear에서 함께 독해 볼게요. Do you know about knights? 기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They wore iron suits and rode horses. 자, they were라는 이 동사를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wear 있죠? 자, wear는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wear의 과거 동사입니다. 기사들은 철로 만든, 다시 말해 이와 같은 뭔가 쇠로 된 옷을 입었고요. And rode horses. 자, 여기서 rode라고 하면 동사 ride의 과거 시제입니다. 자, 그래서 말들을 탔어요. Only those boys whose fathers were noblemen. 자, 여기에서 noblemen을 볼게요. 원래 noble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귀족의 혹은 뭔가 고귀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있고요. 명사로도 어떤 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아주 오래전에 중세시대

때 있었던 기사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급사회였었던 이런 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기사들이 될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only라는 이러한 부사가 붙었죠. 자, only의 의미는 오직 혹은 이것만이라고 해서 어떤 제한적인 뉘앙스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오직 어떤 소년들만이? 맞아요. 아빠가 귀족이어야만. 다시 말해, 귀족 아빠를 둔 그런 소년들만이 became knights, 기사들이 되었답니다. Such fathers taught their sons to be kind. 자, 여기에서 such fathers라고 하면 그러한 아버지들. 자, 그럼 얘들아, 평민 아버지들이 있어요?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가정의 아버지들의 의미가 아니라, 자, 이 such라는 아이는 의미 자체가 그러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쓰이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such fathers, 그러한 아버지들. 자, 어떤 계급이었죠? 맞아요. Nobleman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귀족의 아버지들이 뭘 가르쳤다? Their sons, 아들들에게 to be kind, 친절해라 라고 교육을 시켰대요. 자, 그리고 brave, 용감하고 and strong, 강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답니다. 자, 그러니까 너가 정말 기사가 되려면 흔히 기사도 정신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용감하고 강해야 돼 라고 교육을 시켰대요. When a boy turned 15, 그 소년이, 여기서는 일단 A 보이니까 일반적인 소년으로 볼수 있네요. 자, 소년이 15살이 되었을 때, he left home, 집을 떠났대요. He worked for another knight. 자, 그래서 또 다른 기사를 위해서, 다시 말해,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기사를 위해서 일을 했답니다. 몇살 때부터? 15살 집을 떠나서부터요. When he turned 21, 21살이 되면요. He became a knight. 바로 기사가 되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문맥으로 알수 있는 이 소년은 누구의 자식이다? 맞아요. 뭔가 귀족 집안의 그런 가문의 소년이겠구나라고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럼 15살 때부터 마치 인턴처럼 그런 기사 생활을 하다가 21살이 되면 정식으로 기사가 되었대요. Knights wore iron suits to protect themselves. 기사들은 입었답니다. 다시 말해, 철로 된 이런 수트를 입었는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옷을 입었대요. So, they could fight bravely in battle. 그래서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Knights were very brave people. 기사들은요,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사진에서도 보니까요. 이 부분 쌤 영화에서 한 캡처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여러 전투에 참가했던 그런 기사도들의 장면, 찍혔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주로 말을 타고요. 아이언 수트를 입고 있는 게 기사들의 특징이죠. 자, true or false로 우리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number one. Knights rode horses. 기사들은 말을 탔습니다. 자, 말을 탔어요. Is it true or false? Of course, this statement is true. 당연히 사실이죠. The answer is true. Number two, all boys became knights. 자, 여기서 얘들아, 뭐가 포인트겠어요? 그렇죠. All boys라는 얘가 힌트가 되는 거겠죠. 자, all이란 말은 모든이란 뜻이고요. 모든 소년들이 기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 허용되었던 그런 기회가 아니라 nobleman, 그렇죠. 어떤 귀족의 자제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건 false, 거짓이네요. 3번, knights wore leather suit. 자, leather라고 하면 가죽이란 뜻이죠. 다시, leather는 가죽을 뜻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가죽으로 된 옷이 아니라 iron suit을 입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역시 false, 거짓입니다. 4번, Knights didn't fight in battle. 기사들은요, 전투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기사들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형용사가 brave였잖아요. 용감한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그 용감한 게 전투에서 잘 싸웠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붙어 잘 많이 형용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당연히 정답은 false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speaking clear로 발음 연습해 볼게요.

0: Knights were very brave people.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very의 이 v 사운드를 보고 brave에서 역시 또 v와 이 v 사운드를 볼게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 흔히 기역니은, 디귿니은, 미음, 비읍, 비읍의 가장 유사한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이 B잖아요. 그쵸? B는 B, B 사운드가 나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같이 붙었다가 떼어지면서 B라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V라는 I를 보면요. 왜 우리 앞에서 F 발음을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위치를 만드시면 돼요. 자, 윗니가 아랫입술을 살짝 물면서요. V라는 사운드를 내줘야 합니다. 자, F 같은 경우에는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무성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대가 떨리지 않고 바람 소리만 나는 게 F의 발음이고요. 자, V 같은 경우에는 성대를 울려줘야 되죠. 그래서 F와 비슷하긴 하지만 V, V라고 해서 이렇게 반드시 유성음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very brave라는 단어를 잘 볼게요. 자, 이 brave라는 단어를 보니까 V도 들어있고요. V도 들어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연습을 잘할 필요가 있죠. 같이 함께 이 단어만 발음해 볼게요. Brave, brave, brave. 자, 먼저 양 입술이 붙었다가 떼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V 사운드로 넘어가야 되죠. 같이 해볼게요. Brave, brave, very brave. 다시 very brave. Very brave 라고 해서 선생님도 실은 강의하기 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오는 그런 연습하는 그런 발음들입니다. 자, 우리 친구 선생님이랑 같이 전체 문장 함께 발음해 볼게요. Knights were very brave people. 다시 Knights were very brave people. 자, 이거 원어민 소리로도 확인해 볼게요.
1: Knights were very brave people.
0: 맞아요. 자, 특히나 여기에서 very란 단어가 얘들아 매우란 뜻이잖아요. 매우라는 것은 뭔가 정도를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내는 아이기 때문에 실제 발음할 때도 좀 더 세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very brave. 다시 Knights were very brave people. 여러분들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금 Knight, 기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은 Knight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뭔가 작품이 돈키호테였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뭔가 동상처럼 보이죠. 자, 동상은요. Bronze statue라고 해요. Bronze가 동이라는 뜻이고 statue가 조각상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보면 돈키호테 그 주인공과 옆에 산초 판사가 이렇게 있고요. 바로 에스파냐 인 마드리드.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에 있는 광장에 가면 이런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은요. 스페인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작품인데 실은 이 작품은 미구엘 데 세르반테스가 이렇게 쓴 그런 작품이고요. 1605년에 먼저 첫 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15년에 후속편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해요. 자, 1600년대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됐다라는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돈키호테 is also one of the most translated books in the world. 자, 그리고 이 책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된 그런 책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Knight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돈키호테라는 작품도 같이 함께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Grammar Clear로 어법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밑줄친 A, B, 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먼저 A번 보니까요, who와 whose가 묶여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죠.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who, 관계대명사 which,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that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자, 이 네 가지의 관계대명사 중에서 유일하게 격에 따라서 다시 말해 주격을 쓸 건지 아니면 소유격을 쓸 건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 아이

자리가 바로 관계대명사 who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나와 있을 때는 who를 쓰면 되고요. 소유격을 나타내서 선행사의 무엇? 자, 선행사의 무엇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소유격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who가 아니라 whose를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A번의 문제는 뭐다? A번의 출제 의도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쓸 건지 아니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whose를 쓸 건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하시면 돼요. Only those boys. 오직 그러한 소년들만이. 그런데 이 소년들의 아버지가 누구여야만? 그렇죠. 노브맨, 귀족이어야만 기사가 될수 있었대요. 자연스럽게 소년들의 아버지이니까 소년들의 아버지? 소년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뭔가 소유의 개념이죠. 이 아이가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약간 우리말로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해서 선행사에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연스럽게 선행사의 무엇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소년들의 아버지들이 귀족들이어야만 그러한 소년들만이 기사가 되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후스로 정답 확인할 수 있어요. B번 볼게요. 자, B번은 strong은 강한이란 뜻이죠. 자, 우리말로 니은으로 끝나면 아주 높은 확률로 형용사로 품사로 이해할 수 있고요. strongly라고 하면 강하게라는 부사입니다. 자, B번의 출제 의도는 형용사를 쓸 건지 부사를 쓸 건지를 볼수 있어야 되는데 실은 B번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앞에 나와 있는 and지요. 자, 이렇게 and나 but, or 같은 경우에는 앞에 뒤에 형태를 맞춰야 되는 병렬의 개념을 잘 지켜줘야 돼요. 자, 얘들아, 앞에 해석이 뭐였죠? 이렇게 귀족의 아버지들이 소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뭐라고 가르쳤어요? To be kind. 그렇죠. Be kind. 친절한. 두 번째, 뭐 하라고? To be brave. 용감한. 세 번째, 뭐 하라고요? strong, 강한이라는 이세 개의 형용사가 병렬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의미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아, to be kind. 두 번째, to be brave. 세 번째, to be라는 자리에 들어갈 때, to be, 비동사 뒤에 자리는 보어의 어떤 그런 역할로서 형용사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strong을 골라야 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세 개의 형용사까지, 품사까지 맞춰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strong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C번 가볼게요. C번에서의 포인트는 댐을 쓸 건지 아니면 themselves를 쓸 건지 바로 대명사와 제귀대명사 문제예요. 자, 대명사는요, 아주 간단해요. 앞에 가리킬만한 명사를 잘 가리키면 되는 건데요. 수만 신경 쓰면 되죠. 단수의 명사라면 단수의 대명사. 앞에 있는 게 복수형이라면 복수의 대명사를 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귀대명사라는 아입니다. 자, 제귀대명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그 문장에서 나와 있는 주어, 동작을 하는 그 주체와 그 동사를 하는 대상, 다시 말해, 목적어의 의미가 똑같을 경우에 이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에다가 self를 붙여준 아이를 써주는 게 바로 제귀 대명사예요. 자, 우리 바로 C문에서 함께 볼게요. 주어가 뭐죠? 맞아요. Knight죠? 기사들이 입었어요. 무엇을? iron 수트를 입었어요. 뭘 하기 위해? to protect, 지키기 위해서. 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 뭘 지킨다라는 거죠? 기사들이 갑옷을 입었던 이유는 그렇죠. 기사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문장에 있는 주어와 protect에 대한 누군가를 보호하다. 을로 해석이 되는 목적어의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어민들이 뭘 써준다? 아, 댐이라는 동사에 self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selves를 써주는 이러한 제귀대명사를 쓴다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o, knights wore iron suits to protect themselves라고 제귀대명사를 쓰시면 돼요.
주어와 목적어 같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OS 퀴즈 정답도 확인해 볼게요. 동사 help의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쓸 때, 이때의 to를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정답은 O입니다. 자, 매우 특이하게 이런 동사 help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친구들 작문할 때 이런 팁 참고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OS 퀴즈는 이건데요. 관계대명사 whose는 소유격을 나타낸다. 자, 정답은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 오늘은 Into the World에서 돈키호테 그런 동상도 봤었고요. 나이츠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Hello, I'm your favorite teacher, Kevin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있는 카툰을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Oh, I like this shirt.
1: What do you think? Should I get it?
2: I like the design, but I think the size is too big.
1: Well, I chose this shirt on purpose. I love the boxy fit.
2: Oh, whatever floats your boat.
1: Great. I'll buy this shirt, and I like those pants, too.
2: Aren't you spending too much today?
1: Yeah, but I just got paid. If there's anything you like, let me know. It's my treat.
2: Oh, ooh, I really love that bag over there.
1: Cool, let's check it out. Excuse me, how much is that bag?
3: It's 2,000,000 won.
1: Do you offer an installment plan for 10 years?
2: I was just kidding. I don't want that bag.
1: Sorry, Christine. Let me get something else for you. You'll really like it.
2: Oh, really? Where are we going?
1: Here we are. You can choose whatever you want here.
2: You're the best, Kevin. You know me too well. I want this, and this, and that, and that. 맛있겠다.
0: Alright,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전한 것이 복습. Go, go, go. Wow,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네요. 오, 이쁜 옷을 들고 있는 케빈이 얘기를 합니다. Oh, I like this shirt. What do you think? Should I get it? 아, 나 이 셔츠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떻게 생각해? 나 이거 살까? 그러자 크리스틴이 I like the design. 디자인은 이쁜데, but I think the size is too big.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러자 케빈이 Well, I chose this shirt on purpose. 나 일부러 이 셔츠 고른 거야. I love the boxy fit. 나 박시한 거 좋아하거든. 이렇게 큼지막한 거. 네,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On purpose. 일부러. I chose this shirt on purpose. 일부러 이 셔츠를 골랐어. On purpose. 정말 많이 쓰는 핵심 표현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그러자 크리스틴이 whatever floats your boat. 네, 또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원어민처럼 말하기. Whatever floats your boat. 너만 좋으면 그렇게 해.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케빈이 Great. 좋아. I'll buy this shirt and

0: I like those pants too. 아, 나이 셔츠 살 거고. 그리고 저기 있는 바지도 마음에 든다. 그러자 크리스티니, Aren't you spending too much money today? 너 오늘 정말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러자 케빈이, Yeah, but I just got paid. 근데 나 월급 받았다고. If there's anything you like, let me know.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It's my treat. 내가 쏠게. 오, 멋있는데요? 그러자 크리스티니, I really love that bag over there. 나 저기 있는 가방 너무 마음에 든다. 명품 가방인 것 같은데? 그러자 케빈이, Cool. Let's check it out. 오, 호호. 그래, 보러 가자. 자, 그러자 케빈이, Excuse me. 저기요, How much is that bag? 혹시 저기 있는 가방 얼마인가요? 그러자 직원분이, It's 2 million won. 200만 원입니다. 그러자 케빈이, Do you offer an installment plan for 10 years? 혹시 10년 할부 될까요? 하하하하하. 그러자 크리스티니, I was just kidding. 나 그냥 농담하는 거였어. I don't want that bag. 나저 가방 갖기 싫어. 착하군요. 그러자 케빈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보죠. 하하, sorry, Christian. 크리스틴, 미안해. Let me get something else for you. 내가 다른 거 사줄게. You'll really like it. 너 정말 마음에 들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really? 정말? Where are we going?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러자, 와우! 역시, 먹는 걸 좋아하는 크리스틴을 공략했군요. Here we are. 여기야. You can choose whatever you want here. 여기서 먹고 싶은 거다 골라도 돼.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re the best, Kevin. 넌 역시 너무 짱이야. You know me too well. 날 너무 잘 알아. I want this, this, this, and that. 나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하하하하.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역시, Kevin Cartoon English. 나날이 재밌어집니다. 자, 이제 핵심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best friend, Jamie, come on in! Hi, Jamie.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뭘까요?
1: 오늘의 핵심 표현은 on purpose. 일부러 on purpose.
0: 그렇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On purpose.
1: on purpose.
0: on purpose.
1: on purpose.
0: 좋습니다. 자, on purpose를 응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You did that on purpose.
1: You did that on purpose.
0: 너 일부러 그런 거잖아. You did that on purpose.
1: You did that on purpose.
0: On purpose. 일부러, 일부러. 꼭 외워주세요. 자,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응용해 볼까요? I broke the toy on purpose. 나는 이 장난감을 일부러 부러뜨렸다. Because, 왜냐? Because I wanted a new one. 새로운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합치면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일부러 장난감을 부쉈어. I broke the toy on purpose because I wanted a new one.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broke the toy on purpose because I wanted a new one. Very good. 자, 이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고요. 카튼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Oh, I like this shirt.
2: What do you think? Should I get it?
3: I like the design, but I think the size is too big.
2: Well, I chose this shirt on purpose. I love the boxy fit.
3: Oh, whatever floats your boat.
2: Great. I'll buy this shirt and I like those pants too.
3: Aren't you spending too much today?
2: Yeah, but I just got paid. If there's anything you like, let me know. It's my treat.
3: Oh, ooh, I really love that bag over there.
2: Cool. Let's check it out. Excuse me, how much is that bag?
4: It's 2 million won.
2: Do you offer an installment?

여러분들의 영어를 토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최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to 사용해가지고 끝으로 끝나는 표현들 조금 복습을 해봤는데 오늘도 그 to가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복습 타임을 가지는 게 좋겠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to로 끝나는 표현들이 있을지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I think I know who this jacket belongs to. 내 생각에 이 재킷 누구 건지 나 알 것 같은데. I bet we're thinking about the same person. 우리가 같은 사람 생각할 거라고 내가 장담하지. Are you thinking about a man who prefers to wear leather jackets even in the summer? 너 심지어 여름에도 가죽 자켓 입는 걸 더 선호하는 그 남자 생각하는 거 맞지? 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 재킷, 뭔가 이 독특한 패션 아이템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다이얼로그였습니다. 뭔가 여름이 되면 가죽 자켓 입으면 알죠, 여러분. 땀 차거든요, 안에. 난리나. 근데도 이렇게 패션 철학을 고수하는 한 남자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대화였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표현입니다. belong to와 prefer to인데 요 되게 되게 중요한 게 prefer to입니다. 이따가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은 해드릴 거고요. 일단 belong to부터 살펴보죠. 자, 우리 to의 기본적인 의미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열 번쯤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to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뭐에, 뭐뭐에게 였습니다. 편지 쓸 때 많이 쓴다는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열 번째 하는 얘기인데요. 자, 뭐뭐에 라는 의미의 to이기 때문에 belong 자체가 얘가 belong, 어딘가에 있는 애야. to, 누구누구한테 있는 애야. 그래서 뭐뭐에 속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소유를 나타내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나왔던 거예요. 내 생각에 이 자켓 누구 건지 알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who this jacket belongs 까지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belongs to 까지 써야 누구한테 속하는 건지, 이거 누구 건지 알 것 같은데 라는 의미가 완성돼요. listen to에서 listen만 쓰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belongs 마찬가지입니다. belong to에서 to를 빼버리면 뭔가 이 의미에서 여기서 문법이 되게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to까지 꼭 써주셔야 한다는 게 포인트.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It belongs to me. 이거 내 거야. 나한테 속하는 거야.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It belongs to me. 이건 내 거야. 왠지 굉장히 자주 사용할 것 같지요?

0: 그 다음은 prefer to인데요. 요거는 사실 prefer라는 단어가 선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prefer가 선호하다니까. prefer to 또뭐 선호하다겠지 뭐. 뭐 그거 그렇게 외우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뭐를 더라는 저 뜻. 저 뜻의 to가 같이 따라다닌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요첫 번째 다이얼로그에서는요, 뭐뭐를 더 라는 비교급의 의미가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냥, 심지어 여름에도 가죽 자켓 입는 걸 선호하는 남자. 그냥 요렇게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꼭꼭 배우고 넘어가셔야 할 표현이 바로 요겁니다. prefer A to B인데요. 아, 유명하죠. A를 B보다 더 선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내가 이거는 진짜 모든 중학교 교과서 통틀어서 안 나온 교과서 단한 개도 없어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고 시험에도 무조건 나오는 표현인데요. 얘가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prefer A to B 중에 A를 더 좋아하는 건지 B를 더 좋아하는 건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가끔가다 애들이 뒤에 있는 걸더 선호한다는 건가? 앞에 있는 걸더 선호한다는 건가?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영어는 본론을 먼저 말해요. 영어는 앞이 긴걸 싫어합니다. 무조건 본론이 나오고 그 뒤에 수식어가 나오고 막 그런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커피, 이거를 무조건 더 선호하는 거예요. 아, 본론을 먼저 얘기했어. I prefer coffee. 나는 커피를 더 선호해. To tea. tea보다는, 차보다는.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요 to 자리에 than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보다 더 선호하다. 비교급이구만. 이러면서, 아하, than이구만.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돼. 여기다가 than 쓰면은 다들 원어민들이, 이럴 거예요. prefer는 to랑 같이 다닙니다. 아무리 비교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than을 쓰면 굉장히 어색해진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워 봤습니다. 퀴즈 풀면서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하죠.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퀴즈가 나올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이거 누구 건지 아는 사람 있니? 자, 누구의 것인지 누구한테 속해 있는지 아는 사람 있니? belongs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이거라는 것 자체가 this 자체가 단수기 때문에 belongs, s를 넣어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Does anybody know who this belongs to? Does anybody know who this belongs to? 뒤에 to까지 꼭 써주세요. 두 번째 문제 보자. 난 이제 성인이야. 그러니까 난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아. 난 누구의 것도 아니야. 라는 뜻이죠. 뭔가 딱 어른이 되고 나서 가질 법한 생각입니다. I don't belong to anyone. 요렇게 되는 것이죠. 뭔가 심지어 성인일까? 약간 엄마한테 그러는 거지. 엄마, 난 이제 성인이잖아. 난 이제 엄마께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뭔가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는 친구들이 많이 뱉을 법한 대사였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존은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걸더 선호한다. 자, 요때 경우에는 뭔가 뭐를 더 뭐와 뭐 둘의 비교가 나오진 않았지만 선호하다라는 걸 보아 prefers를 쓸 수가 있겠고요. by oneself 자체가 혼자 스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난 집에 있는 거보다 밖에 나가는 걸더 선호해. 여기가 이제 포인트겠다, 그죠? 자, 더 선호한다라고 할 때, than이 아니라 to를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자. I prefer going outside to staying at home. I prefer going outside to stay at home.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마칠게요.
1: I think I

0: know who this jacket belongs to. I bet we're thinking about the same person. Are you thinking about a man who prefers to wear leather jackets even in the summer?
1: 이렇게 오늘 또 2로 끝나는 두 가지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누구누구에 속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belong to 와 뭐뭐를 더 선호하다 prefer A to B에 해당하는 표현을 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공부해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단어를 아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Hello. H-E-L-L-O. Hello. Hello. Introduce. I-N-T-R-O-D-U-C-E. Introduce. Introduce. Myself. M-Y-S-E-L-F. Myself. Myself.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greetings, 인사 1편이에요. greetings는 인사란 뜻인데 인사랑 관련된 단어 뭐가 있을지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만났을 때 안녕, hello. 우리가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hello. 그 다음은 소개하다, introduce예요. 우리가 누구를 처음 만날 때 내 자신을 소개하죠. introduce. 그 다음은 나 자신, myself예요. 내 스스로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단어로 같이 써니와 함께 연습해 볼까요? 만났을 때 인사, 안녕, hello, hello. 소개하다, introduce. 여기에 due의 강세를 넣으면 좋아요. introduce. 나 자신, myself. 여기도 self에 힘을 줘보세요. myself.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1: Hello. Hello. Introduce. Introduce. Myself. Myself.
0: 자, 이제 우리 예문으로 같이 단어를 연습해봐요. Hello, how are you? 안녕, 어떻게 지내니? 우리가 친구들한테 흔히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럼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볼까요? Hello, how are you?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friend. 너에게 내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어. 우리가 자주 쓸 수 있는 문장일 것 같은데요. Now, how about you listen and repeat?

0: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friend.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Okay, our third sentence. Let me introduce myself. 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문장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해볼까요? Let me introduce myself.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1: Name. N-A-M-E. Name. Name. Together. T-O-G-E-T-H-E-R. Together. Together.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0: 이번 단어는 name,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 what's your name? My name is Sunn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함께, 모두, together. 우리가 뭔가를 혼자보다 다 같이 하면 훨씬 재밌는 거 알아요? Together. 그 다음, 작별 인사할 때, 안녕은 영어로 goodbye. 우리가 뭐 see you lat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Goodbye. 그럼 이제 써니와 함께 발음 강세 연습을 해볼게요. 이름, name, name. 함께, 모두, together, together. 여기에 get의 힘을 좀 주면 좋아요. 작별 인사, 안녕. Goodbye.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Goodbye. 그럼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Name. Name. Together. Together. Goodbye. Goodbye.
0: 이제 예문으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뭐니?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Sunny. 저는 Sunny예요. 자, 우리 다시 같이 따라해 볼까요? What is your name? Very good. Our next sentence. Let's play together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같이 놀자. 와, 과연 무엇을 알고 놀까요? 너무 기대되는데 우리 같이 듣고 따라해봐요. Let's play together after school.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Okay, our last sentence. Let's say it all together. Listen first. Goodbye, see you later. 잘 가, 나중에 만나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까요? Goodbye, see you later.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들어봐요.
1: Hello. Hello. Introduce. Introduce. Myself. Myself. Name. Name. Together. Together. Goodbye. Goodbye.
0: 친구들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 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너무 즐거웠는데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단어 연습을 하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everyone. Have a great day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늘 행복한 기분만 느끼진 않죠. 밤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할 때도 있고 시험 결과를 보고 실망한 적도 있을 거예요. 친구와 다툰 날엔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는데요. 이런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많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어떤 기분과 감정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말해봅시다. 자, 먼저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했던 문제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하겠죠. 이렇게 실망한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전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면 너무 피곤하죠. 이런 기분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아지가 아파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아프면 너무 속상하겠죠. 속상한 감정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기분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영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tired. tired. 자, 얘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tired. tired는 피곤한, 지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먼저 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자, tired의 스펠링을 바로 외우고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T-I-R-E-D 얘는 tired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단어로 졸린이 있는데요. 졸린이라고 하려면 sleep 뒤에 y를 붙여서 sleep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쌤은 피곤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크서클이 잔뜩 내려온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너 정말 피곤해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라고 해요. 너는 어때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가 되겠죠? You look tired. 너는 피곤해 보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 더. I couldn't sleep last night. I'm so tired 라고 했는데요. I couldn't sleep last night 이래요. Last night은 어젯밤이에요. 나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그래서 나는 어때요? 너무 피곤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잠을 못 자면 굉장히 tired 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tired, 피곤한, 지친이라는 의미로 꼭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 가볼게요. upset, upset. 얘도 tired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속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한번 이 단어를 써볼게요. upset. U, P, S, E, T. upset. 속상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언제 속상한가요? 중요한 경기에서 졌을 때 속상할 수도 있겠고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도 속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You look upset. You look upset. 너는 어때 보이는 거예요? upset 하니까 속상해 보인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You look upset. 너는 속상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말할 때쓸수 있고요. 하나 더. I'm so upset because my dog is sick. 나는 너무 upset해. 근데 왜 upset하냐면 내 개가 아파서. 나는 내 개가 아파서 upset, 너무 속상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upset, 속상한이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disappointed, disappointed. 조금 긴 단어입니다. disappointed는 pointed 이 부분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disappointed, disappointed. 무슨 뜻이에요? 실망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스펠링을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disappointed. 먼저 D, I, S, A, P, P, O, I, N, T, E, D. 자, 여러분, 바로 외워보셨나요? 몇번더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얘는 disappointed, disappointed 라고 발음을 해주면 되고요. 얘는 실망한이라는 뜻이죠. 우리 친구들 언제 실망을 하게 될까요?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럴 때도 실망할 수 있겠고요. 너무나 중요한 축구 경기에서 졌어요. 그럴 때도 실망할 수 있겠죠. 자, 우리 disappointed가 사용된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on't be too disappointed. You can do better next time. 친구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Don't be too disappointed. 너무 뭐하지 마? 실망하지 마. 왜냐하면 you can do better next time.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위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험 못 봤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 다음 시험이 있잖아, 그치? 이렇게 위로하는 표현이에요. disappointed. 한개더 볼게요. He was disappointed because it didn't snow. 라고 했네요. 자, 우리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He was disappointed. 그는 어떤 감정을 느낀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근데 왜 실망했을까요? It didn't snow. 눈이 오지 않아서 실망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전날, 다음날 눈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눈이 안 왔어요. 그러면 실망할 수 있겠죠? disappointed, 실망한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분 아니면 감정 이런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먼저 시험을 봤는데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못 봤어요.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우리 실망한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disappointed. disappointed. 얘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disappointed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잠을 못 자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한이라는 표현은 tired, tired. 자, 그리고 강아지가 아프면 너무 속상해요. 나까지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속상한이라는 표현은 upset, upset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표현들 정말 기본적이고 교과서나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와 함께 잊지 않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영어 동요의 세계로 떠날 준비되었나요? Very good. 오늘 함께할 노래의 제목 알아볼까요?
1: Today's song. Skidamarink.
0: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의 제목은 Skidamarink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Skidamarink. Skidamarink. 좀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노래를 신나게 따라 부르다 보면 쉽게 익힐 수 있답니다. Skidamarink.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Let's sing together.

네, 여러분, 스키더마링크 잘 들어보았나요? 노랫말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나요?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세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두 사람이 손가락으로 예쁘게 하트를 그리고 있네요.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랑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바로 love입니다. love, love, 사랑하다.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아침이 밝았어요. 커튼을 쫙 펴고 아침을 맞이해야겠죠? 하루 중 아침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요? morning입니다. morning, morning. Very good. 다음 단어는 아주 바쁜가 봐요. 점심 식사로 피자를 간단히 때우고 일하고 있네요. 이처럼 점심 식사를 하는 점심 또는 오후를 뜻하는 단어는요? 바로 afternoon입니다. afternoon, afternoon. Awesome! 다음 단어 볼까요? 자, 저녁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숙제를 열심히 한다고요? 좋아요. 저녁 또는 밤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요? evening입니다. evening, evening. Great work!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단어예요.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이것은 달이죠. 달을 부르는 영어 이름은요? moon입니다. moon, moon. Great work!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이 다섯 개의 단어 잘 기억해 두어야겠죠? 노랫말에 더 많은 단어가 나온답니다. 랩비트에 맞춰서 신나게 따라 익혀보세요.

0: Let's go.
1: Love.
2: 사랑하다.
1: Morning.
2: 아침.
1: Afternoon.
2: 점심. 오후.
1: Evening.
2: 저녁. 밤.
1: Moon.
2: 달.
1: Underneath.
2: 아래.
1: I.
2: 나.
1: You.
2: 너.
1: And.
2: 그리고. 자, 이제는 저와 함께 다섯 개의 주요 단어를 신나는 리듬에 맞춰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Heart, heart, 사랑해는 love, love. Morning, morning, morning. 바쁜 점심 시간, afternoon, afternoon. 저녁 시간은 evening, evening. 하늘의 달은 moon, moon. That was awesome.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문장 공부에 도전해 볼까요? 오늘의 노래 Skidamarink에는 아주 예쁜 말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문장을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따라 읽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나는 아침에도 널 사랑하고 점심에도 사랑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love you in the morning and in the afternoon. I love you in the morning and in the afternoon. Very nice. 다음 문장이에요. 나는 저녁에도 널 사랑하고 저 달 아래에서도 사랑해. 이렇게 말해봅니다. I love you in the evening and underneath the moon. I love you in the evening and underneath the moon. Fantastic!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노래를 불러볼까요? Skidamarink, shall we start?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오늘 노래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표현은요. I love you입니다.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죠? 이제는 노래로도 표현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0: 친구가 자꾸만 나한테 뭘 사줘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아, 오늘은 내가 한번 사고 싶다. 이제 내가 살 차례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my order to buy. I'll buy you. 정답 카툰으로 확인해 볼게요.
1: Kevin.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2: Oh, I appreciate the thought, but it's okay.
1: Well, I hate to say this,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2: What? Oh, no. Oh,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1: Training? A train? What's that?
2: I'm wearing... Training. You don't know training?
1: Oh, you mean sweatpants?
2: Oh, I can't patch it up.
1: Don't be silly. Excuse me, sir. How much are these? Kevin, for you.
2: Oh, wow. Thanks, Kristen. You're the real angel.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Cartoon English 2점 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카툰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옷을 케빈에게서 선물 받은 크리스틴이요, 가게를 나오다가 케빈 바지에 난 구멍을 발견을 합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아, 마침 나도 너 뭐 좀 사주고 싶었는데 하면서 가게로 케빈을 이끌고 들어가서 새 바지를 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쇼핑 관련돼서 유용한 표현들 또 재미난 표현들 많이 있거든요. 같은 한 장면씩 보면서 생생한 영어 느껴볼게요. 케빈에게 멋진 드레스를 선물받은 크리스틴. 자기도 케빈한테 뭐 하나 사주고 싶대요. 이제 내가 살 차례야. 기억하시나요? Yes,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이제 내가 좀 살게 라는 표현입니다. It's는요,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문장을 열어주고요. My, 내, turn, 차례죠. 무엇을 할 차례인지 to buy, 살 차례래요. You, 너에게 something, 무언가. 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너한테 뭐 하나 사주고 싶어. 그럴 차례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turn이라는 것이 차례 또는 순서를 뜻하는 말이고요. It's my turn to 라고 하면 기억나시죠? 내가 뭐뭐 할 차례야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되었네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한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천천히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자, 조금 긴 문장인데요. 이럴수록 리듬을 살려줘야 편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노란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니까 노란 부분 강조하면서 함께 말해 볼게요.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Very good. 자, 이제 사줄게 사줄게 했더니 appreciate the thought. Thought는 생각이고요. Appreciate은 고맙게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라는 뜻이네요. 한 번 더 appreciate. Appreciate가 고맙게 여긴다. Thank you와는 조금 다르니까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I appreciate the thought. 나 생각해 주는 거는 고마운데, but it's okay. 아이, 괜찮아. 그랬더니,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I hate to say this,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라고 했네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가, I hate to say this 입니다. 말하기 꺼려지는 말을 열어주는 좋은 문장이죠. I hate to say this. 이런 말이 좀 그런데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바지에 구멍이 났거든. 네 바지에 구멍이 났거든. 그랬더니 What? Oh no!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이라고 했어요.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내가 제일 아끼는 training인데 아, 추리닝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할 때 입는 옷을 흔히 추리닝이라고 하는데요. 트레이닝. 영어로 팬시하게 말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팬츠도 안 돼요. 운동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땀을 흡수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추리닝 바지, 운동복 바지는 스웨트팬츠입니다. 스웨트가 땀이에요. 스웨트팬츠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기회에 우리 다른 표현들도 알아볼게요. 운동복 상의, 보통 우리 맨투맨티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건 스웨트셔츠. 운동복 하의는 스웨트팬츠. S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위아래 한벌 있잖아요. 추리닝 한벌은 스웨트 수트라고 표현합니다. 아, this is my favorite 추리닝 아니고 내가 제일 아끼는 바지인데, 아이 그냥 꿰매서 입을게. 사주긴 뭘 사죠? 그랬더니 아이 무슨 말이야? 내가 사줄게. How much are these? 이거 얼마예요? 하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바지를 사주려는 크리스틴인데요. 얼마예요? 좀 낯설지 않으신가요? How much is it? 인줄 알았는데, How much are these? 라고 물어보죠. 사려는 물건이 하나짜리, 단수일 때는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만, 바지라든지 양말, 구두, 뭐 선글라스, 장갑처럼 두 개가 붙어서 하나가 되거나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물건은 복수로 물어봅니다. How much are these? How much are these? 이렇게요. 아, 그리고는 척 사서 케빈에게 선물을 하네요. Kevin, for you. Wow, thanks, Christine. You're the real angel. 너 정말 천사 같아. 자, 오늘의 카툰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살 차례야.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저도 선물 하나 하고 싶어요. 뭐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Let me 사용할 수 있죠. Let me get you something. 나도 당신에게 뭐 하나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Let me get you something. Let me get you something. 자, 그럼 상황 보면서 여러분 직접 말해 보세요. 늘 나한테 주기만 하는 선배. 이번에는 저도 선물 하나 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Let me get you something. Let me get you something. Good. 자, 이번에는 또 비슷한 표현 하나 더 알아볼게요. 조금 더 기분 나는 표현인데요. 나 시험에 패스했어. 나 승진했어. 나 대학에 합격했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로는 It's on me입니다. It's on me. It's on me. 그럼 상황 보면서 여러분 직접 말해 보세요. 야, 나 가고 싶던 학교에 합격했어. 기분 좋아서 내가 쏜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on me. It's on me. Well done. 오늘도 카툰 잉글리시 즐거웠죠?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 보시고 또 나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기로 약속. 안녕.

I wonder what if. Let's try.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클럽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쏙쏙쏙쏙쏙 올려볼게요. 여기 아니고 여기까지.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숙제를 하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아빠한테 여쭤봐야지. 아빠,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Dad, can you help me with this? 아빠의 대답은
1: 그래, 어디 보자.
0: 클릭!
2: Dad, can you help me with this?
3: Okay, let me see.
2: This is too hard.
3: I'll help you.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들은 내용 잘 기억하면서 빈칸 채워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오늘은 이것, 그래 라는 말, 그리고 어려운 세 개의 단어를 채워 볼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나? 친구들도 생각하면서 함께 해요. 자, 아이가요. Dad, 아빠, can you help me with 이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Can you 해주시겠어요? 부탁, 요청하는 말이죠. Help me는 뭐죠? 그렇지, 나를 돕다니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뒤에다가 무엇을 도와주는지를 with로 나타내요. Can you help me with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싶어요. 이것은? 그렇지, this예요. Dad, can you help me with this? 아빠, 이거 하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의 대답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예요. 그래 라는 말,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말, okay가 있죠. Okay, let me see. 자, 이 문장은요, 친구들, see가 이렇게 보다도 되고 한번 보는 것도 돼요. 어디 한번 보자, 살펴보자, 두고 보자, 이런 게 다 see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let은 뭐냐면 let은 뭐뭐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me, 나를 보게끔 해줘. 다시 돌려서 내가 한번 볼게 이런 뜻으로 let me see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뭔데 한번 보자. Okay, let me see. Let me see. 요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둬요. 자, 그랬더니 아이가요. 이거요, 아빠 너무 어려워요. This is, 이것은 too가 매우, 너무, 선생님 표정 보면 너무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어려운을 친구들이 넣어주면 돼요. 어려운? Hard. 기억하죠? This is too hard. 이거 아빠 너무 어려워요. This is too hard. 좋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I'll help you. I'll help you 라고 하셨어요. 이 I'll은요, apostrophe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푹. 요거가 줄였다라는 뜻이거든요. I'll은 I will. 내가 뭐뭐 할게, 할 것이다 라는 I will을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든 거예요. 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뜻이 되겠죠. 어렵지 않네요. 자, 이제는 친구들, 우리 알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리듬을 살려서 문장을 말해 볼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리듬 어떻게 살린다고요?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단어를 강조해줘서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리듬이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아이가요. 아빠,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했어요. 그러면 Dad, can you help me with this? 에서 어디 강조해볼까요? 일단 부르는 말, 이름 중요하죠. 아빠 강조할게요. 그리고 can, you, can you 이런 거는 강조하지 않고요. 실제 동작을 강조해줘야 돼요. help를 강조하고요. 무엇을 도와주는지 this를 강조해주면 좋겠죠. 천천히 들어봐요. Dad, can you help me with this? 친구들도 Dad, can you help me with this? 좋아요. With this는 th로 끝나고 th로 시작했기 때문에 발음을 약간 붙은 것처럼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 With this, with this, 요렇게요. 그랬더니 아빠가 okay, let me see. 어디 강조할까요? 요렇게 강조해 볼게요. 좋아. 한번 볼게. Okay, let me see. Okay, let me see. 좋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빠.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지. 이거 너무 어려워를 강조해 줘야 되겠죠. This is too hard. 좋았어. 자, 이제 아빠가 아주 든든한 목소리로 내가 도와줄게. 어디 강조? 그렇지. Help가 중요해요. I'll help you. 내가 도와줄게면 I'll

0: help you가 되겠지만 일단 아빠가 도와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I'll help you.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요. I'll help you.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요, 우리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을 켜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Are you ready? Speaking 눌러서요. 가정 누르고 Scene 5 들어와서 대화 연습해 볼 거예요. 잘 듣고 따라해 본다.
1: Dad, can you help me with this?
0: Dad, can you help me with this?
2: Okay, let me see.
0: Okay, let me see.
1: This is too hard.
0: This is too hard.
2: I'll help you.
0: I'll help you. 와, 오늘 선생님은 excellent 내본다. 친구들은요? Good job.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또 연습해 보면 되죠.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에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This is too. 이거는 너무 다음에 설명하는 말, 꾸미는 말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대화에는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가 있었잖아요. 어려운 hard 넣어서 This is too hard.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리말 보면서 문장 만들어 봐요. 이건 너무 쉬워요. hard 대신에 쉬운 넣으면 돼요. 이건 너무 쉬워요. This is too easy. This is too easy. 이건 어때요? 이건 너무 느려요. 느리는 slow잖아요. This is too slow. This is too slow. 좋아요. 마지막. 이건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소리가 크는 loud. loud 넣어서 말해봐요. This is too loud. This is too loud. Well done. 와,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친구들 스스로도 내 영어 실력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느껴지나요? 좋아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앱을 켜고요.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엄마한테 물어봐라 하는 대답도 있었거든요. 요거 클릭해서 또 한번 스스로 연습해보기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3: Oh,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이윤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가족과 관련된 표현들 많이 배웠죠? 그 표현들을 복습하면서 나의 대가족을 소개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tell you about my big family.
0: All right then, let's start with warm up. Oh, this is a family picture. 가족 사진이 있네요, 그쵸? 근데 보니까 저 위에 따로 사진 하나 붙어 있죠? Aunt, 이모는 미국에 살고 있나 봐요. She's not in the big family picture. 자, 근데 보니까 family picture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쵸? Who are they? Mom, Dad 있고요. 나도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Grandpa, Grandma도 있고요. 소방관인 삼촌도 있네요. Oh, he's a firefighter. And Grandma is holding the little cute puppy. 정말 아름다운 한 가족이죠? 자, 우리가 이 표현들을 어떻게 이 가족들을 표현들 사용해서 소개할지 우리 한번 복습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tell you about my big family.
0: 자, 그럼 이제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I can tell you about my big family. 나의 대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인데 우리 친구들, 혹시 대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내 친척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Who is this? 이거 누구야? 라는 질문이었죠. This is my dad. 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 아빠야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This is my 누구누구 라고 하면 이건 나의 누구누구야 라는 뜻이고 누구누구 대신에 물건이나 사물이 오면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라는 말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This is my friend. 이건 내 친구야 라는 뜻이고요. 이건 내 교과서야. This is my textbook. 이렇게도 우리가 연습해 봤어요. 자, This is my dad 이라고 했더니 그럼 이건 너의 어머니야? Is this your mom? 이렇게도 물어봤었죠. 자, Is this your 누구누구? 이 질문들이 연습해봤어요. Is this your sister? 라고 하면 이건 너의 누이니? 너의 뭐 언니니? 너의 여동생이니? 라는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도 올 수 있죠. Is this your pencil case? 이거 네 필통이야?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었죠. Yes, she's my mom. 우리 엄마야.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자, 가족 구성원 우리 영어로 다 알아봤었죠. Dad, Daddy, Father. 다 아빠를 칭하는 말이었고 Mom, Mommy, Mother. 엄마였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Grandfather, Grandpa. 할머니는 Grandmother, Grandma. 그리고 언니, 누나, 여동생은 다 Sister. 오빠, 형, 그리고 남동생은 다 brother라고 하고요. 이모, 고모, 숙모 다 aunt, 삼촌, 이모부, 고모부 다 uncle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촌은 cousin이었죠. 다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옵션이 많은 애들 중에 엄마, 아빠는 dad, mom,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grandpa, grandma. 이게 가장 흔하게 불리는 그런 호칭이라고도 얘기했었죠. What's your dad's job? 이라고 물어보면 아빠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 라는 질문이었죠. He's a teacher. 아빠는 선생님이야 라는 말인데 선생님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He's a teacher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What about your mom? 그러면 엄마는?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이미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는? 이라고 할 때는 What about 뭐뭐? 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What about his dad? 그의 아빠는 그러면? 이라는 질문이었고요. What about Kaylin's dog? Kaylin의 강아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말이었고 What about your homework? 그럼 네 숙제는? 이라는 질문이었죠. 다 잘 기억나죠?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라고 하면 그녀는 패션 회사에 근무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She makes pretty clothes. 그녀는 아름다운 옷들을 만들어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make가 makes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My cousins live in Busan. 여기서도 역시 live가 live, lives가 될 수 있죠. 앞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자, my cousins live in Busan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구누구 live in 혹은 lives in 다음에 도시나 국가가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살아 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my grandparents live in Cheongju라고 하면 우리 조부모님은 청주에 사셔. 할머니, 할아버지가 청주에 살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My best friend. 오, 이 경우에는 lives로 바뀌죠. 그렇죠? My best friend lives in Italy.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 라는 말이었고요. My cousins live in Argentina. Cousins 이렇게 복수가 돼서 live in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Argentina는 아르헨티나였고요. Really? 정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이렇게 대답을 했죠. Like to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하다인데 앞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like to가 될 수 있고 likes to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I like to study.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었고요. He likes to run. 그는 달리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었죠. They like to play games. 그들은 게임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like, likes, like가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로 쓰였네요. Do you visit them often? 종종 가서 보러 가니? 뭐 이런 말이었는데 visit이 뭐 물론 방문하다 라는 좀 딱딱한 말도 되지만 그냥 가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often은 종종이라는 뜻이고 발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often, t 발음 없이 할 수도 있고 often, t를 발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Yes, every summer 라고 했는데 every summer가 바로 매여름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매여름 나는 그들을 방문해 라는 의미였습니다. My cousins came to my house. 내 사촌들이 집으로 놀러 왔어. 인데 cousin은 물론 내 사촌을 뜻하지만 사촌이 결혼한 사람도 많이 친해지면 내 사촌처럼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cousins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누구 came to my house. 이 표현도 우리 연습을 했었죠. Kaylin came to my house. Kaylin이 우리 집에 왔어. My teacher came to my house. 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어. Our neighbor came to my house. 내 이웃이 우리 집에 왔어 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came은 고정이죠.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이었죠. When, 언제?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They have a new baby. 그들은 새로 아기를 가졌거든.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last 다음에 어떤 시간이 오면 지난 뭐뭐라는 또 말이었어요. Last night, 지난밤은 어젯밤이란 말이고 Last Monday, 지난 월요일. Last week, 지난주. Last month, 지난달. Last year, 지난해 라는 말이었죠. Last summer는 지난 여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을 뜻하고요. Last Christmas도 지난 크리스마스, 즉 작년 크리스마스를 뜻한다라고 했었죠. 와우! 놀랄 때 쓰는 감탄사죠, 그렇죠? 우리는 우와이지만 영어는 와우 반대입니다. Now I'm an uncle. 이제 나는 이모가 아니라 삼촌이네요, uncle. 삼촌이야.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면서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Where does aunt live? 우리 이모는 어디 살고 있죠? She lives in the United States. 맞아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What about uncle? What is his job? 우리 uncle의 직업은 뭐죠? He is a firefighter. 맞아요. 소방관이 firefighter였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This is my grandma. This is my grandpa.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또 엄마, 아빠도 있네요. This is my mom. This is my dad.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강아지를 안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He is

0: So cute, right? They have a new dog.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라는 표현도 쓸수 있겠죠? This is my family.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표현들로 이렇게 대가족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한 내용들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1: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grandfather, and this is my grandmother. They have a new dog. He is so cute. They are my parents. She is my aunt. She lives in the United States. He is my uncle. He is a firefighter. They are very happy.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you about my big family. 나의 대가족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였는데요. 여러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체크 할게요. 뭐 물론 대가족이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혹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배운 표현들 많죠? 그래서 누구누구 lives in 어디어디 이런 표현들도 한번 응용해 보고요. They like to 뭐뭐라는 표현도 응용해 보고 또 엄마 아빠의 직업 얘기하는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표현들로 가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 표현들 많이 많이 사용해서 직접 큰 소리로 복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신나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쵸? 자, 그 신나는 기분을 유지하고 우리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0: Friday. My summer vacation. I can write about my summer.
1: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글쓰기 하는 날이죠. 자, 오늘의 topic.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요. My summer vacation입니다. One more time. My summer vacation. 얘들아, summer가 여름이고요. vacation은 무슨 뜻이었지? vacation? 방학이었죠? 그래서 나의 여름방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look and talk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볼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아하니 여자아이가 여름방학에 뭘 했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그쵸? A girl is telling us what she did over the summer, right?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짜잔! Oh, my summer was... 자, 나의 여름방학은, 나의 여름은 어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하네요. 그쵸? 자, 아주 좋은 이라는 단어 기억할까요? 우리 친구들 G로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Great예요. 그래서 My summer was great 하게 되면은 나의 여름은 아주 좋았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 첫 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쵸? My summer was gre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라고 할까요? I took a to Jeju. 제주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우리 이번 주에 여행을 갔다,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표현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했죠? I took a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여행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T로 시작하는 trip이 들어갈게요. 자, I took a trip to 제주 하게 되면은 나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took a trip to 제주. 너무 재밌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은요. I at the beach 나왔어요. beach가 우리 해변이었죠. 해변 가면 우리 친구들 뭘 하나요? 그쵸? 수영을 하죠. 근데 나의 지난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swim의 과거형을 써줄게. swim의 과거형은 swam이었습니다. 그래서 I swam at the beach라고 할게요. I swam at the beach.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I, a bike 나왔어요. 자전거를 무엇을 할까? 탔겠죠. 자, 타다는 ride였는데 ride의 과거형은 그렇죠. rode가 되죠. 그래서 I rode a bike 라고도 적어보겠습니다. I rode a bike. 그 다음에 또 뭘 쓸까? 짜잔. I, strawberry ice cream. 아, 완벽하다. 그쵸? 자, 나는 딸기 맛 아이스크림을 뭘 했을까요? 그쵸? 먹었겠죠? 먹다는 eat인데 eat의 과거는 ate입니다. 그쵸? 기억하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I ate strawberry ice cream까지 적어볼게요. I ate strawberry ice cream.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방학은 어땠습니다? 라고 해줄 텐데 어때 보여요? 굉장히 신나 보이죠? 그쵸? 그래서 신나는 이란 단어를 넣어줄게요. 기억할까? 이 단어? 맞습니다. 2로 시작하죠. 신나는 exciting 넣어줘 보겠습니다. It was exciting 까지 해볼게요. 정말 exciting 해보여요. 그쵸? 자, 우리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My Summer Vacation. 나의 여름방학. Okay. My summer was great. Great가 뜻이 뭐예요? 아주 좋은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해볼게요. My summer was great. 좋습니다. I took a trip to 제주. Took a trip to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 라는 뜻이었죠. 나는 제주도로 여행 갔었어요. I took a trip to 제주. 좋아요. I swam at the beach. 나는 해변에서 수영했어요. I swam at the beach. 좋습니다. 그 다음에 I rode a

0: bike. 자, rode는 ride 하다의 과거형이죠. 자, 우리 친구들. I rode a bik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ate strawberry ice cream. ate는 뭐의 과거야? 그렇지, eat, 먹다의 과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I ate strawberry ice cream.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It was exciting. 어, exciting이 무슨 뜻이지? 그렇죠, 신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해볼게요. It was exciting.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게 나의 지난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 과거형으로 쓰인 거 꼭 우리 친구들이 알아줘야 돼요. Took a trip to, took a trip to 하면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다. Swim 하면 수영했다. Rode 하면 탔다. Ate 하면 먹었다까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줄게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원어민 음성을 듣고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1: My summer vacation. My summer was great. I took a trip to Jeju. I swam at the beach. I rode a bike. I ate strawberry ice cream. It was exciting.
2: Hello, world.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folk song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를 알아볼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는 각 나라마다 고유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민요를 알고 있나요? Do you know any folk songs? 이제 나라별로 어떤 민요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enya. What is this song? It's Jambo from Kenya. 케냐의 잠보입니다. 잠보는 손님이나 친구가 찾아왔을 때 환영의 의미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What are some Jambo features? 잠보는 따라 부르기가 쉽고 흥겨운 리듬이 특징입니다. It's easy to sing along to. It has an upbeat rhythm.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Are you happy?
4: Yes, I am. I'm happy.
3: Let's move on to the next country. Let's look at Scotland. What is this song? It's Auld Lang Syne from Scotland. 스코틀랜드의 Auld Lang Syne입니다. 이 노래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한국에서도 널리 불린 노래인데요. What are some Auld Lang Syne features? Auld Lang Syne은 그리운 옛날이라는 의미로 멜로디는 구슬프지만 희망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Its melody is sad, but it has a hopeful message. Are you okay?
4: No, I'm not. I'm sad.
3: What's next? Let's look at Austria.

It's yodeling from Austria. 오스트리아의 요들성입니다. 요들은 스위스 알프스 지방과 오스트리아 지역의 민요인데요. What are some yodeling features? 요들은 가성을 섞어

0: 프랑스 고원에서 목동들이 소르르 부를 때 쓰던 통신 수단이었다고 하니 참 흥미롭네요. Yodeling is a form of singing. It features quick and repeated changes of pitch. Are you okay?
1: Yes, I am. I'm great.
0: Let's look at one more. Let's look at Korea. 한국에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민요가 있죠. What is this song? It's 아리랑 from Korea. 한국의 아리랑입니다. What are some 아리랑 features?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체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하네요. Arirang is included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Are you sad?
1: Yes, I am. I'm sad.
0: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들을 알아보았어요. We looked at folk songs around the world. 이 밖에도 나라마다 멋진 민요들이 있답니다.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summer. 나는 나의 여름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eck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어땠나요? 선생님이랑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름방학에 무엇을 했는지 적어보는 표현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고 사용해보세요. 그럼 주말 잘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날 더 행복한 모습을 볼게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랑 무언가를 같이 할 때 시간이나 활동을 먼저 제안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제안하고 답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make suggestion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5. Friday.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I can suggest a time and offer help.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Presentation 이라고 써져 있는데 it looks like these two friends are making a presentation.

0: in a science lab. 자, 여기서 presentation이라는 단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발표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죠. 발표란 이제 준비한 것을 친구들이나 우리 반 앞에서 보여주고 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를 의미해요. 여기서 presentation의 present는 이제 동사로도 쓰이는데 무언가를 선보이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resentation 하면 발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 Very good. 그리고 우리 slides라는 단어도 한번 배워볼게요. slides라는 것은 우리가 발표할 때 이제 그 화면에 띄우는 뭐 글, 사진 아니면 어떤 자료 화면들을 한장한 장을 slide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러 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여서 slid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lides, slides, slides.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 우리 이런 presentation을 뭘 해야 할까요? practice, 연습해야 되겠죠? 자, practice, 연습하다 혹은 연습이라는 단어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practice, practice, practice. 네, I hope you guys are all practicing English. 자, 그럼 이렇게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2: Sorry, but I'm a little busy.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1: Shall we practice at 2 then?
2: 2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3?
1: Okay.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the slides?
2: Yes, please. Thank you.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럼 처음으로 우리가 복습할 표현. Let's practice 땡땡 now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 땡땡 연습하자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let's 하면은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원래 let's practice 하면 우리 연습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을 연습하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let's practice 하고 그 뒤에 그 우리가 연습하고자 하는 것을 넣어서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연습하자라고 하니까 그 맨 마지막에 now를 붙여줬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발표 연습하자. 지금 발표 연습하자라고 말을 해볼게요. 우리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라고 해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Very good. 근데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제안을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그거 말고 이런 건 어때? 라고 다른 걸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 How about we 땡땡?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how about 뭐 이건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연습하는 건 어때? 를 한번 제안해 볼까요? 그러면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네, very good. 잘해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시간은 나한테 안 돼. 내 일정에 맞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유용한 표현. 땡땡 doesn't work for me. 자, 여기에서 이 work는 작동하다, 뭐 일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일정에 맞다, 나한테 괜찮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doesn't work for me 라고 하니까 나한테는 이게 잘 맞지 않아, 나한테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 우리 2시에 만나자 라고 상대방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나 일정 보니까 2시는 나 바쁠 것 같아, 2시 안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2시는 나한테 안돼 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제 to 2시를 넣어서 to doesn't work for me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는 2 o'clock. 2시 정각을 줄여서 이제 2. 그냥 그 숫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2 doesn't work for me. 2 doesn't work for me. 2 doesn't work for me. Very good. 자, 이렇게 표현들 복습해 봤으니까 우리 퀵하게 퀴즈 풀어볼게요. Number one, quiz number one, fill in the blank. 자, 빈 칸을 채워주세요. 우리 지금 발표 연습하자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Let's 땡땡 our presentation now. 아, 이빈 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지 바로 알겠죠? 3, 2, 1. 네, practice였습니다. 우리 연습하자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let's practice.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Very good.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Put the words in order. 자, 이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저녁 식사 후에 연습하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해 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뭐뭐 하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How about? 라고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연습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How about we practice after dinner? 라고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Very good.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들이 되어서 role 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여자친구 역할을 해볼 테니까 그럼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제안해볼게요.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그랬더니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난 지금 조금 바빠. 점심 식사 후에 연습하는 건 어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 미안하지만 난 지금 좀 바빠. Sorry, but I'm a little busy.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연습하는 건 어때? 땡땡, we practice after lunch.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3, 2, 1. 네, 이건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How about we?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Sorry, but I'm a little busy.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Sorry, but I'm a little busy.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Very good.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물어봅니다. Shall we practice at 2 then? 그랬더니 여러분이 2시, 2? 2시는 안 돼. 나한테는 안 돼. 3시는 어때? 라고 또 물어보죠. 그러면 2시는 나한테 안 돼. 2 doesn't 땡땡 for me. How about 3? 라고 제안했는데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2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3? 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Two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three? Two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three? 그래서 제가, Okay,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the slide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해. 고마워. 라고 답을 합니다. Yes, 땡땡. Thank you. 자, 여기에서, 부탁해. 라고 했으니까, 부탁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 2, 1. 네, please.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Yes, please. Thank you. Yes, please. Thank you.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이제 역할을 바꿔볼 차례예요. 이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여자친구 역할을 해서 대화를 먼저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자, 우리 지금 발표 연습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지금 발표 연습하자. 그러면, 땡땡, our presentation now. 라는 이제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연습하자. 라고 제안하는 표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빈칸에 채워보세요. 3, 2, 1. 네. 연습하자. 우리 연습하자는 let's practice입니다. 그래서 let's practice 뭘 연습해요? Our presentation. 언제?
Now.

지금 이런 말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할게요. Sorry, but I'm a little busy.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네. 점심 식사 후에 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2시에 연습할까? 라고 다시 제안을 하는데 땡땡, we practice at 2 then? 라고 합니다. 자, 제안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 또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shall we? Shall we 였습니다. Shall we practice at 2 then? 따라해보세요. Shall we practice at 2 then? Shall we practice at 2 then?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2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3? 그래서 여러분이, 아, 좋아. 내가 슬라이드 만드는 것을 도와줄까?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okay,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땡땡? 자, 우리 이 뒤에 슬라이드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okay,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the slides? 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Okay,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the slides? Very good. 그래서 제가, 부탁해, 고마워. Yes, please. Thank you. 이렇게 끝났어요. 와,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할 활동과 시간을 제한하는 표현들을 복습해 봤어요. How about three? Shall we practice? 이렇게 다양한 제안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복습한 표현들 너무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어디 가서 무엇을 먹자, 어디 놀러 가자라고 영어로 How do you say it? 어떻게 얘기하는지 기억하나요? We've already learned it. 우리 배웠는데 저번 학기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우리 let's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안하는 표현들을 오늘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1: Week 25 Friday Making suggestions I can give suggestions
0: It's get ready ti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들을 배워보겠습니다.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look at those kids. 이 아이들을 보세요. 방학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are they? 맞아요. 지금 계곡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곡은 영어로 stream. Stream인데요. Look at the girl. 우리 여자아이를 좀 자세히 봐주세요. I think she's making something. 아, 돌로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데 What is she making?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 같나요? 맞아요. 돌로 성을 짓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무엇을 짓다 혹은 무엇을 쌓다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볼까요? Build. Build. Very good. 자, 그리고 지금 이 여자아이가 저기 뒤에 물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 이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누구를 초대하다 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Invite. Invite.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1: The water is so cool. Let's catch tiny fish in the stream.
2: Sounds fun. Why don't we build a small stone castle first?
1: Great idea. How about making it really big?
2: Sure. Shall we invite those kids too?
1: Yes. I will ask them right now.
2: This is going to be the best summer day ever.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오늘의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우리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배워보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Let's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Let's, tiny fish in the stream. 이 문장이 다이얼로그에 있었죠. 자, 표현 설명합니다. Let's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고요. 뜻은 무엇무엇을 하자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얘기할 땐 나와 너 같이 무엇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계곡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자라는 문장입니다. 자, 무엇을 잡다라는 단어가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What is the word?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무엇을 잡다는 catch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Let's catch tiny fish in the stream. 한 번 더. Let's catch tiny fish in the stream. Very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Why don't we a small stone castle first? 자, 이번에는요, why don't we로 시작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도 우리 무엇을 하자 하는 거 어때?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why don't we라는 표현 뒤에는 이것 또한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 우리 뭐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우리 먼저 작은 돌성부터 만드는 게 어때?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stone castle이 돌성이라는 뜻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만드는 이라는 단어가 힌트죠. 만들다. 근데 성을 짓다 라는 표현도 되겠죠.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인데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build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Why don't we build a small stone castle first? 한 번 더. Why don't we build a small stone castle first? Very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Shall we? 'Those kids too?' 자, 여러분 여기서 those kids는 저기 멀리 있는 아이들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핵심 표현은 shall w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서 우리 뭐뭐뭐 할까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저 아이들도 초대할까라는 문장이었어요. 맞아요. 초대하다라는 단어 오늘 배웠죠? 바로 invite입니다. Let's read. Shall we invite those kids too? Shall we invite those kids too? Great job, everyone! Now it's quiz time! 자, 퀴즈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질문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Number one, where are they? 자,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선생님이랑 앞에 단어 부분부터 잘 집중해서 들었다면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number one, in the stream. Number two, in the river. Number three, in the ocean.

What's the answer?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 골라주세요. 3, 2, 1. The answer is number 1 in the stream. 우리 stream이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계곡 혹은 시냇물이란 뜻이죠. 우리 2번은 강을 의미하고요. 3번은 해안가를 의미합니다. 자, next question. True or false? 자, 문장을 읽고요. 이 문장이 사실이면 T. 이제 사실이 아니다 하면 F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Number 1. 같이 읽어볼까요? The girl wants to catch fish. 자, 이 문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저 여자는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다이얼로그를 집중해서 들었으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What's the answer? 3, 2, 1. The answer is false. 여자는 물고기보다는 성을 쌓고 싶어 했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 boy wants to build a small stone castle. 자, 남자아이는 작은 돌성을 짓고 싶어 한다. True or false? 3, 2, 1. The answer is 이것도 false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그림만 봐도 알죠? 물고기 망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성보다는 물고기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Very good, everyone.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Okay, everyone. It's role play time. 선생님이랑 today's dialogue를 한 번 더 쭉 연습부터 해볼게요. First 문장 읽어볼까요? The water is so cool. 물이 정말 시원하다. Let's catch tiny fish in the stream. 우리 계곡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자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Sounds fun. 재밌겠는걸? Why don't we build a small stone castle first? 우리 먼저 작은 돌성을 짓는 건 어때?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 가볼게요. Great idea. 좋은 생각인데. How about making it really big? 이거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네요. 대답 볼까요? Sure. 당연하지. Shall we invite those kids too? 우리 저 친구들도 초대할까? Good. 자, 다음 문장 볼까요? Yes, I will ask them right now. 응, 내가 지금 당장 물어볼게. 마지막 문장 볼게요. This is going to be the best summer day ever. 이번 여름은 역대급 가장 최고의 여름이 될 거야 라고 문장이 끝납니다. Very good, everyone. 이제는 본격적으로 roleplay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roleplay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남자아이, 여러분이 여자아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부터 시작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The water is so cool. Let's catch tiny fish in the stream. 여러분 차례입니다. 재밌겠는걸? 우리 먼저 작은 돌성부터 짓는 건 어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Sounds fun. Why don't we build a small stone castle first? Very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Great idea. How about making it really big? 여러분 차례죠? 물론이지. 우리 저기 아이들도 초대할까? 어떻게 말할까요? Sure. Shall we invite those kids too? Great.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Yes, I will ask them right now. Your turn. 여러분 차례죠? 이번 여름은 역대 최고의 여름이 될 거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This is going to be the best summer day ever. Well done,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자의 역할, 여러분이 남자의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물이 정말 시원해. 우리 계곡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The water is so cool.
Let's catch

0: tiny fish in the stream. 선생님 차례입니다. Sounds fun. Why don't we build a small stone castle first? Your turn. 여러분 차례죠? 좋은 생각이야. 그것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건 어때? 어떻게 말할까요? Great idea. How about making it really big? 선생님 차례죠? Sure. Shall we invite those kids too? Your turn. 여러분 차례입니다. 응, 내가 지금 당장 물어볼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Yes, I will ask them right now. 선생님 차례입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best summer day ever.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making suggestions, 우리 제안하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우리 세 가지 종류, can you remember them all?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였죠? 우리 무엇무엇 하자라는 뜻인 let's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shall we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we로 시작하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표현들을 다 배웠는데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연습을 꾸준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장면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도 Chrissy와 재밌고 신나고 amazing한 영어 수업을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선생님을 위해서 무슨 요일인지 또 얘기해 주세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요일이지요. Today is Friday. Woohoo! 금요일 좋아하는 친구들 많지요? Chrissy도 금요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금요일은 바로 쓰기하는 날이에요. 영어 쓰기인데요. Chrissy, 영어 쓰기 너무 어려워요. 그쵸, 영어 쓰기가 조금 어려워. 근데 누가 있어? Chrissy 쌤이 있잖아. 하나도 안 어렵게 아주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귀 쫑긋 여러분 알겠죠? 귀만 쫑긋하면 선생님이 하게 해줄게요. 자, 우리 그러면 이번 주제 한번 다시 얘기해 줘야죠. 이번 주의 주제는 Welcome to school! Yay!

0: Welcome to school.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해였죠. 자, 이번 주 마지막이에요. 그쵸? 우리 힘내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의 topic 듣고 올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you and your class.
0: 오늘의 topic 잘 듣고 왔나요? 크리스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Write about you and your class.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래, 얘들아?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래요. 클래스가 뜻이 뭐였더라? 그치요. 반, 수업이었지요. 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나의 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래요. 아, 우리 얘기할 거 정말 많겠다, 그쵸? 자, 얘들아, 영어 쓰기 할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일단 정리가 돼야지 글을 잘쓸수 있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짜잔! 마인드맵을 그려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클래스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 한번 마인드맵을 이렇게 쭉쭉쭉 뻗어봅시다. I am ground, 알죠? 그런 느낌이에요. I am ground.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자, 클래스 하면은, 빠밤, grade가 생각이 나요. grade는 바로 학년이란 뜻입니다. 그럼 쓰기 할 때, 우리, 나는 몇 학년이야? 라고 쓸수 있겠네. 그쵸? 좋아요. 아이디어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좋을까? 생각이 한번 뻗어나가보자, 뻗어나가보자. 빠밤. school. school 뭐였지? 이젠 알아야 돼,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뭐예요? school는 학교란 뜻이죠. 학교에 대해서 쓸수 있어요. 나는 무슨 무슨 학교 다녀? 라고도 쓸수 있겠죠? 아이디어 하나 더 완성. 하나 더. 무슨 생각해보지? 생각아,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빠밤. friend가 생각났어요. 친구가 생각났네요. 반에 있는 내 친구에 대해서도 쓸수 있겠다, 그치, 얘들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 생각아,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빠밤. teacher 선생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내 선생님은 누구예요? 라고 쓸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빠밤. great. 내 학년에 대해서 얘기해볼 수 있겠고, 빠밤. 학교에 대해서도 얘기해볼 수 있겠고요. friend.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teacher에 대해서 얘기해볼 수 있겠네요. 쓸거 진짜 많다, 얘들아. 준비됐어요? 화이팅! 그러면 우리 쓰기를 도와줄 magic patterns가 있어요. 아까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선생님 들었어. 자, 그러면 magic patterns를 배우면은 쓰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우리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Magic patterns. Hello, my name is. I am in grade. I go to school. My best friend is. Our teacher is.
0: 자, 고마운 우리 매직 패턴들 잘 들어봤나요? 하나씩 크리스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one. 바로 뭐냐면, Hello, my name is. 요번 주에 크리스쌤이랑 계속 반복했던 거다. 그쵸? 계속 반복한 이유는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쵸? 다시 해볼게요. Hello, my name is.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모예요. 그러면 크리시를 이름을 넣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시예요. 한번 해볼게요. 뽀뽀. Hello. My name is Chrissy. 오늘도 강조합니다. 얘들아, 말할 때 나는 뭐다? 인간 피아노다. 음을 넣어서 이야기해줄게요. 따라. 라라라라라. Hello. My name is Chrissy. 따라. 나라라라라. 이 음을 꼭 기억해줘야 돼. 그럼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Hello. My name is. 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름 넣어볼게. 자, 다시 해볼게요. 시작! Hello. My name is. 따란. 한 번만 더 해보자, 얘들아. 한번 더. Hello. My name is. 빠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패턴 가볼까요? Magic Pattern 2 뭐였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자, Magic Pattern number 2는 빠밤. I am in grade. 따랑 뭘까요? 자, 나는 몇

학년이야라고 쓸수 있는 아주 고맙고 쉬운 패턴이에요. 우리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너몇 학년이야? 나는 1학년이야, 2학년이야, 3학년이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I am in grade. One more time. I am in grade.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학년이라고 해볼까요? I am in grade 3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나는 1학년인데요. I am in grade 1. 그럼 다 해보자, 얘들아. 2학년이에요. 영어로? I am in grade 2. 숫자만 넣어주니까 너무 쉽다, 그치? 자, 3학년 다시. I am in grade 3. 자, 그 다음에 나 4학년이에요. 저 4학년이에요. 영어로? I am in grade 4. 그 다음에 나 5학년이다. 손. 그치? 해보자. I am in grade 5. 오케이. 아, 나 6학년이에요. 저 6학년입니다. 영어로? I am in grade 빠람빰빰 6라고 하면 되겠죠?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 아까 3학년이라고 했으니까 3학년에 한번 다시 동그라미 하고 다시 우리 친구들이 해보자. 나 3학년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am in grade 3. 어렵지 않지, 얘들아?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의 학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이팅! 시작! I am in grade. 아, one more time. I am in grade. 잘했습니다. 우리 지금 입 벌리고 따라하는 거 맞지, 얘들아? 크리스티 혼자, 쌤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지, 지금? 자, 그다음 매직 패턴 넘버 3 볼게요. 매직 패턴 넘버 3는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저는 뭐뭐 학교에 다녀요라는 패턴이에요. 우리 진짜 많이 쓰이죠, 그쵸? 또 어디 학교 다니니? 저는 어디 어디 학교 다녀요. 많이 말하잖아요. 자, 크리스 쌤이 나는 올인원 학교에 다닙니다라고 해볼게요. I go to all-in-one school. One more time. I go to all-in-one school. 한번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I go to All in one school.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다니는 학교 이름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됐어요? I go to 빠바밤 school. 한번더 해보자. 시작. I go to 빠바밤 school. 잘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입 크게 벌리면서, 지금 다 들려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거기 그 친구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magic pattern number 4는, my best friend is, 가 나왔네요. best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우리 올인원 친구들 최고잖아요? best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best friend 하게 되면, 최고 친구. 무슨 뜻일까요? 단짝 친구란 뜻이겠죠? 나의 단짝 친구는 뭐뭐야? 라고 할 거예요. 크리스의 단짝 친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준이가 한번 크리스의 단짝 친구라고 해볼게요. My best friend is 유준. One more time. My best friend is 유준. 좋습니다. 우리 유준 친구들 있나요? 안녕! 너는 나의 best friend야.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의 단짝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까요? 생각해 냈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문장 만들어 봅시다. My best friend is. 아, 너 단짝 친구가 누구라고? 그렇구나. 한번더 얘기해 봐. 시작. My best friend is.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하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에요. Our teacher is. 이것도 우리 많이 했는데, teacher는 선생님이잖아요.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패턴이었죠? 자, 우리의 선생님은 Miss Park라고 해봅시다. Miss Park. 자, 준비됐어요? 시작. Our teacher is Miss Park. One more time. Our teacher is Miss Park.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했어요? 오케이. 그 선생님의 이름을 성함을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0: is, one more time. Our teacher is,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크게 말하고 있죠, 지금?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의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빨리 세봐, 얘들아. 1, 2, 3, 4, 5. 다섯 개의 문장이 만들어졌어. 쓰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패턴만 있으면, 매직 패턴과 클시만 있으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하나하나씩 나에 대한 글을 쓰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다시 한번 그럼 크리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줘 볼게요. Hello. My name is Chrissy. I am in grade 3. I go to all-in-one school. My best friend is Eugen. Our teacher is Miss Park.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 없죠. 우리 친구들이 write about you and your class. 우리 친구들의 글을 써서 게시판에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티가 하나하나씩 다 보고 사랑을 담아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봐야 돼, 얘들아. 알았지? 약속. 자, 그럼 이제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Here we go.
1: Hello, my name is Chrissy. I am in grade 3. I go to all-in-one school. My best friend is Eugen. Our teacher is Ms. Park.
0: 오예, 우리 친구들 드디어 금요일 수업이 끝났어요. 너무 잘한다, 잘한다.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오늘 쓰기까지 해서 이번 주에 수업이 다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최고입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요. 바이바이. Butterfly.

난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내가 오늘은 인물을 소개시켜줄까 해. 누구냐면 이 대충 레이디처럼 여행을 엄청 좋아했던 인물이야. 아주아주 유명한 탐험가였어. 그리고 중국과 유럽을 왔다갔다 이렇게 오며 가며 유럽에 중국의 물건들을 소개해준 사람이거든? 그런데 옛날엔 비행기가 없었잖아. 그래서 뭘 타고 이동했게? 짜잔! 바로 여기 이 낙타를 타고 사막도 건너고 길을 건너서 유럽에 아주 많은 물건들을 소개해준 사람이야. 누구게? 맞아!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래.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갔던 이 길이 실크로드라는 길인데 무역길로 아주 유명하지.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 실크로드가 세상을 연결했고 그리고 마르코 폴로는 이야기를 연결했어. 어때? 멋지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나눠서 써볼게. Silk Road.

연결하다, 연결하다, 커넥트, 그치, 그치. 근데 연결했다, 과거니까. 아, 나 이렇게 쓸 거야. Silk Road connected the world. 그리고 and Marco Polo connected the stories. 어때? 짠! 어디가 틀렸지? 우리가 문장을 시작할 때 저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나?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연구문 독해의 힘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어로 올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명사란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함께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특히 우리 명사가 살짝 좀 그랬어요. 왜요? 아, 이 명사 앞에 붙이는 게또 있었고, 명사 뒤에 붙이는 게또 있었어요. 바로 명사를 우리가 셀수 있느냐, 셀수 없느냐로 먼저 나누고, 셀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인 거, 단수 명사, 어나 언이 붙는 거, 그리고 복수 명사에서는 S나 ES 붙는 거 함께 배웠는데요.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명사 주어 중에 셀수 없는 명사가 좀 있거든요. 그게 살짝 트리키예요. 여러분,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선생님과 또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명사 주어 중에 오늘은 셀수 없는 명사를 배워보고요. 더가 붙는 명사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시 한번 볼게요. The solar system has eight planets 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The solar system은요, 태양계예요. 이 태양계는 has, 가지고 있대요. Eight planets. 8개 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앞에 나오는 이 태양계 자체가 바로 주어가 되는데요. 오, 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지금 has가 나왔어요. 자, 이럴 때는요, 앞에 나오는 이 명사 주어가 무엇이다? 3인칭 단수 명사다라는 거예요. 자, 태양계 자체는요, 우리가 셀수 없는 건가 봐. 그쵸. 단수 명사가 나왔다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라는 의미인가? 근데 앞에 또 더가 붙었네? 자, 여러분. 자, 더가 붙어 있어서 그 태양계 하나를 콕 집어서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태양계 자체를 의미하는 이 명사 주어 오늘 함께 알아볼 건데요. 주어라는 건 문장의 주인공, 뭐뭐는, 뭐뭐는, 뭐뭐이 가로 해석한다. 주어로는 명사나 명사 역할을 하는 말이 온다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단수 명사에 어나 언을 붙인다라고 배웠는데, 그래, 대부분의 단수 명사는 다 어가 붙어. 하지만, 언이 붙는 게 있었다? 언이 붙는 게 뭐냐면 바로 발음이 이 아에 이오우 말하는 이 모음의 발음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on apple a 발음이 나는 apple 할때 언이 붙는다. 그래서 예시 이렇게 봤었어요. 그리고 복수 명사 주어에는요 명사에 s나 es가 붙는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다른 형태의 복수형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죠. 사람이 두 명일 때 우리가 two persons 하지 않는다. 뭐라고 한다? people. 두 명일 때부터는 people이라고 한다. 두 번째, child. 아이들이요.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child에 s 붙이지 않는다. children이라고 한다. 그리고, 치아. 여러 개의 치아를 의미할 때는 teeth라고 하고, 하나의 치아를 의미할 때는 tooth라고 한다. G가 한 마리일 때는 a mouse지만, G가 여러 마리일 때는 mice다. 그리고, man, 남자들은요, man, 이로 바뀐다. 그리고 여자들도 woman에서 women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죠. 저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래 단수, 복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은 셀수 없는 명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셀수 없는 명사 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셀수 없는 명사 주어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항목을. 고유명사. 고유명사라는 거는 사람 이름.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 특별해서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특별해서 하나만. 그게 바로 고유명사인데요. 아, 선생님, 셀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여러 명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왜 특별해서 하나만이에요? 똑같은 이름 되게 많은데. 똑같은 이름은 많지만, 이 셀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셀리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 딱 하나예요. 복제 인간이 아닌 이상, 여러분, 딱그한 명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김보미가 여러 명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 강의를 하는 선생님은 딱그 김보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저 하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김보미라는 이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딱 특별해서 하나만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고유명사는 항상 셀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는 안 보여요.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고 못 만지니까 셀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Love, 사랑 같은 거. 사랑 눈에 보여요? 여러분 사랑을 만질 수 있어요? 할수 없죠. 셀수 없는 거예요. Friendship, 우정. 우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정이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상명사라 그래요.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상명사는 셀 수가 없다. 우정 하나, 둘, 셋. 너나 사랑하니? 사랑 몇 개만큼 하니? 나는 너 사랑 세 개만큼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셀수 없는 거에 속한다. 마지막은 물질 명사입니다. 자, 물질 명사 같은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설탕을 이렇게 손을 확 넣었어요. 근데 이 설탕을 이렇게 쫙 잡으려고 하니까 내손 사이사이로 다 설탕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잘못 잡히는 거는 못 센다라는 거예요. 소금. 소금이나 설탕이나 간장, 커피, 여러분 어때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 이렇게 마실 수 없죠. 그쵸?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물질 명사, water, 이런 액체류, 그다음에 air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셀수 없는 명사, 바로 money가 있습니다. 돈. 돈은요, 가치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걸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동전이랑 화폐, 종이화폐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니까 셀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머니는 셀수 없는 거에 속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또뭐 있냐면 브레드, 빵도요. 이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빵 모양을 만들어 놓잖아요. 빵을 이렇게 조금 떼서 빵한 개짜리를 내가 뗐단 말이에요. 그래서 떼서 얘가 두 조각이 났는데 이두 조각이나 빵을 가지고도 우리가 여기 빵한 개. 또 그럼 얘도 또빵한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없어요. 셀수 없는 거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빵 그리고 money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오늘 우리가 더가 붙어요. 명사 앞에.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어나 언이 붙는다라는 거는 얘네가 붙어 있으면은 셀수 있는 명사 몇 개다? 하나를 의미한다. 근데 이들의 이름을 부정관사라고 하거든요. 부정관사라는 거는 여기 펜이 여러 개 있어요. 아니면 여기 뭐가 있냐면 사과가 있어요. 사과. 자, 여러분 사과가 있는데 내가 an apple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한 사과는 어떤 거게요? 이거다? 1번? 2번? 3번? 4번? 알수 없어요. 왜요? 선생님은 딱 특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an apple이에요. an apple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과 중에서 선생님이 자, 여러분, 저 사과 한개 집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답이 있지 않아요. 뭘 집어도 돼요. 그래서 딱 특정한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pick up the apple. 이랬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하는 사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걸 말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the를 붙이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은 the를 붙여요. 그리고 또 세상에 하나뿐인 거. 태양. 하나잖아요. the sun. 이렇게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셀수 없는 명사 주어, Sally, 사람 이름, 나라 이름, 어떤 나라의 수도,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바로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우리가 셀수 없다. Sally has long brown hair. Sally는요, 긴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관사 on 또는 어가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복수형으로도 쓰지 않아요. 왜냐면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복수형 쓸수 없죠. 선생님이 두 명일 수 없잖아요. 복제인과 똑같이 만들지 않는 한. 자,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뭐 하나만 우리가 딱 부정관사로 어나 on을 붙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셀수 없는 명사, 우리가 뭐 있었다 그랬죠?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자, 그럼 여기 예시를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고유명사라는 거는 특별해서 하나만 있는 걸 말하죠? 사람, 장소, 특별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Sally, Sally라는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Korea, 나라. Korea라는 나라 딱 하나죠.
그 다음에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딱그 말하는 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만 있는 거 있죠. 딱

고유명사, 사람이나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이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센다, 안 센다? 안 센다.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추상명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세? 사랑 못 세요. 우정 못 세요. 행복 못 센단 말이죠. 그래서 love, friendship, happiness, 이런 행복, 감정, 상태 또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센다, 못 센다? 못 센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금 이렇게 조그마한 거 엄청 많은 거셀수 있지 않아요? 아, 못 세요, 못 세요. 너무 많잖아. 너무 많으니까 못 세는 거예요. 자, 그래서 water, 물, 커피. 커피 같은 거는 못 세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꼭 세려면 앞에 컵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컵의 커피, a cup of coffee, two cups of coffee 이렇게 뭔가 얘네들을 이렇게 떠서 정량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위를 앞에 붙여주는 거예요. water 또는 air. air 못 세죠. 어떻게 셀 거야? 그쵸. sugar 또는 salt. 설탕이나 소금, 그리고 뭐 간장 이런 여러 가지 재료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못 셉니다. 물질 명사.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여기 옆에 선생님 그래서 좀 쉽게 써놨어요. 이렇게 하는 건못 세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어 찾아서 밑줄 치고 문장 해석하래요. Paris is the capital of France. 여기 볼게요. 오, Paris. Paris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바로 파리라는 도시죠. 그쵸? 그 도시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쵸? 장소의 이름. 고유명사. 그러니까 셀수 없는 명사, 단수 명사가 되는 거예요. 3인칭 단수 명사가 돼서 여 뒤에 있는 비동사가 뭐가 나온다? is가 나온다. 그래서 밑줄 딱 찾아서 그으려면 Paris 주어 찾아서 밑줄 그어주고, 자, is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the capital. capital은 뭐예요? 수도예요. 수도. 수도인데 어디의 수도냐? 프랑스의 수도다.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 마찬가지. 이런 거 대문자로 써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time flies so quickly. 여러분, time, 시간 셀수 있습니까? 시간 5시, 6시 선생님 세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세는 거 아니죠. 시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시간 셀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복수명사로 만들지 못하니까 항상 단수다.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면 동사에 s나 es 붙여줘야 된다. fly에다가 우리가 s 바로 못 붙여서 ies라고 붙여주는 거죠. 주어 찾아서 밑줄 time 그리고 fly so quickly.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외워두시면 더 좋아요. 내가 뭔가 재밌는 걸 했어.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때 time flies so quickly 이렇게 말해주면요. 뭔가 너무 재밌는 걸 해서 내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빠르게 날아간다라는 거는 나 진짜 time flies. 시간이 날아갈 정도로 내가 뭔가에 너무나 몰입해 있을 때 또는 시간 가는 줄 몰랐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time flies so quickly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요. the가 언제 붙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the는요. 선생님 말했죠. 내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그래, 그거야, 그거. 그거 딱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내 거야, 그거. 내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모두가 다 그거인 줄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때는 덜을 붙여준다. The novel is popular among teens. 자, 여기서 teens라는 거는 10대들을 말하는데요. 10대들 사이에서 뭐하다? 이 노벨, 그 소설이 유명해요. 인기 있어요. popular, 인기가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소설은요. 어떤 소설인지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소설책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소설이 10대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딱 집어서 그 소설이 10대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래서 전관사 더, 정관사라는 건요.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특정해서 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특정한다. 그래서 특정해서 말하는 너는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모두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거 가리킬 때, the moon, 달 하나죠? the sky, 하늘. 우리가 보는 거그 하늘 하나. 그 다음에 the sea, 바다. 그 다음에 the internet, d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the인데, 여기 앞에 모음 발음이 나오게 되면 우린 d라고 읽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앞에 나오는 말을 다시 가리킬 때도 우리가 뭘 붙인다? the를 붙여서 이야기한다. 같이 알아두세요. 문제 볼게요. The sun이라고 했죠? 태양은 딱 하나니까 the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태양, 하나 있는 태양을 말해요. 그 태양은요, 태양은 rise. 태양이 rise 어떻게 뜬다라는 거죠? 올라온다라는 거죠? In the east. And sets in the west. 자, 여기서
rise하고 set이 지금 반대.

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밑줄 그어놔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the sun 주어를 찾아서 밑줄 그어야 되고요. 동사 rise, 그다음에 rises, sets 여기서 ss 붙었죠? where 이게 바로 단수명사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the students waited for their exam result. 자, 기다리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앞에 있는 그 학생들은 뭐예요?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waited,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for their exam result. 그들의 시험 성적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데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시험 친그 학생들을 내가 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들의 시험 결과를 기다렸다. 과거니까 기다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가 언제 붙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셀수 없는 명사에는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독해 지문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아주 유명한 탐험가 그리고 실크로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잘 몰랐다면 오늘의 독해 지문을 통해서 새롭게 마르코폴로가 누구인지 그리고 실크로드는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독해 읽기 하기 전에 우리가 단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ancient, 고대의라는 뜻이에요. 아주 오래된 거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trade. 트레이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무역이라는 거죠. 거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루트. 무슨 이 루트로 가. 이 루트가 좋아. 루트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루트 해서 노선이나 길을 말합니다. 경로를 이야기하죠. Along은 무엇 무엇을 따라라는 뜻이고요. Road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silk. 실크는 비단을 의미해요. 여러분, 비단. 비단을 요즘 좀잘 보기가 힘든데, 그냥 우리가 실크라고 하는데, 매우 부들부들부들하고 얇고, 좀 광택이 있는 천을 이야기합니다. 스파이스는 향신료를 이야기하고요. 익스플로러, 탐험가를 말하죠. 그 다음에, wrote, 과거형입니다. 뭐에? write의 과거형이에요. 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journey는 긴 여행이나 여정을 의미하죠. Introduce, 소개하다라는 거고요. Invention, 발명품입니다. 그다음에 fine, 우리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할때그 fine은 나 괜찮아, 좀 좋은 상태야.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fine은요, 아주 아주 고급진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fine dish라고 하면은 아주 고급진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이런 fine의 뜻이 또 다른 게 있다. 그리고 나서 dish 접시, 그다음에 European은 유럽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우리 친구들 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도 있고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다라고 했을 때 단어들 한 번씩 써가면서 뜻도 쓰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독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The silk road. 실크는 비단이라 그랬는데, 로드는 길이라 그랬고, 그러면은 the silk road라는 건 뭐지? 비단길?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문장의 맨 앞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왜 여기 이렇게 S도 대문자, R도 대문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특별한 무언가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나 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유명사 딱 하나 있는 그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비단길은요, 비동사의 형태 우리가 뭘로 해야 되는지 이따가 볼게요. An ancient trade route. 고대의 무역 통로였어요. 무역 길이었대. 무역을 하는 어떤 길이었어요. The Silk Road라고 하면 여기는 단수 명사가 되니까 우리가 비동사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비동사 was가 들어가면 되겠죠. It connected. 지금 계속해서 과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요, 연결했어요. 어디와 어디를 연결했어요?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연결했다라는 거죠.
실크로드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이었다. 통로였다. 무역길이었다.

무역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Along this road, 이 길을 따라서 people, 뭐예요? 두명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죠? 복수예요. People traded. 사람들은요, 거래했어요. Things. 어떤 물건들을 거래했어요. Like silk. 비단 같은 것들, 그리고 spices, 뭐예요? 향신료 같은 것들을 무역했다, 거래했다, 바꿨다라는 거죠. Marco Polo. Marco Polo라는 사람이요. 지금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 대문자 쓴거 여러분 보이시죠? 자, Marco Polo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a famous explorer. 아주 유명한 탐험가였어요. 자, 이 사람은요, traveled, 여행했습니다. On this road, 이 길을 여행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을? To, 어디를 향하는 거죠? China, 중국으로 향하는 이 길을 travel, 여러분 여행했어요. He wrote, 그는 썼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필요해? A book,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이냐면 About his journey, 그의 긴 여행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In his book, 그의 책에서 he introduced 그는 소개했어요. 무엇을? 목적어 필요하네. Many Chinese inventions. 자, 많은 뭐예요? 중국의 발명품들을 S 붙었네요. 자,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 복수명사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중국의 발명품들을 소개했어요. 어디에 소개했어요? To Europe. To가 붙었죠. 어디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자, 유럽에 소개했어요. Fine dishes. 자, fine dish라는 거는 아주 고급진 뭐예요? 그릇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그릇들, 아주 고급진 그릇들은요. 여기 보면 es가 붙었죠. 그러니까 복수명사니까 뒤에 나오는 비동사는 복수 형태를 받쳐주는 우리 비동사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현재형은 are가 나올 수 있고 과거형은 were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아주 고급진 뭐예요? 그릇들은 one example 뭐였다? 하나의 예시였다. 어떤 예시였냐면 바로 이 유럽에 소개된 여러 가지 Chinese inventions, 중국의 발명품 중에 한 가지 예시였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였다.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were, 과거형 비동사. Europeans, 유럽 사람들은요. 자, 여기 European에 S 붙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말하는 거죠.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A name,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이름? For the new dishes. 자, 유럽 사람들한테 소개된 중국의 여러 발명품 중에 하나였던 이런 아주 고급진 그릇들. 옛날에는 뭐 청자라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청자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그릇들, 아주 질 좋은 그릇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Didn't have a name. 네임이 없어.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새로운 그릇에 대한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so they call 그들은 불렀어요. 뭐라고? The dishes China. 여기서 그 dishes, 앞에서 말한 이 dish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그릇들을 뭐라고 불렀다? China라고 불렀다. 자, 그럼 여기서 call이라는 동사를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은 불러요. 그 그릇들을, 목적어를 뭐라고 불렀다? China라고 불렀다. 오, 이거 오형식이네? 이렇게 우리가 여기 문장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름이 없었지만 그게 어디에서 왔다? 그게 중국의 발명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대요? China라고 불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실크로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을 주도했던 누구? 바로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크로드에 대한 설명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이 길을 따라 많은 물건이 거래되었다. 그렇죠. 여기서 along this road, 이길 따라서 people traded things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 길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졌다. 맞아요. 여기서 it connected Asia and Europe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3번. 이 길은 고대 중국과 유럽이 건설했다. 이런 말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볼 수 없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마르코 폴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첫 번째, 당대

대표적인 무역상이었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마르코폴로가 지금 무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래 무역상인가? 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지문에서 찾아봐야 돼.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마르코폴로는 a famous explorer라고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explorer 뭐예요? 탐험가죠. 그래서 무역상은 아니에요. 2번,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갔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travel on this road 어디로? 차이나로 갔다. 중국에 갔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갔다. 3번, 중국 문물을 유럽에 소개했다. 이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he introduced many Chinese invention을 어디에? To Europe. 유럽에 소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게 된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유럽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거기 그것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름이 없었다라고 했죠. Didn't have a name.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국인들이 그렇게 표기해서 아니고 두 번째, 중국에서 온 새로운 것이어서, 그렇죠. 3번, 마르코폴로가 그렇게 불러서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Didn't have a name for the new dishes.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걸 뭐 어디에서 왔으니까? 중국에서 왔으니까 China라고 불렀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A와 B에 알맞은 비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함께 써볼 건데요. 우리가 독해하면서 썼었죠. The Silk Road. 실크로드는요, 고대 무역 통로였다, 경로였다. 자, 그러면은 과거형 와야 되니까 실크로드 셀수 없는 거죠. 고유명사예요. 단수니까 우리가 was 와야 되고, 두 번째 B는요. Fine dishes. 명사 주어가 지금 복수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동사 과거형인데 어떤 게 나와야 된다? Were가 나와야겠죠. 계속해서 지금 과거형으로 이런 거였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was a wer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어디가 틀렸냐면 실크로드 우리 봤어요. 그리고 마르코폴로도 한번 봤어요. 어떻게 표기되는지 우리 친구들 잘 찾아서 써주세요. 자, 여기까지 함께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명사 주어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야, 한 주 동안 또 정말 열심히 달려온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0: 벌써 박수입니다.
1: 대단해요. 네네.
0: 자,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1: 그럼요.
0: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호텔에서 휠체어 빌리기라고 해서 같이 호텔에 간 뭐 가족, 뭐 친구, 아, 누가 됐든 간에 뭐 휠체어라든가 뭐 기타 등등.
1: 필요한 상황이죠.
0: 게, 그렇죠. 네, 그런 네네. 게 있을 때 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멋있다.
0: Alright. 네. 그런 상황을 우리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이 문장을 써야 되겠죠. 특히 뭐
1: 네네.
0: 할아버지, 할머니 필요할 수 있겠죠.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오,
0: 어디에 있는지.
1: 네.
0: 왜냐면

0: 거기서 그냥 갖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그쵸, 그쵸.
0: 번호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묵고 있는 숙소 룸 넘버를 꼭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왜냐하면 투숙객임이 확인이 되어야지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0: That's
1: 해서.
0: Correct.
1: 아하. 어쨌든 간에 오늘 네. 휠체어를 영어로 한번 빌리는 것도 도전 가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자, 슬기롭게 도전! 할아버지가 쓰실 그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help you, ma'am?
1: Yes.
2: Yes.
1: I need your help.
2: How can I help?
1: My grandfather walk very uncomfortable, so he needs a wheelchair.
2: Oh, wheelchair?
1: Yeah. Do you have?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we have a wheelchair.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우리 룸으로?
2: Yes. To the room.
1: Okay, okay.
2: Okay.
1: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Grandfather and me.
2: Yep.
1: Me is in the 821.
2: Room number.
1: Yeah, yeah.
2: Room number.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Walker?
2: Yeah, do you need a walker?
1: Walker?
2: Yeah,
1: walker?
2: Do you need one as well?
1: Walker, who is it?
2: It's like, not a person, the frame.
1: Frame?
2: The walker. Do you know?
1: Okay, okay.
2: Let's get one too.
1: Thank you.
2: Okay, just one second.
0: Alright, 잘 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Right, 우리가 right. 왜냐하면 여행 중에 항상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0: 그럼요, 그럼요. 예.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 꼭 그게 호텔이 아니어도요.
1: 네.
0: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휠체어를 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1: 백화점이나.
0: That's right.
1: 네, 맞아요.
0: 그럴 때 꼭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1: 그리고 뭐 휠체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유모차.
0: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1: 맞아요.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4: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4: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Mm-hmm.
0: 자, 호텔에 가서 네. 1층에 내려가서 이제 물어봐야겠죠.
1: 그쵸?
0: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n I get a for my grandfather? 아,
0: 여기서부터 가보겠습니다.
1: 여기서 그냥 for로 하는군요.
0: 단순하죠, 그쵸?
1: 내가 get 할 수 있을까요?
0: Yes.
1: 휠체어를 우리 내 할아버지를 위한.
0: Yes.
1: 네. 그럼 여기 휠체어가 들어가야겠네요. 휠은 그거예요. 바퀴. 휠체어. 휠체어인가 이거? 왜냐면 바퀴가 두 개잖아요.
0: 또 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1: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0: 알겠습니다.
1: 휠체어.
0: 자, 휠체어라고 했는데 one word로 썼네요. 그렇죠?
1: 네.
0: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이라고 했는데요. 정답 맞습니다. 자, 일단은 one word라는 게 중요해요.
1: 네.
0: 한 단어로 써 주시고요. 오케이? 발음할 때 휠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1: 아, wheel.
0: Wheel, right? 우리가 흰색도 white라고 안 하죠?
1: White.
0: White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H가 없는 느낌으로 발음할 때 wheel chair 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 Wheelchair. 근데 wheelchair. 그 있잖아요. W-H-O-L-E. 홀. 그건 홀이죠.
0: 그때 달라요.
1: 정말 네. 까다로워요.
0: 영어 발음. 그래서 그거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네. 재밌는 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 아니 왜 이거는 똑같은 패턴인데 이 발음이고
1: 맞아요.
0: 이건 다르냐 이럴 수가 있어요.
1: 근데 뭐 우리나라 말도 비슷할
0: 그쵸?
1: 거예요.
0: 네.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죠.
1: 그쵸?
0: 그래서 wheelchair가 맞겠고요. 자, 참고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랑 같이 묶어두면 좋다. 아니면 적어도 덩어리로 묶어두면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wheelchair 앞에 in이라는 전치사만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게요.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In a wheelchair. 이렇게 쓰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1: 아.
0: 오케이. 뭐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나는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원래 휠체어를 탑니다라고 할 때도 이걸 쓰시면 돼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비동사랑 왜냐면 있는이라는 느낌을 줬죠. 그래서
1: 네.
0: 비동사랑 같이 나중에 문장에 넣으실 때는 쓰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right? So, yeah, he is in a wheelchai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Okay?

0: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도 비동사랑 같이 섞어 쓰시는데
1: 예.
0: 목발 있죠?
1: 예.
0: 목발을 짚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상태를 강조하는 것을 써주시면 돼요. 이 crutch 자체가 목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양쪽을 얘기한다. 그러면 he is on crutche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 네.
0: You got it, right?
1: 오케이.
0: Okay. 자, 여기서 보세요. 할아버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이랬잖아요.
1: 네.
0: 근데 저번에 빌리다라는 동사로 못 썼죠?
1: Borrow,
0: right? 여기서 can I borrow? 괜찮아요.
1: 오.
0: 완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음식 주문하듯이
1: 예.
0: 달라고 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강조해 준 것뿐이고요.
1: 아.
0: 여기서 get을 써도 되고 borrow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can I get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can I get 직역을 하면 제가 명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역을 하면 결국에는 뭐 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 그걸 줄 수 있나요?
1: 네네.
0: 이건 사실 음식,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주문할 때도 엄청 쓰는 거란 말이에요. Right? So, can I get something?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거 아세요? 그 wheelchair 말고
1: 예.
0: 걸을 때 좀 걸음 보조해주는 게 있어요.
1: 아, 우리 어르신들 많이,
0: 예, 많이
1: 쓰시죠.
0: 거, 그거를 a walker이라고 합니다.
1: A walker.
0: Walker. Okay. So a walker. So 제 아내를 위한 혹은
1: 예?
0: 제 아내가 쓸 walker를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그렇죠.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유아차 이런
1: 네?
0: 거 빌리는 것도 쓸 수 있어야 된다.
1: 그렇죠.
0: 뭐죠? 스트 뭐죠?
1: Stroller.
0: Stroller, right? 그러면 저 stroller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아기를 위한 어떻게 할 거예요?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그렇죠.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맞아요.
0: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get, Can I get을 알게 되면 빌릴 수 있는 거를 계속 바꿀 수도 있고요.
1: 계속 쓸 수가 있네.
0: 도대체 누가 쓸지도 뒤에 for someone.
1: 아하.
0: Right? So 누가 쓸지를 쓸 때 for이라는 전치사 너무 편하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너무 편하죠, 그렇죠?
1: 내 아내를 위한, 내 아기를 위한 그냥 이렇게 직역해도
0: That's
1: 편한
0: it.
1: 것 같아요.
0: So simple, right?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All right.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All right. 자. 이거 읽어볼게요.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Okay, very, very nice. 자, 이랬을 때, 오, 거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1: 네.
0: 아, 물론이죠. 할아버님 방으로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1: 네.
0: 아,
1: 일단 뒷문장부터 볼까요?
0: Okay.
1: I can bring it.
0: 뭐예요, 그게?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내가 그것을?
1: 나는 그거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0: 네.
1: 어디로? To his room. 그의 방으로.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결국 그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1: 네. 그럼 물론이죠니까 또
0: 이거는
1: 왠지...
0: 뭐 그냥
1: 그죠?
0: 사실 뭐 물론이죠. 그럼요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지만
1: 또
0: D로
1: 다른
0: 시작하는
1: 걸...
0: 거 있습니다.
1: D. D. 아!
0: 확실히 그렇다.
1: D로 가는 거면은 이거 definitely인데요.
0: 얘 D 맞죠?
1: 얘 D예요. 왜냐면 나 오브 콜스 하려고
0: 오케이,
1: 그랬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 Definitely.
0: 틀려도 돼요?
1: Definitely.
0: Okay.
1: Definitely.
0: Alright.
1: Yes.
0: 자, 틀려도 된다고 했더니 바로 틀렸습니다.
1: 그래요?
0: 자, 그렇지만 스펠링 거의 맞아요.
1: 그래요? 아, 이게 헷갈리네요.
0: Definitely.
1: 아, I군요.
0: 네, 여기 A 아니고 I입니다.
1: Definitely.
0: 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물론이죠 하면 of course, sure. 한 1억 번 들어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는 거죠.
1: 네.
0: Definitely. 이거는 원어민들이 거의 습관 수준이죠. 그래서 확실히, 물론, 당연히 라고 할 때 그것만 단독으로 definitely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자, definitely 앞쪽에 이거를 청취로 알아들으려면 강세를 알아야겠죠.
1: 예.
0: 바로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 이렇게 안 되게 빠르게 가야 되는 거죠. 약간 definitely. Right?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Definitely.
0: 네,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면 이게 소리가 들리네? 이거
1: 예.
0: 경험하실 거예요.
1: 그죠, 그죠.
0: Alright, so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이라고 했어요. 자, b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 필기해 놓겠습니다. bring의 과거형 PP 형태.
1: 자, bring의 과거는 brought이에요. brought. brought. brought. 그리고 얘는? 얘도 똑같은 것 같은데
0: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똑같이 쓰더라고요.
1: 네, 브로트는 아닌 것 같아요. Bring brought brought.
0: Okay.
1: Yes.
0: 자, 정답. 맞습니다.
1: Oh, oh.
0: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대신에 얘는 발음할 때 brought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마를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1: Brought.
0: Brought.
1: Brought. brought.
0: 이런 느낌으로.
1: 예.
0: 자, 여기서는 I can bring it 이렇게 썼는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그것을, 이게 wheelchair가 되겠죠? The wheelchair, right?
1: 네.
0: 그것을 bring 하겠다. 그의 room으로.
1: 예.
0: 그러면 그쪽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다는 얘기예요?
1: 가까이 가져가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이 wheelchair를 딱 집어서 그의 room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1: 네.
0: 그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bring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딱 가져오다. 이렇게 픽스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고정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어쩔 때는 누구 기준이냐에 따라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아.
0: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하지 가져올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 예.
0: Right?
1: 예.
0: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예.
0: So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한국어로는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bring은 뭔가와 뭔가가 가까이 간다. 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두 개 다 써놓은 겁니다.
1: 네.
0: Alright. So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의 room과 wheelchair가,
1: 예.
0: right?
1: 예.
0: Okay.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걸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그거를 나에게 bring 해라. 명령어로 어떻게 해요?
1: Bring it to me.
0: 그렇죠. Bring it to me.
1: 응.
0: 가져가다, 오다. 우리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는 거. 자, how about this? 저는 will 써볼게요. Will.
1: 네.
0: 수건이 영어로 뭐예요? 수건.
1: Towel.
0: Towel, right? 저는 그 수건들을 당신의 방으로 가져다 드릴 겁니다.
1: 아.
0: 그러면은 수건들하고 당신의 방이 가까워질 거다,
1: 네.
0: right? So 나는 그 수건들을 가져갈게요. I will.
1: I will bring the towels.
0: Towels. 자, 당신 방으로.
1: To your room.
0: To your room.
1: Yeah.
0: You got it.
1: 아.
0: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1: 그러면 좀 멀어질 때는 bring 말고 뭘 써요?
0: Take를 하죠.
1: 아, take.
0: I'll take it from you.
1: 아.
0: 너로부터 멀리 가져갈 거야.
1: 네네네.
0: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ring it to me.
1: Bring it to me.
0: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1: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네. 자, 지금 호텔 측에서는 아, 할아버지가 다른 방에 묵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놓은 거예요.
1: 네.
0: 알고 보니까 같이 계신 거죠.
1: 그렇죠.
0: 아,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1: 아하. Actually he's with me. 여기까지 해 볼까요?
0: 오케이. 어. 그리고 뭐 몇 번 방에 있다.
1: In room 821.
0: Alright.
1: 어. 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계신다. 저는 왠지 이걸 쓸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이게 staying.
0: 오, 이렇게. 왜 stay라고 안 하고 staying이라고 했어요?
1: 왜 그랬을까요?
0: 왜 그랬을까요?
1: 아, 왜냐면 여기 지금 비동사가 있잖아요.
0: 오.
1: 비동사가 있어서 왠지 같이 있어요. 진행형으로
0: 오.
1: 느낌이 왔어요.
0: 저기 자신감 가지세요. 맞아요.
1: 오!
0: 맞습니다.
1: Yes.
0: So actually he i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Mm-hmm.
0: 맞습니다. Staying이라고 했고요. 자, staying은 머물다, 뭐 지내다, 뭐 있다.
1: 네.
0: 그거는 계속 있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Mm-hmm. 그렇죠? 그런데 발음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stay보다는
1: 네.
0: ST 뒤에 이렇게 모음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된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tay가 아니라 stay처럼 가까이 사시는 나요.
1: 아.
0: But again, 이거는 의식하고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stay, 이게 아니라 stay.
1: Stay.
0: Stay. 이런 느낌.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얼마 전에 했었죠?
1: 아, 네네.
0: 이거 뭐였죠?
1: 다래끼.
0: 다래끼. 이거 스타이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읽어보세요.
1: Style.
0: 그게 더 편해요.

0: 그러네요.
1: 이게 왜 자동이라고 하냐면 이걸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혀가 입이 실제로 편해서 내는 거거든요. So sty, sty. 스토리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0: Story.
1: Story.
0: Story. Right?
1: 훔치다 뭐 이거 할 때 steal이 아니라
0: steal.
1: Steal.
0: 아.
1: 자기도 모르게 된소리가 나오게 오, 돼 있습니다.
0: 네네.
1: 또 같이 연습해 주시고요. 그래서 staying with me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몇 호실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방에 안에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바깥쪽에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0: 방에 안에 들어가야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몇 호실에 있어요, 머물러요 할 때는 전치사 in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n room 하고 나서 여기에 호실을 몇 호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호실이었죠?
0: 821호실이요.
1: 그렇죠. 821호실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0: 네.
1: 하나는 room 821. 하나하나 읽는 것.
0: 네.
1: 또 하나는 뒤에 두 개를 묶는 경우가 많아요.
0: 오.
1: 앞에 따로 읽고. 그래서 821.
0: 아.
1: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4호예요. 그러면 1004 이런 경우도 있지만
0: 네.
1: 어떤 경우는 104이라고 읽는 사람도 오.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를 두 개를 묶어버린 케이스가 흔합니다.
0: 근데 104 하면 혹시 104호로 생각하진 않을까요?
1: 104?
0: 네.
1: 아, 아니면 1004?
0: 1004.
1: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고
0: 예,
1: 싶다면.
0: 예, 예.
1: 오케이. 아. 자,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해요. 821.
0: 그렇게 안 해요?
1: 1300. 이거는 너무 수학적인 느낌이고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0: 오.
1: 룸 넘버를 읽을 때 누가 어렵게 하려고 하겠어요.
0: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잖아요. 821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1: 821호라고
0: 네, 하죠. 네, 네.
1: 근데 영어에선 보통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게
1: 하나
0: 하는군요.
1: 하나 하나 해서 각 디짓을 821 or 821. 네, 둘 다 가능합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0호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0: room 310.
1: 310. 오호. 자연스러워요. 310 or 3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1943호요. 만약에 19층에 43호일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1943도 가능하지만
0: 네.
1: 1943호?
0: 43.
1: 그렇게도
0: 아하,
1: 부릅니다.
0: 네네. Right.
1: 사실 이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0: 자,
1: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저는 room 310에 있어요. 310에 있어요. 그러면
0: I'm staying in room 310.
1: Alright, I'm staying in room 310. Or 그냥 I am in 이라고 해도 돼요.
0: I'm in.
1: I'm in, right? 자, 그리고 이번에는 stay 써볼게요.
0: 네.
1: 저희는, 우리는 머물렀어. room 1943호에.
0: We stayed in room
1: 1943 or 1943.
0: Yes.
1: It's fine. Okay? 중요한 거, 저는 사실은 이거라고 봐요.
0: 네.
1: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0: 네, 이 호텔은 객실이 너무 많네요.
1: 아, 굉장히 많아요.
0: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1: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0: 그러게요.
1: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알겠어요.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0: 네. 네. 자, let me know.
1: 이게 뭘까요?
0: Okay,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요.
1: Okay.
0: 예.
1: 뭐 하면요?
0: 그 if you need a to.
1: 이거 아까 했었죠?
0: 아, a worker.
1: That's what it is.
0: A worker. 자, a worker to.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다면 let me know.
1: Okay.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worker 바로 전에 봤다고 조금 더 나아졌죠?
0: 그죠.
1: 아, 이거 뭐 한 10번 문장에 쓰면요. 확 들어와요.
0: 정말.
1: Okay, so if you need a walker too,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걸을 때 보행, 보조를 해주는 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여기 지금 let me know 뭐뭐 하다면 이런 거는 회화에서 기본 자세예요. 그렇죠? 뭐 하시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Tell me라고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인 느낌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let me know라고 하는 거 좀 부드럽고 예의 있는 느낌으로 바꿔버립니다. So, Let me know는 사실 직역하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알려주세요. If는 여기서 if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뭐뭐 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Okay? So, so 평소문이면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you need a walker 하다면
0: 네.
1: okay? 이것도 I mean, sort of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0: 예, 예.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그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인데요. 그 어떤 도움은 any help입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0: Let me know.
1: 당신이 그 어떤 help라도,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0: If you need any help.
1: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0: Mm-hmm.
1: Right? 두 번째.
0: 네.
1: 당신이 얘기하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이건 친구들끼리도요. 너 얘기하고 싶으면, 토크하고 싶으면 알려줘.
0: 네.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Yes.
1: 지금 너 약간 말할 상대가 필요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캐주얼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0: Yes.
1: 자, 읽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0: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1: All right.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All 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All right. 또 두 문제 하겠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0: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0: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2: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Alright,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굉장히 심플하죠. Can I get 뭐뭐뭐? 물론 borrow도 가능합니다.
0: 네.
1: 자, 아내가 쓸 보행 보조기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제 아내를 위한 워커를 빌릴 수 있을까요?
0: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1: 오, 좋아요. For까지 써서.
0: 네.
1: 자, 다음은요. 아기가 쓸 유모차 빌릴 수 있을까요?
0: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For my baby. 이런 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0: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For my grandfather.
0: Mm-hmm.
1: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네, 다음은요. 아, in room 하고 몇 호실 이렇게 네. 숫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310호실에 있어요. 그냥 비동사만 쓰시면 돼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310호실 안에 있다.
0: I'm in room 310.
1: Alright. Very nice.
0: Mm-hmm.
1: 저희 1943호에서 묵었어요. 아. Stayed 써서 과거형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저희는 머물렀다.
0: We stayed.
1: 자, 1943호에서.
0: In room 1943.
1: 43. Okay. 자, 다음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자, 사실은요.
0: Actually.
1: 그는 저와 머물고 있어요.
0: He's staying with me.
1: 네, 821호에.
0: In room 821.
1: Alright. You got i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 I am in room 310.
3: We stayed in room 194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Okay, 아유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4: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5: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4: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5: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Oh, yes.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6: Oh,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2: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6: Yeah.
2: Sure.
6: Thank you.
1: 아, 마무리 깔끔합니다.
0: 정말.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영작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Yes.
0: I can't pay you back.
1: 누구에게 갚는다라고 할 때 굳이 money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인데요. Can I get 명사, 그렇죠?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오케이,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동시에 약간의 리뷰 필요합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I stop. 초등 연구문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요. 18강이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목적어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선생님의 설명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퀴즈를 잘 풀었는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 퀴즈죠.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 보는 거였는데요. Some people say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엇을? 지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으면 되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렇죠. Some people say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The earth gives us life. 여기 있죠? The earth. 지구가 gives 준다고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life. 생명을.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tha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답을 적었다면 정말 정말 훌륭한 거예요. 자, 우리 키포인트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형식 문장이 있었고요. 구성 요소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했어요.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는 해석을 붙이고요. 직접 목적어는 을이라는 해석을 붙입니다. 대표적인 동사들은 give, make, send, tell, show, buy 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수여 동사라고 부른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4형식 문장이 보이면 3형식으로 바로 자동적으로 전환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3형식 문장을 보면 4형식으로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익숙하게 여러분이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3형식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죠. 주어, 동사, 그다음 목적어가 하나예요. 직접 목적어 하나만 쓰고 그 뒤에는 전치사 구로 빼서 간접 목적어를 to나 for이라는 전치사 뒤에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치사 구는 문장의 형식을 구분할 때 카운트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까지만 보고 이 문장은 3형식이다라고 여러분이 판별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주로 대부분의 동사 give, send, tell, show, bring과 같은 것은 그 뒤에 누구누구에게라는 to 전치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make, buy, cook, 만들어주다, 사주다, 요리해주다 이런 동사들은 그 뒤에 누구를 위해서라는 for 전치사를 써주면 됩니다. to나 for 어떤 전치사를 쓰던 간에 그 바로 뒤에 간접 목적어를 써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은 대절 직접 목적어인데요. 직접 목적어에 명사가 아닌 다른 어떤 절, 주어와 동사가 들어간 절을 쓰고 싶을 경우에는 대절 혹은 의문사 절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대절이나 의문사 절을 써서 명사 절로 바꾼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쓰면 된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The coach tells 주로 이렇게 말하다, 말해주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목적어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대절이나 의문사 절을 목적어로 써주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이번 유닛에서의 주요 포인트 드리니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확실히 마스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유닛 6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요, 선생님이랑 스텝 아웃 문제 풀어보고 워크북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Are you ready? 좋아요. Let's start! 네, 교재 64쪽 스텝 아웃 함께 봅시다. 문제는요, 예시와 같이 문장을 분석하고는 것이었죠. 주어는 S, 동사는 V, 보어 C.
목적어 O, 목적격 보어 OC, 부사적 수식어 M. 여러분, 구분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예시입니다. She showed them what she bought. 그녀는 주어죠. showed, 보여 주었다, 동사입니다. 자, 보여주다는 수여 동사라서 누구에게 보여줬고 무엇을 보여줬는지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그녀가 무엇을 샀는지를요. bought 하면 by의 과거형이죠. 따라서 그녀가 무엇을 샀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둘다 목적어라고 적어주면 충분히 정답이 되는데요. 센스가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 밑에 어떤 목적어인지 간접 목적어다. 그 다음 여기는 직접 목적어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럼 2번부터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잘 풀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It gives a strong message to us. 그것은 주어죠. gives 줍니다. 동사예요. 자, 주는데 무엇을 주는지 그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왔어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를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 부분은 직접 목적어고요. 그 뒤에 누구에게 주는지를 전치사 구로 빼서 이렇게 부사적 수식어로 적어줬네요. 이 부분은 전치사 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대충 설명해주는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추우라는 전치사니까 전치사구는 부사적 수식어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세 번째, They told everyone the good news. 그들은 주어죠. 말했습니다. 동사죠. 자, 누구에게 말했나요? 그 뒤에 간접 목적어가 나왔네요. They told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라는 거니까 뒤에 있는 것은 목적어죠. 그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고요. 무엇을? The good news, 좋은 소식들을 말했습니다. 소식을 말했습니다. 그쵸? 이 부분도 목적어인데 직접 목적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2번과 같은 경우는 아, 여기가 부사적 수식어니까 목적어가 하나인 삼형식 문장이구나. 그쵸? 그리고 3번은 목적어가 두개 있죠. 따라서 삼형식이 아니라 사형식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The chef cooked seafood for the guest. 그 요리사는 주어. 요리해 주었습니다. 동사. 무엇을? 바로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왔어요. 해산물을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뒤에 for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죠. 따라서 for the guest는 전치사 구예요.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을 하지요. 따라서 이 부분은 M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부분을 목적어라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 for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아, 전치사 구구나. 전치사 구는 앞에 있는 내용을 꾸며주는 부사적 수식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마지막 5번. He is telling us that we should think about them. 그는 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사. 말해주고 있는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us. 우리에게요. 목적어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죠. 자, 그래서 그 말하는 내용이 뒤에 대절로 직접 목적어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어죠. 그쵸? 자,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가 들어가면 삼형식 문장이고, 이렇게 목적어가 두개 들어가면 사형식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확실하게 마스터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단어 한번 복습해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예요. Overnight, a painting on a wall. 자,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찾는 문제에서는요. 해석에서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을 지워 보세요. 자, 함께 해 볼게요. Overnight, 밤 사이에 이미 있는 내용, a painting, 그림이 on a wall, 벽에니까 빈칸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나타난다죠. 나타난다는 영어로 appear인데요. 자, 앞에 a painting은 3인칭 단수잖아요. 따라서 s, appears라고 적어주세요. 2번, they don't pollution. 그것들은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들은 있고요. Don't, 않는다. Pollution, 오염을. 그쵸? 그럼 빈칸에는 일으키지라는 일으키다 동사가 들어가야겠네요. They don't 일으키다는요. 그렇죠. Cause. Cause는 일으키다 혹은 문제를 야기하다입니다. 자, 세 번째. The owner does not or erase it. The owner, 주인은 does not. 앉는다, 부정이죠. or, 혹은이니까, 뭐뭐 하거나, erase it, 그것을 지우지, 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 필요한 내용은 불평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불평하다는 영어로 complain. complain. 이렇게 씁니다. The owner does not complain or erase it.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4번 문제입니다. Renewable energy sources, solar power. 자, 하나씩 볼게요. Renewable 하면 재생 가능한 그 뒤에 energy source는요. 자, source가 어떤 근원, 원천이란 뜻이라서 energy sources 하면 에너지
one이라고.

해석을 해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solar power, 태양광을,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그렇죠. 포함한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겠네요. 포함한다는 영어로 in

admire, 감탄합니다. 어디에? 그의 his art, 예술에. 그쵸?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기발한, 영어로 clever이 되겠습니다. clever art, 기발한 예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step out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workbook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workbook 페이지 11쪽 함께 볼게요. 먼저 단어 복습할 건데요.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 손이 아프더라도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어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그 옆에 여러분 직접 손으로 한번 써 보세요. 1번, complain. 영어 단어니까요, 한글 뜻,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complain. 뜻은요? 그렇죠. 불평하다라는 뜻이에요. complain. 자,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도 컴플레인을 걸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해요. 불평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ollution. pollution 하면 뜻은요? 그렇죠. 오염, 공해라는 뜻이에요. pollution. 따라서 그 앞에 air pollution 하면 공기 오염, 대기 오염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자, 앞에 자유롭게 단어를 붙여서 어떤 오염이라고 많이 활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요, admire 동사인데요. admire 뜻은요, 감탄하다, 존경하다, admire 한다라고 해요. 감탄하다고요. 네 번째는 renewable이죠. 자, 이 단어 많이 나왔습니다. renewable energy 하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renewable은 재생 가능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 meaningful. meaningful 하면 의미 있는 이란 뜻이죠. mean 하면 의미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meaningful 붙여서 의미 있는 형용사로 바꿔준 겁니다. 자, 6번, mysterious. mysterious 하면 신비한, 불가사의한. 즉,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한 뜻을 혹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미스테리어스하다라고 합니다. 자, 7번. run out. run out은요? 네. 고갈되다, 다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run, 달리다랑 연관시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run out 하면 전혀 다른 뜻으로 고갈되다, 다 떨어져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덟 번째. 조치, 행동. 영어로는요? 맞아요. action입니다. action 하면 행동이란 뜻도 있지만 조치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자, 아홉 번째, 포함하다. 동사인데요. 영어로는 include라고 합니다. include, 포함하다고요. 10번, 일으키다예요. 문제 등을 일으키거나 야기하다. 영어로는요? cause라고 해요. cause 하면 문제를 일으키다. 자, 11번. 주인 혹은 소유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owner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own 하면 소유하다, 가지다 라는 동사인데 뒤에 er을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주인이 되겠죠. owner. 12번. 나타나다. 영어로는요. appear이라고 씁니다. 자, p가 두번 들어가는 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13번. 기발한, 영리한. 영어로는요, clever이라고 해요. 기발하고 영리하다, clever. 그다음 마지막 지우다는 erase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우개 하면 eraser 이렇게 부르잖아요. erase 하면 동사로 지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B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쓰세요. 보기에서. 자, 1번 Banksy is 신비하다라는 말을 써야겠네요. 신비하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딨나요? 그렇죠. mysterious라고 했죠. 여러분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골라 쓰면 돼요. mysterious. 네, 이 스펠링까지 꼭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they never. 자, 그것들은, 그렇죠. never 하면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

과거형의 뜻이라서요. 빈칸에는 고갈되다라는 동사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것들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 고갈되다는 영어로? 맞아요. 아까 run out이라고 했었죠. run을 달리다라고 연관시켜 생각하지 마세요. run out 하나의 덩어리로 고갈되다라는 뜻입니다. run out 이렇게요. 자, 세 번째. The sunlight can the whole world. The sunlight 햇빛은 can 뭐뭐 할수 있다. The whole world 전 세계에.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동력을 공급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동력을 공급하다. 영어로는 power이라고 해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power.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문제. One of the is using renewable energy. 그 조치들 중 하나는, 자, one of 하면 뭐뭐 중 하나라고 했었죠. 자, 그 뒤에 이다. 무엇이다? Using renewable energy.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럼 빈칸에 우리가 필요한 단어는요. 그 조치들이 되겠죠. 따라서 actions, 조치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the라는 그는 앞에 있으니까요. The action, 조치들, S까지요. 그다음 마지막, Banksy's work is both fun and 뱅크시의 작품은 work, 그렇죠? 이다, both fun and meaningful. 둘 다죠. both 하면 둘다 fun,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의미가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의미 있는 meaningful 여기 있죠? meaning 그다음에 meaningful 의미 있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장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예시와 같이 우리말 의미에 맞게 영어의 순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지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죠. 지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지구, the earth, 줍니다. gives 우리에게 us 생명을 lif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두 번째부터 바로 갈게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 질문을 묻는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 질문을 묻는다. 나눠서 생각해 주세요. 사람들은 주어죠. people 묻는다. ask 동사고요. 자, 동사 뒤에 바로 뒤에는 목적어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를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동사 그 뒤에 간접 목적어, 그 뒤에 직접 목적어입니다.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 서로에게니까 뒤에 each other 무엇을 이 질문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그의 할머니가 그에게 그 오래된 시계를 주었다. 그의 할머니가 그에게 그 오래된 시계를 주었다. 나눠보면 되겠죠. 그의 할머니 어딨나요? His grandma. 주었다. 동사. gave.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선생님이 어떤 목적어를 써줘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간접 목적어입니다. 주었다. 누구에게? 그에게. him. 무엇을? 오래된 시계를. The old watch. 네 번째로. His grandma gave him the old watch. 이렇게 됩니다. 4번. 그녀의 온화한 미소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나눠볼게요. 그녀의 온화한 미소 어딨죠? Her gentle smile이 되겠죠. 주어고요. 가져다 준다. 동사 어딨죠? brings가 되겠죠. 가져다 준다. 그 다음에 모두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를 쓸까 하고 봤더니 여기 to라는 전치사가 있네요. 따라서 이 문장은 4형식이 아니라 3형식으로 써주라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 뒤에 바로 직접 목적어를 붙이시면 됩니다. Her gentle smile brings 무엇을? 행복을 세 번째고요. 누구에게? to 모든 사람들, everyone에게 정리하면 Her gentle smile brings
happiness

to everyon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면 동사 뒤에 직접 목적어를 바로 쓰고 맨 마지막에, 문장의 맨 끝에 전치사 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장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 완성해 보는 건데요. 빈칸에 있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문법적인 의미에 맞춰서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는 그녀에게 그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중이다. He's telling 그는 말하는 중이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요. 빈칸에 그녀에게 그가 시간이 없다고 이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활용해 보면 he's telling이니까 그 동사 바로 뒤에 그녀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를 써주셔야 돼요.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뭐라고 적을까요? 그렇죠. He's telling her, 그녀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나와야겠죠. 그가 시간이 없다고. 여기 that이 있으니까 대절을 활용할게요. That, 그가, he, 시간이 없대요. 부정이죠. 따라서 he does not, 부정. 그 다음, have, 시간이 time. 정리해보면요. He's telling her that he does not have tim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he's telling that he does not have time to her 이라고 해서 전치사구를 맨 마지막에 빼서 여러분이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녀는 그녀의 딸에게 빨간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 입니다. 그녀는 she 있고요. made 만들어 주었다 있는데요. 빈칸에 그녀의 딸에게 빨간 드레스를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she made 동사 뒤에 그녀의 딸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를 써줘야겠죠. daughter 있으니까 her daughter 그녀의 딸에게, 그렇죠? 자, 그 다음, 직접 목적어, 빨간 드레스를, a red dress.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장은 4형식 문장이잖아요? 3형식으로 적어줘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She made, 함께 적어볼까요? She made, 그 뒤에 직접 목적어, a red dress. 맨 마지막에 전치사 구로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뺄 수도 있겠죠. 만들어 주었습니다. For 누구를 위해서? 그녀의 her daughter, 딸을 위해서요. 자, 이렇게 적어도 얼마든지 정답이 될수 있어요. 4형식, 3형식 여러분이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행성 없이는 살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보니까 We can't live without our planet. 우리는, 그쵸? 우리가 우리 행성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적어야 될 것은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들은 they 말하고 있다니까 현재 진행. They are telling. 말하고 있는데요. 자, that을 활용하래요. that. 그 다음에 그 뒤에 we can't live without our planet.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실수하시면 안 돼요. They are telling. 동사까지 나왔는데요. 여기 우리에게라는 중요한 간접 목적어가 있죠. 따라서 they are telling us. 간접 목적어를 바로 뒤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They are telling us that we can't live without our planet. 이렇게요. 자, 4번. 그는 그의 선생님에게 하늘이 왜 파란지 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물었다 있고요. 그의 선생님에게니까 빈칸에는 하늘이 왜 파란지라는 정보가 들어가면 되겠죠. The sky, why?
있으니까요. 활용해서 why, 왜, 하늘이, the sky. 그 다음에요. 파란지 is blue.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He asked his teacher why the sky is blue. 이렇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에 workbook B번 문제가 여러분이 이 빈칸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처음 풀땐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레벨 업 퀴즈는요.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보는 건데요. The teacher gave, 빈칸이 좀 길어요. 해석은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 책을 주었다입니다. 자, 이 해석을요, 여러분이 잘 분석해서 간접 목적어가 무엇인지, 직접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빈칸을 바로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초등 연금은 독해의 힘.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퀴즈 잘 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3 17강에 들어오셨습니다. 17강은 지난 시간에 배운 수동태를 적용해서 독해 지문을 공부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 어떻게 공부가 진행될지 러닝 플로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리뷰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시작하죠? 수동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지 가이드로 한 번에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텝업에서는 문법을 적용해 독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글의 첫 번째 주제는 art, 예술이고요. 두 번째, earth, 지구입니다. 자,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이지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동태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유닛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를 배웠고 시제를 완료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법 주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수동태 잘 기억나시나요? 수동태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었죠? 능동태가 있었습니다. 능동태 문장은 수동태를 배우기 전까지 여러분이 대부분 봤던 문장들일 거예요. 자, 이제는 수동태 문장도 많이 볼 거랍니다. 자, 수동태의 의미가 뭘까요? 주어가 어떤 행위를 받는 대상이 될 때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찌어찌 당하다, 되다, 받다 이런 의미가 돼요. 반면에 능동태는 어떻게 해석됐죠? 어찌 하다라고 해석이 됐었죠? 네, 하는 것과 되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하는 건 능동적으로 직접 하는 거고 되거나 당하는 것은 그 행위를 받는 게 됩니다. 자, 형태는 어떠했나요? 비동사가 수동태의 문장에 동사가 되고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 동사의 과거분사를 쓰게 됩니다. be, pp 형태고 또 때에 따라서 by 행위자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The teacher is respected by the students. 그 선생님은 존경하다가 아니라 존경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학생들에 의해서. 선생님이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당하고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수동태 문장, 비동사, PP 이렇게 써야겠죠? 다음, by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Fresh milk is delivered by a delivery man every morning. 신선한 우유는 배달된다. 그렇죠? 우유는 배달되는 거죠? 배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배달원에 의해서 매일 아침에 by a delivery man 배달원에 의해서란 말이 꼭 필요할까요? 배달원이

배달하잖아요. 상식입니다. 따라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fresh milk is delivered every morning. 이렇게만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동태의 부정문과 음음은 어떻게 쓰는지 배웠어요. 수동태는요, 비동사가 동사입니다. 다른 모든 비동사 문장과 마찬가지로 부정어 나시, 비동사 다음에 오게 되죠. be not pp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The bridge was not designed by the architect. 네, 그 다리는 설계되지 않았었다. 누구에 의해서? 그 건축가에 의해. 네, 비동사 PP가 나왔는데요. 부정어 not이 왔으니까 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다음 음음문은 어떤가요? 비동사 문장과 같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주어 과거분사의 어순이 돼요. Are you PP? Is she PP?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거예요. Was the bridge designed by the architect? 그 다리는 설계되었는가? 그 건축가에 의해서? 네, 이 앞문장과 거의 의미가 같죠? 이번에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온 겁니다. Was the bridge designed? 이렇게 쓰였어요. 다음으로는 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수동태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조동사는 항상 뒤에 과거 동사 원형이 따라오기 때문에 수동태의 형태 비동사 과거분사에서 비동사가 원형 그대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조동사의 의미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Will be PP 하게 되면 미래에 어찌 될 것이다가 되고요. 다음 can be PP라고 되어 있으면 가능의 의미니까 될수 있다. 그 다음, should be PP가 오게 되면 충고의 의미로 뭐뭐 되야만 한다. must는 좀더 강한 의무이죠.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may는 추측의 의미니까 maybe PP는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School lunch will be served at 12 o'clock. 학교 급식은 미래 시제로? 네, 어떻게 되죠? 제공될 것이다. 12시에. 네, 이렇게. 네. 조동사 함께 쓰이는 수동태 문장도 공부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에 잘 정리가 됐고요. 이 내용을 적용해서 독해 지문 두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텝 업입니다. 1번 지문의 주제는 art, 예술이네요. 예술과 관련된 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When you paint, you can make a new color by mixing colors. 당신이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색깔을 모함으로써 색깔들을 by mixing, 섞음으로써. 네, 첫 번째 문장은 art라는 주제와 걸맞게 그림 그리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또 colors, 색깔에 대해서 나왔죠. When you paint 할때 when은 뭐뭐 할 때로 해석합니다. 다음, by mixing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by 다음에 이처럼 동사의 ing, 동명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면 돼요. 색깔을 섞음으로써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But some colors cannot be made by mixing. 그러나 몇몇의 색깔들은 cannot be made, 만들어질 수 없다. 섞음으로써. 자, 몇몇의 색깔이 나왔고요. 이 색깔들은 스스로 섞는 게 아니라 섞여지는 거죠. 그래서 be made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런데 왜 be가 쓰였을까요? 앞에 can 조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부정어입니다. cannot be made 하면 만들어질 수 없다. 네, 대부분의 색은 색깔을 섞으면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색깔들은 섞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Those colors are called the primary colors. 그러한 색깔들이 불린다. 뭘로? The primary colors. 기본 색깔로. 또는 우리말로 미술 용어로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삼원색이라고 불린다. Those colors at the those는 지시 형용사로서 앞에 나온 some colors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 저러한 색깔들은 이라고 해석하고요. are called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동태로 표현되었네요. 색깔들은 스스로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림을 당하는 거죠. 불러진다 또는 불린다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이렇게 비동사 콜의 과거분사 콜드가 쓰였습니다. 다음으로 the primary colors는 삼원색이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했고요. 이 primary가 기본의 주요한 이런 뜻이거든요. 네, 알아주세요. 다음, they are red, blue, and yellow.
그것들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다. 우리말로 primary colors가 삼원색이라고 했죠? 세 개의 기본적인 색깔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바로 섞여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색이라는 거예요. These colors can be combined to create all other colors. 이러한 색깔들은 조합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색깔들을 create, 만들기 위해서. 네, these colors는 앞에 나온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가리키고 있고요. can be combined라고 조동사, 수동태 형태가 쓰였죠? 만들어질 수 있다. combine은 조합하다니까 조합될 수 있다예요. 여기서 동의어를 찾는다면, 유의어를 찾는다면 mixed가 되겠죠. 섞여질 수 있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create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부사 만들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네,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색을 막 조합하면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For example, if red and blue are mixed, you get purple.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are mixed 섞여지면 당신은 보라색을 얻는다. 네, red and blue란 색은 스스로 섞지 않고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mix에 과거분사 mixed가 쓰였고 섞여지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빨간색, 파란색 섞으면 보라색 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이에요. Mixing blue and yellow makes green.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는 것은 초록색을 만든다. 초록색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주어는 mixing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는 것 해서 네, 마치 명사처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르죠?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시제 일반 동사에 S를 붙여 수일치를 시키셔야 돼요. 파란색과 노란색 섞으면 무슨 색 돼요? 네, 초록색, green이 되죠? With red and yellow, you can make orange. 빨간색과 노란색으로는 당신은 주황색을 만들 수 있다. With는 뭐뭐로란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빨간색, 노란색 섞으면 네, 주황색 되죠? A rainbow of colors can be created by anyone. 색깔들의 무지개, 즉 무지개 색깔은 어떻게 되죠? Can be created, 만들어질 수 있다. 누구에서든지 누가 해도 이 색깔을 무지개 색깔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역시 이 색깔들도 created,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조동사 be, 그다음 PP가 오게 됩니다. 수동태의 문장이에요. Just mix these primary colors. 그냥 단지 이 삼원색을 믹스 섞어라. 그러면 다양한 색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primary colors는 섞여서 만들어지나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색깔로 만들 수 없어요. 원래부터 존재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네, arts라는 주제로 삼원색과 그리고 어떤 색깔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what the primary colors cannot make. 삼원색이 cannot make, 만들 수 없는 것? 네, 지금 삼원색이 정말 다양한 색깔을 만든다고 나와 있죠? 만들 수 없다고 하면 주제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 됩니다. 1번 아니고요. How colors can be created by mixing. 어떻게 색깔들이 can be created, 만들어질 수 있는지 섞음으로써. 네. 주제로 적절한가요? 맞습니다. 삼원색에 대해서 말했고, 이 삼원색들을 섞음으로써 다양한 색깔, purple, green, 네, 또 orange와 같은 다양한 색깔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주제는 2번이 되겠죠? 3번, why the primary colors are important? 왜 삼원색이 중요한지? 네, 이 삼원색의 중요성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삼원색을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심 내용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글에 밑줄친 The Primary Colors의 정의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네, 삼원색인데요. 자, 여기 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차근차근 해볼게요.
The colors, they can be blanked together to make other colors, but cannot be made by blank any

자, 길어서 콤마가 있는 부분에서 끊을게요. 그 색깔들 하고 명사가 나오고 뒤에 대절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의 대는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모한 색깔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색깔일까요? 네, can be blank together to make other colors. 다른 색깔들을 만들기 위해 함께 모모 될수 있는 색깔들. 자, 삼원색은 다른 색깔들을 만들기 위해 뭐 되죠? Combined, mixed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있죠? These colors can be combined to create all other colors. 거의 비슷하게 쓰여 있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combined가 되겠습니다. 조합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combined 또는 mixed라고 해도 됩니다. 다음, but cannot be made by blank any colors. 그러나 만들어질 수 없는 색깔이죠? 모함으로써 다른 어떠한 색깔들을 모함으로써는 만들 수 없어요. 자기는 다른 색깔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될 수는 있지만 정작 본인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섞음으로써. 네, 섞음으로써. 여기 써 있네요. Some colors cannot be made by mixing. 따라서 by 다음엔 믹싱이 와야 정답이 됩니다. 다른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섞여질 수 있지만 그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섞여질 수 없는 삼원색에 대한 정의였어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The colors that can be combined together to make other colors but cannot be made by mixing any colors. 잘했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정답과 오답의 근거는 바로 이 위에 지문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된다. 자, 이건 상식으로도 여러분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과 파란색 섞으면 주황색 되나요? 네, if red and blue are mixed, you get purple. 보라색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2번,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된다. 네, 어떤가요? 이 내용 있었나요? 파란색과 mixing blue and yellow makes green. 맞죠? 파란색과 노란색 섞으면 초록색 됩니다. 다음,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될까요? 네, 어디에 나와 있나요? With red and yellow, you can make orange. 보라색이 아니라 orange, 주황색이죠? 3번,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이제 문장을 분석해 볼 시간이죠. 중요했던 문장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주어 찾고 동사 찾고 해볼게요. Some colors cannot be made by mixing. 어떤 색깔들은 주어예요. Cannot be made, 만들어질 수 없다. 네, 동사 부분이 조동사, 수동태로 표현된 동사 부분이고요. By mixing 하면 섞음으로써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by와 함께 쓰인 네,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다음, a rainbow of colors can be created by anyone. 무지개 색깔은 주어고요. can be created. 조동사 수동태죠. 만들어질 수 있다. 동사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anyone. 네, 이 부분 또 by가 나왔네요. 자,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잘했습니다. 자, 1번 독해 지문 다 정리됐고요. 자, 이번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지문 같이 볼게요. 이번 지문의 주제는 Earth, 지구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요,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번에도 과학과 관련된 것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The center of the Earth is called the core. 지구의 중심부는 불린다, 핵이라고. 네, 주어가 the center of the Earth, 지구의 중심부예요. 지구의 중심부는 살아있어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불리는 거죠. 따라서 수동태로 be, pp가 쓰였어요. is called, 불린다고요. 뭐라고 불리는지 그 이름이 바로 뒤에 따라옵니다. The core 하면 지구의 핵을 말해요. 네. 지구를, 그 지구의 땅을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핵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핵이라 부른대요. And it can be divided into the outer and the inner core. 그리고 이것은 나누어진다. 뭐로? 외핵과 내 핵으로. 자, is은 앞에

나온다. core, 핵을 말하겠죠? 여기에 can be divided 이라는 수동태 표현이 쓰였습니다.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전치사 into가 따라 나왔죠? 자, 만약에 이 문장이 능동태였으면 divide A into B와 같은 식으로 쓰여 있을 거예요. 누가 A를 B로 나누다. 이 in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동태로 바뀔 때는 목적어였던 A가 주어로 와서 비동사 divided 이렇게 과거분사로 쓰고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 into와 be는 그대로 붙이면 돼요. A, B divided into B 하면 A가 B로 나뉘다예요. 그러니 핵이 나누어질 수 있다. 뭘로? The outer core. 여기 코어가 생략돼 있죠? 네, 바로 외핵과 the inner core, 내핵으로. 자,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구가 있고 이렇게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면 바깥에 있는 외핵이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렇게 내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The outer core is liquid. 외핵은 is liquid, 액체다. 자, 이 바깥에 있는 외핵은 liquid, 액체라고 합니다. And the inner core is solid. 내핵은 뭐다? 고체다. 네, 요 가운데에 있는 내핵은 또 solid 해서, 네, 고체예요. 액체를 liquid라고 표현을 하고요. 고체를 solid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But both are mostly made of iron. 그런데 둘 다는 대부분 철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both가 나왔는데요. both는 outer, inner core를 말하고요. 그 다음 수동태 표현으로 be made of란 표현이 나왔어요. be made of는 A는 B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철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 outer core. 즉, 외핵과 inner core, 내핵이 철이란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다음, thanks to the iron, the earth has a magnetic field. 그철 덕분에 지구는 자기장을 가진다. 자, thanks to 하면 뭐뭐 덕분에란 뜻이에요. 이철 성분 때문에, 덕분에 지구가 마치 magnetic, 자석의 이런 뜻이죠. magnetic field 하면 자기장. 자석의 성질을 띠는 어떤 그런 장을 말하는데요. 자기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This field acts as a shield. 이 장은 역할한다. 뭐로써? 방패로써. 여기서 말하는 this field는 앞에서 말한 자기장을 가리키는 게 됩니다. act는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고요. 방패로서 역할을 한대요.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마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네,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So, from solar wind. 네, 빈칸 처리되어 있고,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lar wind는 태양의 바람, 즉, 태양풍이에요. Solar wind is deadly to us. 태양풍은 치명적이다, 우리에게. 네, solar wind 태양풍이고요. deadly란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dead가 죽은이란 의미를 가진 형용사잖아요. 거기에 ly가 붙어서 deadly라고 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정도로 치명적인, 아주아주 위험한이란 뜻이 됩니다. 이 태양풍을 그대로 맞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Without this shield, there would be no life on earth. 이 방패 없이는 뭐도 없다? 생명도 없을 것이다, 지구에. 네, 여기 지금 without 가정법이라는 것이 쓰였는데요. without 하면 뭐뭐 없이란 뜻인데, 마치 가정법으로서 뭐뭐 없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상황이 되고, 뒷부분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입니다. 여기서는 will의 과거형 would가 쓰였죠. 그래서 뭐뭐 일 텐데 라고 해석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 방패가 없다면 생명이 없을 것이다. 지구에 없을 텐데.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지구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이 방패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풀수 있겠죠? 1번이에요.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 Earth's magnetic field and its role. 지구의 자기장과 그리고 그것의 역할. 네, 어떤가요, 여러분? 딱 정답으로 적절하죠? 지구의 자기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하고 방패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알수 있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2번. Two different parts of the Earth's core. 두 개의 다른 부분. 지구 핵의. 자, 지구 핵이 the outer core와 the inner core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네,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은 아니고 세부 내용으로 제공하는 거죠. 따라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The reason solar wind is dangerous. 이유, 어떤 이유? 태양풍이 위험한 이유. 네, 태양풍이 위험하다고만, deadly하다고만 언급되어 있지, 왜 그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도 정답으로 볼수 없고, 정답은 1번이에요. 네,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볼까요? 1번. 지구의 외핵은 딱딱한 고체 상태이다. 자, 지구 외핵에 대한 내용이 나왔나요? 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The outer core is liquid. 네, 외핵은 liquid예요. liquid가 뭐였어요? 액체예요. 지구의 외핵은 딱딱한 고체 상태 아니고 liquid, 액체 상태죠. 다음 2번. 지구의 내핵은 대부분 액체 상태이다. 자, 이번에는 내핵 가볼까요? The inner core is solid. 자, solid은 뭐였죠, 여러분? 단단한 이란 의미도 갖고 있고요. 고체의 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고체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므로 액체가 아니라 고체입니다. 2번도 틀렸네요. 3번. 지구의 핵은 주로 철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런 내용 있었나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네. But both are mostly made of iron. 자, both는 둘 다라는 의미로 앞에 나온 the outer core and the inner core. 두 가지 핵을 말합니다. 그리고 be made of 다음에 명사가 오면 이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루어 그것을 성분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mostly는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3번 내용 맞는 진술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구의 핵은 주로 철로 이루어졌다. 철이 iron이니까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엔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 찾으셔야 돼요. 1번. 지구 핵의 성분 때문에 자기장이 생긴다. 자, 이거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자, 그럼 근거를 찾아보세요. 어딨나요? 여기 있죠? Thanks to the iron, the earth has a magnetic field. 철 덕분에 지구는 자기장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은 바로 핵을 이루는 성분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핵의 성분, 즉, iron, 철 덕분에 자기장 생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2번이에요.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킨다. 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네, 바로 여기 나와 있죠. Without this shield, there would be no life on earth. 이 방패, 여기서 이 방패는 바로 자기장이 되겠죠? 이 방패가 없다면, there would be no life. 생명이 없을 것이다. 지구에. 즉, 태양풍으로부터 자기장이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3번. 태양풍으로부터 자기장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뭐가 손상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내용 없었어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틀린 진술은 보기는 3번이에요. 3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4번 가볼까요?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자, 여기 빈칸에 단어들이 3개가 주어져 있네요. 이걸 이용해서 다음 의미에 맞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주어가 우리는이고요. 보호하다라는 동사가 protect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호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건가요? 여기에 명확히 보호받는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문장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문장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부터 써볼게요. We. 네, we라고 쓰고요. 다음, 보호받을 수 있다요.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 즉, 조동사 can이 필요합니다. We can. 다음, 보호받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비동사 PP. 네. 그런데 be는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쓰고 protect를 이제 과거분사로 protected 규칙 변화입니다. 이렇게 쓰면 we can be protected.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0: 완성됩니다. 자, 그럼 넣어서 같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So we can be protected from solar wind.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structure 문장을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it can be divided into the outer and the inner core. 그것은 주어고요. can be divided. 나눌 수 있다, 나누어질 수 있다. 나누어질 수 있다. 수동태죠? 뭘로? 네, 외핵과 내핵으로 조동, 그 전치사 into가 있는 부사적 수식어였습니다. 다음, both are made of iron. 둘 다는 철로 구성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 자, 주어, 둘 다는 이 되겠고요. are made, 수동태로 쓰였죠? 동사 부분이고, of iron 하면 전치사가 있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분석 잘했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나갑니다. 퀴즈 타임이에요. 수동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문법 포인트도 있었죠? 이 방패가 없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써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였었죠? 꼭 맞춰보시고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주 성공적으로 공부를 잘 마쳤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복습합니다. 자, 이번에 배운 수동태 열심히 또 공부해서 마스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자, 265강 All in One 중화영어 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순서고요. 어휘 공부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로 어휘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생각과 표현.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과 표현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삶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1, 2, 3 이렇게 해서 한 3주에 거쳐서 저희가 좀 관련 어휘들을 좀 다뤄볼까 하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입니다. 단어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마무리는 퀴즈로 자 끝내고 자 그리고 나면 오늘 배우셨던 문장들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쭉 따라해 보시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럼 생각과 표현 관련된 단어 1번으로 제가 뭘 뽑아봤을까요? Thoughts를 뽑아봤어요. 사실은 Thought라고 하는 단어 우리에게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구석이 좀 있어서 뽑았습니다. 자, Think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동사입니다. 생각하다. 과거형이 뭐죠? Thought. 바로 여기 써있는 Thought가 과거형이고요. 분사는 어때요? Thought. ABB형으로 움직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자 PP뿐만 아니라 과거동사 혹은 과거분사 자 PP를 우리가 이제 past participle이라고 해가지고 과거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동사나 과거분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thought가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뜻 다 아시겠지만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거예요? 아이디어도 좋고요. 계획도 좋아요. 의견도 좋습니다. 혹은 뭐 그림 따위도 좋아요. etc.는 기타 등등 되겠죠. 관계대명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is formed. 형성되어 있는 건데요. in your mind. 아,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그림 같은 것도 좋고요. 의견도 좋고, 플랜, 계획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아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바로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thought는 명사로 생각의 뜻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어서 제가 지금 요 단어를 골라봤어요. 대부분들 알고 있었던 단어라고 생각할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유의하시면서 이 단어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어때요? I don't like the thought. 나는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자, of 이하로부터 수식받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적 수식어가 뒤에 왔는데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어떻죠? 자, 이제 walking 앞에 또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와 있어요.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과 목적격으로 쓴다. 자, 따라서 you walking home al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에 가는데요. 어떻게 가요? 혼자서 가는 거죠. 당신이 혼자 가는 자, 그 생각을 별로 나는 좋아하지 않아. 자, 이런 되겠습니다. 자, 사실 예전에 제가 예문을 뽑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너무 많았어요. 배우시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런 예문 못 뽑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탁 있어도 제가 자신있게 탁 뽑아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니까요. 자, 여러 가지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thought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remin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remind라고 하는 단어는 mind가 이제 마음의 뜻이잖아요. 물론 동사로는 이제 mind가 꺼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꺼린다에다가 다시 꺼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remind는. 그래서 다시 마음속에 떠오르게 만든다의 뜻인 거죠. 그래서 make someone 자, 누군가를 어떻게 하죠? 사역동사입니다. 저 make는 원형 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자, think about something again. 자,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뭔가를. 자, 우리가 이거를 상기시키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요거를 제가 이제 상기시켜 주다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떠어떠한 것을 상기시켜 줬어.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상기시켜 주다가 어색한 해석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상기시키다가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기시켜 주다라고 한 데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세상에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수요동사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수요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어때요? 두 개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잖아요. 사, 주다, 제공해, 주다, 건네, 주다, 보내, 주다, 알려, 주다. 맞죠? 그러면 I-O, D-O의 어순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remind는 사실은 상기시켜주다라는 해석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수요동사처럼 보이게끔 일부러 한국말로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수요동사는 다 주다로 끝난다라고 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싶어서 약간 무리가 있지만, 자, 상기시켜주다라고 제가 해석을 달아드린 겁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상기시켜주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미안하지만 이렇게 사형식 구조로 원칙적으로 못 써요.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아, 이 녀석은 사람만, 이 IO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 이 DO 앞에는 OF와 ABOUT가 이렇게 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상기시켜줬다 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전치사구가 오기 때문에 요거는 해석은 한국말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상기시켜주다라고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목적어와 이것은 부사구가 되기 때문에 삼형식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동사인데 수요동사라고 못 부르는 거죠. 목적어 두 개를 못 취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remind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수요동사인데 사형식으로 못 쓰니까. 자, 그런데 사형식으로 아예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아, 골치 아프네요. 여기에 있는 something이 길어지면 명사의 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사형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사형식의 전개가 전면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수요동사면. 그런데 remind는 제한적으로. 직접 목적어 자리에 누가 나올 때? 명사절이 나올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remind라고 하는 동사를 몇번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수능 때까지. 제가 보기에 적어도 몇천 번 보실 거예요. 자, 그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혼돈하면 안 되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 활용을 하시고요. 어떤 단어는 뜻만 딸랑 외워놓으면 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사용법 자체를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편리한 단어들도 세상에 있거든요. 바로 이 remind가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remind가 뜻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상기시켜주다 혹은 상기시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emind의 뜻은 누구나 아니까. 자, remind는 something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something이 대절로 혹은 명사절로 길어질 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예문으로 갈게요. 자, 내가 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월요일 날 있는 그 식사 있죠? 이걸 상기시켜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월요일 날그 식사 있다라고 하는 그 식사를 폴에게 월요일 날 저녁 때 있는 그 저녁 식사를 어떻게 상기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dinner 앞에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학생들, 이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은요, 어떻게 해석하죠? 저녁 식사의 볼. 선생님, 해석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맨날 의라고 하는 1대1 대응만 해놓고 있으니까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of는 해석을 안 하셔도 좋고요. 사실은 of라고 하는 전치사에는 About의 뜻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어에서. 자, 그래서 그런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삼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폴에게 상기시켜줬어요.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상기시켜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요거는 지금 what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자, 목적어가 없고 목적어가 앞에 what으로 지금 빠져나간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는 다시 사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한적으로 이런 경우에만 사형식 구조가 가능한 동사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께 강조를 좀 드려보고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I reminded her. 내가 그 여자에게 어떤 점을 상기시켜줬나요? 이번에는 의문사절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절 대절이 나왔습니다. 그 회의가 어떻게 됐어요? Had been cancelled.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조금 어색한 표현이지만 다시 한번 주다라고 하는 일관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remind를 저렇게 번역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바라고요. 2번 마무리 짓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명사동사 동일형입니다. praise 사람의 생각과 표현 어떤 의미일까요? to say or write good things 좋은 점들을 쓰거나 말하는 거예요. about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물이나 사람과 관련해서 뭐예요? 칭찬하는 거죠. 명사동사 동일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praise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명사동사 동일형이라는 점만 여러분께 강조드리면서 예문으로 갈게요. Thomas should be praised. 자 이제 수동태 이렇게 써도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토마스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For his honesty 이렇게 돼 있어요. Be praised 다음에는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굉장히 자주 달라붙습니다. 자 for라고 하는 전치사에는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for는 여러분들 이유라고 보셔도 돼요. 뭐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니? 라고 하면 정직함에 대해서 정직함 때문에 칭찬받아야 돼. 이런 맥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because of 대신에 for를 쓰는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praised와 for는 비교적 결합관계로 자주 쓰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e praised for 이런 식으로 아예 말 뭉치를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고요. 4번으로 갈게요. realize. real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지금 ize라고 하는 동사가 붙은 거예요. real이 현실이고 실제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로 발전했어요.

0: of가 여러분들 또 about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aware가 인식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뭇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다 라고 할 때, 자, be aware of라고 많이 쓰는데, 저때 of가 about입니다. 뭐뭇에 대해서 모르던 것이 알게 되는 상태, 이해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깨닫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었던 어떤 것이 딱 현실이 딱 되는 거예요. 깨달아 가지고. 자, 그래서 깨닫다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cause something to become rea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뭔가가 실현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 현실을 탁 깨닫는 거. 아, 실제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다. realize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실에 없던 것을 딱 현실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real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자, 두 가지의 뜻으로 발전했다는 거둘다 알아두시고요. 생각과 표현 관련해서 대단히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동사고, 저도 여태까지 사실은 몇번 지문 안에서 사용해 왔던 그런 동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When he watched the TV show. 그 사람이 TV 쇼를 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Suddenly realized. 갑자기 깨달았어요. 여기서의 realize는 여러분들 1번의 의미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뭘 깨달았습니까? He had seen it bef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에 봤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은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4번의 예문까지도, 자, 마무리 됐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이제 respond가 되겠죠. 자, respond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보죠, 우리가.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say or write something. 자, 뭔가를 우리가 말하거나 쓰는 것인데, 뭐로써? 바로 as an answer. 대답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To a question or request. 어떤 요청이라든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뭔가를 쓰거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답변하다, 답장하다쯤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응답하다의 뜻으로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respond는 이렇게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은 것이 자동사로 거의 99% 사용되거든요. 그거를 굳이 여러분들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respond to A라고 해서 A에 응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 예문 가겠습니다. She never responded to my email. 내 이메일에 그녀는 절대로 답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의 다섯 단어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 짓고요. 이제 퀴즈로 가서, 자, 문항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Respond 뭐예요? 응답하는 거죠. Realize는 깨닫고 실현하다가 되겠습니다. Remind는 상기시키다, 상기시켜 주다 이런 의미고, Thought는 명사라는 점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Praise는 명사동사 동일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좀 넣어보는데요. 그 쇼를 옛날에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자, 깨달았다 뭐예요? Suddenly realize가 되겠죠. 다만 시제가 이제 과거니까 realized 이렇게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자, 확인해봤고요. 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쪽에서 보신 예문이었는데요. 난 네가 혼자 집에 걸어가겠다는 생각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I don't like the what. 자, thoughts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까지, 자, 퀴즈가 또 마무리가 또 됐기 때문에, 자, 이제는 앞쪽에서 배우신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셔야겠죠? 자, 그럼 듣고 돌아와서 다시 만납시다.
1: Thought. Thought. I don't like the thought of you walking home alone. Remind. Remind. I reminded her that the conference had been canceled. Praise. Praise. Thomas should be praised for his honesty.

0: Realize. Realize. When he watched the TV show, he suddenly realized that he had seen it before. Respond. Respond. She never responded to my email.
1: 자, 오늘 생각과 표현 관련된 자, 여러 단어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자, 즐거운 어휘 공부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영어가 점점 정리가 좀 되면서 여러분들 마음도 좀 편해지고 즐거운 학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억지로 하는 공부보다는 매일매일 뭔가가 늘어간다는 즐거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면서 자발적으로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책을 탁 펼쳐서 즐겁게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말들 하는 그 문해력 그리고 어휘력을 쉽게 갖출 수가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엔딩으로 끝날까요? 저는 해피엔딩을 예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흔히 나오는 표현이죠. 제귀대명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제귀대명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Immediately, Luna imagined herself at the past.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When Luna arrived,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ss. Luna pointed her horn at the snow. A beam of light burst out and melted it all away.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Using her horn, she moved them one by one. Luna, you saved us, cried one of the horses.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Luna smiled. Let's start again and be friends. From then on, Luna spent the days with her herd and the nights with her unicorn family.
0: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이 바로 이 책을 끝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착실하게 읽은 결과 또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끝내게 되었네요. 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Immediately, 즉시 Luna imagined herself at the past. Immediately, 즉시 Luna는 상상했습니다. 상상했는데 무엇을 상상했냐면 다른 어떤 것을 상상했는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을 상상한 것이죠. 그래서 herself, 요거 곧 Fun Reading Grammar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녀 자신을 상상했는데요. 어디에 있는 Luna 자신을 상상했냐면 at the past, 그 산길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She felt a washing feeling. 그녀는 느꼈습니다. A washing feeling.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wash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는, 휙 지나가다. wash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리나 동작에서 왔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휙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she was on the move. 이동.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 중이었다 이렇게 하게 되지만 원래 우리가 move라는 것이 움직이다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move가 이동 이런 명사로도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품사로 쓰이기도 하고 의미가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아, move가 우리가 I moved, he's moving now. 그는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움직이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she was on the move. 아, 이런 방식으로 명사로도 쓰이는구나를 새롭게 알아두시면 참 좋겠죠. 계속 보도록 할까요? When Luna arrived, 루나가 도착했을 때 지금 어디에 도착하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은 바로 책을 좀 앞으로 돌려서 지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그녀가 함께 있었던 그 야생마을의 무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다른 유니콘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위험에 처한 그녀의 원래 있었던 무리가 위험에 처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th. 그녀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huge pile. 아주 거대한 huge 거대한 pile. pile이라고 하면 더미를 보았습니다. 혹은 쌓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쌓여 있는 것이니까 쌓아 놓은 것이라기보다는 더미라고 하면 되겠죠. 눈 더미를 보았습니다. of snow blocking the path. 그 산길, 그 길을 막고 있는 눈 더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더미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눈 더미를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를 하기 전에 우리 뭐 한다 그랬죠? Fun Reading Grammar에서 오늘 이 herself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성기홍이고요. 저의 닉네임은 효린파파입니다. 맞죠?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erself라는 거.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Fun Reading Grammar. 바로 제귀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제귀대명사.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다시 나 자신을 가리킨다.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제, 다시 제자. 귀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대명사이긴 한데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대명사. 그래서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주어가 예를 들어서 he이고요. 목적어가 he이면은 같이 he, 그다음 목적어에 him을 써야 되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네? 그러면은 himself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The teacher introduced herself. 자, 예를 들어서 the teacher이 여자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 선생님은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소개했냐면, A라는 학생을 소개한 거 아니고요. 그 the teacher의 친구분을 소개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소개했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the teacher introduced her이 아니라 herself. 저기 앞에 있는 밑줄 친 the teacher과 여기에서 소개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목적어잖아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아, self를 붙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 그러면 그 목적어에 self를 붙여준다. 그게 바로 제귀대명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He looked at himself in the mirror. 그는 보았다. Look at. 무언가를 보긴 보는데요. In the mirror. 거울에서 누구를 보냐면 거울에 비친 다른 무언가를 볼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he라는 사람은 누구를 보냐면 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거울 앞에 서서 그라는 사람이 거울 속에 있는 그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저 스스로 그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he looked at himself가 되는 거예요. 그냥 him이 아니라 himself, self를 붙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밑줄 친 he와 그리고 여기 있는 목적어가 같을 때 바로 himself 이렇게 제귀대명사라는 친구를 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강조의 제기대명사. 이것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조를 할때이 문장에서

0: 어떤 포인트를 강조를 해야 될 때, 제기 대명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He himself fixed the leak. Leak이라는 것은 뭔가 물이나 어떤 파이프에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 새고 있다. 그렇게 할 때, 이 누수, 뭔가 새고 있는 것, 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고쳤다. 그 누수, 뭔가 새고 있는 것을 고쳤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의 제기대명사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기대명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he fixed the leak라고 해도 말이 될까요? himself를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fixed the leak. 그는 the leak. 뭔가 새는 것을 고쳤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 바로 다음에다가 he himself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그는 그 스스로 그 누수, 뭔가 새고 있는 것을 고쳤다.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좀더 he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himself를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조의 제기 대명사는 그첫 번째 목적이 말 그대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himself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he를 강조하는 것이죠. himself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법적인 특징은 뭐냐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himself를 빼더라도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강조의 제기대명사가 없어졌을 때도 완전한 문장이 되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 두 가지를 가집니다.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Anna made the dress herself.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로 herself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herself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Anna made the dress. 문장이 끝났어요. Anna는 dress를 만들었다. 괜찮지 않습니까? 애나는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고요? 드레스를 만들었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그녀 스스로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herself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아, 강조의 herself, 제기대명사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강조인지 안다? 지워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이것을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이 이상해집니다. The teacher introduced. 그 선생님은 소개를 하셨다. 누구를 소개했죠? 뒤에 대상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아, 주어와 목적어 같으니까 제기대명사를 썼는데 이 제기대명사는 생략을 하면 안 되고 강조의 제기대명사는 빼도 괜찮다. 그래서 강조이구나를 알아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계속 넘어가 볼까요? Luna pointed her horn at the snow. Luna는 pointed 가리켰습니다. 그이 뿔을 뭔가를 가리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막 이, 불이 나온다 그랬죠. 햇빛 같은 그런 광선 같은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나는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뿔을 눈에 대고 가리켰습니다. A beam of light. beam이라는 것은 빗줄기가 되겠죠. 빛의 빗줄기가 burst out. 뿜어져서 나왔습니다. And melted it all away.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녹여버렸습니다.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그리고 나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mound. mound라는 거 우리 야구 경기할 때 혹시 우리 친구들 야구를 안다면 공을 던지는 그 선수가 바로 투수잖아요. 타자에게 공을 던져주고 타자가 공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 투수가 던지는 곳, 그곳 살짝 이렇게 모래 언덕처럼 돼 있거든요. 흙 언덕처럼 돼 있어요. 야구장을 보면 그걸 마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운드는 더미 혹은 흙더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드는 이 뭔가 쌓여있는 더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루나는 보았습니다. 더미를 봤는데요. 어떤 더미냐면 of rocks, 돌더미를 봤습니다. blocking the way, 그 길을 막고 있는 돌더미를 봤습니다. 아, 지금 이 야생말들, 루나의 무리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오네요. 과연 잘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mediately, Luna imagined herself at the past.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When Luna arrived,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ss. Luna pointed her horn at the snow. A beam of light burst out and melted it all away.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말 끝부분이네요. Using her horn. 이제 다시 이 뿔을 써야 되겠죠? 그녀의 뿔을 사용하여서 she moved them one by one.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그 돌을 하나하나, 그 더미를 치우는 것이죠. 하나하나 치웠습니다. Luna, you saved us, cried one of the horns.

0: voices. 말들 중한 마리가 외쳤습니다. 누나야, 네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과거에는 놀렸지만 이제 고마워하고 있네요.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우리가 너무 못됐다. 우리가 너무 못된 걸 너에게 사과할게. 너무나 미안해. 못돼서 너 기분 많이 나빴지. 우리가 사과할게. 이렇게 사과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루나가 낮에도 행복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요. 루나 스마일. 루나가 씩 웃었습니다. Let's start again and be friends.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친구가 되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rom then on, 그때로부터 Luna spent the days with her herd and the nights with her unicorn family.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날로부터 Luna는 보냈습니다. The days, 여기서 day라는 것은 낮이 되겠죠. 하루,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뒤에 보니까 night가 나오죠. 낮과 밤,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낮들을 보냈습니다. 누구와 보냈냐면 그녀의 때, 무리와 함께 낮을 보낼 거예요. And nights. 그리고 밤을 보냈습니다. 누구랑 보냈냐면 with her unicorn family. 그녀의 유니콘 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책 한 권을 또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음원을 들어보고 우리 단어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Using her horn, she moved them one by one. Luna, you saved us, cried one of the horses.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Luna smiled. Let's start again and be friends. From then on, Luna spent the days with her herd and the nights with her unicorn family.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까요?
2: Move. Move.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Pile. Pile. When Luna arrived,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ss. Beam. Beam. A beam of light burst out and melted it all away. Mound. Mound.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Mean. Mean.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확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휘 확장, 오늘은 un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i는 숫자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 1의, 1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uni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몰랐다면 이제 새롭게 알아갈 수가 있겠죠. 단어를 외울 때 원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외우게 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기억력도 오래 유지가 된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유니콘 있죠. 유니폼도 있고 유니파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는 무엇이냐면 숫자 1을 의미하죠. 콘이 찾아보시면 콘이 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뿔이 하나가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뿔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니콘이 된답니다. 유니콘은 진짜 말은 아니고요. 전설의 동물이긴 하죠. 머리에 뿔이 달린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유니폼. 유니는 이를 의미하고요. form. form 우리 친구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form은 바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형태. 형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형태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이 됩니다. 유니폼이라는 것은 교복이나 군복이나 혹은 우리가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동일한 그런 근무복들, 그런 것들을 유니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유니폼은 다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니,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유니폼이죠. 그 다음, 유니파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니파이라고 하면은 바로 유니는 이를 의미하죠. 하나의. 파이가 붙으면은 바로 뭐뭐화하다, 어떻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참 쉽죠. 이렇게 원리를 기반으로 우리 친구들도 단어를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어떻다고요?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 팔팔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오늘은 법에 관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경제에 관한 이야기 하나, 뭐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와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라는 측과 이거 재벌 특혜다라고 하는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결국 가석방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아시다시피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요.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금액의 주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도 하나 곁들였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첫 번째 순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South Korea releases Lee Jae-yong on paro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헤드라인에 현재형으로 나오면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번에 가석방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South Korea releases Lee Jae-yong on parole. Samsung's de facto chief Lee Jae-yong was released on parole after he spent 18 months in prison for his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that triggered nationwide protests and led to the ouster of a president. Business leaders endorsed Lee's early release, citing Samsung's cruci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2: South Korea releases Lee Jae-yong on parole. Samsung's de facto chief Lee Jae-yong was released on parole after he spent 18 months in prison for his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that triggered nationwide protests and led to the ouster of a president. Business leaders endorsed Lee's early release, citing Samsung's cruci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조금 어려운 단어 혹은 정말 중요한 단어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De facto.
2: De facto.
1: Parole.
2: Parole.
1: Ouster.
2: Ouster.
1: To endorse.
2: To endorse.
1: Crucial.
2: Crucial.
0: 첫 번째 단어는 de facto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실상은. 그러니까 겉만 보면 그렇지 않은데 사실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모습이 이렇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de facto라고 하는 단어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parole, 가석방입니다. 진짜 석방 아닌 거 아시죠? 가석방, parole. ouster, 명사입니다. 이 R을 빼고 oust라고 하면 축출하다 혹은 뭐 곤자에서 쫓아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ouster, 뭐 독재자라든가 아니면 왕을 축출할 때 쓸 수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To endorse, 지지하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고요. endorse. 마지막으로 crucial, 중대한 혹은 결정적인이라고 할 때 쓰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Samsung's de facto chief, 이재용, was released on parol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Samsung's de facto chief이라고 되어 있죠.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에 해당하는 이라는 의미로 쓸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de facto라는 의미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release somebody 하면 석방하다인데요. on parole 이란 말이 붙으면 가석방하다라고 할 때 쓰는 구문입니다. 이번에 가석방되었습니다. After he spent 18 months in prison. 그렇군요. 이미 교도소에서 18개월을 복역한 상황이었는데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For his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그렇군요. Corruption scandal, 우리말로 하면 부패 추문 혹은 스캔들이 되겠는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옛날에 국정농단이라고 보통 많이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본인이 일조했기 때문이다. 즉, 연루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that triggered nationwide protests and led to the ouster of a president. 이렇게 됐네요. 트리거는 방아쇠를 딱 당기는 거죠. 이게 단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시 이 스캔들로 인해서 전국적인 시위 사태가 불거졌고요. 그리고 lead to라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대통령의 하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축출된 케이스죠. Business leaders endorse Lee's early release. 그렇습니다. 재계 인사들의 경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기 석방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바는 citing blah blah blah. 이때 이유로 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Citing Samsung's cruci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국가 경제에 삼성이 중대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기 석방을 요구해 왔는데요. 일단 가석방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South Korea releases Lee Jae-young on parole. Samsung's de facto chief Lee Jae-young was released on parole after he spent 18 months in prison for his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that triggered nationwide protests and led to the ouster of a president. Business leaders endorsed Lee's early release, citing Samsung's cruci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2: South Korea releases Lee Jae-young on parole. Samsung's de facto chief, Lee Jae-young, was released on parole after he spent 18 months in prison for his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that triggered nationwide protests and led to the ouster of a president. Business leaders endorsed Lee's early release, citing Samsung's cruci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0: Pfizer shares hit record high. 우리가 뭐 많이 봤던 구문이 되겠습니다. 경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Pfizer라고 하는, 우리말로 화이자라고 하는데, 화이자라고 하는 제약사의 주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그럼요. 주가 얘기니까 숫자 나오죠. 숫자가 두 개 정도 나옵니다. 물론 연도 빼고요. 정확히 금액만 두 개가 나오는데 정확히 한번 들어보는 것도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1: Pfizer shares hit record high. Shares of Pfizer have hit a record high in more than 20 years, as shares of COVID-19 vaccine makers have skyrocketed amid rising coronavirus cases. Pfizer shares were up 4.9% to close at $48.25 yesterday. The stock's previous high was $47.44 in 1999.
2: Pfizer shares hit record high. Shares of Pfizer have hit a record high in more than 20 years, as shares of COVID-19 vaccine makers have skyrocketed amid rising coronavirus cases. Pfizer's shares were up 4.9% to close at $48.25 yesterday. The stock's previous high was $47.44 in 1999.
0: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단어 두 개 정도만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hit a record high.
2: To hit a record high.
1: To skyrocket.
2: To skyrocket.

0: 첫 번째 표현은 조금 전에 보셨던 to hit a record high라고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hit a record high 혹은 hit 대신에 reach라는 단어도 뭐 종종 많이 씁니다. 물론 hit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만 짧고 임팩트 있으니까요. 최고점을 찍다, 반대말로 최저점을 찍다, 바닥을 찍다라고 할 땐 to hit a record low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꼭 같이 알아두세요. to skyrocket, 급등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뭐 여기는 최고점을 찍다, skyrocket, 로켓트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급등하다. 예, 이 두 가지면 됩니다. Shares of Pfizer have hit a record high.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그죠? Pfizer shares니까요.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shares란 말이 있고 stock이란 말이 있잖아요. stock, 아시죠? 요거 차이가 있을까요? 다릅니다. stock은 한 회사를 하나의 종목으로 볼 때 그 회사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 stock이에요. 파이저는 하나의 스탁입니다. 그래서 파이저 스탁스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파이저 스탁이 되겠죠. 쉐어는 한 주 한 주를 따지기 때문에 한 회사라 하더라도 복수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쉐어 프라이스나 뭐 스탁 프라이스나 의미는 같이 봅니다만 쉐어와 스탁은 좀 다른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우량주라고 할 때 블루칩 스탁스라고 하죠. 종목을 얘기하고 회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블루칩 쉐어스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이저 사의 주식이 hit a record high.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In more than 20 years. 20년 만에 말이죠. 와, 그러니까 2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찍은 거예요. As shares of COVID-19 vaccine makers. 어떤 상황일까요?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의 주식이 have skyrocketed. 그렇죠. 고공행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Amid rising coronavirus cases. 참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와중에 말입니다. Pfizer shares were up 4.9% to close at $48.25 yesterday. 이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Be up 혹은 be down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 혹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Be up이나 be down을 그냥 일반 동사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Pfizer shares rose 혹은 떨어졌을 때 fell 이런 식으로 dropped. 그래서 일반 동사로 써도 되고 be up, be down을 써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뒤에 to close at이에요. 이 close at이 얼마로 장을 마감하다라고 할 때 최종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이저의 주가가 어저께 4.9% 오른 $48.2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to close at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The stock's previous high, 이때 stock, 역시 이 종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파이저를 얘기하는 거죠. 파이저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의 이전 고점은 was $47.44 in 1999. 1999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로 알고 있는데요. $47.44가 가장 높은 수치였으니까 와, 22년 만에 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을 얘기할 때 나왔던 표현들도 함께 알아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Pfizer shares hit record high. Shares of Pfizer have hit a record high in more than 20 years, as shares of COVID-19 vaccine makers have skyrocketed amid rising coronavirus cases. Pfizer shares were up 4.9% to close at $48.25 yesterday. The stock's previous high was $47.44 in 1999.
2: Pfizer shares hit record high. Shares of Pfizer have hit a record high in more than 20 years, as shares of COVID-19 vaccine makers have skyrocketed amid rising coronavirus cases. Pfizer shares were up 4.9% to close at $48.25 yesterday. The stock's previous high was $47.44 in 1999.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패턴 가져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뭔가가 급등하다, 고공행진을 하다라고 할 때 skyrocket 이런 말도 있었죠. 물론 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soar 혹은 surge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급락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 두 가지도 기억나시나요? 네, 알아두시면 좋을게. plunge 혹은 plummet. 이건 급락하다, 폭락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두 가지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To go into a tailspin. To go into a nose.

0: was dive. 이 두 가지 표현인데요. tailspin이라는 것은 헬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기가 추락할 때 혹은 팔랑개비가 추락할 때 이제 무거운 헬기로 따지면 머리 부분부터 떨어지면서 꼬리가 팔랑팔랑팔랑팔랑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tailspin입니다. nose dive는 코부터 떨어지는 거죠. 곤두박질 치다. 그리고 급락하다. 자유낙하하다라고 했던 표현인데 경제라든가 이런 것과 항상 궁합이 잘 맞는 표현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로 미국 경제는 추락했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고요. 그 결과 미국 경제의 추락 그리고 파급 효과가 수백만 명의 실직이 되겠습니다. 일단 봉쇄라고 할 때 쓰는 표현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Lockdown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요걸 주어로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미국 경제가 주어일 때는 The American economy is now in a tailspin. 비동사 쓰면 be in a tailspin을 쓰면 되죠. be in a tailspin이나 아니면 be in a nosedive를 써도 될 것 같지만 주어를 요 lockdown으로 씁니다. 실직하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To lose one job, 아니면 to go out of work. 이게 다 실직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Coronavirus lockdowns have blank the U.S. economy into a tailspin.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자동차 쓸 땐 go into입니다만 이렇게 곤두박질하게 만들다, 급락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 이때는 그렇습니다. send라는 동사를 쓰기 때문에 coronavirus lockdowns have sent the U.S. economy into a tailspin. 그죠? 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 that has resulted in millions of job losses. 이렇게 명사로 쓰면 되겠죠.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즉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니까요. 그만큼 실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문장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Coronavirus lockdowns have sent the U.S. economy into a tailspin that has resulted in millions of job losses.
2: Coronavirus lockdowns have sent the U.S. economy into a tailspin that has resulted in millions of job losses.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South Korea's 재벌, 한국의 재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정말 짧습니다. 한국 재벌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유명합니다. 재벌은 방금 전에 드렸잖아요. 그죠? 재벌. 그리고 유명하다도 우리가 대충 알아요. Be known for, be notorious for,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는데요. 문어발식, 이때 옥토퍼스 안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과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런 말을 영어로 쓸 때는 문어발이나 문어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말에서 영어로 갈 때 가끔씩 이제 한국적인 사고의 단어들이라든가 표현이 있잖아요. 뭐 억지 춘향식으로. 춘향을 얘기해봐요.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억지 춘향, 춘향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데 마지못해라는 말을 떠올려야 되는 것처럼 문어발식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별로 주력하는 산업 분야도 아닌데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벌이라고 할 때 영어로 the 재벌. 더를 쓰는 매체도 있고요. 안 쓰는 매체도 있어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혹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매체는 거의 절대적으로 더를 써줍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의 경우에는요. 근데 뭐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관성만 지켜주시면 돼요. South Korea's family-owned 혹은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이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가족이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제하다라고 번역하시면 컨트롤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corporate control이라고 하면 그때는 경영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corporate management control, 기업 경영권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소유하거나 가족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conglomerates, 복합기업, 대기업이다라고 해서 설명하는 표현이니까요. 요건 세트 메뉴로 분명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다라고 할 때 to diversify, 그죠? 확장하는 거죠? 다각화하는 겁니다. into unrelated industries. 지금까지 관계가 없던 산업 분야로 확장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The Jebol, South Korea's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are well-known. for their business practice. 자신들의 사업 관행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사업 관행일까요? Of having a blank in every pie. 이거 수거입니다.

0: 모든 파이에다 뭘 대요? 손가락을 대는 거죠. 그래서 having a finger in every pie, diversifying into unrelated business areas 혹은 industries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의미로 이 문맥에서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outh Korea's Chaebol. The Chaebol, South Korea's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are well known for their business practice of having a finger in every pie.
2: South Korea's Chaebol. The Chaebol, South Korea's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are well known for their business practice of having a finger in every pie.
0: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일부를 묶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살펴보시죠.
1: De facto.
2: De facto.
1: To be released on parole.
2: To be released on parole.
1: Ouster.
2: Ouster.
1: To hit a record high.
2: To hit a record high.
1: To go into a tailspin. To go into a nosedive.
2: To go into a tailspin. To go into a nosedive.
1: To diversify into unrelated industries.
2: To diversify into unrelated industrie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전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사용되었던 모든 영어 내용들은 MP3와 스크립트로 제공되고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 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마이 워드 코치랑 함께하는 워드 코치 최현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9강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작 두 선생님과 함께 퀴즈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가 문제였죠.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문장은요, 요거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상품에 적당한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문장 만들면 되는데요. 자, they sell, 그들은 판매를 합니다. good product, 좋은 상품을요, at. 자, 빈칸 prices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가격인데요. 어떤 가격이요? 적당한 가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이란 단어 여러분들 적어주셨죠? 뭐였습니까? 정답은 그렇습니다. reasonable 이라고 적어주시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요.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day 55부터 57까지 선생님과 또 즐겁게 영어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precious, precious 시간. ambitious, 소년들이여, ambitious 해라. anxious, 결과를 알기를 몹시 anxious 한다. generous, 남들에게 더 generous 하세요. poisonous, poisonous 뱀. brownish, 되게 brownish 녹색이다. stylish, stylish 가방. Turkish, 앙카라는 Turkish 정부의 중심지. radish, 오랑우탄은 radish 털을 가진 유인원. childish, childish하게 굴지 마. equal, 2 곱하기 2는 4와 equal. rural, rural 도로. criminal, 그 criminal을 무시했다. mentor, 복합적인 mentor 활동. optical, optical 무선 마우스. artificial, artificial 지능. lawyer, 니케는 lawyer 하다. elderly, 많은 elderly들이 일하고 싶어 한다.

monthly 단위. Silly, 그는 silly인 것으로 보인다. 네, 여러분, 우리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데요. preciousness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여러분들 골룸의 명대사가 있죠. My precious라는 그런 명대사 있는데요. 자, 절대 반지를 놓치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온 대사였습니다.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루었죠. precious 하게 되면 소중한 귀중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ness가 붙게 되면 명사화가 되겠죠. 소중함, 귀중함. 자, why do you waste your precious time? 왜 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니?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자, ambitious, ambition. 자, 역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amb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B 하게 되면요, 둘이란 뜻이에요. 자, 뭔가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개를 이루고 싶어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아, 이 사람 야망 있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mbition 하게 되면 야망, 야심이고요. ambitious는 야망을 품은 야심이 있는 것이면 되겠습니다. Boys be ambitious. 자, 소년들이요. 자, 야망을 가져라. 이 정도 느낌이 되겠죠. 다음이고요. 자, anxious anxiety. 자, anxiety는 뭔가 감정의 하나의 일종인데요. 외워둡시다. anxiety 하게 되면 걱정, 불안, 염원, 그 다음에 열망이라는 뜻이고요. anxious는 거기에서 파생이 돼서 자 os 붙게 되면 어떤 성질이나 성향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 열망하는까지 의미 보시면 돼요. 자, we are anxious to know the result. 자,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를 몹시 열망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이고요. 자, generousness까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은 generous부터 보시면요. 여기 보면 gen, G-E-N이 보입니다. 뭔가 탄생, 출생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자, 그 다음에 er 붙게 되면 사람이죠. 자, 뭔가, 자, 우리 어머니들이요, 자식을 탄생시킵니다. 자, 어머니들이 보통 자식에게요, 모든 걸 다 퍼주고요, 보살펴주고. 자, 그런 어머니의 성향을 우리가 generous 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관대한, 너그러운, 아끼지 않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S부터서 명사화 되면요, 관대함, 너그러움이 되겠죠. generousness. 자, try to be more generous to others. 자, 남들에게 더 관대해지도록 노력하세요.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자, poisonou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poison 하게 되면 여러분 뭔가요? 우리 poison apple 들어보셨죠? 자, 독사과입니다. poison 하게 되면요, 독이란 뜻인데요. 독이 아주 들어있는 성질, 성향이니까요. 유독한, 유해한 보시면 되겠죠. 독성이 있는. poisonous는 역시 명사가 됐으니까 독이나 독약 보시면 되겠고요. A cobra is a kind of poisonous snake. 자, 코브라는 독성이 있는, 독이 있는 뱀의 일종이다. 독사라는 말이 되겠죠. 다음이고요. 자, brownish brown. 자, brown은 색깔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무슨 색이에요? 갈색인데요. 자, ish도 역시 성질이나 성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갈색을 띤, 뭐 갈색빛을 띤 요 정도의 느낌인데요. 자, brown이라는 느낌의 단어와 같습니다. kiwis. 자, 키위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키위 색깔. kiwis are usually brownish green in color. 그렇죠. 키위는 되게 갈색빛을 띤 녹색이다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자, stylish style. 자, 우리 어떤 사람을 보고요, 스타일리시하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바로 멋있는 유행을 따른 현대시계라는 그런 말이고요. 스타일 하게 되면 더 쉽네요. 방식, 양식, 문체 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She likes the stylish bag my mom made. 그렇죠? 자, 그녀는 우리 엄마가 만든 그 멋진 가방을 마음에 들어한다. 그 멋있는 가방을 마음에 들어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Turkish, Turkey 나와 있는, Turkey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나라예요. 국가 터키고요. Turkish, ish로 끝나게 되면 역시 성질, 성향인데요. 터키의 터키어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Ankara is the center of the Turkish government. 그렇죠. 앙카라는 터키 정부의 중심지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red는 너무 쉽네요. 그렇죠. 자, red 하게 되면 빨강, 적색이고요. 자, 역시 ish가 붙어서 성질, 성향의 의미가 가미돼서 불그스레한. 자, an orangutan is an ape. 자, ape 좀 어렵죠. 유인원이란 뜻입니다. With reddish hair. 그렇죠. 오랑우탄은 자, 불그스레한 털을 지닌 유인원이다 가시면 되겠고요. Child이 나와 있죠. Child 우리 배웠잖아요. 뭡니까? 그렇죠. 어린이. 우리 단수예요. 복수는 children. 자, 어린인데요. 자, ish가 붙었어요. 그래서 성질 성향이니까 자, 어린이 같은, 아이 같은 유치한 정도의 의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don't be childish and 자, take this medicine. 자, 아주 어린이 같이 굴지 말고 이 약을 먹어라. 요 정도 느낌이 되겠죠. 다음이고요. equality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2 곱하기 2는 4와 equal 하다, 같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자, 평등한 동등한 같은 equality 하게 되면 명사니까요. 평등 동등이야. ITY로 끝나면 여러분들 명사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Rural, ruralness 나와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 urban이랑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봤었던 단어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도시라는 뜻인데요. 반대로 rural 하게 되면 시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rural, urban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고요. Ruralness 하게 되면 역시 명사화돼서 뭐 시골풍이란 의미가 되겠죠. 자, 어떤 운전자들은 자 시골 도로에서 즉 교외 도로에서 속도를 높인다. Some drivers speed up 속도를 높이는 거죠. 어디에서요? On rural roads에서요. 그렇죠. 우리 시골의 도로에서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이고요. 자, criminal crime. 우리 예전에 crime scene 그렇죠. crime 장면이란 단어 표현해서 본적 있는데요. 범죄란 뜻이고요. 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criminal 하게 되면 범죄의 형사상에 또 명사의 의미도 있는데 범인 범죄자 가시면 됩니다. People look down on. 자, 밑줄 쳐볼게요. Look down on 하게 되면 누구누구를 무시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the criminal. 사람들은 그 범죄자를 무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mental. 우리 멘탈이 흔들린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자, 마음이 정신적인이고요. mentality, 정신력이고요. physical 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육체적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mental, physical, 반의어로 같이 알아주세요. 자, reading is a complex mental activity. 독서는 복합적인 정신의 활동이다.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이 그 optical, optics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안경점 중에서, optical 이런 안경점도 있는데요. 그렇죠. 뭔가 눈과 관련되어 있는 뜻인 것 같죠. optical 하게 되면 눈의 시각의 광학의 광학 상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ptics 하게 되면 이제 학문이요. 광학이라는 그런 학문이고요. This is an optical and wireless mouse. 자, 이것은 광학 무선 마우스이다. 여러분 마우스 중에서 무선 마우스인데 이렇게 빛 나오는 거, 그렇죠? 빛으로 뭔가 반응이 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마우스, 그런 걸 우리가 광학 무선 마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자, artificial, artificiality, natura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어렵죠? 여러분 외워줄게요. 우리 artificial 하게 되면 인공의 인위적인이란 뜻이고요. artificiality 하게 되면 명사로 인공적인 것, 명사고요. natural 하면 반대로 자연적인이에요.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외워둡시다. 자, AI 여러분들, artificial intelligence, 그쵸? 인공지능이란 뜻이죠. 자, AI는요, sta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나와 있네요. 자,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lawyer, loyalty. 자, loyalty가 붙었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실한, 충실한이란 뜻이고요. loyalty 하게 되면 충실, 충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faithful도 역시 충실한이라는 단어 우리 본적 있죠. 그쵸? 자, your dog, 너의 강아지는 걔는 seems to 뭐뭐처럼 보이는데 be loyal, 충실한 것처럼 보이고요. and intelligent,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인다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자, elderly, elder. 요건 너무 쉽네요, 여러분들. 자, 뭡니까? 아이가 지긋한 old 보시면 되겠고요. elder 하게 되면 연장자 노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any elderly people. 많은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들, 사람들은요. still, 여전히 want, 원합니다. 뭘 원해요? to work, 일하기를 원하죠? 매일매일 일하기를 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자, months는 우리가 아네요. months 뭡니까? 그렇죠. 우리 월, 달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ly 붙게 되면 여러분 역시 성질, 성향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매달의 월 1회의 느낌 보시면 돼요. 자, the employees are paid on a monthly basis. 그렇죠. on a monthly basis 하게 되면은 월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종업원들은 자, 월 단위로 임금을 받는다. 즉 월급 정도의 느낌이 되겠네요. 다음이고요. silly. 자, silliness. 자, silly 하게 되면 여러분들 stupid랑 같이 같은 단어다 보시면 돼요. stupid 할때 뭔가 느낌은 좋지 않죠. 그렇죠. 바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silliness. ness 붙으면 명사화 되니까 어리석은 바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e seems to be 또 나왔네요. seems to 뭐뭐처럼 보인다. be a silly billy 여러분 밑줄 silly billy는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처럼 보여. to act like that. 자,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바보처럼 보인다. 요 정도의 느낌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마우코치 쇼미더 월드 지금 바로 해볼게요. precious, to 중한, ambitious, 야망품을, anxious, 걱정하는, generous, 너그러운, poisonous, 유독한, brownish, 글쎄그띵, stylish, 멋있는, Turkish, 특히의, radish, 그렇게 쓰레한, childish, 아이 같은, equal, 평등한, ruler, 시골의, criminal, 범죄의, mentor,
좀 시인적인.

acknowledge 한다. Endear 사람들에게 endear 됐다. Threaten 날 threaten 하려는 거니? Frighten 너를 frighten 하려던 건 아니었어. Shorten 수명을 shorten 시킨다. Endanger 하게 됐어. Enlarge 어휘력을 enlarge 시켜준다. Blacken 벽들을 blacken 했어. Unify 전국을 unify 하길 바란다. Purify 물을 purify 할 것이다. Simplify 그 이야기를 simplify 하려고 노력했다. Apologize 출발 지연에 대해 apologize 합니다. Realize 꿈을 realize 했다. Specialize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specialize 합니다. Symbolize 선과 악을 symbolize 한다. Energize 마음을 energize 할 것이다. Recognize 내 목소리를 recognize 할 수 있다. Organize 우리는 팀을 organize 해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 공통적으로 자, 우리 단어의 앞이나 뒤쪽에 en 그러니까 in이라는 표현이 붙은 단어들을 많이 볼 텐데요. 자, in reach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reach라는 단어의 아 접두사 쪽에 in이 붙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뭐뭐하게 만들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거든요. reach 너무 쉽죠. 그렇죠. 부유한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in reach가 되니까 뭡니까? 부유하게 만들다, 풍요롭게 하다, 뭐 영양소를 강화하다 정도 느낌 보시면 돼요. The study of science has enriched our lives. 과학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삶을 enriched하게 만들어왔다.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이 정도 느낌 되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enable. 자, able에 in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able은요. 뭔가가 유능한 다음에 능력 있는 이 정도 느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이 정도 느낌 되면 되겠죠. 자, our sense. 자, 우리의 감각은요. enable. 자, 뭔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to remember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다음에 college에 in이 붙었어요. in college.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요.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college 하게 되면 뭡니까? 그렇죠. 용기, 배짱이라는 뜻이고요. 용기를 갖게끔 해주는 거니까 in college는 격리하다, 장려하다, 부추기다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college 앞에 this가 붙게 되면요. 용기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뭡니까? 단념시키다, 뭐 낙담시키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음악은 쇼핑객들이 매장에서 더 많이 구매하도록 장려한다 이런 느낌인데요. Music 자, encourages shoppers to buy more in the store. 이런 예문 보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다음에 자, endear, dear. 역시 dear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dear는 뭔가 사랑받게 한다, 사랑하는 이 정도의 느낌이 되는데요. endear 하니까 여러분들 역시 뭐뭐하게 만들다니까요. 사랑받게 하다, 뭐 귀염받게 하다 이 정도 느낌이 되겠죠. 자, 그의 유머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됐다. He endeared himself to people with his 자, humo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표현이고요. 자, threaten 역시 뒤에 en 붙은 거 볼 수 있어요. threat 하게 되면 여러분들 위협, 협박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en에 붙이면 뭔가를 협박하다, 누군가를 위협하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넌 날 협박하려는 거니? Are you trying to threaten me?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돼요. Are you trying to 너 뭐뭐 하려는 거니? 이런 문장이겠죠. 다음이고요. 자, fright. 자, fright가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공포, 경악 이 정도 느낌이고요. fright는 자, 그러니까 겁먹게 하다, 놀라게 하다 정도 느낌이 되겠죠. Sorry, 미안해. I didn't mean to. 자, mean to 동사 원형하면요. 자, 무엇 무엇을 의도하다 정도의 느낌이 되는데요. 자, frighten you. 너를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정도 느낌이 되겠죠. 다음이고요. 자, shorten short. 자, short 너무 쉽네요. 그렇죠. 뭐예요? 자, 짧은 이런 뜻이죠. 작은이고요. 자, 그러면 거기다 en이 붙었으니까요. 길이를 줄이다, 단축하다의 느낌이 됩니다. 뭐뭐하게 만들다니까요. en이요. 다음에 tall 하게 되면 여러분은 키가 큰, 뭔가 큰.
자, 뭔가 길이 막힌 요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자, envy and wrath 좀 어렵죠. wrath 하게 되면 뭐 격노, 분노 요 정도의 느낌인데요. 자, 질투와 분노가 shorten the life 그렇죠. 수명을 자, 단축시킨다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자, in danger, danger. 자, danger 너무 쉽네요. 뭡니까? 그렇죠. 자, 위험이고요. in이 붙었으니까 뭐뭐하게 만들다니까.

위험을 빠뜨리다 위태롭게 만든다겠죠. 자, 사람들의 건강이 황사에 의해서 endangered하게 됐어. 위험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자, the health of people is endangered by yellow dust. 여러분, 요거는 좀 유용하겠죠. yellow dust 하게 되면은 황사. 그렇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1109번이에요, 여러분. 자, enlarge, large. 자, 우리 large도 봤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당연히 큰, 넓은이고요. in이 붙었으니까 그렇죠. 확대하다, 확장하다, 뭐뭐하게 만들다잖아요. 그다음에 spacious 조금 어렵습니다. 역시 여러분 요것도 큰 넓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reading. 자, 독서는요. will enlarge 확대시켜 줄 겁니다. 무엇을요? 자, 우리의 어휘력을 확대시켜 줄 겁니다. 키워 줄 겁니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나 black and black. 자, black. 자, 무슨 색깔이요? 그렇죠. 자, 검은 검은색이고요. em 붙었으니까 검게 만들다, 먹칠하다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자, 연기가 벽들을 자, 시커멓게 했다. 그렇죠. 먹칠했다. smoke has blackened. 그렇죠. 검게 만들었다. The walls. 무엇을요? 벽들을요. 다음이고요. 다음에 unify. unit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unify. unit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자, unit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의 언어 단위, 구성단위 한 개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uni가 하나라는 뜻이 되니까요. 뒤에 fi가 붙었죠. 뭐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시. 자, 마찬가지로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통합하다, 통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지도자는 전국을 통일하게 바란다. The leader hopes to 희망하는 거죠. Unify the whole country. 자, whole country. 그렇죠. 전국을 통합하기를, 통일하기를 바란다. 그다음에 pure, purif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관련이 된 거죠. 그렇죠? pure. 자, 물이 퓨어하다. 뭡니까, 여러분? 순수한이라는 의미고요. IF Y가 붙게 되면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화하다니까요.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제약 한 알이 1리터의 물을 순수하게 아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자, one tablet. 자, 정제약이요. 하나의 정제약이 will purify 1 liter of water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simplify simple. simple은 너무 간단하죠. 의미 자체가 뭐니까요? 단순한이니까요. 그렇죠? 간단한, 단순한. simplify. ify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화하다니까요. 간소화하다, 단순화하다. 자, 작가는 독자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단순화하려고 노력했다. 자, the author tried to simplify the story for readers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표현이고요. 다음에 apologize, apology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자, apology 이것도 우리가 봤었던 단어입니다. 그렇죠? 뭐였어요? 맞습니다. 사과, 사죄고요, 여러분들. 자, apologize 하게 되면 역시 I, Z, E도 마찬가지로 뭐뭐화하다. 그래서 사과하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본 항공기 출발 치안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렇죠? 자, we apologize. 무엇에 대해서요? For the late departure. 이거 선생님 말씀드렸죠. 출발이라는 뜻이라고요. 반대말, arrival. 얘는 출발. 자, of this flight. 이 항공기의 출발 지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realize, real에서 시작했어. 이거 진짜 real이야. 여러분들이 real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영어 발음은 real. 그렇죠? 뭡니까? 실제이고요. realize. 자, 실제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실현하다 보시면 되고요. 깨닫다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뭔가를 실현하는 건요. achieve, accomplish랑도 같은 단어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꿈을 실현했다. He realized the dream. 자, everyone had hoped for. 그렇죠? 이런 꿈을 realize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자, specialize, special. special 너무 쉽네요. 그렇죠? 뭡니까? 그렇죠? 특별한. 여러분들 한명한 명이 다 special한 존재죠. specialize는 I, Z, E 붙었으니까 자, 뭔가를 전문으로 하다, 전공하다. 그렇죠? 어떤 특수한 분야를 특수하게, 특별하게 더 많이 공부하는 거니까 전공하다가 되겠죠? major가 같은 뜻이고요. 그녀는 만화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자, 전문으로 한다. she, 자, 그녀가요. specializes in 하게 되면 무엇 무엇을 전문으로 한다, 전공으로 한다라는 뜻이고요. voices for cartoon characters. 그렇죠? 자, 만화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전문으로 한다. 다음이요. 자, symbolize symbol. 자, symbol은 여러분들 많이 쓰입니다. 알아주세요. 뭡니까? 무언가의 상징이란 뜻이고요. 자, IZ 붙었으니까 자동으로 나와야죠. 뭐요? 상징하다. 그다음에 의미하다랑 비슷하기 때문에 mean이나 stand for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빛과 어둠을 사용해 선과 악을 상징한다. The use of light and dark. 자, 여기까지 주었고요. symbolizes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상징한다 느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요. 자, energize, energy. 여러분, 에너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뭡니까? 활기, 원기란 뜻이고요. 힘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음에 IZE 붙었으니까 힘 있게 하는 거예요. 기운의 북돋우다,
활기를 불어넣다 가시면 되겠죠. 네, 휴머...

will energize your mind. 유머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 energize 할 것이다. 기운을 북돋게 해줄 것이다. 유머가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또 있죠. 다음이고요. recognize, recognition. 여러분, 요거는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알아보다, 인지, 인식하다. 그다음에 recognition 하게 되면 명사예요. 그렇죠. 션으로 끝나잖아요. 인식, 인지. This computer can recognize my voice. 이 컴퓨터는 내 목소리를 뭐할수 있다? 그렇죠. 인지할 수 있다. Organize, organization. 요 봤던 단어 여러분 뭐예요? 바로 나와야죠. 조직 단체 그리고 organize 동사니까 자 뭔가를 준비하다, 조직하다, 정리하다, 밥채. Show me the word.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Enrich, 부유하게 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encourage, 장려하다, endear, 사랑받게 하다, threaten, 협박하다, fighting, 놀라게 하다. Shorten, 단축하다, endanger, 위험에 빠뜨리다, enlarge, 확대하다, blacken, 먹칠하다, unify, 통일하다, purify, 정화하다, simplify, 단순화하다, apologize, 사과하다, realize, 실현하다, specialize, 전공하다, symbolize, 상징하다, energize, 기운을 북돋아, recognize, 알아보다, organize, 조직하다. incurable, incurable, 피부병. incorrect, 그 답은 incorrect하다. invisible, tiny, invisible, 것처럼. incredible, 그것은 incredible하다. indirect, indirect 비용. independence, 자기 아이들의 independence와 권리. inexpensive, inexpensive 제품들. immoral, immoral 짓이다. impossible,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것은 impossible하다. immortal, 우리의 영혼은 immortal하다. unlock. 나는 문을 unlock 하려고 했어. unexpected. 완전히 unexpected 했어. unusual. unusual 것을 경험해 본적 있니? unhealthy. unhealthy 자아상. unnecessary. unnecessary 물건들. unpack. 나 짐을 한번 unpack 했다가 다시 한번 싸기만 하면 돼. unfortunate, unfortunate 천재. uneasy, 그 상황이 uneasy 하다. unpleasant, 상당히 unpleasant 하다. unproductive, 그것이 unproductive 회의라고 생각해. 네, 여러분 다시 단어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 incurable, curable이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선생님과 자 앞에 자 접두사 부분에 in이라는 표현 들어간 표현들 몇 가지 또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curable이라는 단어에 in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 curable이라는 단어의 반대로 의미가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curable 하게 되면 여러분 cure 뭔가를 치료하다라는 의미의 able이 붙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거기에 in이 붙었으니까 그렇죠. 치료할 수 없는 거니까 불치의 치료할 수 없는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보면요. 자, 그는 incurable. 그렇죠. 불치의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자, he is suffering from. 그렇죠. 우리 suffer from 하게 되면 무엇 무엇으로부터 고통받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고통받고 있는데요. an incurable skin disease. 그렇죠. 불치의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다음이고요. 다음에 incorrect. 자, correct. 자, 우리 선생님들이 자, 뭔가 문제를 풀었을 때 또는 발표했을 때 correct 하게 되면은 그게 그렇죠. 맞았다는 거죠. correct 정확한 올바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in이 붙으면 의미가 반대가 되니까요. 뭐겠습니까? incorrect 그렇죠. 틀렸다는 거죠. 부정확한 올바르지 않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가 입력한 그 답은 정확하지 않다. 부정확하다. The answer you entered. 자, 네가 입력한 그 답은 is incorrec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여러분.

visib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visible의 이해부터 죠. visible 하게 되면요, 뭔가가 눈에, 그렇죠, 보이는이라는 의미고요. 인이 붙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볼수 없는, 이렇게, 아, 인이 뭔가 의미를 반대로 만드는구나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해놓으면요, 아, 요 단어 visible 알면은 당연히 invisible을 같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이 이렇게 접두사나 어원을 공부했을 때 장점이 되게 되는 거겠죠. 타인이 invisible 것처럼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뭡니까? 자, 안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Don't talk about others like they are invisible. 가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여러분, 자, incredible, credible 나타나 있네요. 여러분, 자, 영화도 있었어요. Incredible. 정말 믿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죠. 그쵸? 뭡니까?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Credible 하게 되면 반대로 여러분들 인이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믿을 수 있는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ncredible, unbelievable 이 단어랑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it's incredible, but it's really true. 그것에 믿을 수 없긴 하지만 정말로 true, 사실이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입니다. 자, indirect, 그다음에 direct라는 단어 나와 있어요. 둘다 형용사인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쉽지만 많이 볼수 있는 단어거든요. 둘다 형용사인데요. indirect는 direct의 반대말이 되겠죠. 자, direct 또는 direct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직접적인이고요. 그거의 반대니까 여러분들 간접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예문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시면요. There are A as well as B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요. 자,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즉 B뿐만 아니라 A도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There are 있습니다. 자, 뒤에 거 보여요? 간접 비용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비용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고요. 자, independence, dependence. 그렇죠. independence는 dependence의 반대말이 돼요. 그렇죠. 자, dependence가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의존, 의지하는 거라면 반대말이 되니까, 그렇죠, 자립, 독립, 자립정신, 자립정신, 독립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들은 자기 아이들의 독립심과 권리를 존중한다. They value their children's independence and rights.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이고요, 여러분. 자, inexpensive, expensive. 자, expensive부터 거꾸로 가면 뭡니까? 이거 너무 expensive 하다 하면 너무나, 그렇죠, 비싼이라는 의미고요. 자, 그거의 반대말이니까요. inexpensive 하면 비싸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게 바로 cheap, 싼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비싼, 싼, expensive, cheap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자, 사람들은 고품질의, 자, inexpensive 제품들을 좋아한다. 비싸지 않은 제품들을 좋아하겠죠. People like high quality, inexpensive project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immoral, unmoral, moral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요거 조금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요거부터 볼게요. immoral은 moral의 반대말이 됩니다. 자, 볼까요? moral은 도덕적인 도덕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미 붙으면 possible, impossible처럼 반대로 의미가 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도덕적인, 부도덕한인데, 여러분 요거는 조금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자, un이 붙게 되면 역시 똑같이 비도덕적인이 아니라 unmoral, 자, 도덕과 아예 관계가 없는 또는 초도덕적인, 그러니까 도덕을 뛰어넘는다, 뭐 관계가 없다, 이 정도의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immoral, 그렇죠, 비도덕적인 짓이 되겠죠. It is immoral to cheat on an exam.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자, impossible, possible. 선생님이랑 했던 단어 나왔네요. 그렇죠. 자, possible,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뭐든지 possible 합니다. 뭡니까? 자, 가능한이고요. impossible, 그렇죠. 이거의 반대말이 되니까요. 뭡니까? 불가능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t's impossible, 자, to jump down from the building safely. 자, 그 건물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거. jump down from, 뭐뭐로부터 뛰어내리는 거죠. The building, 그 건물에서 safely,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자, immortal, 다음에 mortal,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mortal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뭡니까? 필멸에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미 붙었으니까 반대 의미가 되니까 죽지 않는 거죠. 불후의 불멸에 죽지 않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e are immortal, but our souls are immortal.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죽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죽지 않는다 정도 느낌이 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unlock, lock 반대말 관계겠죠. lock, 우리 locker도 있잖아요. 그렇죠. locker, 뭔가를 물건을 넣고 잠그는 그런 어떤 사물함 같은 거잖아요. lock은요, 뭔가를 잠그다 또는 명사로 자물쇠인데요. unlock 하게 되면 의미가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잠그는 거에 반대니까 열고 푸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나는 문을 unlock 풀려고 했지만 열쇠가 받지 않았다. I tried to 노력

시작했어요. A locked door, but the key didn't match. 맞지 않았어요? 다음이고요. 자, unexpected, expected. 역시 반대말 관계인가 여러분 딱 이렇게 느낌 오시죠? 자, expected가 1이 붙었으니까요. 자, 기대한 게 아니라 기대가 된 거고요. 예상된 겁니다. 반대말 on이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의외의 뜻밖의 가시면 돼요. 자, what you said, 여기까지 주어져. was totally unexpected. 뭡니까? 네가 말한 것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 이 정도 느낌 되겠죠? 다음이고요. unusual, usual. 자, usual과 unusual. 역시 무슨 관계? 반대 관계. 그러니까요. usual 하게 되면은 흔한 보통의 평상시니까요. unusual 뭡니까? 흔치 않은 특별한.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해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experienced something unusual? 자, 뭔가 특별한 무언가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unhealthy, healthy. 자, healthy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뭡니까? 바로 갈게요. 건강한, 건강에 좋은. 자, 반대말이니까 건강하지 않은, 건강에 해로운이겠죠. 자, some young girls have unhealthy self-images. 몇몇 어린 소녀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건강에 해로운 자아상. 다음이고요. 자, necessary의 반대말, unnecessary. 자, 뭡니까? 이거 봤던 단어야. 필요한. 그러니까 반대말은 불필요한. 자, 동의어로 여러분 useless 가시면 되겠죠? 자, to save money, I don't buy unnecessary things.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는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는다. 불필요한 물건들 사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pack과 unpack, 반대 관계야. pack, 뭔가 짐을 그쳐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니까 풀다겠죠? unpack, 그쵸? You only have to unpack and repack it once. 그렇죠? 너는 단지 그것을 한번 풀었다가 다시 repack, 다시 한번 싸기만 하면 된다. 다음이고요. unfortunate, fortunate. 여러분, 자, fortunate는요, 뭡니까? 운이 좋은이고요. 반대말이니까 운이 없는 나쁜 불행한이 되겠죠. People call him an unfortunate genius. 그렇죠. 자,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 불운의 천재라고 부른다. 다음이고요. uneasy, easy. 자, easy 진짜 easy하네요. 뭡니까? 쉬운, 편안한, 걱정이 없는. 반대말로 마음이 쉽지 않은 거야. 뭔가 불안하고 불편한 걸 의미합니다. I feel uneasy about the situation. 난 그 상황이 불편하다. 다음이요. 자, pleasant 요거. pleasant 이거 진짜 쉬운 단어죠. 뭡니까? 자, 유쾌한, 즐거운의 반대말. 사실 요거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unpleasant는 불쾌한, 기분 나쁘니고요. Your attitude is quite unpleasant. 너의 태도는 정말 불쾌해. 다음이요. 자, productive. 요것도 아는 단어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뭔가 produce, 생산하는 게 많이 되는 거니까요. 생산적인이고요. 사실 요것 때문에 가지고 온 거죠. unproductive, 비생산적인 산출물이 없는. I thought it was an unproductive meeting. 나는 그것이 비생산적인 회의라고 생각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마음껏 show me the world 해볼게요. incurable, 불치의, incorrect. 부정확한, invisible, 볼 수 없는, incredible, 믿기 힘든, indirect, 간접적인, independence, 독립심, inexpensive, 비싸지 않은, immoral, 부도덕한, impossible, 불가능한, immortal, 불멸의, unlock, 문을 열다, unexpected, 대박의, unusual, 흔치 않은, unhealthy, 건강치 않은, unnecessary, 불필요한, unpack, 짐 풀다, unfortunate, 운이 없는, uneasy, 불안한, unpleasant, 불쾌한, unproductive, 비생산적인. 네, 여러분, 우리 수업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도전나도 워킹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말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라는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 he began his thoughts before speaking에 적절한 단어,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정답을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중요한 단어들 많이 공부해 봤는데요. 자, 아래 보이는 EBS 중학 들어오시고요. 마이 워드 코치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5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면 연결어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어의 활용, 그 나머지 부분 기출 문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5강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하셨고요. 오늘도 힘내서 한번 기출 문제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 첫 번째 문제 뭐로 시작할 거냐면요. 2025학년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최근 문제죠.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The physical act of movement in the morning. 자,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 되겠습니다. 그치? 자, 아침에 움직임인데 신체적인 움직임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아침에 신체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은요, is not just beneficial for the bod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아침에 뭔가 움직이고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신체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It serves as a powerful stimulant for the b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것은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뭐야? 아침에 움직이는 행동, 지금 주어 부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침에 이런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serves as a powerful stimulant,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주냐면 for the brain, 뇌에게 있어서도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 자, 근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 Awakening it 이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1번의 밑줄이 분사에 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컴마 찍고 ing 있는 분사 구문인데 분사가 나올 때 쌤이 뭐 확인하라 그랬지? 이 분사가 하는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awakening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 뇌를 깨워주는 그 주체가 누구야?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 주체는 앞에 나오는 지금 아침에 운동하는 거, 아침에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였잖아.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아침에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의 뇌를 깨워줘 혹은 깨움을 당해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 거잖아.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아주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데 어디로부터 깨워주냐면요. From the stillness of sle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잠으로부터의 stillness 하면 뭐예요? 뭐 정적인 상태일 거잖아요. 우리의 잠으로부터의 정적인 상태로부터 뇌를 깨워주고요. And preparing it, 우리 뇌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For the demands of the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가 지금 도와준다는 거야, 얘들아? 아침에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This awakening, 자, 이렇게 깨우는 것, 즉 아침에 운동을 해서 이렇게 깨우는 것은요, goes beyond physical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신체적인 건강 그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이때 또 등장하는 대명사 is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 It plays 라고 나오고 있을 때 이때 is은?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역시 주어 this awakening 이렇게 깨워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뇌를 깨워주는 것은요,

plays a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디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 Enhancing cognitive function, 인지적인 기능을 높여주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creativity and imagi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창의력이나 혹은 상상력 이와 같은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one of the key mechanism, 이러한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자,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 그러면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주어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 Which this occ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것이 발생하는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했으니,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동사는 여기 is가 위치되어 있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뭐 확인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자, 앞에 봤더니 mechanism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this occurs 이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까진 좋았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는 아니다. 자, 그럼 뭐가 오면 좋을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여기는 관계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면 좋겠다. 자, 그럼 관계부사 중에서는 뭐 넣어줄래? Mechanism이라고 하는 지금 기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들어와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넣는다고 하면 어떤 전치사를 넣어주는 게 좋을까?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라고 해서 through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와도 좋겠다라고 고쳐주면 되겠네. 얘들아, 틀린 부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틀린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지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잡아내면 너무 잘했어. 잘했는데 어디까지? 얘가 맞는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까지 확인을 꼭 해보자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 근데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것이 발생하는 얘들아, 여기서 등장하는 이것이 발생하는 애, 이것은 뭔가 인지적인 기능이 높아지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인지적인 기능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의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is increased blood fl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높아진 혈류라고 하는 것이래요. 자, 얘들아, 혈류가 높아지는데 어디로의 혈류가 높아지냐면 to hippocamp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해마로 향하는 우리의 뇌의 혈류가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해마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연 설명해줄 거야. 컷마 찍어서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a part of the br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 중에 일부분인데요. Responsible for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뇌 부분이냐면 memory, learning, and the creation of new id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억력 혹은 배움, creation of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뇌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게 어디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The hippocampus, 이 해마 얘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마라고 하는 거 아직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게 남았나 봐. 컷마 찍어줬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해마에 대해서 지금 더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해마라고 하는 것은요, often described 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종 뭐라고 묘사되어지냐면, the brain center for imagination and memory consolid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상력이나 혹은 기억력 강화에 있어서, 강화를 위한 우리 뇌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묘사되어지는 부분이래.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주어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이 해마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연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다면? thrives on. 잘 찾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도

단수 동사로 받았겠네. 문제 출제 안 됐어도 여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왜? 주어와 동사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래서 진짜 주어 찾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해마는요, thrives on 무엇을 기반으로 번영을 하냐면요. The increased oxygenation and nutr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아진 산소 공급 그리고 nutrition 영양분을 기반으로 번영을 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어요. Provided by physical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신체적 움직임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높아진 산소 공급 그리고 영양분을 기반으로 번영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앞에 나오는 increase oxygenation and nutrition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신체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얘네들이 제공을 받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게 맞으니까 과거 분사 PP 형태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studies published in journ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은 자, 여기서 주어 두고 연구들. 연구들은요, highlight. 무엇을 강조하냐면, the positive effect of regular morning exercise on cognitive flexibility and creative think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대. 뭐에 긍정적인 영향이냐면, 아침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에 긍정적인 영향인데, 이 긍정적인 영향이 누구한테 미치냐면, on cognitive flexibility and creativ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인지적인 유연성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된다? 아침에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자, 그랬을 때 confirming that 얘들아, 뭐가 이어지고 있니? 확인시켜 주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앞에 지금 주어랑 동사 다 등장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분사 구문이 시작되는 부분이겠네. 자, 확인시켜 주면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냐면요. That exercise not only promotes physical health but also 얘들아, 이제 반갑죠?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무엇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stimulate neuroplasti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켜 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아침 운동이 건강에도 좋고 신체적 건강에도 좋고 뭔가 neuroplasti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지적인 그런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에도 좋대요. 자, 이런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 건데, the brain's ability, 우리 뇌의 능력이래. 어떤 능력? To reorganize itself by forming new neural conne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그런 신경 connections, 연결망들을 만들면서 스스로 뭐 하는 능력이야?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말한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itself, 여기 itself 들어오는 거 괜찮니? 를 물어본다면, 재기대명사가 올 자리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봐? 아, 여기 목적어랑, 그럼 이 reorganize,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거에 주체를 찾아보면 되겠다. 자, 얘들아, 재구조화하는 거에 주체가 누구야? brain, 그치, 맞아요. 뇌잖아요. 자, 그러면 뇌가 스스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itself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이 주어에 있는 brain과 같은 애니까 아, 재귀대명사 쓰는 거 괜찮겠다. 그래서요, this adaptability, 이러한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에 있어서? creative thought,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적응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as 왜 중요하냐면 그 적응력은 allow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알고 있을 겁니다.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허락해주다, 허용해주다 이런 뜻이잖아. 저 그랬을 때왜 그런 거냐면 이러한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To approach problems from new ang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각도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리고 make novel association, 뭔가 새로운 연결 관계를 만드는 데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think more differently, 다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라고 지금 연결되고 있죠. 자, 여러분, 구문 표현 중에 allow A to be,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 잘 등장하고 있으니까 5번까지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저희 5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Victorian England. 자, 빅토리아 시기에 영국에 대한 얘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바로 살펴보면요. 역시나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최근 기출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는 우리 눈 크게 뜨고 보기로 했었죠. 자,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요, is characterized by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the full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산업혁명의 완전한 전개의 형태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나 봐요. England became the first industrial nation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영국은요 최초의 산업국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1850년대에는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는데 to hav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이 어떤 국가가 되었어? employed in industry than agri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업에 고용된 국가가 되었대. 어느 부분보다? 농업보다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었대요?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더 많이 종사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 즉, 산업국가가 되었다는 것 같아.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이때 employed이라고 하는 PP 형태 오는 거 괜찮아? 이게 지금 궁금한 거지. 자, 봤을 때 앞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People,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요, 이런 산업에 고용이 되는 거야, 혹은 고용을 하는 거야, 산업을? 얘들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업에 고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PP 형태 온거 괜찮구나. 1번 넘어가고요. Expanding trade coincided with the growth of the emp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무역이 확장되는데 뭐와 동시에 일어났대? Growth of empire. 이러한 제국의 확장이, 제국의 성장이 무역의 확장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brought great wealth to Britain. 영국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대? 엄청난 부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but this wealth, 이러한 부, 는요, was not evenly distribu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균등하게 배분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 이렇게 축적한 부가 균일하게 배분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2번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네. 자,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distribu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과거 분사 수식해 줄수 있니? 수식해 줄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안 어려우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Many enterprising individuals, 많은 이런 진취적인 개인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취적인 개인들은요, the self-made 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수성가한 많은 개인들은요, rose from humble origins to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천한 출신에서 어디로까지 성장한 사람들이야? Position of wealth and influ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와 그런 영향력의 상태까지 올라간, 즉 자수성가한 이런 인물들은요. But large 많은 이런 자수성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자 하지만 large sections of the working cl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아직 노동 계급의 많은 부분들이, 얘들아 그럼 여기 잠깐만 볼까? But 이라고 하는 지금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이 새로 하나 등장하고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진짜 주어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누구야? Working class의, 즉 노동자 계급의 많은 부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거든? 자, 그러면 진짜 동사 찾아보자. But 이하의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면 we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겠네.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주어와 뒤에 나오는 동사 수일치시켜줬니?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지. 자, 앞에 나온 sections라고 해서 복수 주어니까 동사도 복수형 동사 나오면 좋겠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많은 부분들은요, were forced into the overcrowded slums of a large cit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노동자 계급의 부분들은요, 어떻게 하는 것을 강요받았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의 빈민가에 살도록 강요받아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냐면요. Where they work long hours for low wages and unhealthy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이 긴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은 적게 받았고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조건,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빈민가로 가도록 강요받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the manufacturing towns in the North England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 영국의 북쪽 부분에 어떤 manufacturing town 이라고 하면 제조업 단지거든요. 그런 영국의 북쪽에 있는 제조업 단지들은요, provided some of the worst example, 최악의 예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최악의 예시였는지 한번 볼까? And inspired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여기 inspired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뒤 문장을 조금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자, inspired, 여기에 밑줄 그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나오는 이 등위 접속사랑 누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Manufacturing towns, 이러한 제조업 단지들은 제공했다. 자, 첫 번째 동사 등장하고 있어요. 최악의 예시들을 제공했고, 그리고 and inspired 두 번째 동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었다. 어디에 영감을 주었냐면요.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 인식이 높은 이런 소설들에게 영감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것은 이런 사회적 인식이 높은 그런 소설들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동사랑 첫 번째 동사가 등위 접속사인 and를 기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라고 넘어가면 좋겠네. 그랬을 때, in the south, There was Lond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국의 남부 지방에는요,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혹시 모를까봐 살짝 설명을 해주면,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already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미 대도시였던 그 런던이 위치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위치했다라고 말해주고, 뒤에 어떤 문장이 뒤따라오고 있냐면, showing. 보여주면서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 얘 뭐야? 문장은 이미 끝났고 주어 동사 다 나왔고 지금 showing이라고 ing 형태로 이어지는 이 부분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 보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남부 쪽에는요,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무엇을 보여주면서 all the crime, evil and mis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남부에는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아직 문장 안 끝났네. Whose result from overpopulation and unplanned grow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의 결과로 나온 거냐면요, overpopulation, 과도한 인구 밀집, 그리고 뭔가 무계획적인 도시 성장에 의해서 나타난, 이러한 성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지금 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얘들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봐. 앞에 뭐가 있어? Whose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어. 자, 그런데 뒤를 봤더니 뭐가 있냐면, result from 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 자, 그러면 우리 whos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 Whose라고 하는 얘가 누구냐면요,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냐면 얘들아, 명사를 수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예문을 하나 줘볼게. I know a girl whose father is an a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한 여자아이를 아는데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actor, 배우인 그 여자아이를 알아라고 했어. 그러면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줘야 돼. Whose father? 이라고 하는 명사가 와줘야 되는데 지금 얘들아 여기 봤더니 동사가 바로 오고 있어. 즉,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우리 여기 안에 뭐 넣기로 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관계대명사 넣어줘야지.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ich나 혹은 that을 넣어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뭐를 머릿속 안에

넣어놔야 돼? 아, whose라고 하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러면 뒤에 바로 명사를 가져와야 되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까지 오늘 새로 한번 메모해 보세요. 알았죠?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 또 나올 거거든.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오늘 한번 정리를 꼼꼼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넘어갈 거고요.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process of crossing cultures challenges the very ba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화를 넘어가는, 문화를 건너가는 그 과정은요, challenges, 도전을 하게 만든대요. 뭐에 도전을 하게 만드냐면요, The very basis of who we are as cultural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문화적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지? 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거에 challenge, 도전장을 내민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it offers opportunity for new learning and growth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야? 문화 간에 넘어가는 거. 문화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자, 즉, 얘들아, 여기서 문화를 넘어가는 거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주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지금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당장 내년부터 하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 걸 이제 문화 간의 이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주하는 것은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는데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자, being unrooted from our h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것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주어 누구야?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것이라고 해서 얘 지금 동명사 주어 나오고 있네. 동명사 주어는 우리 동사로 뭐 받아? 단수 동사 받잖아. brings라고 하는 단수 동사 너무 잘 오고 있고요.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졌다는 것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준대. 자, 형식 보면 not only A, but also B.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줄 거냐면 of the people and their culture in our new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but of ourselves and our home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그 고향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가져다 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비록 the difficulties, 어려움,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 여태껏 한국에 살다가 하와이로 이주했을 때그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 that can arise from crossing cultures.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are often shocking. 보통은 어때? 아, 너무 충격적일 수는 있겠지만, but success stories are everyw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성공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despite 얘들아, despite 하면 뭐예요? 품사가 전치사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 뭐가 올수 있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올수 있다. 자, 그런데 despite 혹은 rather because of라고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오겠네.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들 혹은 상반되는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거나 혹은 or rather because of 이러한 고통 그리고 상반되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뭐할수 있다? We gradually,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걸 찾을 수 있냐면요. Uniquely privileg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뭔가 독특하게 특권을 받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find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오형식 동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찾는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찾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잘 왔는데, 얘들아, 너네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왜 많이 틀렸는지 알아?
이것까진 잘 잡았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까진 잘 잡았는데 너무 좁게 본 거야. 유니클리가 왔네? 보어 자리에 부사 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라고 해서 얘를 X를 그어버린 거지. 근데 얘들아, 문장 구조는 조금 크게 봐야 돼.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독특하게 특권을 받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사실 privilege라고 하는 형용사가 오고 있는 거고 앞에 나오는 독특하게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을 뿐이야. 자,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거 괜찮고 이 형용사를 앞에 부사가 꾸며주고 있으니 문장에서 너무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얘 맞겠네.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거쳐가면서 문화를 넘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러한 고통들 덕분에 혹은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독특하게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대. 자, 왜 특권을 받았을까? To define ourselves and others an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With clarity and insights that we could not have cultivated without leaving h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 기를 수 없었던 그 명확성이나 혹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독특하게 특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 Adapting to a new and unfamiliar culture then is more than surviva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적응하는 거, 새롭고 이런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얘들아, 여기 뭐로 시작하고 있어?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네. 자,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뒤를 봤더니 뭐가 있어? 단수 동사가 잘 오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뭐 이상이다. 단순히 생존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t is a life-changing journey. 이렇게 문화를 옮겨가는 것 자체는 인생을 바꾸는 여정 같은 것이고요. It is a process of becoming 어떤 과정이다?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냐면요. Personal reinvention, 사람의 재창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Transformation,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growth,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하면서? Reaching out, 도달하면서 beyond the boundaries of our own existe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그 범위 넘어서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서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문화를 옮기는 것이 생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The process does not require 이러한 과정은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That we abandon our former personalities and the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격들 혹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화들을 버릴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은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 봐. 자, 그런데 이런 문화는 문화인데 어떤 문화냐면 we were bor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문화는 를 버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4번에 그러면 위치에 밑줄 잘 그어졌니? 라고 확인해 보려면 앞에 문장 한번 먼저 보자. cultures라고 하는 선행사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문장 뒤에도 볼까? We were born 이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 등장하고 있어? 완전한 문장 등장하고 있잖아. 완전한 문장 들어가면 안 되지. 왜?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여기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관계, 부사나 역시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좋겠죠? 앞에 culture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계부사 뭐? where로 바꿔주거나 혹은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는 into,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쳐주면 좋겠네. 그쵸? 그러면 답은 잡았고요. 9번, rather 그보다는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버려라고 하지 않는데 그보다 it compels 여기서 등장하는 it은 그 과정 말하는 거겠죠? 그 문화가 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냐면요. find ourselves 우리 스스로 찾을 것을 강요한대. 얘들아, 여기 뭐가 있어?
제기대명사 있어. 제기대명사 등장하면 쌤이 뭐 보라 그랬어? 이 find의 주체를 찾아보라 그랬었어. 자, 스스로 찾을 것을 강요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이때 찾는 주체가 누구야? 우리잖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찾아보도록 강요한다. 마치 모인 것처럼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내부에 있는 문화적인 불변의 것들, 즉 우리 내에 남아 있는 주체성 같은 거를 찾아보라고 하고요. Aspect, 그 관점은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야? That we hold dear and refuse to compromi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고, 즉 우리의 민족성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고 무엇하는 것을 거부하는 compromise라고 하면 얘들아 타협하다 하거든요.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 측면들을 스스로 한번 탐색해보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역시나 지금 4번이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얘를 뭐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문법 공부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저희는 7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수능입니다, 이제는. 얘들아, 수능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 그치? 2024학년도 수능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A number of studies provided substantial evidence of an innate human dispo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연구가 보여주는데요. 제공해주는데 무엇을 제공해준대? 상당한 근거들을 제공해준대. 뭐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해주냐면 innate human disposition, 사람이 타고난 성향에 대한 많은 근거들을 제시해준대. 사람이 어떤 성향을 타고나는데 to respond differently to social stimuli 라고 나오고 있으니 사회적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 성향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그 신생아들은요 will orient preferentially toward the human face and voi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생아들은 우선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인간의 얼굴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 쪽으로 선천적으로 향하게 된대. 자, 그런데 뭐 하면서 seeming to know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라고 지금 해석해 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아는 것처럼 보이는 주체가 누구야?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의 주체를 찾아보자면요. 지금 앞에 등장하고 있는 infant. 맞아요. 잘 찾으셨습니다. 신생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생아가 아는 것처럼 보인대. 무엇을 아는 것처럼 보이냐면 that such stimuli, 이러한 자극,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극은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이런 거겠지. 이러한 자극들이 are particularly meaningful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분사구문에서 ing, 현재 분사가 쓰이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얘 주체가 누구라고? Infants, 그 신생아들이라고, 신생아가 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현재 분사 오는 거 괜찮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신생아들은요, register this connection activ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머릿속에 새기려고 한대. 자, 무엇이냐면 imitating 하고 있어. 자, 역시나 여기서도 뭐가 등장하고 있어? 뭐뭐 하면서 하는 분사구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분사구문 등장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분사구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생아들이 이런 연결고리들을 자기 머릿속에 잘 기억하려고 하는데, 뭐 하면서? 모방하면서. A variety of facial ges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묘사하면서, 모방하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hat are presented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얼굴 표정들,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모방하면서 그들 머릿속에 이런 연결 관계에 대해서 좀 집어넣으려고 한대. 아, 뭔가 화가 나니까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뭔가 행복하니까 웃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나 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ongue protrusions, lip tightening and mouth op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혀를 내민다든지 혹은 뭐 입술을 오므린다든지 아니면 입을 벌린다든지 그런 행동을 따라하면서 모방하면서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They will even try to match ges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생아들은 심지어 이런 행동들을 연결시키려고 한대요.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냐면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앞에를 봤더니 gesture라고 하는 선행사가 잘 오고 있는데. 얘들아, 문장 뒤에 봐봐.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은 몇몇 어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 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이 문제 세 번째 풀고 있거든. 이번 시간에만. 이제는 알아야지. 아, 쌤,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못 오고 뭐가 올수 있어? 관계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수 있겠군요. 파악하는 건 좋아요. 자, 그런데 gesture라고 하는 게 얘들아, 행동이잖아. 행동이 관계 부사가 적절한 게 올만한 게 있을까? 행동에 관련된 관계 부사가 적절한 게올수 있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they have some difficulty에 연결될 수 있는 전치사 뭐가 있을까? with라고 하는 전치사 생각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with,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치면 너무 좋겠어. 자,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 행동을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with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이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매치시키려고 했대, 일치시키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뭐 하면서? experimenting with their own face until they succe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각자의 얼굴에 실험을 하면서 뭐할 때까지? 그들이 성공을 할 때까지 자기 얼굴에 막 여러 표정을 지어 보면서 뭐 하려고 했대? 그런 행동들을 match, 일치시키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hen they do succeed, 그들이 정말 성공을 했을 때, 자, 얘들아, 여기서 do succeed 할때 얘가 뭘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얘, 지금 뒤에 봤더니 succe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어. 근데 앞에 또한 번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네. 얘 뭐라 부르지? 강조하기 위한 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성공을 했을 때라고 해서 아,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누가 왔다? do라고 하는 동사가 와줬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진짜 성공을 했을 때에 They show pleasure by a brightening of their ey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기쁨을 표했고요. When they fail, they show distr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거에 실패했을 때 무엇을 보여줬다? 뭔가 실망감, 낙담 이런 것을 보여줬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신생아들은요, not only A but also B. 무엇뿐만 아니라 have an innate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할수 있는 능력이냐면 for match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match A with B라고 하면 A와 B를 연결시키다, 일치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선천적인 능력이 있대.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대? Their own kinesthetically experienced bodily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한 몸의 움직임과 무엇을 연결시키는 선천적인 힘이 있냐면 those of others that are visually perceiv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한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일치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ose 누굴까를 살펴본다면, 솔직히 얘는 해석을 하지 않고는 풀수 없는 문제였어.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 those가 누구를 가리킬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앞에 나오는 bodily movement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한 다른 사람들의 몸의 움직임과 즉, 본인이 직접 몸소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한 그런 신체적인 움직임을 일치시키는 뭐가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they have an innate drive to do s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과 내가 직접 몸으로 하는 그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뭐도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기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문법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이때 those가 뭘 가리킨다 그랬어? bodily movements라고 해서 복수 형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복수형 대명사 those가 오는 것까지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얘들아, 그래서 대명사, 대동사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우리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해석을 정확히 하자.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가 정말 어떤 애를 받고 있는 건지를 우리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That is, 즉, 무슨 말이냐면, They seem to have an innate drive to imitate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은 뭐인 것처럼 보여? 뭔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 뭐 하고자 하는 동기?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m they judge to be like me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whom이라고 하면 얘 뭐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겠네? 잘 비어 있어? 잘 비어 있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 그 사람들을 to be like me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때 관계대명사 절은 몇 형식 문장이야, 얘들아? 그들은 판단한다. 그들,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으니까 5형식 문장이네. 그치? 대절 안에는 5형식 문장이야. 5형식 문장, 즉,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보어 자리 안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너무 잘 들어갔다 라고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문제로 한번 향해서 가볼 거고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Accepting whatever others are communicating only pays off if their interests correspond to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길어. 그치? 자, 그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의사소통하던지 간에 받아들이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즉,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과를 낼수 있는데, 어떨 때만 성과를 낼수 있대? If their interests correspond to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할 때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성과를 낼수 있대. 즉,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아직 확실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As far as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is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의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관한 한, such commonality of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관심사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거. 너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가 공통적으로 모여있는 이 부분은, 여기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is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여기 동사 올 자리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앞에 부사구를 싹 떼봤을 때 such commonalities라고 하는 진짜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얘들아? 단수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interest, 얘가 주어 아닌 거 다들 알고 있지? 지금 그거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로의 관심사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is 단수 동사 잘 받고 있습니다. is rarely achieved. 거의 달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다른 사람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딱 일치하는 그 공통성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거의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고요. Even a pregnant woman mother has reasons to mistrust the chemical signals sent by her fet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임신한 엄마가 뭐에 대한 불신이 있대요. 그 chemical signals sent by her fetus, 그녀의 태아로부터 보내진 그 화학적인 신호도 불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즉, 그만큼 정말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아이가 보낸 신호도 불신할 만큼 우리는 뭐다? 우리의 관심사의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fortunately, 다행히도
There are ways of making communication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방법이 있대.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Even in the most adversarial of relationship. 심지어는 그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자,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 A prey can convince a predator not to chase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prey라고 하면 먹잇감이잖아요. 그 먹잇감은 설득시킬 수 있대. 누구를? 포식자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설득시킨대? Not to chase it. 아, 나좀 쫓지 마. 라고 설득할 수 있대요. 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이때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혹은 it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앞에 나오는 chase의 주체를 찾아보면 되겠다. 얘들아, 쫓는 건 누가 쫓고 있어요, 지금? Predators라고 해서 이 포식자가 쫓고 있거든. 그러면 그 포식자와 그것을 당하는 그 prey라고 하면 먹잇감이라고 했잖아요. 먹잇감이 서로 다른 주체야? 맞지. 지금 주어에 나오는 이 포식자와 여기 목적어에 등장하고 있는 그 prey, 먹잇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인물이니까, 오케이. 제기대명사 못 들어오고, 그냥 대명사 들어오는 거잘 들어왔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자면 먹잇감이 포식자한테 아우, 나좀 쫓지 마. 이렇게 말을 할수 있대. 근데 얘들아,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뭔가 좀 조건이 있어야 될것 같아. 그쵸?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쥐가 고양이한테 아우, 나좀 쫓지 마. 제발.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듣겠어. 그치? 그랬을 때, but for such communication to occur, 이러한 의사소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there must be strong guarant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보장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야 될것 같아. 자, 근데 보장은 보장인데 어떤 보장이냐면, 여기 봤더니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네? 앞에 봤더니 guarantee라고 하는 선행사가 잘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만 불완전하면 돼. 맞지? 자, 뒤에 문장 볼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received a signal. 그 신호를 받은 사람. 즉, 아까 전에 앞선 예시에서는 포식자 되겠지? 그 신호를 받은 그 사람이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 말을 듣는 것이 아,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 자, 해석은 됐는데 얘들아, 진짜 이 which라고 하는 뒤에 부분이 불완전해? 한번 살펴볼까? Those.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those를 꾸며주고 있고, those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것을 믿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얘들아.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와서는 안 되지.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줄 수 있겠는가? 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데, 앞에 문장에 선행사까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우리 뭐를 써줄 수 있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동격의 that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추상명사일 때, 즉, 여기서 보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보장인데? 우리 확실한 개념을 잘 모르잖아. 즉, 앞에 추상명사가 오고,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 우리는 뭘 쓴다? 동격의 that을 쓸수 있다. 라고 해서, 자, 3번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얘 뭐가 들어간다? 동격에 that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the message have to be kept on the whole hon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시지,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유지되어져야만 한다? honest, 진솔하게, 진실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honest가 들어갈 자리가 맞아? 를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런데 앞에 문장 구조를 봤는데 have to be kept라고 해서 수동태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장에 수동태가 나오면 문장 구조 알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기로 했었지. 원래 문장으로 지금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수동태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본다면 someone 여기 지금 by 이하의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someone이라고 할게요. 자, someone has to keep the message honest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 아, 진솔하게, 진실되게 유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때 honest가 들어오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어 자리지. 자, 그래서 우리 수동태 나올 때 문장 구조를 원래대로 돌려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다?
문장 구조를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오케이, honest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고 있어? 형용사 오고 있는 거, 오케이, 너무 잘 왔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 진솔하게 유지시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In the case of humans, 인간의 경우에서는요, 이런 진솔함,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데 어떤 거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냐면요, cognitive mech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지 기제, 즉 인지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evaluate communicated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되겠지. communicated이라고 하면 의사소통된, 즉 전달된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 얘들아? 바로 뒤따라 나오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그 전달된 정보를 평가하는 인지적인 기제에 의해서 이러한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 지금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 잘 왔어? 잘 왔네. 자, 뒤에 나오는 정보의 입장에서는 뭐 되는 거야? 의사소통 된 거지. 이 정보가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과거 분사 온거 너무 잘 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오고 있는 cognitive mechanism을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these mechanism, 이러한 mechanism, 즉 이러한 체계는요, allow us to accept most beneficial messa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얘들아, 문법 구조 하나 또 보인다. allow A to B라고 하는 거 우리 이번 시간에 한번 문법으로 출제된 거 봤었었거든? 그러니까 아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얘들아 눈여겨봐야지 나중에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쉽게 맞다고 찾아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To be open,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While rejecting the most harmful messages to be vigila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면에 뭐 한대요? 거절하고 거부한대. 가장 유해한 메시지들은 뭐 하면서? 경계하면서 거절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지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유해한 정보는 거절하면서 어떤 효과를 내준다는 거야? 우리의 의사소통 자체가 어떻게 될수 있도록 honest, 진실되고, 아, 뭔가 솔직해질 수 있도록 유지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 너무 수고 많았고, 지금 다루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예습을 먼저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당연히 먼저 풀고,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칠 거야, 이게 맞을까?를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다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까지도 철저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빌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천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야, 한 주 동안 또 정말 열심히 달려온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0: 벌써 박수입니다.
1: 대단해요. 네네네.
0: 자,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1: 그럼요.
0: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호텔에서 휠체어 빌리기라고 해서 같이 호텔에 간 뭐 가족, 뭐 친구, 아, 누가 됐든 간에 뭐 휠체어라든가 뭐 기타 등등.
1: 필요한 상황이죠.
0: 게, 그렇죠. 네, 그런 네네. 게 있을 때 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1: 어, 멋있다.
0: Alright. 네. 자, 그런 상황을 우리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이 문장을 써야 되겠죠. 특히 뭐
1: 네네.
0: 할아버지, 할머니 필요할 수 있겠죠.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오,
0: 어디에 있는지.
1: 네.
0: 왜냐면 거기서 그냥 갖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요거를
1: 그쵸.
0: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묵고 있는 숙소 룸 넘버를 꼭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왜냐면 투숙객 이미 확인이 되어야지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0: That's
1: 해서.
0: correct.
1: 아하, 어쨌든 간에 오늘
0: 네.
1: 휠체어를 영어로 한번 빌리는 것도 도전 가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자,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할아버지가 쓰실 그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help you, ma'am?
1: Yes,
2: Yes.
1: I need your help.
2: How can I help?
1: My grandfather walk very uncomfortable, so he needs a wheelchair.
2: Oh, wheelchair?
1: Yeah, do you have?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we have a wheelchair.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우리 룸으로? My,
2: 예스. To the room.
1: 오케이, 오케이.
2: Okay?
1: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Grandfather and
2: Yep.
1: me is in the 800, 821
2: Oh,
1: room.
2: room number.
1: Yeah.
2: Room number.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Walker?
2: Yeah, do you need a walker?
1: Walker?
2: Yeah, do you need one as well?
1: Walker, who is
2: It's
1: it?
2: like not a person, the
1: Person?
2: frame.
1: Frame!
2: The walker. Do you know?
1: Okay.
2: Let's get one too.
1: Thank you.
2: Okay, just one second.
0: Alright, 잘 봤습니다. 아,
1: 예.
0: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1: 그쵸,
0: 그쵸?
1: 그쵸. 우리가 왜냐면
0: Right.
1: 여행 중에 항상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0: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꼭 그게 호텔이 아니어도요.
1: 네.
0: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휠체어를 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That's
1: 백화점이나,
0: right.
1: 네,
0: 그럴 때
1: 맞아요.
0: 꼭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1: 그리고 뭐, 휠체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유모차.
0: 그런 것도
1: 예.
0: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1: 맞아요.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4: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4: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0: 호텔에 가서 1층에
1: 네.
0: 내려가서 이제 물어봐야겠죠.
1: 그쵸?
0: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n I get a for my grandfather? 아,
0: 앞에서부터
1: 여기서 그냥 for로
0: 가보겠습니다.
1: 하는군요.
0: 단순하죠, 그렇죠?
1: 내가 개탈수 있을까요?
0: Yes.
1: 휠체어를 내 할아버지를 위한.
0: Yes.
1: 네. 그럼 여기 휠체어가 들어가야겠네요. 휠은 그거예요. 바퀴. 휠체어인가요? 왜냐면 바퀴가 두 개잖아요.
0: 또 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1: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0: 알겠습니다.
1: Wheelchair.
0: 자, 휠체어라고 했는데 원 워드로 썼네요. 그렇죠?
1: 네.
0: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이라고 했는데요. 정답
1: 오.
0: 맞습니다. 자, 일단은 원 워드라는 게 중요해요. 한
1: 네.
0: 단어로 써 주시고요. 오케이? 발음할 때 휠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1: A wheel.
0: Wheel, right?
1: 아.
0: 우리가 흰색도 화이트라고 안 하죠?
1: White.
0: White이라고 하죠. 그래서
1: 네.
0: H가 없는 느낌으로 발음할 때 wheel chair 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 Wheelchair. 근데 그
0: Wheelchair.
1: 있잖아요. WHOLE. 호.
0: Hall.
1: 그건 홀이죠.
0: 그때그때 달라요. 네.
1: 정말 까다로워요.
0: 영어 발음. 그래서 그거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1: 네.
0: 재밌는 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 아니, 왜 이거는 똑같은 패턴인데 이 발음이고, 이건 다르냐,
1: 맞아요.
0: 이럴 수가 있어요.
1: 근데 뭐
0: 근데,
1: 우리나라 말도 비슷할
0: 그쵸.
1: 거예요. 예.
0: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죠. 이렇게
1: 그쵸?
0: 해서 wheelchair가 맞겠고요. 자, 참고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랑 같이 묶어두면 좋다. 아니면 적어도 덩어리로 묶어두면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wheelchair 앞에 in이라는 전치사만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게요.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In a wheelchair. 이렇게 쓰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오케이, 뭐 내가 몸이 좀안 좋아서 나는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원래 휠체어를 탑니다라고 할 때도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비동사랑 왜냐면 있는이라는 느낌을 줬죠.
1: 네.
0: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나중에 문장에 넣으실 때는 쓰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Right? So yeah, he is in a wheelchai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도 비동사랑 같이 섞어 쓰시는데
1: 예.
0: 목발 있죠? 목발을 짚고 있다라고 할때 이런 상태를 강조하는 것을 써주시면 돼요. 이 crutch 자체가 목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1: 네.
0: 양쪽을 얘기한다. 그러면 he is on crutche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You got it, right?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할아버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이랬잖아요. 근데
1: 네.
0: 저번에 빌리다라는 동사로 못 썼죠? borrow,
1: Borrow.
0: right? 여기서 can I borrow? 괜찮아요.
1: 오.
0: 완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음식 주문하듯이
1: 예.
0: 달라고 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강조해 준 것뿐이고요.
1: 아.
0: 여기서 get을 써도 되고 borrow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Okay? 자, can I get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Can I get 직역을 하면 제가 명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역을 하면 결국에는 뭐 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 그걸 줄수 있나요?
1: 네.
0: 이건 사실 음식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주문할 때도 엄청 쓰는 거란 말이에요. Right? So,
1: Ooh.
0: can I get something?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거 아세요? 그 wheelchair 말고
1: 예.
0: 걸을 때좀 걸음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1: 아, 우리
0: 연세
1: 어르신들
0: 있으신 분들
1: 많이
0: 특히
1: 예,
0: 많이 쓰는 거.
1: 쓰시죠.
0: 그거를 a walker 이라고 합니다.
1: Walker.
0: Walker, okay? So a walker. So 제 아내를 위한 혹은
1: 예.
0: 제 아내가 쓸 워커를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그렇죠.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1: 네.
0: how about this?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뭐 유아차 이런 거
1: 예.
0: 빌리는 것도 쓸수 있어야 된다.
1: 그쵸.
0: 뭐죠? 스트 뭐죠? Stroller,
1: 스트롤러.
0: right? 그러면 저 스트롤러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아기를 위한 어떻게 할 거예요?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0: 그렇죠.
1: baby?
0: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맞아요.
0: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그러니까 can I get을 알게 되면 빌릴 수 있는 거를 계속 바꿀 수도 있고요.
1: 계속 쓸 수가
0: 도대체
1: 있네.
0: 누가 쓸지도 뒤에 for someone, right? So
1: 아하.
0: 누가 쓸지를 쓸때 for이라는 전치사 너무 편하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너무 편하죠, 그렇죠?
1: 내 아내를 위한, 내 아기를 위한, 그냥 이렇게 직역해도
0: That's
1: 편한
0: it.
1: 것
0: So
1: 같아요.
0: simple, right?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Alright,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Alright, 자, 이거 읽어볼게요.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Okay, very, very nice. 자, 이랬을 때, 오, 거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1: 네.
0: 아, 물론이죠. 할아버님 방으로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1: 네. 일단 뒷문장부터 볼까요?
0: Okay.
1: I can bring it.
0: 뭐예요, 그게?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내가 그것을?
1: 나는 그거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에, 어디로? To his room. 그의 방으로.
0: 그렇죠? 네. 결국 그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1: 네. 그럼 물론이죠니까 또
0: 이거는
1: 왠지,
0: 뭐 그냥 그죠? 사실 뭐 물론이죠. 그럼요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지만 또 D로 다른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1: D. 아!
0: 확실히 그렇다.
1: D로 가는 아이고. 거면은 이거 definitely인데요.
0: 얘 D 맞죠?
1: 얘 D예요. 왜냐면 나 오브콜스 하려고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Definitely.
0: 틀려도 돼요?
1: Definitely.
0: 오케이.
1: Definitely.
0: Alright.
1: Yes.
0: 자, 틀려도 된다고 했더니 바로 틀렸습니다.
1: 그래요?
0: 자, 그렇지만 스펠링 거의 맞아요.
1: 그래요? 아, 이게 헷갈리네요.
0: Definitely.
1: 아, I군요.
0: 네, 여기 A 아니고 I입니다. Definitely. 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물론이죠 하면 of course, sure 한 1억 번 들어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는 거죠.
1: 네.
0: Definitely. 이거는 원어민들이 거의 습관 수준이죠. 그래서 확실히, 물론. 당연히 라고 할 때, 그것만 단독으로, definitely.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자, definitely. 앞쪽에 이거를 청취로 알아들으려면 강세를 알아야겠죠?
1: 예.
0: 바로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 이렇게 안 되게 빠르게 가야 되는 거죠. 약간, definitely. Right?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Definitely.
0: 네.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면 이게, 소리가 들리네? 이거 예. 경험하실 거예요.
1: 그죠, 그죠.
0: Alright, so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이라고 했어요. 자, bring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 필기해 놓겠습니다. bring의 과거형 PP 형태.
1: bring의 과거는 brought이에요. brought. brought. brought. 그리고 얘는? 얘도 똑같은 것 같은데
0: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똑같이 쓰더라고요.
1: 예, brought는 아닌 것 같아요. Bring, brought, brought.
0: Okay.
1: Yes.
0: 자, 정답 맞습니다.
1: B-R-O-U-G-H-T.
0: Bring, brought, brought. 대신에 얘는 발음할 때 brought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마를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1: Brought.
0: 이런 느낌으로.
1: 예.
0: 자, 여기서는 I can bring it 이렇게 썼는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그것을, 이게 wheelchair가 되겠죠? The wheelchair, right?
1: 네.
0: 그것을 bring 하겠다. 그의 room으로.
1: 예.
0: 그러면 그쪽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다는 얘기예요?
1: 가까이 가져가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이 wheelchair를 딱 집어서 그의 room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1: 네.
0: 그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bring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딱 가져오다. 이렇게 픽스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고정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어쩔 때는 누구 기준이냐에 따라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아.
0: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지 가져올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 예.
0: Right?
1: 예.
0: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예.
0: So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한국어로는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bring은 뭔가와 뭔가가 가까이 간다. 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두 개 다 써놓은 겁니다.
1: 네.
0: Alright. So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의 room과 wheelchair가, right?
1: 네.
0: Okay.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걸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그거를 나에게 bring 해라. 명령어로 어떻게 해요?
1: Bring it to me.
0: 그렇죠. Bring it to me. 가져가다 오다. 우리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는 거. 자, how about this? 저는 will 써볼게요. Will.
1: 네.
0: 수건이 영어로 뭐예요? 수건.
1: Towel.
0: Towel, right? 저는 그 수건들을 당신의 방으로 가져다 드릴 겁니다.
1: 아.
0: 그러면은 수건들하고 당신의 방이 가까워질 거다,
1: 네.
0: right? So 나는 그 수건들을 가져갈게요. I will.
1: I will bring the towels.
0: Towels. 자, 당신 방으로.
1: To your room.
0: To your room.
1: 예.
0: You got it.
1: 아.
0: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1: 그러면 좀 멀어질 때는 bring 말고 뭘 써요?
0: Take를 하죠.
1: 아, take.
0: I'll take it from you.
1: 아.
0: 너로부터 멀리 가져갈 거야.
1: 네네네.
0: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ring it to me.
1: Bring it to me.
0: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1: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All 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네. 자, 지금 호텔 측에서는 아, 할아버지가 다른 방에 묵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놓은 거예요.
1: 네.
0: 알고 보니까 같이 계신 거죠.
1: 그렇죠.
0: 아,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1: 아하. Actually he's with me. 여기까지 해 볼까요?
0: 오케이. 그리고 뭐 몇 번 방에 있다.
1: In room 821.
0: All right.
1: 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계신다. 그럼 저는 왠지 이걸 쓸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이게 staying.
0: 오, 이렇게. 왜 stay라고 안 하고 staying이라고 했어요?
1: 왜 그랬을까요?
0: 왜 그랬을까요?
1: 아, 왜냐면 여기 지금 비동사가 있잖아요.
0: 오.
1: 비동사가 있어서 왠지 같이 있어요. 진행형으로 오. 느낌이 왔어요.
0: 저기 자신감 가지세요. 맞아요.
1: 오!
0: 맞습니다.
1: Yes.
0: 자, so actually he i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맞습니다.
1: 오.
0: staying이라고 했고요. 자, staying은 머물다, 뭐 지내다, 뭐 있다.
1: 네.
0: 그거는 계속 있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발음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stay보다는
1: 네.
0: st 뒤에 이렇게 모음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된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tay가 아니라 stay처럼 가까이 사시는 나요.
1: 아.
0: Again, 이거는 의식하고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stay 이게 아니라 stay.
1: stay.
0: stay. 이런 느낌.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얼마 전에 했었죠?
1: 아, 네네.
0: 이거 뭐였죠?
1: 다래끼.
0: 다래끼. 이거 스타이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읽어보세요.
1: 스타이.
0: 그게
1: 오,
0: 더 편해요.
1: 그러네요.
0: 이게 왜 자동이라고 하냐면 이걸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혀가 입이 실제로 편해서 내는 거거든요. So, 스타이, 스타이. 스토리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1: 스토리.
0: 스토리.
1: 스토리.
0: Right? 훔치다. 뭐 이거 할 때 스틸이 아니라
1: 스틸.
0: 스틸.
1: 아.
0: 자기도 모르게 된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1: 네네.
0: 또 같이 연습해 주시고요. 그래서 staying with me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몇 호실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방에 안에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바깥쪽에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1: 방에 안에 들어가야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어떤 몇 호실에 있어요, 머물러요 할 때는 전치사 in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n room 하고 나서 여기 호실을 몇 호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호실이었죠?
1: 821호실이요.
0: 그렇죠. 821호실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1: 네.
0: 하나는 room 821. 하나하나 읽는 것.
1: 네.
0: 또 하나는 뒤에 두 개를 묶는 경우가 많아요.
1: 오.
0: 앞에 따로 읽고. 그래서
1: 821.
0: 821. 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4호예요. 그러면 1004 이런 경우도 있지만
1: 네.
0: 어떤 경우는 104 이라고 읽는 사람도 오.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를 두 개를 묶어버린 케이스가 흔합니다.
1: 근데 104 하면 혹시 104호로 생각하진 않을까요?
0: 104?
1: 네.
0: 아, 아니면 1004?
1: 1004.
0: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고
1: 예,
0: 싶다면.
1: 예, 예. 아.
0: 자,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해요.
1: 821. 그렇게는 안 해요?
0: 1300 이거는 너무 수학적인 느낌이고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1: 오.
0: 룸 넘버를 읽을 때 누가 어렵게 하려고 하겠어요.
1: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잖아요. 821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0: 821호라고
1: 네, 하죠. 네네네.
0: 네, 영어에선 보통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게
0: 하나
1: 하는군요.
0: 하나 하나 해서 각 디짓을 821 or 821. 네, 둘 다 가능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0호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Room
1: 310.
0: 310. 오, 자연스러워요. 310 or 3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1943호요. 만약에 19층에 43호일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1943도 가능하지만
1: 네.
0: 1943호
1: 43
0: 그렇게도
1: 아하,
0: 부릅니다.
1: 네네.
0: 사실 이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저는 room 310에 있어요. 310에 있어요. 그러면

0: I'm staying in room 310.
1: All right, I'm staying in room 310. Or uh-huh. 그냥 I am in이라고 해도 돼요.
0: I'm in.
1: I'm in, right? 자, 그럼 이번에는 stay 써볼게요.
0: 네.
1: 저희는, 우리는 머물렀어. Room 1943호에.
0: We stayed in room
1: 1943 or 1943.
0: Yes.
1: It's fine. Okay? 중요한 거, 저는 사실은 이거라고 봐요.
0: 네.
1: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0: 네, 이 호텔은 객실이 너무 많네요.
1: 아, 굉장히 많아요.
0: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1: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0: 그러게요.
1: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알겠어요.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0: 네. 네. 자, let me know.
1: 이게 뭘까요?
0: Okay,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요.
1: Okay.
0: 예.
1: 뭐 하면요?
0: 그, if you need a to.
1: 이거 아까 했었죠?
0: 아, a worker.
1: That's what it is.
0: A worker. 자, a worker to.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다면 let me know.
1: Okay.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worker 바로 전해봤다고 조금 더 나아졌죠?
0: 그죠.
1: 아, 이거 뭐 한 10번 문장에 쓰면요. 확 들어와요.
0: 정말.
1: Okay, so if you need a walker too,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걸을 때 보행 보조를 해주는 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여기 지금 let me know 뭐뭐 하다면 이런 거는 회화에서 기본 자세예요, 그렇죠? 뭐 하시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Tell me라고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인 느낌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let me know라고 하는 거 좀 부드럽고 예의 있는 느낌으로 바꿔버립니다. So Let me know는 사실 직역하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거든요.
0: 네.
1: So, 알려주세요. If는 여기서 if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뭐뭐 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Okay? So, so 평소문이면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you need a walker 하다면
0: 네.
1: okay? 이것도 sort of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0: 예, 예.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그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인데요. 그
0: 아하.
1: 어떤 도움은 any help입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0: Let me know.
1: 당신이 그 어떤 help라도,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0: If you need any help.
1: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Right? 두 번째.
0: 네.
1: 당신이 예. 얘기하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이건 친구들끼리도요. 너 얘기하고 싶으면, 토크하고 싶으면 알려줘.
0: 네.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Yes.
1: 지금 너 약간 말할 상대가 필요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캐주얼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0: Yes.
1: 자, 읽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0: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1: All right.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All 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0: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0: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2: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l right, 입으로 하는 이명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l 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굉장히 심플하죠. Can I get 뭐뭐뭐? 물론 borrow도 가능합니다.
1: 네.
0: 자, 아내가 쓸 보행 보조기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제 아내를 위한 워커를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오, 좋아요. For까지 써서.
1: 네.
0: 자, 다음은요. 아기가 쓸 유모차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For my baby. 이런 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For my grandfather.
1: Mm-hmm.
0: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네, 다음은요. 아, in room 하고 몇 호실 이렇게 네. 숫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310호실에 있어요. 그냥 비동사만 쓰시면 돼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310호실 안에 있다.
1: I'm in room 310.
0: Alright. Very nice.
1: Mm-hmm.
0: 저희 1943호에서 묵었어요. 아. Stayed 써서 과거형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저희는 머물렀다.
1: We stayed.
0: 자, 1943호에서.
1: In room 1943.
0: Okay. 자, 다음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자, 사실은요.
1: Actually.
0: 그는 저와 머물고 있어요.
1: He's staying with me.
0: 네, 821호에.
1: In room 821.
0: Alright, you got i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 room 310. We stayed in room 194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아유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3: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2: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3: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yes.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5: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4: Oh,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5: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4: Mm.
5: Okay?
4: Yeah.
5: Sure.
4: Thank you.
0: 아, 마무리 깔끔합니다.
1: 정말.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영작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Yes.
1: I can't pay you back.
0: 누구에게 갚는다라고 할 때 굳이 money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요. Can I get 명사, 그렇죠?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1: 저희
0: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오케이,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동시에 약간의 리뷰 필요합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의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planning,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네. And today we've also prepared another video clip that we have from Kayla, right?
0: Yeah, on the topic of planning.
1: That's right.
0: Planning에 대한 주제로, planning을 주제로 삼아서 이제 비디오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그걸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고 또 재미있는 영어 표현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1: That's right. So for today, specificall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Planning makes me feel good.
0: 네, 계획을 세우면 기분이 좋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가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라는 거는
1: okay.
0: 계획 세우면 기분이 좋대요. Yeah, okay. I think it feels good to have a plan.
1: That's true.
0: Regardless of whether you will follow up with the plan or not.
1: Okay, I can see that. I'll try that one day. And so for today, we actually have a clip sent to us by Kayla, right? Mm-hmm.
0: 네, 케일라 씨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 mm-hmm. 오늘 전체 클립을 보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볼까요?
1: Okay,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0: 네, 케일라 씨가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 So, Kayla said,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0: 재미있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I like being a planner.
1: Mm-hmm.
0: 영어에서는 이렇게 명사화한 동사, 그러니까 동사 뒤에 이제 er 같은 걸 붙여가지고 I'm a singer 하면 이게 노래를 잘해서 가수인 사람일 수도 있겠고
1: yeah.
0: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1: Of course.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being a planner, 어떻게 사람이 플래너냐, 그게 아니고
1: 어떤 she plans a lot.
0: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1: Yeah, she plans a lot.
0: 네, 물론 직업으로서의 이제 wedding planner라든지 이런
1: oh, yeah.
0: 직업들도 있지만
1: event planner, right?
0: 여기서는 그런 직업이나 mm-hmm. 어떤 의미, 어떤 물건의 의미가 아니고 I like being a planner. 저는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1: yes.
0: 그 이유는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Mm-hmm. 제 인생, 제 여기서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생활이죠. 생활을
1: yes.
0: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mm-hmm.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1: Mm-hmm.
0: 그날 뭔가를 이룬 것 같은, 성취한 것 같은 기분을 mm-hmm.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사람인 게 마음에 든대요.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whether it be certain aspects of a vacation, perhaps it's something to do with my work week.
1: 네, 여기 먼저 단어, 측면이나 양상.
0: Aspect. 네, aspect.
1: 이 단어가 여기서 쓰였고, mm-hmm. 그 whether 그 다음에 it 다음에 나오는 be가 mm-hmm. 오타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타가 아닙니다.
0: Right. Yeah.
1: 물론 whether it is라고 해도 의미가 안 되는 건 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Mm.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Whether it is this or that.
0: True. 근데
1: be가 되면은 가정하는 상황으로 더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mm-hmm. 이것이 될 수도 있고 whether it may be
0: yeah.
1: 여기서 may가 빠진 거 mm-hmm. 이렇게 딱 it나 어떤 다른 주어가 있고 그냥 be가 갑자기 딱 나왔다. 활용 안 된 그러니까 are나 am이나 is로 활용되지 않은 be가 딱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may라든지 should라든지 그런 조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0: Yes. 그래서
1: whether it be certain aspects of a vacation. 그래서 휴가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 일 수도 있고 perhaps it's something to do with my work week. Mm-hmm. Work week라는 거는 일을 하는 업무 주간이죠.
0: Yes.
1: 네. Weekend 빼고.
0: Yeah. Minus the weekend, you know, yeah. the weekdays where she works.
1: 네. 업무 주간에 그런 업무 일정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mm-hmm. 또는
0: yeah. or another thing. She says or just a general to-do list for the day.
1: 그러니까 휴가 계획이든 업무 계획이든 아니면 그냥 그날 해야 될 일들 목록 있잖아요. A general to-do list. 이걸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해야 할 일 목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엇에 관해서든 간에
0: She says, I just like having a list where I can visually see
1: 네,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휴가든 업무든 아니면 그날 일정이든 간에 저는 I just like having a list. 저는 그냥 목록이 있는 걸 목록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목록에서 뭘 할 수 있냐면 where I can visually see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목록이 있는 게 좋아요. 무엇을 볼 수 있는지는 다음에 나오죠?
0: Yeah, visually see what?
2: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and what I have gotten done or can check off. And it just makes me feel, one,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and two, it helps me keep track of, you know,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0: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and what I've gotten done or can check off.
1: 네, 여기에서 what it is 뒤에는 that이 생략이 되어서
0: yes.
1: what it is that.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무엇, 어떤 그것? I need to get done. Yeah.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Mm-hmm. 살짝 바꾸면 what I need to get done.
0: Yeah.
1: It is를 빼도 의미는 통해요.
0: For sure.
1: Yeah. What it is that I need to get done. 아니면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Mm-hmm. 그냥 말하는 스타일의 차이고요. Mm-hmm. 그 다음에 what I have gotten done. 그러니까 이미 뭘 했는지, 뭘 해야 되고 뭘 했는지 mm-hmm. or can check off. Mm-hmm. Check off는 이제 체크를 해서 yeah. 다 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0: You finished it, right?
1: Yes.
0: Okay. Number one, finished. I'll check it off.
1: 네.
0: I'll check off number two.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You check something off the list.
0: Oh yeah. 네. You check it off the list. It's
1: check it
0: finished.
1: Off the list. Yeah. So for example, you've been dreaming of going to a certain city.
0: Oh yeah.
1: You've been dreaming of traveling with your family to
0: yeah.
1: a city, and you've done it, and you can check it. Off the list.
0: You can check it off the list.
1: 했으니까요. 네.
0: Yeah, or sometimes we say cross it off the list too.
1: 이렇게
0: draw a line.
1: 그렇죠. 앞에 그 네모칸을 체크하는 해서 다 했음 표시한다면 check it off.
0: Mm-hmm.
1: 그냥 네모칸 같은 게 없고 점 찍어서 그걸 지우는 거라면 cross it off.
0: Cross it off.
1: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0: Mm-hmm.
1: All right.
0: Great. And she says, and it just makes me feel one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1: 중간에 one이 나왔으니까 아마 다음 문장에.
0: 2가
1: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makes me feel 뭘 하게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들어 주냐면 one 첫 번째로 like I've
0: accomplished something.
1: 네.
0: To accomplish.
1: Accomplish 하면은 성취하다, 완수하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mission accomplished. 임무 완수 이렇게 할 때 accomplished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또는 어떤 사람의 이력서를 봤거나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0: right.
1: 되게 아직 어린데 많은 걸 이뤘네 라고
0: oh,
1: 할 때
0: yeah.
1: You have accomplished so,
0: so much.
1: 이렇게 칭찬으로 많이 해요.
0: Or you have a lot of accomplishments.
1: 네, 성취들을 가지고 있다.
0: accomplishment도
1: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다는 기분이 들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0: Yes, so for two, she says. And two, it helps me keep track of, you know,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1: 둘째, 어떤 거를 도와주냐면 keep track of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사실 time과 schedule은 비슷한 거라고 보면 시간과 일정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keep track of는 쭉 따라가는 거니까 놓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0: Right. Great.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for me,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which is why when like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I can get a little tense and anxious about it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0: So for me,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1: 네, 그래서 사실 앞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0: Yes.
1: 그래서 저는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사실 계획 세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0: Right? And she says, which is why when like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1: 네, 여기서 관용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계획을 망쳐놓는 걸 어떻게 말하죠?
0: Throw a wrench into something.
1: 네, 어떤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걸 생각해보세요. Wrench가 이제 그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0: Yeah.
1: 공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조일 때
0: yeah. When 네. you tighten screws.
1: 쓸 수 있는 거. 네. 근데 렌치를 렌치가 무겁기 때문에 던지면 뭔가 뭘 조립하고 있었던 간에 망가질 거 아니에요.
0: Yeah, 무너질 it could 거고. Break. 네. Right. 그래서 or fall over or whatever. 네.
1: 그래서 throw a wrench into something 아니면 막 정비하고 있다가 나 안 해 하고 던지고 나가는
0: yeah.
1: 걸 상상해 볼 수 있는데
0: you're working on it and you're like forget it.
1: 그래서 계획을 망쳐 놓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하면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계획이 망쳐졌거나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예상 못했던 일이 생기면
0: I can get a little tense and anxious about it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1: 약간은 tense and anxious.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감정인데요.
0: They're tense, similar.
1: 긴장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 아니고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계획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0: Yeah, for sure.
1: 네. 마지막 부분 볼까요?
0: Yeah.
2: But that's how life is and you just have to roll with it. But for the most part, I think being a planner is a pretty good thing.
0: But that's how life is and you just have to roll with it.
1: But that's how life is. Yeah. 원래 인생이 그런 거죠. 라고 yeah. 하면서 You just have to?
0: Roll with it. To roll with.
1: Roll with it. 유연하게 대처하는 걸 말해요. 뭔가 큰 예를 들어서 공이 굴러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딪히면은 안 되겠죠.
0: Yeah.
1: 앞으로 피하거나 뭐 이렇게 흐름을 맞춰서
0: yeah.
1: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인생은 원래 그런 거고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0: And lastly, she says, for the most part, I think being a planner is a pretty good thing.
1: For the most part, 대체로 봤을 때 I think being a planner, 플래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 거 또는 계획성이 좋은 사람인 것은 it's a pretty good thing. 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0: For sure.
1: Yeah.
0: All right.
1: I agree.
0: Perfect. Such a great clip. Let's review it once again.
2: So I absolutely love planning. I know it sounds crazy and some people get really stressed from having to plan things, but I actually find it really relaxing, whether it be certain aspects of a vacation, perhaps it's something to do with my work week or just a general to-do list for the day. I just like having a list where I can visually see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and what I have gotten done or can check off. And it just makes me feel, one,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and two, it helps me keep track of you know,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So for me,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which is why when like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I can get a little tense and anxious about it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But that's how life is and you just have to roll with it. But for the most part, I think being a planner is a pretty good thing.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something to do with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뭐와 관련된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for the most part, I 하면은

0: 하는 내용을 아까 이야기 속에서 만났는데요. 그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도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Planning makes me feel good. Plus, I love the feel of pen and paper when working on my first draft. Even though I don't take half the trips I think about, speculative trip planning makes me feel good.
0: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All right. Ike says,
0: Planning makes me feel good. 계획을 짜면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플러스 게다가 어떤 것도 마음에 드냐면 I love the feel of 하면은 feeling하고 feel은 달라요.
1: It's
0: feeling은
1: different.
0: 감정 쪽의 느낌이고요.
1: Right.
0: feel은 촉감 쪽의 느낌입니다.
1: Yeah. Actually something you feel. Like I love the feel of this shirt.
0: 네.
1: It's so smooth.
0: 네. 우리말로는 둘 다 느낌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서 좀 헷갈릴 때가 많은데 feeling은 감정 쪽, feel은 촉감이나 네, 그런 쪽으로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I love the feel of pen and paper when working on my first draft. First draft는 초안인데 계획 짤 때 그냥 슥슥슥 그려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 펜과 종이의 느낌이 감촉이 좋대요. Which I agree with. Yeah.
1: That's true. I do like writing versus typing, right? So the next one was posted by Rev.
0: Even though I don't take half the trips I think about. So not half니까 반도 안 하는 거를 말하는데 생각하는 여행은 반도 안 가긴 하지만
1: Of course.
0: Speculative trip planning. Speculate 하는 게 이제 생각하는 거라서
1: Yeah, you're just thinking.
0: 네,
1: right?
0: Speculative trip planning. 생각만으로 지금 막 여행 여기 가볼까? 여기 가볼까?
1: Yeah.
0: 하다가 실제로 결제는 안 해요.
1: Yeah.
0: 그렇지만 그것도 makes me feel good. 기분이 좋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Which I think is also true.
1: Yeah.
0: Yeah.
1: For sure. Just thinking about where you could possibly go.
0: Exactly.
1: Right? And planning out where you want to go. I should try that. Never done it. Grea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Exactly.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세계의 유명한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Fifth Harmony의 Worth It이란 노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 아주 중독성이 높은 그런 후렴구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Give it to me, I'm worth it. 자, 제가 요거 그 가사만 읽어도 이 노래가 무슨 노래구나라고 딱 머릿속에서 리듬이, 멜로디가 들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문장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Give it to me, I'm worth it 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은요. 바로 뒤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I'm worth it. 과연 무슨 뜻이기에 이것이 이성에게 유혹을 할 때 쓸 수 있다는 것일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자, 먼저는 우리 이 worth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쓰임을 갖고 있는 이 단어, 그 중에서도 명사적 쓰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때는 가치란 뜻으로서 해석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I bought $3 worth of carrots. I bought. 나는 산 겁니다. 뭘 산 거예요? $3 worth. 3달러치를 산 거죠. 뭘 근데 3달러치 산 겁니까? Of carrots. Carrots 하면 당근이니까. 자, 이 문장. 나는 당근을 3달러치만큼 샀어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당근을 이제 뭐 내가 3개 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3달러만큼 주고 샀어 이런 의미로서 말을 하고자 할 때 I bought $3 worth of carrots. worth라는 단어 활용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I have 2 months worth of allowance left in my bank account. 조금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자, 해석해 보면요.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2 months worth of allowance. allowance가 여기서는 용돈이거든요. 해서 두 달 정도 치에 용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left가 나오는데 have something left 하면요. 그것이 이제 남겨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뭐뭐가 그만큼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은 무슨 뜻이 됩니까? In my bank account, 내 통장에는요, 두 달치 정도의 용돈이 남아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worth가 명사로 가치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worth는 이 쓰임과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A, 그리고 이제 비동사가 나오죠. 뭐 is라고 해보자면 A is worth B.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worth의 쓰임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A는 B의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A is worth B. A가 B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 생각해보면서 이 문장들 살펴볼게요. 자, 영어 문장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갈게요. 갑니다. 시작! This necklace is worth $20. 해석이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정말 쉬운 문장 가져왔는데 자, this necklace, 이 목걸이가 is worth,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20. 2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해서 이 목걸이는 20달러야 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 같은 의미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worth를 썼으니까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치란 말을 좀 넣어줘서 이 목걸이는 2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가장 좋겠고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 문장도 볼게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I spent $200 on the meal, but it wasn't worth it.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저 뒤에 있는 문장인데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I spent $200. 200달러를 썼다는 거죠. 뭐에? On the meal. 그 식사에.

그 식사 한 끼에 내가 200달러를 썼어. But 그런데 it wasn't worth it. 그것은 앞에 나온 it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 식사에 200달러를 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그내 행동은 wasn't worth it. 그것의 가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200달러 써서 한끼 식사를 했는데 아, 그 정도 가치는 없더라고. 아,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니더라고. 쉽게 말해서 아우 내가 너무 좀 쓸데없이 돈 많이 쓴것 같아. 라는 어떻게 말하자면 후회도 묻어나는 그런 문장으로서 이 내용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A is worth B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를 봤는데, 자, 그걸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Give it to me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을, 자, 지금 상태에서는 요 is이 말하는 게 뭔지 몰라요. Give it to me, 그냥 그것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I'm worth it. 여기서 나오는 it도 지금 당장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I'm worth it. 나는 그것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한테 주세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도로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볼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여전히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it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뭘 달라는 거고 내가 뭐에 가치가 있다는 거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노래를 쭉 한번 들으시면서 가사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이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성에게 너의 어떤 그런 시간과 관심을 나한테 달라는 뜻이 됩니다. 너의 시간과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나한테 줘.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든.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관심 있는 이성에게 던지는 어떤 그런 유혹의 말로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권은 10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문장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그 상품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The voucher. The voucher. 근데 어떤 상품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죠. That I have. The voucher that I have. 자, 그것이 is worth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is worth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worth 뒤에 나와주면 되잖아요. $10. $10. 해서 문장 같이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The voucher that I have is worth $10. 한번 더. The voucher that I have is worth $10. 완성이 된거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문장도 같이 보죠. 별표 3개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그의 자동차가 내 집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살짝 슬픈 그런 문장인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의 자동차가로 시작해 주면 됩니다. His car. His car. 그의 자동차가, 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Is worth. Is worth. 근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More가 사용됩니다. More, 무엇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내 자동차보다, 내 집보다, 그렇죠? 해서 than my house, than my house.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His car is worth more than my house.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문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예문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Yep, so we wrapped up our entire show with Shavasana pose. Good job, everybody. 네, 우리 이전이 방송을 사바스나 사나 자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영어 표현은 우리 big mouth 같이 해봤어요. big mouth. 소문 퍼뜨리기 좋아하고 좀 가십거리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big mou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정말 잘 하셨고요. 이 방송 정말 새로운 시도였고, 제가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응원해주시고, 용기 북돋아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꼭또 다른 곳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Bye! I'll miss you!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시작해봬. Go go,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Gina Kim.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할 것 같은데 배값이 얼마인지, 요금이 얼마인지 우리 오랜만에 네, 숫자 캐치 좀 해보죠. Let's take a listen.
1: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The fare is about 1,700 won.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I am too headed to the island, following the melody of traditional instrument, antara.
0: Catch하셨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나온 거죠? 1,700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렴하네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My hands are now loaded. 내 손은 지금 무겁다. 근데 뭐 때문에? 선물 사는 모습 보셨죠? 그래서 선물로 무겁다. 손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바다만큼 큰 이 호수를 건너다. Cross. 건너는 거죠? Alright, then. 자, 그럼 이제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2: 2.
3: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0: Did you catch them well? Excellent. 자, 그럼 뜻 알아볼까요? Listening sentence 첫 번째입니다.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제 손은요, 이제 무겁지만요, 내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빨리 만나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매일 많은 사람이 이 배를 타고 바다만큼 큰 호수를 건넙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중에 반은 다 이 내용 속에 들어있죠.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어떻게 들렸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도 보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The fare is about 1,700 won.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I am too headed to the island, following the melody of traditional instrument, antara.
0: Well,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My hands are now loaded. 네, 맨 마지막 단어가 제일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My hands 아니라 hands. 이때 this 사운드 거의 안 들리고 hands. 그리고 비동사인지라 기능어예요. My are 기능어죠. 그러니까 가볍게, 빠르게, 약하게 소리 내시면 되고 now, L-O-A-D-E-D에서 this 사운드가 거의 this 사운드가 들리지 않고 R 소리에 가깝게 플랩 현상에 의해서 모음 사이에 this 사운드 역시 T처럼 르에 가깝게 들립니다. 그러니 앞부분에 low, low 혀끝이 윗니 뒤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low 하시면서 뒤에 나가면서 약간 R 소리 loaded, loaded ED 자체가 드의 받침으로 가서 릇 이렇게 되죠. Loaded, loaded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My hands are now loaded. 되세요? 조금 어려우시죠? 한 번 더. Google listening 2. My hands are now loaded. Loaded. 요거 하시면 돼요. Google

0: listening. Three, my hands are now loaded.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One more time.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Cross 할 때 cross보다는 자 C자 거꾸로의 발음 기호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입을 O 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벌리는 느낌 cross, cross this lak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As와 as는 약하고 역시 on도 기능어인지라 붙어서 발음되죠. As is on의 어 연결해서 liaison, as on.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억양을 느끼면서 발음하는 거 잊지 마세요. Google listening 2.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네. Google listening 3.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해보세요.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One more time.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One.
2: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1: 2.
2: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0: Okay,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My hands are now loaded. 제 손은요, 무겁습니다. 제 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But my steps are light. 발걸음은 가벼워요. The blank is around 1,700 won. 대략 얼마? 네. 뭐가 얼마예요? 요금이겠죠. Fair. 이 요금이란 단어 fair가 공정한, 타당한이란 뜻의 단어 fair. 소리가 똑같죠? 발음이 똑같습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요금이 약 1,700 won 정도입니다. 빈칸,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됐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 every day, 매일이란 뜻이죠. 반면에 every day 한 단어로서 일상적인 매일의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구분하셔야 되고요. 매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강을 걷는데 이 강은 얼마나 큰 강이에요? As big as an ocean. 바다만큼 큰 이 강을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건넙니다. 이런 의미예요. I am too heading to the island. 저도 역시 뭐예요? Heading to the island. 섬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빈칸 of traditional instrument antara라고 했습니다. 전통악기 antara의 모 이렇게 이어지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following the melody. 멜로디는 선율을 아시죠? 그러니까 전통악기 antara의 선율을 따라서 저 역시 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 전체하기 길지 않았습니다. 100% 도전 아시죠? Take a listen.
3: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The fare is about 1,700 won.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I am too headed to the island, following the melody of traditional instrument, antara.
0: How was the story today? Hope you guys understood by now. That's right. If you didn't understand, please review and review and review as much as possible.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doesn't have a lot of experience, but he's a fast learner. He doesn't have a lot of experience, but he's a fast learner. 자, 그는 경험이 많지 않지만 배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특히 인터뷰, 우리가 인터뷰, 잡 인터뷰, 영어 인터뷰를 오랫동안 했죠. 여기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많지 않지만 많이 없지만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Because of, due to, because of, due to. 네, 오늘 비교할 표현들은 because of 그리고 due to입니다. 네, 아마 writing에도 정말 많이 보셨을 거고요. speaking에도 사실 둘 다 많이 사용합니다. 네, 차이점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because of부터 시작할게요.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발음 연습해 볼게요. because of. 네, 여기에서 be로 시작하니까 because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되게 정확한 발음이지만 원어민들은 그렇게 발음하기 조금 힘드니까 오히려 be보다는 be,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네,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오케이, 뉘앙스 차이를 볼게요. because of 같은 경우는 일상 회화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due to보다는. 그리고 원인과 이유에 중점을 두어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오케이? So because of stresses the reason of why something happen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examples. We're here because of you. We canceled it because of the rain.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Because of, 뭐뭐 때문에. Okay, 첫 번째 문장 볼게요.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Okay? 우리는 여기 와 있어. We're here. 왜냐면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 혹은 이유를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We canceled it. 우리는 취소했어. 왜요? Because of the rain. 그래서 비 때문에 취소했어. We canceled it because of the rain. We canceled it because of the rain. 네, 원인, 이유를 강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무슨 말일까요? 나는 잘 수가 없어. I can't sleep. Why? 왜요? 왜냐면 소음 때문에, 소리 때문에. Because of the noise.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Because of, 이해 잘 하셨죠? 다음은 due to로 넘어갈게요. 네, due to는 뭐뭐로 인해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due, 그 다음에 to이지만 원어민들은 이 to 단어는 조금 이렇게 약화시켜가지고 너무 to, 센 t 발음보다는 약화시켜서 루, 루. due to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결하기도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due to보다는 due to 해볼게요. due to, due to, very good. Okay, due to, okay, because of보다 더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due to보다는 회화에서는 because of를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네, 원인과 이유보다는 이에 따른 결과에 더 중점을 두어 강조를 합니다. due to 문장들 좀 볼게요.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The flights were canceled due to COVID-19.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Due to,
뭐뭐로 인해, due to.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네, 이거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할 때는 be struggling.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Okay? 여기서는 because of 대신 due를 쓰자마자 뭔가 더 포멀한 느낌이 납니다.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The flights were canceled due to COVID-19.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들이 취소되었어. The flights were canceled due to COVID-19. 네, 맞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due to technical issues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We're temporarily closed.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더 포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due to라고 표현합니다.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because of 이거는 뭐뭐 때문에 더 캐주얼한 맥락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포멀한 상황에서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ue to 같은 경우는 좀 더 포멀한 느낌이 나죠? 한국어로도 뭐뭐로 인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발음은 두 가지. 조금 또박또박하게 하고 싶으면 due to. 근데 연결해서 좀 부드럽게 원어민스럽게 하시고 싶으면 due to. due to. 네, 많이 연습하세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정말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previous episodes of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You can find them all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와 진행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화상 수업 관련된 이런 모듈의 수업 방식들이 아예 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활용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더 극복하고 잘 정착시켜서 교육계에서 쓰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또 있을지. 자, 그런 말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장단점이라는 얘기를 뭐할수 있는 단어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0: 격차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디지털 격차. 이 격차가 좀 커요. 뭐, 기술 접근이 좀잘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이 용이하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우리의 과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단점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Pros and cons. 요게 장점이고, 요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묶었으면 일장일단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10분 영어에서도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표현이죠. Pros and cons. Pros and cons. There are some pros and cons. 그러면 일장일단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말 들어보세요.
1: Pros and cons. Pros and cons.
0: 자, 이 격차란 단어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이 divi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동사 아닌가요? 맞아요. 동사이기도 합니다. divide 하면 나누다라는 동사도 되는데, 이게 명사로 격차란 뜻이거든요. 그럼 그 앞에다가 디지털 붙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격차. 즉,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기기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격차를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죠. 이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디지털 격차라는 말. 들어보세요.
1: Digital divide. Digital divide.
0: 자, 거기서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이 격차를 부르는 말이 꼭 디바이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좀 gap이란 단어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gap. 이게 틈을 말하는 단어인데, significant gap 이렇게 얘기하면 갭이 좀 크다. 즉, 말 그대로 격차가 좀 크게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격차가 일부 지역이나 일부 뭐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significant gap. significant. 요 형용사가 gap과 많이 쓰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큰 격차가 날 수도 있다. 이럴 때 앞에 강조하는 형용사로 많이 나와요. significant. significant gap. 들어볼게요.
1: A significant gap. A significant gap.
0: 오케이.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요. 같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어떤 진행하는 어떤 환경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이 디지털 격차라든가 이런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고 관련 기기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걸좀 지원하면서 같이 해야 많은 학생들이 같이 또 수업을 받을 수 있겠죠. 자, 큰 격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significant gap 이런 걸좀 활용을 해볼까요? 학생들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there is a significant gap among students. among students. 이건 여러 사람 사이에 얘기할 때 among이라고 많이 하죠. 자, there is a significant gap among students.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갭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써볼 수 있겠네요. 자, 들어볼게요.
1: There is a significant gap among students. There is a significant gap among students.
0: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구를 만들다면. 도움, help란 단어 써도 되고요. 자, students in need. 자, 요게 이제 help란 단어는 없지만, students in need. 요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학생들. students in need. 들어볼게요.
1: Students in need. Students in need.
0: 자, 그 다음에 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면, 기술 사용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좀 있는 그런 학생분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요 기술 사용이란 말을 접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access라는 단어를 쓰면 좋습니다. access. have access 하면 접근성이 있는 거고, 없으면 do not have access라고 하거든요. do not have access. 이거 읽어볼게요.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하면 필요한 기술. right은 뭐 올바른의 의미도 있는데, 필요한 기술, right technology죠. 내가 원격 화상 수업을 혹은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나 플랫폼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접근 권한이 혹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분들을 말할 수 있겠죠.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강세히 외워주시고요. 들어보세요.
1: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0: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이제 잘 극복해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과제를 영어로 뭐랍니까? 과제. Homework, assignment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꼭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어떤 도전 과제 같은 걸 challenge라고 하죠. 그래서 challenges to overcome. challenges to overcome. 여러 가지 장점 있는 온라인 수업이지만, 그거에 맞게 또 극복해야 되는 과제들도 많다. challenges to overcome. 뒤에 강세. challenges to overcome. 들어볼게요.
1: Challenges to overcome. Challenges to overcome.
0: 문장을 만들어 보죠. 어떤 학생들은 필요한 기술 사용 접근이 어렵다. 아까 do not have access to write technology.

0: terminology. 그 부분을 그대로 문장을 주어만 넣어서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Some students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Some students do not. 자, 부정어에 강세를 주세요.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자, 필요한 혹은 꼭 맞는 기술에 접근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야겠죠. 자, 들어보세요.
1: Some students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Some students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0: 자, 효과를 극대화하다. 극대화에 해당하는 단어는 maximize. 읽어보세요. Maximize. 뭐를? Benefits에서 붙여서 혜택을 극대화하다. Maximize the benefits. Maximize the benefits. 좋은 표현이죠? 이런 데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활용이 가능한 표현 들어볼게요.
1: Maximize the benefits. Maximize the benefits.
0: 자, 그 다음 다 같이 손잡고 노력하다. 합심해서 노력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Concerted efforts. Concerted, 이건 정말 포멀한 세팅에 많이 쓰는 말인데 다 같이 합심해 노력하다. 우리도 이런 말 굉장히 공식적상에 쓰는 말이잖아요. Concerted efforts. Concerted efforts. 이건 표현으로 좀 외워볼게요. 들어보세요.
1: Concerted efforts. Concerted efforts.
0: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함께 가다를 손을 잡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Go hand in hand. Hand in hand. 손잡은 거죠. Go hand in hand 하면 병행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손잡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걸 go hand in hand. Go hand in hand.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표현이죠. 들어보세요.
1: Go hand in hand. Go hand in hand.
0: 문장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합심에 노력해야 된다.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요. 그러면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심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어감입니다. 두 가지 쓰면 되겠죠? 아까 maximize the benefits, concerted efforts. 그 앞에 make 동사가 필요해요. 노력을 하다 할 때 make efforts. 한번 해보세요. Make efforts. We n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합심에 노력해야 된다. 투부정사. To maximize the benefits of online learning. To maximize the benefits. 효과를 극대화하다. Online learning.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조금 문장 길지만 이렇게 뜯어보면 아, 방금 전에 배웠던 표현들을 붙인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online learning. We n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online learning.
0: 네, 매우 좋은 문장으로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뭔가 디지털 격차 같은 게 좀 상당히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significant gap. 붙여서 a significant gap. 들어볼게요.
1: A significant gap. A significant gap.
0: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 사용 접근이 어렵다.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자, 강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0: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다. 너무 좋은 표현이었죠? Maximize the benefits. 들어볼게요.
1: Maximize the benefits. Maximize the benefits.
0: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그나마 여러분 소주제로 나눠가지고 영어 표현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주제에 관련해서 영어로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정면 돌파해서 하실 수 있게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 잘 정리하시고 방송 놓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셔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요. 들어오셔서 저랑 대화하고 그러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취미 활동을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뭐 하는 게 취미예요, 혹은 뭐 하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핵심 패턴 이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바로 I like, 좋아하는 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그게 취미입니다. 저 그 행동하는 거 좋아해요 라는 의미가 돼서 핵심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저는요, 맛집 탐방하는 게 좋아해요. 맛집 탐방이 취미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I like, 좋아하는 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I like, 좋아하는 일, 이 패턴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문장 구조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 like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주어 뒤에 like라는 동사를 넣고 나서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얘기를 하면 어떤 대상이 어떤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취미 활동이라는 건 되게 나의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like,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저는 어떤 걸 좋아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되게 취미 활동은요, 어떠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그거 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넣고 싶을 때는요, I like ing, 이렇게 해서 ing, 동사의 뒤에 ing를 넣는 형태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떠한 행동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얘기는 그게 제 취미 활동입니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I like ing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저 여행이 취미예요, 저 여행하는 거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동사는 travel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like travel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행이 취미입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I like traveli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like traveling. 한 번만 더. 시작. I like traveling 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여행이 취미입니다, 저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저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핑을 하다 라는 동사는 바로 shop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hop online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저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취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죠, 쇼핑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hop 뒤에 ing를 넣은 I like shopping onlin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렇죠,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취미입니다, 좋아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like shopping online. 한 번만 더. 시작. I like shopping online 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취미예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는요, 저 사진 찍는 게 취미예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독특한 걸 씁니다. 바로 take 이란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take a picture 혹은 take a photo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는 걸 좀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like taking photograph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진 찍는 거 좀 좋아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Take photographs 라고 얘기를 하면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I like taking photographs. 저 사진 찍는 게 취미입니다, 좋아해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like taking photographs. 한 번만 더. 시작. I like taking photographs 라고 얘기를 해서 사진 찍는 게 취미입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맛집 탐방하는 게 취미입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맛집을 탐방을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요, go on a gourmet tour

0: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ourmet라는 게 바로 맛있는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gourmet tour이라고 얘기를 하면 맛집 투어가 돼요. 그래서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맛집 투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맛집 탐방하는 거 좋아해요. 그게 제 취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이거를 고르메트라고 발음하지 않고 고르메라고 발음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한 번만 더. 시작.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맛집 탐방하는 게제 취미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 취미가 뭐예요? 라는 거를 행동으로 되게 얘기를 할 때, I like ing로 연습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 like traveling. I like traveling. I like shopping online. I like shopping online. I like taking photographs. I like taking photographs.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좀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표현 배웠습니다. 저 여행이 취미예요. 그렇죠? 여행하는 거 좋아한다라는 걸 I like traveling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혹시 여행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Do you like traveling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like ing라고 물어보면 그쵸?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여행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는 Do you like traveling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like traveling?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like traveling? 이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저 인터넷 쇼핑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I like shopping online. 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좋아할 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I, 그쵸? Don't like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어떤 것을 안 좋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거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I don't like shopping online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don't like shopping online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like shopping online 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do you like shopping online? No, I don't like shopping onlin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쇼핑으로, 온라인 쇼핑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혹시 취미가 뭐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렇게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더 알아둘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것이 바로 취미가 뭐세요? What is your hobby보다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저 어떤 것이 취미입니다. 어떤 거 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I like ing로 좋아하는 일을 I like ing로 얘기를 할수 있는 거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강의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really wonderful and nice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오늘도 어떻게 행복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지 첫 번째 출발, 바로 Your Challenging Time, right? Which 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세차를 하면 항상 비가 바로 다음 날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핵심은 어디 어디에 맡겨서 세차를 한 거잖아요. 내가 직접 세차를 한 게 아니고, 물론 뭐 양쪽 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지만 의미 구분을 한다면 어디 어디에 맡겨서 뭐뭐 했어.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로는요. I had, 그 다음에 뭐뭐뭐 done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외우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달랑 외우면 깔끔하게 보이지만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거 기억도 안 나고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We're gonna practice through more examples, right?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오늘 나오는 이 표현의 핵심은요. 내가 직접 했느냐,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했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차를 맡겨서 세차를 하라니까 네가 할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Have 다음에 대상. 그래서 바로 Have your car. 네 차를 가져. 네 차인데 네가 가는 게 맞지?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떤 상태로 washed. 아, 그래서 차가 그렇게 세차되는 상태를 네 차를 가져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원래 have의 뜻을. 근데 그렇게 가지다의 뜻이 시키다의 뜻이 된 거죠. 먼저 라고 해서 first입니다. Have your car painted. Have your car washed.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는 거죠. 연동 가능합니다. 다른 단어들하고도요. 먼저 미장원에 가서 모발을 염색해. 그러니까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도 있지만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have your hair, 그 다음에 뭐예요? 염색을 하다, dyed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D-Y-E. 근데 구어체에서는 colored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예, have your hair colored 먼저, first. 쉽죠? D-Y-E-D를 쓰셔도 되는데 dyed, 그러면 죽다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dye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 DYE라고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컬러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Have your hair colored first. 그 다음에 먼저 어디에 맡겨서 내 이름을 제거해. 이건 뭐냐면 어디 리스트가 뭐 온라인 같은 데 올라와 있는데 내가 직접 빼낼 수는 없을 때, 그죠? 그럴 때는 거기에 요청해서 해.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your name까지 쓰세요. 그냥 무조건. 어떤 상태로? 제거하다. Removed. 그래서 have your name removed first. 먼저 이름을 누구 시켜서 제거를 하라고. 먼저 어디에 맡겨서 사진을 찍어. 이것도 사진관에 가서 찍어. 혹은 직접이 아니고 남한테 시켜서라는 느낌이니까 have your photo까지는 되게 쉬워요. Have your photo, have your name, hair, car.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 사진이 찍혀지는 거죠. 그래서 taken. 그래서 have your photo taken first. 어렵지 않습니다. Have your photo taken first. 자, 이번에는 여기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바로 그냥 읽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예, 이게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절 보시고요. Okay, without looking at this part, right? I'm going to give you some hints. Then you need to speak it out loud. Ready? 차를 떠올리세요, 머릿속에. 자, 먼저 가서 차를 맡겨서 세차를 해. Your turn. 네, 뭐예요? Have your car washed first. 한꺼번에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have your car. 네 차를 네가 가져. 어떤 상태로? washed. 이렇게 생각하셔도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머리를 네가 가져. 그러니까 머리 모발이죠, 모발. 그래서 염색을 한다. 어떤 상태로요? Your turn. 맞습니다. Have your hair colored first.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가 이름 잘못 올라갔어? 그걸 지워. 그러면

이름을 가져. Your turn. 맞습니다. Have your name removed first. 자, 맨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렇죠? 사진을 가서 찍어. 그러면은 너 사진을 가져. Your turn. 네. Have your photo taken first. 됐죠? 그래서 have your photo taken first.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차를 맡겨서 세차했는데 또 비가 온거 있지. 그러면 지나간 일이니까 I had 이렇게 나오겠네요. I had my car. 내가 차가 옛날에 있었다. 그런데 그게 한 뜻이 아니고 washed가 나왔으니까 I had my car washed. 차를 맡겨서 세차를 했다. And 어떻게 됐어요? It rained again. 그렇죠? And it rained again.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일기예보를 안 보셨거나. 자, 어제 모발을 분홍색으로 염색했는데 마음에 들어. 예. 그럼 뭐 분홍색이 핑크잖아요. 그러면 배웠던 표현이니까, 그렇죠. Have your hair colored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I had my hair. I had my hair colored. I had my hair. 어떤 색깔로 한 거예요? Colored pink.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냥 어떤 상태로? Colored yellow, colored blue. 이런 식으로 다 됩니다. Yesterday. 그 다음에 마음에 든대요. And I like it. 그렇죠. 지금 마음에 드는 거니까 여기는 like고요. 한 거는 어제 일이니까 had가 쓰인 거죠. I had my hair colored pink yesterday and I like it.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하시면 정말 될 겁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모발 색깔은 바꾸시고요. 자, 오래전에 맹장 수술을 했다. 맹장 제거 수술을 받았어. 내가 맹장 수술을 직접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 had my 맹장이란 단어 하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appendix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럭이란 뜻도 있는데 몸에 부럭처럼 달려 있다라고 해서 I had my appendix, 그렇죠? 예, 언제요? A long time ago.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Removed, 제거된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 제거시켰다. A long time ago. 참고로요, 예전에는 개복 수술을 하면 맹장을 떼어낼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잘라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밝혀진 거는 대장에서 소장으로 넘어오는 나쁜 균을 죽이거나 혹은 항생제를 먹었을 때의 몸을 컴퓨터의 리셋 기능처럼 좋은 유익균을 리셋하는 기능이 맹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떼어내지 마세요. 되셨죠? I had my appendix removed a long time ago. 저한테 벌어진 일이에요, 예전에.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Try it again.

Or any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차를 맡겨서 세차했는데 또 비가 온거 있지. 아, 그래서 운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야, 내가 볼 때는 네가 기우사네. 네가 비를 불러오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맡겼으니까 I had my car washed. 그죠? 언제요? 어저께라든가 뭐 언제 전에. 그런데 and it rained again.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야, 너가 비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You are the rainmaker. 그렇죠? 우리가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 말썽꾼, troublemaker. rainmaker는 기우사.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한다라는 뜻으로 한번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요. 자,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re gonna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오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주위에 함께 추천도 해주시고, 다른 선생님 것들도 열심히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베이시프녀어 시작해. Go, go.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제이나킴.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진행자가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니까 날씨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날씨가 어떤지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0: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Watching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members enjoy themselves makes me feel happy.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눈이 오기 시작하네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이렇게 지어지죠. 뭐뭐를 동반한 짜릿한 공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자,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는 중에, 나오는 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좀 길었죠.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2: 2.
3: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네, 잘 캐치 하셨겠죠? 자, 그럼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4: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1: 관객들이요, 흥겨운 음악과 함께 이 짜릿한 공연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4: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는 도중에 하바롭스크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오는 중에 보니 눈이 오네 이런 느낌인 거죠. Alright.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가 우리 귀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과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0: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Watching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members enjoy themselves makes me feel happy.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첫 번째 listening point부터 연습해 보죠.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the by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단어가 모두 다 내용을 전달하는 content words이 되겠죠. 거기에 강세가 있고 그 강세를 힘줘서 발음하시고 더와 by와 비교했을 때 이 내용어 자체는 조금 더 길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thrilling performance 이게 아니라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죠. Thrilling 하실 때 TH 사운드 아시죠?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긁히면서 나는 소리 thrilling performance 강세 정확하게 찍어서 performance 이렇게 하시고 accompanied by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Okay, 좀 길죠? Google listening 2.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All right, Google listening 3. The thrilling performance

0: accompanied by.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One more time.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While, 빨리 발음하게 되면 while,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고요. While I am, 전부 다 내 기능어에 속하죠. on도 마찬가지, my까지요. 그래서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이렇게 강세를 주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때 while I'm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는 while 이 자체가 빨리 발음되어져서 ᄅ 소리와 뒤에 나오는 I와 연결되다 보니 while I'm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요. 모두 다 기능어인지라 하나의 청크로 덩어리로 발음이 되고 있죠.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되시나요? Okay. Google listening 3.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쳐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2.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0: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The audience blank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blank upbeat music 했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seems to be 뭐뭐한 모양이다, 뭐뭐한 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됐죠. 자, 그 audience 관중들이요.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thrilling performance, 짜릿한 공연을요. 모아 함께 a bit music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네 표현이죠. Accompanied by 하게 되면 뭐뭐를 동반한 즉 경쾌한 음악을 동반한 공연을 즐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어떤 공연이에요? 앞에 thrilling이 쓰였으니까 짜릿한 공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Watching the performance and the audience members. 자, 공연하는 사람들과 또 관중들을 보는 것. Blank makes me feel happy 했는데 빈칸에 enjoy themselves. Enjoy oneself 하게 되면 즐기다 라는 뜻이죠. 즐겁게 보내는 것을 보니 makes me feel happy. 저를 행복하게 하네요.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자, 그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는 동안 it begins snowing.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요? In Khabarovsk.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어렵지 않으셨죠? 한번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Watching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members enjoy themselves makes me feel happy.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0: 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www.ebc.co.kr 오셔서 반복 학습 아시죠? 저는 다음 시간에 옵니다. See you later.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of course,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자, 우리는 같이 출근을 할 겁니다. And while we're there, we're also going to speak some English. 네, 영어로 한번 해봐요. So, 자, 오늘은 이렇게 뭔가 그 뭐 팀장님 윗분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 지금 여쭤봐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나, okay, I don't know what to do. Is it a good time? 네. 그런 내용입니다. So, why don't we first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he day? Here we go.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Grea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kay, so 물어볼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I don't know. Okay, so here we go. 자,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Alright, so how would we say this in English?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네, 이 good time, 여기서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이 시간이 is this a good time, 좋은 시간 to talk to the boss. 네, 다 이해하시죠? Right.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표현은 a good time, a bad time. 이 표현이 사실 business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is this a good time? Is this a bad time? 그냥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지금 좀 잠깐 시간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바빠? 막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So, is this a good time? 뭐 보통 우리는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I had a good time on the trip.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 이게 좀 적절한 시간인가? 네, 그런 뜻입니다. Alright, so is this a good time? 지금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 때인가요? 아닌가요? 네, 그런 뜻이에요. Alright,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Alright,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자,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So, very important word, and maybe you know this word, interrupt. 네, interrupt는 정말 business에서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바쁘게 일하니까 방해하면은 안 되겠죠. So, interrupt means 방해하다. So,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Sorry to interrupt. Sorry, 아,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니까 항상 I don't want to interrupt, 뭐, sorry to interrupt, I don't want to interrupt you,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무실에서. Al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Oh,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good time. 자, good time, 좋은 시간. 네, 아시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쓸 때는 뭐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I had a good time, you know, 뭐 in 제주도. 뭐 이렇게 많이 쓰죠. 네, business에서는 이게 적절한 시간인지 이 때가 좋은지 그런 뜻입니다. So, it's not a good time to talk. I'm really busy. 조금 강하죠? It's not a good time to talk. I'm really busy. 조금 뭐랄까

조금 strong해요. 네,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바빠요. 그래서 보통 이제 boss가 윗분이 아, 나 지금 바쁘니까 지금 안 돼, 시간 안 돼, 이런 뜻입니다. So it's not a good time to talk. I'm really busy. Let's talk later. 이렇게 나오죠. 자, I think it's a good time to talk about your promotion. I think it's a good time to talk about your promotion. 자, 승진에 대해 얘기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승진에 대해서 좀 말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 이때, right now is a good time to talk about your promotion. So, this is a good time in terms of not just the time, 근데 때죠. Like the circumstances, the situation, the environment is all included in this expression.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nterrupt or interrupt. 이렇게 되죠. Interrupt or interrupt. 자, 방해하다. 그래서 특히 이게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방해를 하면은 안 되겠죠.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must not do. Am I interrupting? Am I interrupting? 제가 방해하고 됐나요? 근데 꼭 방해를 하는 것보다 지금 좀 좋은 시간이 아닌가요? 딱 문을 열어서 Am I interrupting?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Am I interrupting? 뭔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나요? 네, 그런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Alright, please don't interrupt the meeting. Please don't interrupt the meeting. 자, 회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야말로 Hey, don't interrupt the meeting. No one. Don't let anyone interrupt the meeting. 자, we have an important meeting. Don't let anyone interrupt the meeting. 우리 중요한 회의를 있으니까 누구라도 지금 방해 못하게 해. 이렇게 이제 윗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Okay? So, interrupt, interrupt. Am I interrupting? Sorry, am I interrupting? Sorry to interrupt. 막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In the office. All right, I think now we're ready to move on to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everyone. All right, I want you to practice out loud. 크게, 크게도 하지만 뭐꼭 굳이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만 하면 됩니다. Let's take a look.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Okay. 거의 이거는 막 아주 잘 흐르는 거예요.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이렇게 됩니다. Let's do that one more time.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Oh, it sounds like one long word. Okay, let's go ahead and take that little quiz.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Great job, everyone. Alrighty, so 이렇게 미드를 보면은 뭐 is this a good time? is this a bad time?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지금 말할 너무 바빠? 지금 좀 시간 있어? 네, that's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좋은 시간. yes, 좋은 시간이지만 바쁘지 않고 좀 잠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 시간을 좀줄수 있어? 그런 뜻도 있습니다. And of course, interrupt or interrupt, 방해하다. So, 그냥 당연히 interrupt 하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죄송한데 좀 잠깐 이렇게, sorry to interrupt, but, 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Alright, very good.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of course, I'll be back for some more great 출근 영어. So until then, take care and we'll see you soon. Bye-bye.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Place versus location. Place versus location.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place 그리고 location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lace입니다. place는 장소를 뜻하고요. 아,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식으로 이제 place 뭐 이렇게 나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리들 place 연결해서 이름절 place. 그리고 마지막에 으 소리를 안 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네, 스 소리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place. place가 아니고요. plac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방, 건물, 도시 등의 특정 장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공간 안에서의 특정 위치, 지점, 그리고 구역을 뜻합니다. So place not only refers to a particular location, but it can also refer to a building, it can refer to a city, it can refer to a home or a house or a room in a house, or even a spot inside a room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I can't find a place to sit.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플레이스, 장소. place. 장소인데 지점하고 공간도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이곳은 너무 좋고 아늑해.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그래서 place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빌딩일 수도 있고 어떤 방일 수도 있고 어떤 카페일 수도 있어요. Okay? 이곳은 너무 좋고 아늑해.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can't find a place to sit.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I can't find a place to sit.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를 뜻합니다. 자리 같은 경우도 place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앉을 자리를 못 찾겠어. I can't find a place to sit.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find a place to si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네, 여기 같은 경우는 place가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라고 하면 my place라고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표현해요. 당신의 집, your place, his place, her place, their place. Okay? 그래서 나는 내 새로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다음 단어 locatio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location은 장소라는 뜻을 잊지만 좀 더 위치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Location, location. Okay, 같이 해볼게요. Location. Shun. 마지막 T-I-O-N 발음은 S-H-U-N으로 한번 해볼게요. Location. Location.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Okay, location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Okay, 그래서 location 같은 경우는 뭔가 건물뿐만 아니고 사람의 위치도 locatio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유되었거나 점유가 가능한 위치 또는 부지를 location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place하고 다르게 좀더 위치를 뜻하겠죠.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What's the exact location? 로케이션, 장소, 위치, 로케이션.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그 식당은 새로운 지점을 열었어.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위치의 지점을 열었으니까 location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Okay,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여기서 place라고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거야.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그래서 여기서도 위치라는 뜻을 강한 어감이 있으니까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마지막으로 What's the exact location?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 정확한 위치를 달라고 하면 정확한 뭐 주소 달라는 얘기죠. What's the exact location? 그래서 이거는 뭐 건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What's your exact location?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야? What's your exact location?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at's the exact location? What's the exact location? 네, 정리해 드릴게요. Place는 장소, 보통 지점하고 공간. 공간은 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집도 되고 방도 되고 방에 있는 어떤 공간이 되겠죠. Place. 그리고 location은 조금 더 딱딱한 단어죠. 어떤 장소인데 위치의 뜻에 더 강합니다. Location.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Great job,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www.evse.co.kr. Alright,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뭔가 좀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요. 여러분도 좀 산뜻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저희 배경도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새단장한 어떤 모습으로 또 힘차게 저희 또 출발해보니까, 매일 10분 영어 저희 정면 돌파 스피킹과 꾸준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아주 좋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입니다.

0: 자, 코로나19 때문에 등교 수업이나 아니면 대면 수업이 좀 어려웠던 경우가 지난 1년간 있었죠. 실제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환자 수가 막 많아지거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낮으면, 그리고 학교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등교 수업을 좀 중단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학생들은 상당 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또, 두 학기 이상 수업을 들으신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 온라인 수업 전반에 관련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 과정, 진행 과정,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과제도 많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이 온라인 그 수업이라는 게, 이러닝이라는 게 원격 화상 수업을 해도 얼마든지 수업 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디지털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수업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에 비해서는. 자, 첫 번째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 온라인 수업 준비 과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자료도 만들어야 되죠. 뭐 이렇게 연수도 받아야 되죠. 그 실제 툴 쓰는 연습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고 적응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뭐 외국 유력 그 뉴스 매체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학교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얘기하면 등교 수업, 온라인 수업, 뭐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 거리두기 학습 이런 말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우리도 배워서 쓰자 이거죠. 등교 수업은 학교적 school in을 붙이세요. in school classes. 이게 뭡니까? 우리말의 약간 등교 수업 느낌입니다. person을 붙이잖아요. in person classes. 이게 우리말의 약간 대면 수업 느낌입니다. 직접 가서 하는 수업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접할 일이 없었던 단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워낙 대면 수업, 등교 수업,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부각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요즘 필요한 단어들이죠? 들어보세요.
1: In school classes, in school classes, in person classes, in person classes.
0: 그렇죠? 수업은 classes, 그냥 S 붙여서 일반화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교 대면 수업이 있을 것이고 온라인 수업은 그냥 online classes, online classes, online learning. 말 그대로 비대면 학습이나 온라인 학습 같은 걸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온라인 클래스 하면 수업 자체를 말하는 거고, 학습 자체는 그냥 learning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의미로 쓰듯이 온라인 수업이 뭐예요?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learning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Online classes, online classes, online learning, online learning.
0: 이것도 종종 외국 매체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CNN이나 BBC나 CNBC 이런 방송들을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보는데요. 이거 보면 socially distance learning 이런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 social distancing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socially distance 하면 사회적으로 거리가 두어진 학습, 즉 비대면 학습을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걸 많이 접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Socially distanced learning 들어보세요.
1: Socially distanced learning. Socially distanced learning.
0: 자, 그러면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당연히 넣어서 연습을 해보면 좋겠죠?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 등교 수업이 중단되어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등교 수업은 아까 in-person classes or in-school classes로 하면 될것 같고, 중단은 그냥 stopped, 중단되었다.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 이 부분을 영작해야겠네요. 자, 일단 등교 수업부터 갑시다. In-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Had to be stopped. 중단되어야 했다. 언제요? When coronavirus cases, 확진자 사례가 spiked. 급증, spiked. 느낌 오세요?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등교 수업이 중단되어야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급증할 때. 자, 다시 한번. In 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들어보세요.
1: In 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In school ca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0: 자, 원격은 일단 원격이란 단어, remote. 화상은 뭐라고 그래요? video classes. 여러분하고 적어도 지금 remote한 거죠.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고, 여러분은 어딘가, 댁에서 혹은 뭐 어디선가 보고 계시죠. remote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죠? 영상이니까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들어보세요.
1: Remote.

0: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1: 훈련 연수 받다. 훈련 연수는 그냥 training이라고 합니다. Training. 훈련이든 연수든. Receive training. Receive training. Teachers had to receive training. 우리 선생님들도 일선 학교에서 원격 화상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치 않은 툴들이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화상회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연수도 받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receive training. 들어보세요.
0: Receive training. Receive training.
1: 그 다음에 교수 자료 그냥 teaching material 이런 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평상시 교실 수업에서 준비 안 하던 뭐 그런 자료도 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북이라든가 뭐 PPT를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teaching material, 그렇죠? 뭔가 가르칠 때 써야 되는 자료. 들어보세요.
0: Teaching material. Teaching material.
1: 선생님들은 원격 화상 수업 연수를 받았다. Receive training. 뭐에 대해서 remote video class를 하기 위한 연수도 받고 모의 수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개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거든요. 일선 학교에서도. Teachers receive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Receive training 뭘 위해서? For remote video classes. 간단합니다. 들어보세요.
0: Teachers received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Teachers received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1: 자, 그러면 모의 수업 자체를 영어로 부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 모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mock입니다. 이거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mock session. mock session. 물론 이제 session은 수업에만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mock class 할 수도 있어요. mock class. 그러면 모의 수업입니다. 근데 session이란 건 웬만한 뭐 한 회차 모를 session이라고 하니까 mock session.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시험 이제 한번 보는 거. 예비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걸 mock test라고 해요. mock test.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모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0: mock session. Mock session.
1: Okay? 모의 수업. 이런 경우는 모의 수업을 해봤다. 공개 수업은 그냥 open classroom이라고 해요. Open classroom. 이건 교실이라는 단어 씁니다. I have an open classroom session today. 그럼 또 오늘 공개 수업 있다. 즉 뭐 학부모님들 오시고. 근데 원격 화상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보지만 집에서 하니까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약간 공개 수업하는 느낌이죠. Open classroom. Open classroom. 들어보세요.
0: Open classroom. Open classroom.
1: 적응하다는 그냥 쉬운 단어 쓸게요. 오늘 단어들 많이 나왔으니까 get used to. 다 아시는 단어? get used to. 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get used to.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 들어볼게요.
0: get used to. get used to.
1: 여기 힘 살짝 들어가죠. 자, 모의 수업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게 도와줬다. 그럼 약간 mock session을 주어로 잡아보고 온라인 수업 그거에 익숙해지다. get used to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mock sessions S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helps teachers 또 일반화 get used to, 적응하다, online classes, 또 S 붙여서 일반화. 자, 모의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게 됐다. 들어보세요.
0: Mock sessions helped teachers get used to online classes. Mock sessions helped teachers get used to online classes.
1: Okay. 자, 온라인 수업 주제 첫 번째, 준비 과정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첫째, 등교 수업과 대면 수업, in-school classes, in-person classes. 들어보세요.
0: In-school classes. In-school classes. In-person classes. In-person classes.
1: 원격 화상 수업. Remote video classes. 강세 잘 주시고. Remote video classes. 들어보세요.
0: Remote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1: 마지막으로 모의 수업. Mock session. mock session or mock class 하셔도 돼요. 모의 수업을 그냥 하려면 들어보세요.
0: mock session. mock session.
1: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시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라인 수업 관련된 장단점 이런 이야기 계속 해갈 겁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거나 예전 방송 복습하거나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패턴 English에서는요, 앞으로 영어 단어는 좀 아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매일 10분 영어, 레이슨의 Pattern English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볼 첫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혹은 뭐 할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으실 때는요.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문장 구조부터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죠? 그쵸? 바로 do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하시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동사 자리에 원하시나요? 라는 want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요. do you want? 하고 나서 원하는 것을 넣어주시면은 그쵸? 그 것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원하는 것을요,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될까요? 그쵸, 그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럴 때는요, do you want? 하고 나서 to 동사를 넣어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혹은 상대방에게 그거 하고 싶으세요? 할래요? 라는 질문들을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to 동사를 가지고 넣어서 do you want to 동사 뭐 하기를 원하시나요? 할래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저녁 먹고 싶으세요? 혹은 저녁 먹을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우리가 저녁을 먹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저녁 먹다 바로 eat dinner 혹은 have dinne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요, do you want to 동사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do you want to have dinner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바로 저녁을 먹고 싶으신가요? 저녁 먹을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Do you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고 싶어요? 저녁 먹을래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want to have dinn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을래요? 저녁 먹고 싶으세요? 라는 표현 Do you want to have dinner?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커피 드실래요? 커피 마시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커피를 마시다 라는 표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시다 라는 이 drink라는 동사를 넣으세요. drink coffee 혹은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커피를 마시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커피 마시고 싶으신가요? 혹은 커피 드실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바로 커피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혹은 커피 드실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살을 빼고 싶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빼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lose를 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살을 빼다라는 표현을 lose weight라고 쓰고요. 살을 찌우는 거는 gain weight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살 빼고 싶으세요? 살 뺄래요? 이런 얘기들 할 때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lose weight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 to lose weight? 살 빼고 싶나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want to lose weight?

0: 한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lose weight? 라고 얘기를 해서 살 빼고 싶어요? Do you want to lose weight?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뉴스를 볼래요? 혹은 뉴스 보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여러분이 전광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브라운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어떤 것을 시청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watch라는 동사 많이 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라는 표현을요, 바로 watch the news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뉴스 볼래요? 뉴스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렇죠? 바로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뉴스 보고 싶으세요? 뉴스 볼래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라고 얘기를 해서 뉴스 보고 싶으세요? 혹은 뉴스 볼래요? 라는 질문.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do you want to 동사를 통해서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음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Do you want to have dinner? Do you want to have dinner?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Do you want to lose weight? Do you want to lose weight?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좀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거 배웠었어요. 저녁 먹을래요? 혹은 저녁 먹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바로 Do you want to? 하고 나선 have dinner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녁 먹는 장소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저녁 먹을래요? 어디서 저녁 먹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되게 장소를 물어보는 거는, 그렇죠, 바로 where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어디서 저녁 먹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where 넣어서 장소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응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Where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쵸?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뉴스 볼래요?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뭐를 보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뭘 넣어서 물어보면 될까요? 그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항상 떠올리는 그 what을 넣어서요. What do you want to watch?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어떤 것을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do you want to watch?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want to watch?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또, 그쵸? 바로 What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응용의 문장도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에 바로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의 이벤트입니다. 이게 모든 행복의 출발점은 persuading yourself, self-persuasion, 자기 설득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마음을 100%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항상 뭐 24시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짧은 순간에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 연습을 많이 하면 바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과 영어 배우기에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행복해야 그렇죠. 즐거운 에너지로 오랫동안 영어를 배우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강박관념이나 힘들면 그 다음부터는 오래 할 수 없잖아요. It's the same thing, right? So, persuading yourself. Okay, now you're really happy. We're all happy right now.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고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상황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자만을 보시면 자꾸만 영작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밤, 때가 바로 지난밤이죠. 근데 우리 주인공 제니가 기차를 놓쳤어요. 이거는 100% 사실인 거죠. 알고 있는. 근데 그게 아니고 놓쳤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가능성이 꽤 높은 90% 정도 되는 거죠. 뭐뭐함에 틀림없어. 뭐뭐했음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거니까. 자, 영어로는 must have 했습니다. must have 다음에 동작 지나간 걸 쓰시면 돼요. 자, 이걸 달랑 외워봐야 의미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지나간 일을 추측하는 거죠. 지금 그럼에 틀림없어가 아니고요. 했었음에 혹은 했음에 뭐 같은 느낌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놓쳤음에 틀림없어. 알고 있었음에, 사랑이었음에, 피곤했음에 여러 가지만 있지만 뒤에는 다 틀림없어가 됐죠. 자, 그것을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럼 아까 제니 대신에 she를 쓰셔도 돼요. She must have missed. M-I-S-S-E-D. M-I-S-S-E-D에서 must have 이렇게 뒤에 ed가 붙어줘야 느낌이 얘네가 우리말에 했었음에, 놓쳤었음에, 놓쳤음에 must, 틀림없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게 뭔지 모르겠죠. 뭐 must have missed her chance,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요. opportunity, 좋은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train, 기차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다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어. 알다가 뭐예요? know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음에가 아니고 있었음에니까 known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He must have known.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He must have known이 중요한 거고 to about it은 붙이시면 되는 거죠. 발음도 must have known about it 이렇게 안 들리고요. about it 하고 붙이시고요. must have known은 must have known. must have know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이란 얘기죠. It must have been, 그렇죠? It must have been love. 그래서 it must have been love. 그렇죠? 됐죠?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must have been love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너는 피곤했음에 틀림없어. 그러면 똑같이 비동사 쓰시면 돼요. 느낌이. 비동사란 말이 어려우면 느낌이 뭐냐면 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다. 그래서 예, 바로 you must have been 그 다음에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빨리하면 Hey, you must have been tired. 이렇게 들립니다. 자, 네 가지예요. 보고 읽지 마시고 장면 떠올리면서 놓쳤음에 틀림없어. Your turn. 네, she must have missed it. 네, 그것을 놓쳤음에 틀림없다.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알고 있었어.

말씀에 틀림없다니까. 100%는 아니지만 90% 넘게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he must have 네. He must have known about it. He must have known about it. 됐죠?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사랑이었으면 틀림없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알겠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your turn. 네. It must have been love. It must have been love. 됐죠? It must have been love.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네, 뭐였어요? 피곤함에 틀림없구나. 지금이 아니고 피곤했었음에. 그러면 your turn. 네, you must have been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지금 피곤하면 틀림없구나. 그러면 you must be tired 돼요. 그래서 have been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했었음에 이런 식의 느낌이니까 넌 피곤했음에 틀림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했었음에 틀림없다. 됐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니가 지난밤에 타야 할 기차를 놓쳤음에 틀림없어. 타야 할 기차 이거 어려운 거 같잖아요. 근데 발상전환을 해보세요. 자기가 타야 될 기차니까 her train이라고 쓰시면 돼요. She must have missed. Jenny must have missed. 뭘요? Her train. 언제요? Last night. 보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연습이 돼서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모르게 나왔을 때도 추려하실 수 있습니다.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last night. 그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음에 틀림없어. 예,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또. 그래서 he must have known. 뭘 알았을까요? He must have known. 뭐라는 사실을 뒤에 it was a lie. 두 부분이 붙은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얘는 사실인 거고 알았음에 틀림없다가 must have known.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요. 사랑이었음에 틀림없어. 하지만 이제는 끝난 일이니까 뭐 어찌하겠어? 지나간 일이란 얘기였죠. 그래서 it must have been love, 그죠? It must have been love. 하지만 but it's over now. 그래서 but it's over now. 실제 노래입니다. Must have been love, but it's over now. It must have been good, but I lost it somehow. 그런 노래니까 나중에 Roxette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출신의 Roxette 아시겠죠, 여러분? 자, 바로 이어집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제니가 지난밤에 기차를 놓쳤음에 틀림없어. 강한 추측이죠. 그 근거는 뭐라 합니까? B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겠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바로 바꿔볼게요.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last night.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or she would be here by now. By now는 지금에는, 지금쯤은 She would be here. 여기 있을 would가 텐데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놓쳤으면 틀림없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니면 무한 반복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come. Visit our website here. 됐죠, 여러분? 자,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즐거운 에너지 가득 채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Have a beautiful and wonderful d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good energy.

기초영문법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영화 시리즈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스타워즈를 보면요. 아주 멋진 우주 기사들, 제다이를 만날 수

가 있는데요. 그 제다이들이 서로 헤어질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 문장 과연 어떤 뜻이기에 그렇게 제다이들이 서로 헤어질 때 주고받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의 핵심은요. 바로 조동사 may에 있습니다. 조동사 may,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조동사예요. 특히나 허락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조동사 may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런 문장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연습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May I borrow your phone? 한번 더. May I borrow your phone? 해석을 해보자면, May I borrow? 내가 빌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죠. 뭘 빌리는 거예요? Your phone, 당신의 핸드폰. 내가 당신의 핸드폰 좀 써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 나가서 이 문장 말할 줄 모르면 정말 크게 낭패를 보는 수가 생겨요. 자, 같이 두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ay I use the bathroom? 한번 더. May I use the bathroom? 해석해 보자면 제가 화장실을 좀 써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조동사 may, 허락을 구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may는요, 그 쓰임과 뜻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 쓰임을 보도록 할게요. may가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순으로 단어들이 나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석할 때는요, 뭐뭐 이기를 이란 뜻으로써 기원문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원문이라는 거, 뭔가를 내가 바란다는 거고 빌어준다는 거잖아요. 요 맥락을 생각해서 다음 문장들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바로 이겁니다. 먼저 두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요. 시작. May your journey be safe. 한번 더. May your journey be safe. May 가장 앞에 쓰여 있죠. 요걸 보고서는 아, 이 문장이 기원문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힌트만 딱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머지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Your journey, 당신의 여행이 자, 어떻게 되기를 바란답니까? Be safe. Be safe. 안전하기를 바래요라는 뜻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죠. 먼 길을 떠나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 May your journey be safe. 아, 당신의 여행이 안전하기를 제가 바랍니다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be safe. 동사가 비동사 원형으로 쓰여 있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조동사 may가 이제 쓰였기 때문에 may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하는구나라는 거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번 읽어봅니다. 가요. 시작. May you stay forever young. 한번 더. May you stay forever young. 메이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메이를 보고 아 이게 기원문일 수도 있어. 힌트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may you stay. 그 나머지 내용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되겠는데, you stay. 당신이 머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당신이 머물기를 바란답니다. 어떤 상태로 머물기를 바란대요? Forever young. 영원히 젊은 상태로 머물기를 바란다는 거죠. 당신이 영원히 젊기를, 나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런 뜻의 문장이 완성됐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매일을 가지고 이런 기원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요걸 가지고 오늘의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바로 이거였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자, may는 기원문이니까 제일 앞에 위치한 거예요. 뜻 자체는 크게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에만 집중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 may the force, the force.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 힘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 힘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대요? Be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뭔가 해석은 한것 같아요. 근데
The force, 그 힘이 뭐지? 라고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물음표들이 뽕뽕뽕뽕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다이들이 보면요, 광선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칼싸움도 하지만 초능력도 쓰고는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타워즈 시리즈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The Force라는 것이 존재해요. 여기서 말하는 The Force는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섭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제다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초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스타워즈에 말하자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요거예요 라고 딱 한 단어로 정리해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May the Force be with you. 우주의 기운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래요 정도의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나 스타워즈스러운 그런 문장이고 평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good luck, 행운을 빌게 정도의 뜻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스타워즈 시리즈가 워낙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일상생활에서도 May the force be with you. 스타워즈의 대사인데 그냥 이거를 많이 말하는 것, 원어민들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의 스타워즈 지식과 함께 기원문을 만드는 메이의 쓰임을 알고 계시면 이 문장 절대 헷갈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 활용해서 몇 가지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이란 문장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자, 별 하나예요. 쉽다는 거죠. 기원문이고요. 기원문은 may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넣어주면 되죠. 당신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May you. 당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Become.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자인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Rich까지 넣어줘서. 자, 문장 완성이 됐어요. 두 번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ay you become rich. May you become rich.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이라는 기원문 간단하게 완성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 문장은 어떻습니까? 별 두 개요.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먼저 우리말을 보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기원문입니다. may로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잊지 않으시겠죠? may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어 넣어볼게요. 누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해서 may you and your family. 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남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become healthy,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지금도 건강한 거고 앞으로도 그냥 쭉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써 stay healthy. 이렇게 문장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ay you and your family stay healthy. 한 번 더. 시작. May you and your family stay healthy.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습 문장들도 함께 해봤습니다. 자, Grammar Inside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재밌게 영문법 공부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비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의 문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드리고 싶어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지금까지 저는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Yeah, that was Virasana for today, and you guys did so well. I hope you sleep better. 네, 오늘 비라사나 자세 같이 해봤고요. 조금 숙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표현은 우리 lit 표현 같이 배워봤어요. It's so lit, it was lit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bye. Have a good night's sleep, okay?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Hey, how are you today?
1: Actually, we didn't plan that. It was just a coincidence, right?
0: Well, to be honest, we did plan
1: it. We did plan it.
0: 네, 이렇게 네. 우연인 것처럼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을 짰어요.
1: Yes.
0: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planning이 이번 주에 주제라서

0: planning.
1: 네, planning 그 계획을 짜는 것을 planning이라고 하고 plan 하면 계획이라는 명사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첫 번째 날인데요. 오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0: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to plan some things, but not everything.
1: 어떤 거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0: We have Margarita, who's from the UK.
1: Yes, Margarita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입니다.
0: Margarita 씨,
1: 나와주세요.
2: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1: 네, 그래서 어떤 거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어떤 거는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So, Margarita said,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1: 메가 선생님이
0: I nailed it.
1: 읽을 때 왜 약간 쉬었다가 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하면은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라는 뜻이고요.
0: To do.
1: 네,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Mm-hmm. Certain things, 어떤 것들은 certain이라는 것이 확실한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mm-hmm. 일부, some things. Mm-hmm. 어떤 것들은 미리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지만, but still, 그런데 또 who likes to니까 이제 do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고어체에서는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앞에 내가 likes to라고 했었어도 바뀔 수가 있어요.
0: Yeah.
1: 왜냐하면 likes doing things도 가능하니까.
0: Yeah, they both work. And I mean, when we talk, sometimes we, you know, go in between different 네. forms of sentences.
1: 네. 그래서 이제 likes to plan, likes to do가 더 익숙해서 나오려고 하다가 여기서는 Margarita 씨는 doing이라고 했습니다.
0: Yes.
1: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은 또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0: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0: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즉흥적인 spontaneous, spontaneous 그리고 과소평가된 또는 저평가된 underrated, underrated 이제 보통 overrated와 반대말로 여겨지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overrated.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 가게 등의 가치는 진짜 이만큼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니면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underrated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소, 관광 명소 등을 가리키는 attraction, attraction도 나왔어요. 발음 연습 같이 해보죠.
1: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spontaneous, spontaneous, spontaneous. Next, we have underrated, underrated, underrated. And lastly, we have attraction, attraction, attraction.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ever, and just go along with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so it's a win-win.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That way,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and totally underrated galleries, museums, and other attractions. I totally recommend for you guys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wherever they feel like it once in a while and be spontaneous.
1: Okay, that's very true. I think there should be balance. If you overplan everything, mm-hmm. then maybe you'll miss out on some things. Mm-hmm. But if you never plan enough, maybe you run into some trouble.
0: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지만 yeah. 좀 약간 섞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Mm. 자, 그럼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공부하면서 새로운 표현들을 배워볼까요?
1: Let's start.
2: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ever, and just go along with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1: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0: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저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꽤 확신합니다. Mm-hmm. 일단 이 문장만 봤을 때는 특이한 점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관찰했을 때는 I'm pretty sure that 이렇게 나오면은 별로 그게 그 진지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I'm pretty sure that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하면 항상 좀 그냥 농담인 경우가 많은데
1: yeah.
0: 여기도 어떤지 한번 볼게요.
1: She says,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0: 네, 딱 여기만 봤을 때에는 아직 뭐 유머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냥
1: yeah.
0: 정말로 세 가지로 분류를 yeah. 했을 것 같아요.
1: He's really just telling us.
0: Yeah. Those who, 계속 those who, 그 다음 세 번째도 those who라고 those 나올 겁니다. 이 패턴 기억해 주시고요.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mm-hmm. 모든 걸 미리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Mm-hmm. As if, 마치 뭐 하긴 한 것처럼,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Mm-hmm. 마치 목숨이 거기 달려있듯이 모든 걸 미리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1: Mm-hmm. They plan everything.
0: Yeah.
1: And next, the other type of people.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ever and just go along with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0: 두 번째 유형도 those who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mm-hmm. ever, 전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Mm-hmm. And just go along with, 아니면 go with라는 거는 거기에 맞춰가는 걸 말해요. Mm-hmm. Go along with.
1: Yeah, you just kind of go with the flow.
0: Yeah, go with the
1: whatever
0: flow.
1: Whatever happens, happens.
0: Yeah, whatever happens를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1: Mm-hmm.
0: 사실 life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만 마치 제3의 존재인 것처럼 가끔 영어에서는 묘사가 돼요.
1: yeah.
0: Whatever life thus to you 뭐 이런 식으로 제3의 뭔가 개체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life

0: throws at them. Mm-hmm. 그들에게 life가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 도전 하나. Mm-hmm. Here's a challenge. Here's a crisis.
1: Oh, look, 위기. Here's that. Yeah. Do that.
0: Here's some trouble. Mm-hmm. Here's a, 뭐, 그런 거.
1: 그래서, here's a good opportunity.
0: 네, 기회
1: Sometimes
0: 하나
1: it's
0: 있다.
1: Positive. 이렇게, 네.
0: 삶이 그들에게 던지는 게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번역하자면 그냥 일어나는 일에 맞춰서 mm-hmm.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계획 없이.
1: Mm-hmm. 그다음. And the third type of person.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0: 두 가지 아주 다른 유형을 이야기한 다음에 mm-hmm. 계획 다 짜는 사람, 전혀 안 짜는 사람. And then there are those mm-hmm.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Mm-hmm.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Which is where I think I am. Mm-hmm. 바로 그곳이 제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1: Mm-hmm. And next she says,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0: 중간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계획을 짜고 어떤 건 계획을 안 짜겠죠. Mm-hmm. 그 어떤 거는 해요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mm-hmm. 읽을 때 Margarita 씨는 그 some things, some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mm-hmm. 발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mm-hmm. I certainly, 물론 분명히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1: Some things.
0: 네, 이렇게 했습니다. Some mm-hmm. 그냥 plan some things가 아니고
1: no.
0: some things.
1: Some things, 네. you know, a few things.
0: 네,
1: yeah.
0: 어떤 것들은 분명히 계획 짜는 걸 좋아해요. Mm-hmm. Like vacations and holidays. Mm-hmm. 여기서 보통 vacation하고 holiday는 둘 다 휴가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1: yes.
0: 굳이 구분하자면 여행이나 휴가라고 해봤는데요. 아무튼 mm-hmm. 휴가를 계획하는 건 좋아한대요.
1: Mm-hmm. And she s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0: 보통 저는 비행기표를 six months in advance, mm-hmm. 6개월 전에 삽니다. 이렇게 in advance는 미리란 뜻인데요. Mm-hmm. 뭐 6개월 미리 뭐 3개월 전에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 기간을 붙여주시면 돼요. 3년 미리, 3년 먼저.
1: Three years in advance.
0: 아니면 5분 미리.
1: 5 minutes in advance.
0: 네, 10 minutes in advance, mm-hmm. 6 months in advance.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Yep. And then?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ze ends up being cheaper. So it's a win-win.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0: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that way라고 했어요. Mm-hmm. That way, 자주 쓰는 표현으로 mm-hmm. 이제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죠.
1: Yeah.
0: 이 방법이 이미 언급이 되고 mm-hmm. because that way, mm-hmm.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yeah.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1: Yeah, if I do it that way, mm-hmm. then I get this.
0: 그렇죠. 원래는 이제 더 굳이 풀어 설명하자면 mm-hmm. if I do it that way, mm-hmm.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니면 if we do it that way, if mm-hmm. we do it like that, mm-hmm. 인데 that way 그냥 하나로 쓰고요. That way, I get to 하고 있습니다. Get to. Get to는 이제 어디에 가는 거, 도착하는 것도 get to지만 when I get to the station, 어떻게? 근데 여기서는 get to 동사 같이 쓰여서 할 기회가 있다.
1: Yes, when you have the opportunity to, 네, right? 그래서, or you can.
0: 네,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반년 동안 이미 비행기표를 사놨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어디 간다 신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1: Yeah.
0: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임박해서 사는 mm-hmm. 것보다 훨씬 싸지죠.
1: True that. Mm-hmm. So next she says, so it's a win-win.
0: 네, 그래서 win-win. It's a win-win situation이라고 mm.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win-win 하면 또 이것도 괜찮아요. 일석이조
1: yeah.
0: 상황이기도 하고 mm-hmm. 서로 좋을 때도 win-win이라고 하죠.
1: Right. So if I do something, it benefits you mm-hmm. and me.
0: Yeah.
1: Right? It's a win-win.
0: Win-win situation for
1: yeah.
0: both of us.
1: Mm-hmm.
0: 아니면 혼자 말할 때도 it's a win-win. Mm-hmm. 그래서 일석이조 상황입니다.
1: Mm-hmm. So next she says,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0: 즉흥적인.
1: Spontaneous. Spontaneous.
0: Spontaneous. Spontaneous라고 해서 at the same time 이런 면도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떤 면도 있냐면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떠냐면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일상 속에서 즉흥적인 걸 좋아해서 go on little adventures. Go on an adventure.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1: Yes, you go on adventures. You go on an adventure.
0: 우리말로는 그냥 모험을 한다라고 해서 do가 올 것 같지만
1: right.
0: 항상 거의 항상 go on
1: yes.
0: an adventure.
1: You always go on adventures.
0: 그리고 go on이 워낙 자주 쓰여서 좀 많이 붙어요. 그래서 방금 마가레다 씨의 발음은 go on 이렇게 안 했어요.
1: No.
0: gone.
1: Go on adventures.
0: 네, go on little,
1: little adventures.
0: little까지 섞여가지고
1: yeah.
0: 더 듣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Go on little adventures.
1: True that.
0: Mm-hmm.
1: So let's go on to the next part. That way,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and totally underrated galleries, museums, and other attractions. I totally recommend for you guys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wherever they feel like it once in a while and be spontaneous. That way,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and totally underrated galleries and museums and other attractions.
0: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1: Mm-hmm.
0: That way.
1: That way.
0: 네. 그리고 that way와 똑같은 뜻인데
1: mm-hmm.
0: 글을 쓸 때나 조금 더 포멀한 격식을 갖춘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By doing so.
1: Oh, 네. yeah.
0: 그렇죠?
1: By doing so, 네. we can blah, blah, blah.
0: By doing so, we were able to achieve a 30% increase in,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Yes.
0: So that way,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I find amazing little cafes mm-hmm. and shops. 그래서 작은 멋진 mm-hmm. 카페와 가게들, 그리고 totally
1: underrated. Underrated.
0: 네.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1: yeah.
0: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거나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된 갤러리와 박물관 그리고 mm-hmm. other
1: attractions. attraction.
0: 명소.
1: Mm.
0: 가서 뭔가 할 만한 일이 있는 그런 mm-hmm. 곳을 attrac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광 명소는 tourist attraction이라고 하고
1: mm-hmm.
0: 그런 곳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 Mm. And she says lastly, I totally recommend for you guys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wherever they feel like it once in a while and be spontaneous.
0: 그래서 I totally recommend 완전히 추천합니다.
1: Mm-hmm.
0: For you guys, 여러분이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다리가 그냥 여러분을 데려가게끔 할 것을 추천합니다.
1: Mm-hmm.
0: 어디로? Wherever they feel like it. 데려가는 것이 여기서는 it로 나왔고요.
1: Mm-hmm.
0: 그래서 그냥 다리가 이끄는 곳으로 가볼 것, 발길이 닿는 곳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가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런 게 아니고
1: no.
0: once in a while. 어쩌다
1: once in a while.
0: 한 번씩 가끔씩.
1: Sometimes, once in a while.
0: Yeah.
1: All right.
0: That's it.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ever, and just go along with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so it's a win-win.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That way,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and totally underrated galleries, museums, and other attractions. I totally recommend for you guys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wherever they feel like it once in a while and be spontaneous.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as if 하면 마치 뭐뭐 한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go along with whatever 뭐뭐뭐 하면은 뭐가 됐든 어디에 맞춰서 대응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들 우리말 번역부터 보고 오시죠.

0: I plan certain things, but don't always put them into action. It depends on the situation for me. Some things I like planning, and for some things, I just wing it.
1: 다시 한번 볼게요.
0: Martin says,
1: I plan certain things, but don't always put them into action. 여기서 put them, 이것은 put the plans into action. 그래서 어떤 거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세운 것들을 항상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했고요.
0: And Mari says,
1: It depends on the situation for me.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Some things I like planning. 어떤 것들은 저는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And for some things, I just wing it. Wing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날개라는 명사지만 이런 경우에 wing it 하면은 즉흥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0: When you wing it, you just do it spontaneously,
1: 네.
0: right?
1: 그래서 네, 어떤 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네요.
0: Just see what happens. All right, perfect. So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호호호호. 아, 오늘은 아주 행복한 날. It's a happy day today.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카레, 라이스. Curry with rice. I love it. 네, 오늘 특별한 카레는 몽글몽글 달걀 카레 라이스. Egg curry with rice and shrimp. Are you ready?

0: Here are the ingredients. We have onion, green onion, 양파, 파, 알새우, shrimp, no skin, no shell, rice, 밥, curry powder, 네, 그 카레 파우더, 이거 순한 맛, mild curry powder, 한국어 발음은 카레, 영어 발음은 curry. 솔직히 온 세상 사람들이 커리 좋아합니다. 다 맛있어요. 우리 다시마? 다시마 용어 dried seaweed도 얘기하고 아니면 dried sea tangle도 얘기해요. We have eggs, 달걀. We have 요리술, cooking wine, 먹지 마세요. And we have canola oil, canola you. These are our ingredients. First, we need the onion and the green onion. 우리 먼저 양파 그리고 파 잘라요. We're going to slice it thinly. 얇게 잘라요.
1: 두껍게 잘라도 돼요. 아니면 얇게 잘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양파 없이 맛이 없어요.
0: We need onion in our curry. 그리고 파는 그 green onion 우리 이렇게 좀 예쁘게 잘라요.
1: 그래서 나중에 카레 위에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파들 요리 안 해도 돼요.
0: We don't have to cook the onion because you can eat it raw.
1: 생파 먹어도 돼요.
0: 그 다음 we need to wash our shrimp.
1: 네, 우리 알새우 물 밑에서 한번 정리해야 해요.
0: And now we rinse the shrimp.
1: 우리 새우들이 깨끗하게 만들어요. 껍질 없어요. 그래서 아주 더럽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쭉쭉쭉쭉쭉쭉.
0: If we wash them like this, then... Ah, Oatly. Now, we need to get our eggs ready.
1: 이제 달걀 준비해야 해요. 재료 두 개. 달걀. 요리술.
0: Eggs and cooking wine. We crack the eggs. One. Two. Three. We add the cooking wine.
1: 우리 요리술 들어갈 거예요.
0: And now we whisk. 우리 믹싱 필요해요.
1: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만 남아있어요.
0: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요리술 요리하면서 술이 없어져요. 맛만 남아있어요. So now we have a lovely yellow egg mixture. Now we're ready to cook. 우리 이제 요리 시작할 수 있어요. First, we need a frying pan.
1: 그리고 카놀라요.
0: We add our canola oil.
1: 너무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필요해요.
0: Now we will put the onions.
1: 이제 양파. 양파 다 들어가고.
0: And the shrimp in the pan. The shrimp.
1: 우리 알새우 들어가요.
0: So they are shrimp.
1: 하지만 영국에서 어떤 말씀 들을 수 있는지 shrimp 들을 수 있지만 prawn도 들을 수 있어요.
0: Shrimp and prawn.
1: 그리고 혹시
0: 게
1: 영어 뭐예요? Do you know?
0: Crab.
1: 게는 crab. 가재, 바다 가재는
0: lobster.
1: 그리고 상어 위험해.
0: Be careful of sharks.
1: And now we fry. 네, 이제 볶어요. 우리 2분 정도 요리해봐야 돼요.
0: Be careful you don't burn the onions and the shrimp. And our sea tangle.
1: 우리 다시마 들어갈 거예요.
0: Here's our sea tangle and our water.
1: 좋아요. 이제 기다려야 돼요.
0: Now we need to wait.
1: 3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3번만, 3번. 왜냐하면 다시마 너무 오래 끓었을 때 맛이 상해. 그 쓴맛이 나요. If you boil sea tangle, dried seaweed, for too long, it tastes bitter. 그 맛이 좋은 맛 아니야. Now let's take out the dashima. Let's take out the sea tangle. 하나 더 있어요. You can smell the sea. 진짜 바다 냄새 나요. 하지만 이제 냄새는 좀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카레 파우더 넣을 거예요. We add the curry powder. 우와, 벌써 카레 냄새 나오는 거예요. keep stirring. 이렇게 해야 해. 그래서 그 파우더는 다물 같이 믹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카레, 바로 닭고기 카레. 되게 좋습니다. We love chicken curry. 우리 몽글몽글 딸기알 카레 라이스 만들어야 돼. 하지만 딸기알 아직 안 넣었어요. And now we add the eggs. 네. 이제 아주 천천히 요리해도 돼요. We're gonna cook very slowly for 5 minutes. 왜냐면 우리는 그 뭉글뭉글 하는 느낌 만들어야 돼. 다른 거 넣을 수 있어요. 우리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 다진 소고기도 괜찮아요. 아니면 다진 돼지고기. 자, 우리 몽글몽글 딸기알 카레 라이스 됐습니다. Now it's time for the rice. 와, 진짜 몽글몽글한 카레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Green onion, 파. We need our green onions. 몽글몽글 딸기알 카레 라이스 완성됐습니다. My egg curry with rice is finished.

0: It's time to taste it.
1: 이제 맛보기에.
2: 어. 그 가래 맛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래 맛이 바로 누구예요?
0: 어. You can taste the curry. It tastes of shrimp. It tastes of egg. It tastes of onion. Yes, egg curry with rice. I love it. And I hope you love it too.
1: Oh, 하지만 다음엔 요리는 아직 몰라요.
0: Come back soon. And I promise I'll have a really good recipe for you. See you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1: 그렇죠.
0: 아, 제목이요. 아들의 실력을 핑계 삼은 아빠라고 오. 해서
1: 예.
0: 남편이요. 기대되시죠? 자,
1: 네.
0: 상의도 없이 게임기를 샀습니다.
1: 아유.
0: 자, 이랬을 때 지금 굉장히 당황한 케이스인데.
1: 그쵸.
0: 이제 핑계를 댈 뭔가 돌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1: 사실은 내가.

0: 갖고 싶어 샀지만 아들을 핑계 삼아 이제 게임기를 내세웠다.
1: 굉장히 촉이 좋으시네요.
0: 아, 그럼요.
1: 만약에 봐도, 상황이 남편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당장 저는 환불조치.
1: 아, 환불조치.
0: 네, 환불조치로 바로 들어가고요. 왜냐면은 그 게임기를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각이 드니까.
1: 이 진지함을 들었을 때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절대 안 됩니다.
1: Alright. 자, 오늘도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2: 오.
1: 오.
0: 글만 들어도, 이거 봐도 굉장히 이게 떨리네요.
1: 그렇죠.
0: 아,
1: 예.
0: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는가. 그래서 뭐뭐 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좀 오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1: 어, 그러네요.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지금 뭔가 변명이 들어왔는데
1: 네네네.
0: 바로 튕겨나간 그런 느낌.
1: 그러네요. 이분의 그 이 최후가 어떨지.
0: 어우,
1: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털이 쭈뼛쭈뼛 서는데요, 저는요.
0: 많은 아버지분들이 굉장히 떨고 예, 계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Alright,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아, 좀 긴장됩니다. 과연 아들을 핑계 삼아 게임기를 산 아빠의 최후는 어떨지
0: Alright.
1: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3: What did you say, honey?
1: You buy 그 게임 플레이어.
3: 게임 플레이어?
1: Yes.
3: What's that?
1: 아니, 게임 머신.
3: 아, 게임 콘솔?
1: Yeah. You bought it.
3: Me?
1: Yeah, but without asking me.
3: Oh!
1: Yeah!
3: Oh, it wasn't me.
1: Mm?
3: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또 핑계. Mayu 핑계.
3: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Please, please, Daddy.
1: 아니,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어, Mayu.
3: Yeah.
1: Mayu doesn't, Mayu don't like video game.
3: No!
1: No!
3: No, no, trust me.
1: What?
3: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No. No.
3: Trust me, ma'am.
1: You are a liar.
3: He is like a pro gamer, Mayu.
1: I don't believe it.
3: Really?
1: I can't believe
3: it. No, really. Mayu begged for it. Not me. It wasn't me.
1: Mayu! 물어봐야지 안 되겠네. Mayu!
0: 아이고. 어떡합니까?
1: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원래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요.
0: 자, 남편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저는 잘 활용해가지고 영어
1: 네.
0: 패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뼛속부터 영어 선생님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5: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4: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5: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일단 게임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앞에.
1: 아유, 게임기가 또 이게 한두 푼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걸 딱 발견한 아내분이.
1: 놀래시지.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지금 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근데 말투가 굉장히 고분고분하거든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이런 느낌이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알겠습니다.
1: 제가 또, 저는 사실 경험은 없지만, 아하. 주변에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하. 또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0: 이런 경우 있죠? 네.
1: 네. Did you buy your without asking me?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 끊을까 봐요.
0: 오케이.
1: Okay. 예.
0: 그러면 did you buy your 뭐가 돼야 돼요?
1: 게임기가 들어가야 돼요.
0: 게임기를 있네요? 샀냐.
1: 그죠? 그럼 게임기니까 게임이 일단은 영어잖아요.

0: 그쵸? 게임? 진짜 게임은 우리가 한글처럼 되게 많이 쓰네요.
1: 그럼요.
0: 예.
1: 그런 것들이 있죠. 완전히 들어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그죠?
0: 그러게요. 게임 두개 중에 고민이에요.
1: 네.
0: 게임 플레이어 아니면 게임 머신. 근데 플레이어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아유,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저는 그럼 머신으로 갈게요. 기계니까. 머신. 이게 맞나요?
1: 오케이.
0: 머신. 예.
1: So, did you buy a game machine without asking me?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game console.
0: 콘솔?
1: Yes,
0: 이거는 완전
1: 콘솔.
0: 방송국 용어인데요? 콘솔.
1: 그렇습니까?
0: 예.
1: 어떤 기계 장비 같은 거 얘기를 할
0: 지금 저희
1: 때.
0: PD님도 콘솔에 계시는
1: Right,
0: 거거든요.
1: right.
0: 예.
1: 이게 원래 사실은요, console이라고 하는 게 본체를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컨트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부분, 큰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게임 콘솔을 샀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현실에서는 게임기가 이런 브랜드 프로덕트 네임스들이 있잖아요. 숫자 들어가고 뭐 이런 게임기 이름이
0: 그쵸.
1: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거로 많이 불러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게임기라고 한다면 일반 명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Did you buy a game console? 여기까지는 그냥 샀냐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게 산거 자체도 지금 제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데, 더 중요한 건 without asking me.
0: 묻지도
1: 나한테
0: 않았어.
1: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냥
0: 아이고야.
1: 확 그랬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물어봤으면
0: 못
1: 무조건
0: 싸게
1: no. 네,
0: 하니까요.
1: 그러니까.
0: 예.
1: Alright. 자, 일단은 without이라고 하는 거 하면 뭐뭐 없이예요. 그렇죠?
0: 맞아요.
1: with는 함께이지만 out이 들어가면서 뭐뭐 없이. So, 예를 들어서 without you, without this car, right? without their help 이런 식으로 명사 없이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0: 동명사 ING가 붙었네요.
1: 맞아요. 그래서 ING를 넣게 되면 뭐뭐 하지 않은 채 혹은 의역하면 뭐뭐 하지 않고 라는 느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없이 뭘 했다잖아요, 사실은.
0: 그죠?
1: Right? 그런데 여기에 그냥 동사 원형으로 without go, without eat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먹다 없이, 뭐 가다 없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So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지 않은 채 그러면 without
0: Eating.
1: eating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멈추지 않은 채, 뭐 멈추지 않고 그러면
0: Without stopping.
1: stopping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 먹지도 않고 일했잖아.
0: I worked without eating.
1: 그렇죠. I worked without eating.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달렸대요. 근데 멈추지 않고 달렸대요. 과거로.
0: She ran
1: She ran
0: without stopping.
1: without stopping. You got it.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라고 좀 되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뭐 하지 않고라고 애당초에 해석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의역 버전으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지 않고 하면 뭔가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이런 순서가 생각날 것 같아서
0: 그러게 완전 넥스트
1: 사실은
0: 같아요.
1: 약간 동시성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저는 좀 직역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worked without eating.
0: I worked without eating.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She ran without stopping.
1: Alright. 자, 그리고 명령어로도 할수 있는데, 이거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자, 그거 먹지 마. 너손 씻지 않은 채로는. 한마디로, 손 씻고 먹어, 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그거 먹지 마. 그럼 어때요?
0: Don't eat it.
1: Don't eat it, right? 너의 손을 씻지 않은 채로.
0: Without washing your
1: 그쵸?
0: hands.
1: Without washing, ing, your hand. 오, 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0: 와우.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읽어볼게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완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마유인 거예요.
0: 그럼 애
1: 그러니까
0: 이름이군요.
1: 마유가 그걸 사달라고 빌었어요. 약간 치사하네요. 그렇죠?
0: 그러게요.
1: 네.
0: 마유가 지금 이 자리에 없나 보죠?
1: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0: It was me. 나 아니었어요. 마유, for it. 마유가 그거를 사달랬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 뭐가

0: 들어가야 될까요?
1: 네.
0: 사달라고 빌었어요는 너무.
1: 빌었어요.
0: 아, my wish다. 아니야, 아니야, hope. My hope. 그쵸?
1: 그걸 희망했어요.
0: 예.
1: 아, 그게 뭐, 호흡한다는 게 틀린 거는 아닌데, 저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0: 예.
1: 말 그대로 정말 빌었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사를 한 번도 왕초보 영어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우리가 BEG라고 하는 게 실제로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비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비는 거는 그만큼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싹싹 빌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만큼 간절히 원했다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Alright? 그래서 우리가 그냥 bag 하는 거가 빌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0: 예.
1: 뭐를 얻고 싶어서 비는 것. 그래서 뒤에 전치사 뭐 썼을까요, 제가?
0: Four.
1: For. 다는 아닌데 for 뒤에 어떤 명사가 오잖아요. 보통
0: 네.
1: 그 명사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요.
0: 네.
1: Okay? So, beg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사달라고 빌다. 뭔가를 간청하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0: Yes.
1: So again,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내가 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예를 들어서, Brian 이라는 아이가
0: 네.
1: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빈 거예요. 아, 저 갖고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과거형으로. 그러면 일단 Brian은 빌었다. 어떻게 해요?
0: Brian begged
1: Begged. 그쵸? 근데 토이를 얻으려고.
0: for toys.
1: For a
0: for a
1: toy or.
0: toy.
1: 여러 개면 toys 좋아요.
0: 네.
1: Okay.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용서를 빌었다. 자, 보세요.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써요. 용서를 빌다, right?
0: 그쵸.
1: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거를 받으려고 빈 거잖아요. 그렇죠?
0: 네네네.
1: So 그녀는 빌었다.
0: She begged.
1: Begged, right? 용서라는 명사가 뭘까요? 용서하다는 forgive인데요.
0: 그쵸.
1: 명사는 뭘까요?
0: 명사가 있어요?
1: 아하.
0: 용서가요?
1: Forgive.
0: niece.
1: Yes.
0: 아.
1: 그러면은 그녀는 forgiveness를 달라고 빌었대요.
0: 아,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Exactly. She
0: Oh.
1: begged for forgiveness. She did something wrong and she begged for forgiveness. You
0: 근데
1: understand?
0: 여기 만약에 forgiving 하면요?
1: For forgiving, I mean,
0: 말이 안 돼요?
1: forgiving도 용서함이 될 수는 있지만,
0: 예.
1: 일반적으로 얘는 거의 굳어져 있어요.
0: 아,
1: Okay? Alright.
0: forgiven.
1: 자, 읽어보겠습니다. Brian begged for a toy.
0: Brian begged for a toy.
1: She begged for forgiveness.
0: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자, 그리고요, 사람에게 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for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요. 당신을 얻으려고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I am begging you.
0: 어?
1: Alright? 이렇게 하면 나 너한테 비는 거야. 제발 봐줘. 이런 느낌이죠. I'm begging you.
0: I'm
1: 이것도 같이
0: begging you.
1: 알아두시면
0: Yes.
1: 좋겠습니다.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n't me. My, you begged for it.
0: It was me. My, you begged for i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자, 이랬을 때 그대로 넘어가지 않죠.
0: 네.
1: 걔는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0: 엄마가
1: 네.
0: 너무 잘
1: 아,
0: 알아요.
1: 그러니까.
0: 아들을 너무 잘 아는데 어디다
1: 아,
0: 대고.
1: 이거는 안 되죠.
0: 예. 그치, 안 통하죠.
1: 네.
0: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1: 아하.
0: 아.
1: 자, 일단은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읽어 보세요.
0: 그거
1: 쭉.
0: 없어도 말 되잖아요, 지금.
1: Go ahead.
0: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없이 읽으면.
0: 그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
1: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0: 에에에.
1: 그런데 자,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제가 이거는 거의 양념을 살짝 친 겁니다. 그래서 힌트 좀 드릴게요.
0: 예.
1: 심지어 그것도 아니야.
0: 아.
1: 심지어.
0: he doesn't even like인가 보다.
1: 오케이.
0: 예.
1: 원어민들이 양념으로 굉장히 많이
0: 아.
1: 씁니다.
0: 저는 just나 only를 쓰려고 그랬어요.
1: Only.
0: 예.
1: Well, 그러면 의미가 좀 이상해지죠. 그죠?
0: 그는 오직 좋아하지
1: 오직
0: 않았어.
1: 좋아하지 않았어. 좀 이상하죠?
0: 이상하네요.
1: So, he
0: 예.
1: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정답? 맞습니다. So, 심지어, 뭐뭐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 를 쓸 때 even을 좀 넣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0: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I don't like fried chicken. 이러면은 나는 fried chicken 안 좋아해.
1: 네.
0: 이거죠. 근데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1: 난 치킨도 안 좋아해.
0: 심지어 나 치킨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무슨 뭐 너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러면서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나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양념이 약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할 때, I like you, I like that. 명사 보통 나오잖아요.
1: 그쵸.
0: Like something, right?
1: 네.
0: 그런데 어떤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즐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like 뒤에 ing가
1: ing.
0: 여기 지금 딱 보이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like ing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뭐 즐기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1: 예.
0: like 대신에 enjoy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즐기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 좋아해. 이거
1: 오.
0: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1: I like
0: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우는 거?
1: learning
0: Learning, 새로운 것들.
1: new thing.
0: New
1: Oh,
0: things.
1: the.
0: Right. So I like learning new things. How about this? 운동하는 게 우리 무슨 아웃이었죠?
1: workout.
0: Workout, right? 그러면은 그는 운동하는 걸안 좋아해. 여기 주어가 거의 마유라고 볼수
1: 아,
0: 있겠네요.
1: 그럼.
0: 자, 그는 워크아웃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그렇죠. ing
1: 오,
0: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So
1: yes.
0: he doesn't like working out. 아, 좋아해야 되는데요. 자, so 요렇게 like ing. like ing.
1: 근데 워크아웃이 한 단어 아니었나요?
0: workout?
1: 예.
0: 그거는 명사로 쓸 때, 운동으로 쓸 때는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right.
1: 네.
0: 자, 이거는 그냥 동사기 때문에 work 띄고 out.
1: 아웃이군요.
0: yes. 자, 읽어 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1: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He doesn't like working out.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자, 그럼 질문형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 네네.
0: 그러면 너 있잖아. 책 읽는 거 좋아해? 자,
1: 오.
0: 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너럴하게. 너
1: 네.
0: 책들 읽는 거 좋아하니?
1: Do you like reading books?
0: 그렇죠.
1: 오.
0: 질문형이지만 여전히 ing. Right? So do you
1: 그러네요.
0: like reading books? Okay. 자,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1: 왜요?
0: 아이가 안 좋아한다고 엄마는 확신했잖아요.
1: 그쵸. 이 마지막 대사 중요하거든요.
0: 중요합니다.
1: 예.
0: 절 믿으세요, 부인. 이거는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1: 예.
0: 걔는 마치 프로 게이머 같답니다.
1: 갑자기 무슨 집사처럼.
0: 아, 알고 보니까
1: 예.
0: 저 뒤에서 아들이 엄마 몰랐죠? 이러면서 아이도
1: 그쵸.
0: 알고 보니 좋아했던 거예요.
1: 예,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게이머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진짜 마유도 좋아하는 게 맞군요.
0: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게될 수도 있죠.
1: 그러게요.
0: 이건
1: 약간
0: 어차피
1: 냄새가 좋진 않아요.
0: 학교에서
1: 예.
0: 아이가 뭐 돌아오거나 하면은 다 들통이 날
1: 그쵸,
0: 텐데, 참.
1: 그쵸.
0: 자, 보겠습니다. Right? So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ight? 정답. Gamer? 맞습니다.
1: Yes.
0: 비디오 게임 선수, 게이머. 요즘에는 이제 뭐, 그쵸. 게임 자체가 e스포츠로 완전히 자리를
1: 너무
0: 잡았잖아요.
1: 사랑받죠. 뭐
0: 그렇죠.
1: 올림픽 종목에도
0: That's
1: 있으니까요.
0: right.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워낙 유명해졌죠. 그죠. 프로게이머, right? 자, 근데 그는 실제로 프로게이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뛰는 선수로 뛴다. 예?
1: 아니요, 몸 같다고.
0: 같다.
1: 예,
0: 그러니까 진짜
1: 맞습니다.
0: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뭔가 잘한다는 느낌?
1: 그쵸?
0: 그걸 느낌을 주려고 어떤 단어 썼을까요?
1: Like.
0: Like, okay. So 여기서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뭐뭐 같은이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So like,
1: Yes.
0: 명사 하면 명사 같은, 뭐
1: 같은.
0: 명사처럼, 뭐이 정도로 해석이
1: 오.
0: 가능하겠죠.
1: 네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진짜 벽을 굉장히 잘 타요. 이렇게
1: 그래요?
0: 갑자기 예문이 굉장히 특이한 게 생각이 나서 제가
1: 벽을 잘 탄다고?
0: 그는 마치 스파이더맨 같아.
1: He is like a
0: Alright, he's
1: Spider-Man.
0: like Spider-Man. 이렇게 쓰면
1: 와.
0: 되겠고요. How about this? 그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성 같은 거.
1: 아.
0: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봤는데 진짜 그게 성이라는 게 아니라 성처럼 화려한 집이 있잖아요.
1: 그쵸. 뭔가 웅장한 느낌의.
0: 해외에서 특히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1: 에.
0: 그래서 그건 마치 성 같다.
1: 오.
0: C로 시작하는 성.
1: 그쵸. It is like a castle.
0: 오, it's like
1: 오.
0: a castle.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진짜 얘가 스파이더맨이다. 그게 진짜 캐슬이다는 아니지만, 아,
1: 아니고.
0: 진짜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 같다. Yes, okay. So 읽어보겠습니다. He is like Spider-Man.
1: He's like Spider-Man.
0: It's like a castle.

0: It's like a castle.
1: Al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0: 아, 근데 여기 스파이더맨 앞에는 관사 어가 안 들어가는군요.
1: A Spider-Man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뭔가 특정한 형용사를 넣으면 네. 뭐 특이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스파이더맨 같다라고도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 스파이더맨은 슈퍼맨 이런 것처럼 고유명사처럼
0: 그쵸, 취급을 하게 이름이니까.
1: 됩니다.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참고로 추가를 한번 해본다면 네. 이런 말 많이 쓰죠. 와, 너 딱

0: 아버지 같아.
1: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0: 그렇죠.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right? 근데 이거는 정말 너 행동이 비슷하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가 화가 났을 때도 할 수도 있죠. 너는 너는 그럼 누구 닮았니? 막
1: 넌 네 아빠 닮아가지고 하여튼간 너는 하여튼간 그래.
0: 옆에서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는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0: 그렇죠. 네.
1: 그럼 이거는 you look like your father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0: 그거는 생김새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김새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쵸? 좀 성향이나 이런 거
1: 하는 행동
0: 맞아요. 뭐 말투
1: 맞아.
0: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trust m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를 믿어라. 당신이 안 믿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거는 네. 진짜 자신 있게 뭔가를 네. 사실 전달할 때 쓰는 추임새 같은 겁니다. So trust me. 아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잘 빠져나가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이 아빠가 잘 그래서, 빠져나가셨어.
0: That's right. 네. 자 마지막으로 ma'a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당연히 본인의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여자를 존중하는 호칭을 남은 타인에게 말하는 것을 ma'am. 좀 재미 요소를 넣은 것뿐입니다.
1: 여기서 벌써 뭔가 사죄를 하는 듯한 느낌.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Alright.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2: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2: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without ing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 네.
0: 나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는 일했다 먹지도 않은 채 해보세요.
1: I worked without eating.
0: I worked without eating.
1: Mm-hmm.
0: 걔는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렸어.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그렇죠. Like that.
1: Mm-hmm.
0: 자.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자, 당신은 게임 콘솔을 샀나요? 일단.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0: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1: Without asking me?
0: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worked without eating. She ran without stopping.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자, 다음은요. Like ing.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목소리 크게요. 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해.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1: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New things. 걔는 그는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
1: He doesn't like
0: working 운동하는 거. Yes.
1: yes.
0: 자, 걔는 그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는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들을 하는 것을
1: He doesn't even like Video

0: playing video games.
1: Okay, wow, that's a long sentence right there. Okay, 자, 읽어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He doesn't like working out.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어,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3: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2: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3: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5: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4: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5: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eally? He loves games.
1: Yes. 수고하셨습니다.
0: 어, 자랑스럽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ould you bring me a fork?
1: There you go. Could you bring me a fork?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ithout ing.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웬디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0: 네.
1: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0: 오.
1: 손을 씻지 않은 채 먹었다.
0: 저런.
1: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네. 제목이 정말 무섭습니다.
1: 왜요?
0: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 선생님 Part 1. 되겠습니다.
1: 맞아요. 아하. 한창 그 다래끼 있을 때 제가 옆에서
0: You know.
1: 에이, 얼른 병원 가보세요. 그래서
0: 제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때 슬기 씨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제가 놔뒀다가 이게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큰 작업이 됐습니다.
1: 나름 그 다래끼도 골든 타임이 있나
0: 맞아요.
1: 보더라고요.
0: 아 이게 너무 아팠던 고통이 있어서 실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번 써봤고요.
1: 재밌겠는데요.
0: 아, 오늘하고 또 내일 연결돼서 또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눈에 다래끼가 난 situation.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와. 자, 일단 눈꺼풀 알아야 되죠.
1: 네.
0: 다래끼 알아야 되죠. 아마 지금 머릿속이 좀 하얄 수도 있습니다.
1: 눈은 단어. 그냥 아이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오늘 다 배우게 될 거고요.
1: 야.
0: 두 번째 미션은요.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저 진심 기절할 뻔했거든요.
1: 어, 그래요?
0: 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과연 이 다래끼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직접 가서 영어로 확인을 해봐야겠어.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Swollen?
2: Yeah,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Swollen?
2: Swollen. You know, like big.
3: Bigger.
2: What happened?
3: 아, 보지 마. 아니, 여기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아.
2: What?
3: 어?
2: Sorry? Do you know English?
3: No. Okay. I explain.
2: Yes, please.
3: Do you know 다래끼?
2: 다래끼?
3: 다래끼.
2: Who's that? Your friend?
3: A little problem in my eyes.
2: Oh, that's called 다래끼.
3: Oh, that. Oh, 너무 아파.
2: Ouch.
3: I'm so sick.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3: See doctor?
2: Did you go and see a doctor?
3: 아, 봤지. 의사,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요. 의사가 이걸 꾹 짜잖아.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짜. doctor?
2: Doctor?
3: Touch this, 이거, dimple? 이거, 다래끼?
2: Oh, yeah?
3: Yes, so.
2: He touched it.
3: So, I said.
2: It was painful.
3: Yeah.
2: Oh, it looks really painful.
3: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So, 그래서 big. 그래서 big이에요. Oh.
2: Wow.
3: Don't look at me.
2: I don't want to.
3: Yes, yes. 울마요, 울마.
0: 아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아픕니다. 아, 또 아파요.
1: 예.
0: 자, 오늘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휘를 정말 중요한 생활 영어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1: 네.
0: 뭐, 부었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래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눈꺼풀이라든가. 이거는 진짜 무슨 어려운 시험 영어가 아니죠.
1: 네.
0: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생활.
1: 일상 속에서.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 어휘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5: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4: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5: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가 이제 상대방을 봤더니 오, 눈이 완전 부어있는 거예요.
1: 저런.
0: 네, 눈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부었네.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What happened to your eye?
0: 어순대로 끌어볼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1: What happened? 우리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0: 뭐가 벌어졌니?
1: 너의 눈에.
0: 그렇죠.
1: It's all 부었다.
0: 네. 네. 부은 거를 드디어 쓸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1: 아, 부었다.
0: 네, 교재 꼭 한번 써보시고, 뭐, 틀리면 지우면 되니까요, 그죠?
1: 그쵸. 근데 뭐, 부었다라는 말이 지금 딱 생각이 안 나잖아요.
0: 오케이.
1: 네. 그럼 우리 어제 배운 거 있잖아요.
0: 네.
1: It's all like a balloon.
0: 오.
1: 풍선처럼. 그죠? Like a.
0: 근데 여기서 balloon 틀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1: 오, 두 개일 것 같아요.
0: 와. 오케이. 자, 물론 아실 겁니다.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
1: 네.
0: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제가 말했지만 어휘를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1: 의미만이라도.
0: 그럼요. 알 수 있는 걸로 최대한 동원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웃음은 빵 터질 수도 있어요.
1: 네.
0: 풍선 같아. 가능하죠. Right? 하지만 오늘 부어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swollen.
1: Swollen.
0: 들어본 적 있나요?
1: 좀 익숙한데요.
0: 오케이. 네. Swollen이라고 하는 게 부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붓다라고 하는 동사 swell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형용사의 모양입니다.
1: 네.
0: Swollen. 자,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드릴 게 뭐냐면요. 퍼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1: 퍼피? 퍼피 강아지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0: 걔는 퍼피고요.
1: 아, 예.
0: PPY입니다. 퍼피.
1: 그렇군요.
0: So, 퍼피 하다는 거는 얼굴이 붓거나 푸석푸석한 거 있죠. 보통
1: 아.
0: 아침에 자다가 깼는데 그죠? 이렇게 뭐 새벽에 물을 많이 마셨든 뭐 전날 밤에 라면을 먹었든
1: 예, 예, 예.
0: 그런 모습을 보통 퍼피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swollen 같은 경우에는 더 포괄적입니다.

0: 그런 것도 가능은 하고, 아니면 어디 뭐 벌에 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디가
1: 그쵸.
0: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포함. 그런데 팔이 이렇게 무슨 뭐 다쳐서 팔이 이렇게 부었을 때 퍼피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얘는 보통
1: 네.
0: 그냥 얼굴이 이렇게 부은으로
1: 부었을 때.
0: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t's all swelling이라고 돼 있잖아요.
1: 네.
0: 보통 여러분들, 이 all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 갖고 있죠?
1: 올은 모두 다.
0: 모두, 다, right? 물론 그런 뜻도 될 수도 있지만요, 회화체에서 완전히라는 뜻도 있어요.
1: 아,
0: That's
1: 완전히.
0: right.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습니다. He's happy 대신에 He's all happy. Look at him. He's all happy.
1: 아, 완전
0: 이러면
1: 행복해.
0: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 행복해.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1: 네.
0: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이라는 느낌으로 쓰는 게더 맞겠죠. 그렇죠? Alright, swollen이라고 했고요. 자, 앞부분에 이거는 사실 질문형으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그쵸.
0: What happened? 여기까지만 해서도 문장 완성되잖아요.
1: 무슨 일이야?
0: Right, 뭐, What happened?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무엇이 벌어졌냐? 그러면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1: 네.
0: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What happened? 뒤에다가 to 뭐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명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body part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하지만 그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Right? 예를 들어 사람을 써볼 수 있고 정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날 왜 연락도 안 되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니? 그거는 결국에는 너에게 무엇이 벌어졌냐가
1: 네.
0: 되겠죠.
1: What happened to you?
0: 그렇죠. Hey,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머리를 좀 스타일을 바꿔본다고
1: 네.
0: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탄 거예요. 딱
1: 아.
0: 나타났을 때 여러분과 슬기 씨가
1: 네.
0: 너의 머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어떡할까요?
1: What happened to your
0: 그죠? Hey,
1: hair?
0: what happened to your hair? Right?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칭찬으로는 절대 쓰진 않아요. 네,
1: 그쵸.
0: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때쓸 수가 있겠죠. 그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happened to you?
1: What happened to you?
0: What happened to your hair?
1: What happened to your
0: 네.
1: hair?
0: 자, happened는 근데
1: 예,
0: 과거형이죠?
1: 과거요.
0: 뭐가 벌어졌니?
1: 네.
0: 근데 이거 진행형으로도 쓸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초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때,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진행형도 돼요.
1: 예.
0: So, 비동사랑 섞어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왠지
0: 뭐가 벌어지고 있지, 나에게? 어떨까요?
1: What is happening to me?
0: What is happening to me? 좋아요. Very nice.
1: Yes.
0: 이거는 특히나 뭔가 그 슈퍼히어로에 관련되어
1: 그쵸.
0: 있는 얘기.
1: What's happening to me?
0: happening to me?
1: Yeah.
0: Righ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Just like this. Okay.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0: Alright. 자, 여기에서 일단은 부은이라는 형용사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션입니다.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네, 제가 두개다 비워두기는 양심에 찔려서
1: 네.
0: 제가 다래끼는 여기 이렇게 살짝
1: 아, 이거
0: 넣어놨습니다.
1: 근데 예전에 우리 한번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0: 아,
1: 하고.
0: 그렇습니까?
1: 왜,
0: Okay.
1: 뭐, 본것 같죠?
0: Alright.
1: 예. 이게 bad sty가 그 아주 심한 다래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On my 눈꺼풀인데.
0: 아하.
1: 눈꺼풀.
0: 네.
1: 눈꺼풀.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눈을 덮는 거잖아요.
0: 여기죠, 여기.
1: 그러면은 저는 뚜껑. 아이리드로 가볼까요?
0: What?
1: 뚜껑이 리드예요.
0: 저 지금
1: 맞죠?
0: 뚜껑이라 그래서 막 다른 거쓸줄 알았거든요.
1: 아유,
0: 들어보셨어요? 아이리드?
1: 리드.
0: Yes.
1: 아이리드는 처음이에요.
0: 처음? 오케이.
1: 리드는 그냥
0: 자,
1: 뚜껑이라서
0: 눈을
1: 아이랑.
0: 덮는 거니까 뚜껑이다.
1: 예.
0: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 네.
0: 보도록 할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정답? 맞아요. 저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 아이레드 맞아요.
1: 전 진짜 그냥 생각한 거예요.
0: Yes, 리드가 진짜 뚜껑 맞잖아요.
1: 뚜껑이에요.
0: Right? 그런데 눈을 덮고 있으니까 그리고 one word인 거를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1: 아,
0: Yes.
1: 우와.
0: 그리고 양쪽을 다 얘기할 때는 물론 눈처럼 eyelids라고 해서 S를 포함을 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아이레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래끼는 여기 제가 아예 대놓고 써놨는데요. 이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STYE,

0: sty 그리고 e를 제거해서 sty 이렇게 sty라고도 씁니다.
1: 네.
0: Okay, so sty 뭐 sty, sty 있다라고 하면 다래끼가 되겠는데
1: 네.
0: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또 강조하지만
1: 예.
0: 명사, 뭐 형용사 이런 단어들 좋아요. Right? 그렇지만 이 친구들을 동사랑 묶을 줄 모르면 문장에 못 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 단어만 많이 알아. 이게 되니까 다래끼가 나다라고 하는 거 엄청 간단하게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1: 네.
0: Right?
1: 네.
0: 저 동사 못 썼어요.
1: Had.
0: Exactly. So, have a sty. 얘를 알아야 돼요. 이왕 알 거 여기까지만 하면 아깝잖아요.
1: 그쵸.
0: 조금만 더.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아, sty가 셀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그쵸?
1: 네.
0: So, have a sty. 라고 하면 다래끼가 나다. 특히나 다래끼가 아주 심하게 났으면 이런 거. 뭐죠?
1: Bad.
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Right. So, 그녀는 아주 심한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 She had a bad style.
0: 그죠? 현재형으로 쓰면 she has a bad style. 이러면 지금 나 있는 거예요.
1: 그쵸,
0: she
1: 그쵸.
0: has a bad style. 자, how about this? 나는 다래끼가 있어요. 근데 양쪽에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나는 다래끼 하나가 있어요.
1: I have a style.
0: 그리고 양쪽 눈꺼풀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이치
0: Both eyelids.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전치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1: On.
0: 왜냐하면 그 eyelids 안쪽에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1: 네.
0: 거기 피부에 이렇게 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올라오잖아요.
0: That's right. On both eyelids. 여기까지 하면 좀 많이 알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have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1: Alright.
0: 자,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1: She has a bad sty.
0: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1: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1: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의사는 만나봤어? 걱정이 되는 거예요.
1: 네. 아니,
0: 너무 크게 났으니까.
1: 그쵸, 그쵸.
0: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1: 예, 예, 예. 어이쿠.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거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건데요.
0: 네. 네. 나눌 수 있을까요?
1: Go. Did you go?
0: 너는 갔니?
1: 응.
0: 그리고 뭐 했니?
1: 봤니?
0: 아하.
1: 그리고 의사를.
0: Yes.
1: 네. 어이쿠, 또 이거 오만 가지 있잖아요, 우리.
0: 오만 가지.
1: 예, 오만 가지
0: 근데
1: 있는데.
0: 뭔가 아플 때,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 남이 아픈 걸 볼 때도 이거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야, 아야, 이런 거.
1: 그래요?
0: 네. 만약에 그래요? 제가 꼬집었어요.
1: 예.
0: 그러면은?
1: 아치!
0: 오, 아치.
1: 예. 아치!
0: 제 책임은 아니죠?
1: 아, 아니요, 아니요. 네. 그거 아추잖아요.
0: 그거 뭐라고 쓸까요?
1: 아우치. 아치.
0: 어.
1: 이렇게 이렇게 갈까요?
0: 오케이. 오케이.
1: 아이치.
0: 오케이. 그건 에이끼라고 원래는 사실 할 수가 있는데.
1: 아, 그래요?
0: 자, 스펠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거.
1: 아.
0: 네. 여기서 O가, O가 아니고요. Out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 Ouc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이쿠, 아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아하.
0: 만약에 내가 다쳤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프다. 그러면 Ouch. 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남이 다친 거를 보거나 남이 굉장히 좀 고통을 겪을 만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아우치! 오히려 얘기를 하는
1: 끔찍해.
0: 거예요.
1: 끔찍해.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밤에 길을 거실에서 발가락을 어디 찧었다 이 얘기를 아우.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일이 아닌데도 아우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 아.
0: Right. 하지만 얘는 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거기에 절대로 아우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1: 어쩌면은 약간 조롱하는 걸 수도
0: 그럼요.
1: 있겠네요.
0: 너무 진지한 상황에서는 쓰는 게 아닙니다.
1: 아하.
0: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친한 친구끼리 아우치
1: 귀엽게.
0: 이렇게 쓰는 거죠.
1: 네네네.
0: Right?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go 하고 뭐가 같이 섞였죠?
1: And.
0: And

0: see.
1: See. Alright. So, go and see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많이 씁니다.
0: 세트.
1: 전에도 yes. 한번 세트로 간다 했었죠.
0: 맞아요.
1: So, go and see someone 이러면은 누군가를 정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담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0: 그렇죠.
1: Right?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명령어로 해보세요. 이거 그냥 거의 똑같아요. 명령어로 가서 의사를 만나봐. 그럼 어때요, 그냥?
0: Go and see a doctor.
1: Go and see a doctor. Right?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0: 네.
1: 왜냐면 상대방이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아 보이면 툭 하면 던질 수 있는 말이니까.
0: Go and see a doctor.
1: 예. Yes.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할 건데 하려면 go하고 see 둘 다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죠.
0: 네.
1: 자, 나는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봤어. 그러면 나는 갔다니까 I go가 아니라
0: I went.
1: I went. 그 다음에 and
0: saw the doctor.
1: 선생님.
0: Teacher.
1: There
0: yes.
1: you go. I went and saw the teacher.
0: Mm-hmm.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좀 생각보다 빈도는 좀 떨어지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가서 봐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나 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쓸 때가
0: 네,
1: 많습니다.
0: 네, 네.
1: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Go and see a doctor.
0: Go and see a doctor.
1: I went and saw the teacher.
0: I went and saw the teacher.
1: 자, 본문으로 갈게요.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Alright.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0: 아, 그쵸. 그러니까 자, 짜려고 할 때는 사실 짠 것도 아닌데
1: 네.
0: 예, 그때 벌써 기절을 할 뻔했다라는 게
1: 그 공포심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0: 맞아요.
1: 왜냐하면 거기에 빛을 쫙 비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 공포심이 엄청나지고
0: 앞도 잘 안 보이고
1: 그리고
0: 막 이러니까.
1: 보통 원래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0: 네.
1: 따끔해요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0: 그쵸.
1: 근데 저는 이렇게 하셨어요. 아플 겁니다.
0: 오.
1: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0: 경고가 제대로 들어왔네요.
1: Right.
0: Yeah, when he tried to eat.
1: 나눠 보세요.
0: 그가 여기서 끊어야겠는데요.
1: 오케이.
0: Okay. 예. 그거를 저기 짜려고 할 때
1: 노력할 때 그렇죠? 아니 직역을 하면.
0: 그렇죠. I almost passed out. 나 거의 갈 뻔했어.
1: 갈 뻔했어.
0: 그 기절할
1: 뻔했어.
0: 예, 이건데 이게 짜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짜다.
1: 자, 이거는 제가 많이 짜다. 의역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오케이. 원래는 쥐어 짜는 거는 스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0: 아.
1: 근데 단순하게 그 스퀴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다르기는 아시겠지만 터트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0: 맞아요.
1: 자, 그래서 저는 사실 터뜨리다. 라는 동사를 터뜨리다를 가져와 봤어요.
0: 터뜨리다.
1: 근데 이제 보통 의사가 터뜨리라고 할 때라고는 안 하니까.
0: 그렇죠.
1: 네.
0: 예. 터뜨리다가 이거 아닌가요? 범.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지? 범. 범푼가?
1: 오케이, 오케이.
0: 범분가 뭐.
1: 제 생각에는
0: 예.
1: 그 BOMB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건가요?
1: 폭탄.
0: 아, 그
1: 폭탄 할 때 자, 그게 아니고요.
0: 폭탄 터지잖아요.
1: Right, right.
0: 예.
1: 자, 보겠습니다. Yeah. When he tried 노력했죠.
0: 네.
1: to 그걸 터뜨려. 나는 거의 기절했다. 기절할 뻔했다. 정답은요?
0: 아, pop it.
1: Pop. Pop, pop, pop. Right?
0: 아, 너무 쉬운 말이었어요.
1: 네, 이 pop이라고 하는 게 터뜨리다라는 동사예요.
0: 네.
1: 근데 이게 사실 그거 말고도 갑작스럽게 뭔가 팍 벌어지는 일에 관련된 거는 pop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pop-up store이라든가
0: 맞아요.
1: 뭔가 튀어나온다.
0: 익숙하죠.
1: Right?
0: 네.
1: Okay, so pop은 여기서 터뜨리다 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pass out 썼는데
0: 네.
1: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0: 완전히
1: 이렇게?
0: 그쵸. 해롱해롱?
1: 해롱해롱?
0: 넉다운.
1: 기절하다라는
0: 네.
1: 뜻입니다. 진짜 pass에서 뒤로 넘어간 느낌인 거예요. Okay, so pass out은 기절하다. 가 되겠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덜렁 동사 하나예요.
0: 네.
1: 동사인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기절했다. 이거는 기절했다는 뜻도 되지만 피곤했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0: 네.
1: 우리도 피곤하면 나 완전 기절했잖아 라고 하죠.
0: 그죠.
1: 그래서 모두가 기절했다. 어떻게 할까요?
0: Everybody passed out.
1: Yes. Everybody or everyone passed out.
0: Passed.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할지도 몰라 라고 할 때 우리 조동사 뭐 쓰죠?
0: Might.
1: 그러면 나 기절할지도 몰라.
0: I might passed out.
1: Pass out, right? Might 뒤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0: 아, 그렇죠.
1: I might pass out. 이거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기절할 수도 있다가 되겠지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0: 영화 보다가 I might pass out.
1: 그렇죠.
0: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1: 무서운 영화 볼 때.
0: That's right. So pass out은 뭐 피곤해서든 아니면은 뭐 you know 진짜로 뭐 실신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pass out 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Everyone passed out.
1: Everyone passed out.
0: I might pass out.
1: Oh, I might pass out.
0: 자, 그리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단어를 먼저 아시더라고요.
1: Faint.
0: Faint라고 하는 것도 기절을 하는 건데요. 얘는 거의 실신하다라는 뜻입니다.
1: 아.
0: Faint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현기증이 나든가 이런 예. 식으로 할 때 보통 faint를 쓰고요. 피곤해서 faint한다고는 쓰지는 않아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포괄적이라 볼 수 있죠.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패턴이 여기 almost 뒤에 과거 동사를 쓴 겁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거의 뭐뭐 했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진 않은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뭐뭐 할 뻔했다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 almost forgot. 나 거의 잊었어. 그러면 아직 잊은 건 아니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잊을 뻔했다가 되는 거죠.
1: 어, 나 완전 까먹을 뻔했다. 약간
0: right.
1: 이런 느낌.
0: 맞아요. She almost got an A라고 하면 A를 받을 뻔은 했지만
1: 못 받은 거죠.
0: 못 받은 거예요.
1: 비받았네, 딱
0: That's
1: 보니까.
0: That's right.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미션 정리할게요.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1: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Right. 자, 두 번째.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1: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Okay,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2: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3: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2: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Yeah,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덩어리 표현이죠.
1: 네.
0: Have a sty.
1: Mm-hmm.
0: 가봅니다. 걔는, 그녀는 심한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She has a bad sty.
0: 그렇죠. Has. 이게 중요한 겁니다.
1: Yes.
0: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나는, 과거형으로
1: 예.
0: 나는 심한 다래끼가 눈꺼풀에 났다.
1: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There you go. 세 번째, 난 두 눈꺼풀에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다래끼가 있다.
1: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0: 그렇죠. 아직은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0: It's okay, it's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Very nice. 자, 다음은요. Pass out.
1: 아하.
0: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1: 네.
0: 자, 다들 기절했어. 모두가 기절했어.
1: Everyone passed out.
0: 그죠? Everyone passed out.
1: Mm-hmm.
0: 나 기절할지도 몰라. 나 무서운 거 못 보거든, 이러면서.
1: I might pass out.
0: 그렇죠. I might pass out.
1: Mm-hmm.
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좀 깁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그가

0: 그걸 터뜨리려고 할 때.
1: When he tried to pop it.
0: 오케이, 난 거의 기절했어.
1: I almost passed out.
0: There you go. 자, 그래서 뭐뭐 할 뻔했다라고 할 땐 almost를 쓰고 과거동사 쓰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1: 네.
0: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1: 한번 읽어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passed out. I might pass out.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Oh, 읽어주시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
0: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3: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Yeah,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4: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Yeah, when I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Oh,
4: oh, oh. No!
1: Oh,
0: ye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1: 네.
0: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ndy ate without washing her hands.
0: 그렇죠. Without ing.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거의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1: 네.
0: Have a sty. 이걸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1: 어떤 직업?
0: 자, 어제와 관련이 밀접히 있습니다.
1: 오!
0: 다래끼 짰잖아요.
1: 네네.
0: 오늘은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선생님 파트 2에서 실제로 그 의사선생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의사선생님이 정말 짜려고 할 때 저 기절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아,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래끼 때문에 병원에 간 상황. 이번에는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라 선생님과 의사선생님과
1: 대화.
0: 나의 대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1: 그쵸, 그쵸.
0: 뭔가 나는 여기 와서 약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
1: 네.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파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 네.
0: 연기를 많이 해야 될것
1: 아,
0: 같아요.
1: 그러네요. 예, 정말 실감나게 뭔가 이 다리